0: love, I want love.
1: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2: 예, 오늘은 그 소개할 작품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청취자분들도 소설 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깊은 숲을 지나서 오른 산봉우리 즈음에서 그 홀로 양을 치는 목동이 먹거리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는 내용인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목동은 자신의 어깨에 기대에 잠든 스테파네트를 보고 별이 내려와 어깨에 앉았다고 표현합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마지막 문장인데요. 저 숱한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를 향한 목동의 아주 순수한 사랑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지요.
1: 예, 깊은 밤 낯설고 놀라서 잠 못 드는 소녀에게 목동은 하늘의 별자리 이야기도 해주지요.
2: 예, 그렇습니다.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그 맑고 밝은 목동의 마음이 그들을 감싼 정결한 밤의 정서와 어우러진 참 아름다운 소설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소설도 청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숲의 정서가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과 닮아 있습니다. 그 소설은 일상의 압박과 삶의 회의로 인해서 감정과 감각을 상실한 주인공이 어두운 밤 또 고요함 속에서 빛나는 별을 바라보다가 비로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질곡 그리고 삶의 무게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순수한 목동의 사랑만큼 아주 뭉클한데요. 장애인 전문 문학 문예지 소떼문학 2001년 가을호에 실린 박유런 작가의 소설 별입니다.
1: 예, 별이 빛나는 밤에 삶의 감각을 회복한다는 설정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2: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은 그 호주 유학생 신영이 밤마다 낙타와 마이클 꿈을 꾼다면서 주인공을 찾아와 두려움을 호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이클은 얼마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년입니다. 그는 힘들게 의대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부가 너무나 버겁지만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 부담과 책임감을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는 신영을 찾아와서 그 답답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죽음을 선택하죠. 그 주인공은 불안해하는 신영을 위로하려고 그녀와 함께 호주의 더글라스 파크라는 곳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리고 숲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마이클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는 신영, 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마이클의 마음, 또 그리고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도 놀라지 않고 이혼을 매듭지은 직후 호주로 떠나온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 주인공이 자신의 상처를 응시하게 됐군요.
2: 네. 주인공은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도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고 아주 덤덤했습니다. 아내 또한 불륜 현장을 들키고도 놀라지도 않고 허둥대지도 않은 채 불륜 상대인 20살 남짓의 테니스 코치와 자리를 떠납니다. 오히려 차 안에서 사통하는 그들을 발견한 주인공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했던 것은 테니스 코치였죠. 무표정하고 집착한 주인공과 아내의 모습은 그래서 다소 좀 괴기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1: 예, 주인공은 왜 분노하지 못하는 걸까요?
2: 쏟아지는 출판사 일에 치이는 반복된 일상의 피로감 때문인지 주인공은 화를 낼 줄도 모르고 또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내를 추궁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혼한 후에 서둘러 호주로 떠나왔으니까요. 그 주인공은 감정을 소거하는 것으로 현실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오히려 아내의 불륜 상대인 테니스 코치, 탄탄한 몸 이외에 경력이나 학력도 일천한 청년에게 연민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또 무너진 강남 고급 백화점을 소유한 그 주인의 먼 칠적벌되는 하급 관리 책임자가 나서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노라 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들 또한 자신처럼 권력관계 맨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1: 예, 주인공은 관계의

0: 피어서 감정조차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됐군요.
1: 네. 그 소설은 풍경과 분위기 등을 아주 매우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숲과 호수의 전경, 또 날씨와 분위기 등의 묘사는 사진을 보는 것처럼 또 그곳에 있는 것처럼 아주 섬세해서 현실감이 아주 강한데요. 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인공이 감각할 수 없는 원인을 찾는 데에도 크게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에 치이고 관계에 억눌린 속에서 버티고 살아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정을 휘발시키거나 소거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그가 있는 곳, 현재 그가 있는 호주의 숲속의 배경을 묘사했는데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높다란 유칼립투스 나무와 자카란다가 미친 듯이 머리를 푸른 채 소리 질렀고 마른 잎들은 덩달아 허공에서 난무했다. 풀들이 발목에 차갑게 감겼다. 물에 젖은 사탕 단풍 나뭇잎은 달빛에 반짝거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물방울이 흩어져 내렸다. 가끔씩 조각구름이 흘러와 달을 가리기도 했지만 호수까지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0: 예, 신비로운 숲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작가의 섬세한 표현과 문장력이 참 돋보입니다. 작가와 네.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1: 예, 그 박일원 작가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휠체어 장애인이 되었답니다. 그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1995년에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같은 해 오늘의 문학의 수필로 등단해서 그 호주의 대표적인 수필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3년 2월에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작가는 생전에 두 권의 수필집을 냈습니다. 2003년에 신은 나에게 장애를 선물했다라는 수필집과 2013년에 발간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가 그것입니다. 그중에 그 비 내리는 오클랜드는 아름다웠다라는 제목의 수필 한 부분을 진행자님께서 조금 읽어주시겠습니까?
0: 예. 고개를 뒤로 돌려 쇼윈도의 창에서 지난 세월이 가져온 나의 외적 변신을 바라보았다. 비록 빈약한 머리숱을 지니고 골지기 시작하는 뺨이지만 이제는 거기에 한가하고 여유 있는 미소가 고여 있음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그 뒤로 길게 그림자진 조갈증락 명분과 건조한 사고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는 내 영혼과 차바퀴와 잿빛포도가 부드럽게 속살대는 것과 팍팍하고 경직된 사막 같은 세상을 적셔주는 촉촉함과 가로수 사이를 짹짹거리며 날아드는 참새의 유쾌한 소동까지 모두 흥겹게 느낄 수 있었다. 아무려면 비 내리는 날은 이래서 좋은 것이다.
1: 네, 그 소태평론 2023년 하반기호에 그 수필과 박일원의 작품론을 게재한 이승아 선생님은 그 박일원 작가를 뜨거운 생의 흔적을 수필에 남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작가의 문장력에 대해서도 아주 높이 평가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세하고도 세련된 묘사, 또 탄탄한 문장력은 작가의 성취라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주인공 종호가 회복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1: 앞서 신영이 낙타와 마이클 꿈을 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이클은 평소 위스키가 그 낙타의 눈물이라고 말했답니다. 자기를 버리고 대신 무거운 짐을 진 낙타. 고독한 사막의 끝을 바라보는 눈썹 긴 낙타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그게 위스키다. 이렇게 말했다네요. 그리고 자살 직전에 신영을 찾아와서는 자신은 낙타 같다고 자기가 의사가 되야만 가족 모두가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 종호는 마이클이 신영에게 보여준 루시와의 시 소금별을 읽으면서 비로소 마이클의 죽음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이민자란 불안한 현실이 마이클을 잠식해버린 것이었죠. 종호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 없음 또 감정의 속옷 또한 현실을 버텨내기 위한 방어기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설은 약자가 느끼는 불안을 서정적인 배경 속에서 서술하며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강화하고 있어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유시와의 시 소금별을 감상하면서 소설의 주제를 겨둑 생각하겠습니다.
0: 소금별에 사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 없네. 눈물을 흘리면 소금별이 녹아버리기 때문. 소금별 사람들은 눈물을 감추려고 자꾸만 눈을 깜빡이네. 소금별이 더 많이 반짝이는 건 그 때문이지. 장애인 문학 박일원의 소설 별 만나봤습니다.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MC 더 맥스의 행복하지 말아요.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화제 집중 이 사람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2: 네, 제가 최근에 인사동에서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이 전시회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작품이죠.
1: 예.
2: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는 그림만큼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시장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음악이었는데요. 오늘 화제 집중에서는 피아니스트 정건희 씨와 플루티스트 최으택 씨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브릿지온 앙상블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시장을 작은 음악회로 만들었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0: 네, 전시장이 순식간에 공연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로 플루트의 연주가 더해지면서 관람객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또 연주가 끝나자 전시장 곳곳에서 힘찬 박수가 이어졌고요. 이 박수의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정건희 씨와 플루티스트 최의택 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공연을 취미로 하는 연주자가 아닌데요. 이분들은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굿일스토어에서 정규직 예술인으로 고용돼서 전국에 있는 무대를 누비는 직업 연주자입니다. 먼저 피아니스트 정건희 씨 직접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미랄문화예술센터 발대장 연주팀 브릿지 앙상블에서 작편곡과 신디 연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해왔던 음악을 여기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좋아합니다. 그 장르 클래식에서 제가 아는 거라면 모든 것. 제가 옛날 음악 그 들어서 연주할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드럼에서 그 기타까지 베이스. 평소보다 제가 전공형 음악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치원 다니기 전 고모가 그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어요.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클래식을 작곡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음악을 즐기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연주를 잘 감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바라비다, 탑 오브 더 월드, 그리고 지브리 메들리, 그리고 헝가리안 댄스 등등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앙상블에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곡을 하면서요. 화성악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잘 쓰는 법 등등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편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선상의 아리아를 편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유령도요. 앙상블로서 앞으로도 더 좋은 연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0: 네, 어릴

0: 피아노와의 인연이 지금은 작곡과 편곡, 공연까지 이어졌군요.
1: 네, 그렇죠. 이 정건일 씨는 세상의 풍경과 소리를 음악으로 기록하고 싶은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이 건반 위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요. 클래식부터 영화 OST 음악까지 장르를 넘나들면서 관객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정건일 씨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음악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플루티스트 최의택 씨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트 연주하는 최의택이라고 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제가 브릿졸 앙상블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연주 활동을 하고 있냐면 제가 전공 플루트 맡고 있습니다. 2011년 여름방학 때부터 했습니다.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음악하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면은 제가 멀리서 연주 다닐 때가 행복합니다. 무대에서 같이 연주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공연을 하게 된 기분이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마음이 좋아진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예, 연주를 정말 좋아한다는 게 목소리에서도 느껴지는군요.
1: 네, 그렇죠. 최의택 씨는 평소에는 늘 바른 자세와 깍듯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신뢰를 주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요. 플루트를 손에 쥐는 순간 누구보다 자신감 있는 연주자가 되고요. 한음 한음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관객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와 플루트 이렇게 서로 다른 소리가 만나 하나의 음악이 되듯 두 사람도 함께 성장하면서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브릿존 앙상블은 어떤 팀인지 미랄문화예술센터 백승진 대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3: 브릿존 앙상블은 이제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 지금 이제 10분으로 구성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브릿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제 예술로서 이제 브릿지온 앙상블은 이제 음악으로서 서로 이제 다리를 놓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짓고 활동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뭐 기업이나 개인분들이나 저희 브릿지온 앙상블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재단에서는 주로는 저희 지휘자 선생님과 계속해서 합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또 중간중간에 후원이 들어오면은 그런 후원들을 이제 단원분들이 뭐 악기 수립이나 이런 것들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법정의무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시개선 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문화체험형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또 많은 이런 무대들 통해서 단원분들이 이제 연주자로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온 앙상블의 주요 사업이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이제 바꿔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45회 정도 옛날에는 많을 때는 한 100회 정도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원분들이 좀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 한 5, 60회 정도 공연을 다니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막 기업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런 학교들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연주 활동들을 통해서 장애인식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브릿지온 앙상블이 단순한 공연팀은 아니었군요.
1: 네, 맞습니다. 브릿지온 앙상블은 성인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미랄복지재단의 예술단입니다. 이 브릿지온이라는 이름처럼 음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원들이 굿일스토어의 정규직 예술인으로 고용돼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국의 관객들을 만나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공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과 기관을 찾아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 장애를 설명하기보다는 함께 음악을 듣고 같은 공간에서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정건희 씨와 최의택 씨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어가는 연주자들이었습니다.
0: 예, 화제 집중 이 사람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신유의 시계바늘.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 일자리를 조금 넓은 시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사례로 보는 장애인 일자리 이야기인데요. 특히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직종에 취업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직종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지는데요. 꼭 남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해야 할까? 꼭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할까? 일을 조금은 나누거나 색다르게 배치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장애인들을 기존 일자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의 방식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죠.
0: 예, 장애인 일자리의 핵심은 새로운 직종 개발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직종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직종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일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보조 업무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3시간만 출근해서 우편물 분류와 문서 스캔을 전담해서 맡는다면 가능한 일이 될

0: 수도 있습니다. 일의 업무는 사무보조로 동일하지만 일하는 시간, 장소, 속도, 지원 방식이 달라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 예, 해외에서는 이런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0: 네, 대표적으로 유연근무와 합리적 조정을 함께 봅니다. 영국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때 필요한 조정을 사업장이 직접 해야 한다는 관점이 매우 강합니다. 근무 시간을 바꾸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 지시 방식을 변경하거나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노동 능력이 줄어든 사람이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파트타임 일자리와 임금 보조를 결합한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을 전일제와 비전일제 이렇게 단순한 기준으로만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군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정해진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방식이 잘 맞는 당사자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방식이 맞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집중해서 일할 때 생산성이 높고 어떤 사람은 오전보다 오후에 컨디션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동이 너무 힘들어서 재택과 출근을 적절히 섞었을 때 더 오랫동안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1: 예, 유연근무는 단순히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군요.
0: 네, 맞습니다. 유연근무는 특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특히나 만성질환,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컨디션의 변동, 이동의 부담, 감각적인 피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할 수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모두 다 같이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근무 시간을 30분 늦추거나 출근일을 조정하거나 휴식 시간을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고용 유지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 예, 해외 사례 중에 직무를 나누는 방식도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직무 세분화 또는 잡 카빙이라는 용어로 불리는데요. 기존 직원 한 명이 하는 일을 잘게 나누어 보면 그 중에는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일도 있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업무 안에는 이용자를 상담하는 업무도 있지만 책 정리, 반납도서 확인, 자료 스캔 같은 일도 존재합니다. 이같이 작은 업무들을 묶어서 한 사람에게 맞는 직무로 만들어주면 장애인 당사자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런 방식은 발달장애인 일자리에도 잘 맞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보다 순서가 분명하고 반복적인 일에서 강점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왜 전체 업무를 하지 못하느냐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부분을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외의 포용 고용 흐름도 결국은 사람을 일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과 환경을 사람에게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 예, 근무 장소의 유연성도 중요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장애인 분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 에너지 소모가 유독 크신 분들, 감각 자극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재택이나 혼합 근무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 근무가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회의나 피드백, 동료와의 연결도 함께 설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하는 장소는 유연하게 하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예, 기술도 이런 변화에 도움이 될까요?
0: 네, 그렇죠.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조공학, 음성인식, 화면 확대, 쉬운 일정관리 도구, 원격회의 도구는 장애인의 일하는 방식을 매우 크게 넓혀줍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동에 어려운 장애인이 원격으로 로봇을 조작해서 카페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실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느냐. 시작했죠. 기술은 장애인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넓혀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1: 예, 그렇다면 한국의 사업장은 무엇부터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0: 네,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을 30분 정도 조정하기, 하루에 4시간짜리 직무를 만들기, 반복적인 업무는 분리해보기, 업무의 순서를 글자 아닌 그림으로 제공하기, 조용한 자리에 업무 자리를 배치하기, 병원 진료일을 미리 조정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큰 제도를 만들기 전에 우리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꼭 이 시간에 해야만 할까? 꼭 이 사람이 이 일을 전부 해야 할까? 다른 방식으로 이 업무를 해도 성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와 같이 가능성을 두고 질문을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될 것 같은데요.
0: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일한다는 것은 느슨하게 일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역할, 시간, 결과물을 더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할지, 도움은 누구에게 요청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확인할지가 정해져 있으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유연 근무는 그냥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1: 예, 결국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0: 네, 장애인 고용의 미래는 누가 표준 근무를 견딜 수 있느냐를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조정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를 묻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1: 예, 자,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 일자리는 직종뿐 아니라 근무 시간, 장소, 업무 방식, 지원 체계를 좀 유연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핵심은 가능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해지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1: 예,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 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 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2: 네, 오늘은 2026년에 개정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생일이 하루 지났다고 해서 어제까지 하던 일을 갑자기 포기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1: 응? 생일이 지났다고 하던 일을 포기한다는 게 언뜻 와닿지 않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건가요?
2: 네. 올해 3월에 만 65세가 된 한 장애운동 활동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생일이 지나며 나이가 한 살 늘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이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활동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1: 예.
2: 그런데 만 65세가 되면서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후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활동 지원을 계속 받던 분인데 나이가 됐다는 이유로 다른 제도로 넘어가게 됐군요.
2: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이용할 수 있는 활동 지원 시간이나 지원 범위가 지금까지의 일상에 맞지 않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필요한 도움은 그대로인데 생일 하루를 기점으로 나이가 달라져서 그 이용하는 제도와 지원 방식이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1: 그렇다면 장애인 활동 지원과 노인 장기 요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장애인 활동 지원은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활동 지원사는 씻기와 식사, 집안 이동을 돕고 청소와 세탁 같은 집안일도 지원합니다. 등하교와 출퇴근, 외출처럼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활동에 필요한 도움도 제공하고요. 반면에 노인 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신체 활동과 과사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예, 두 제도 모두 혼자 하기 어려운 생활을 돕는다는 점은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2: 만들어진 목적과 지원의 중심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활동 지원은 장애인이 일상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심이 있어요. 그 때문에 제도가 바뀌면 이용 시간이나 지원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 사회활동을 이어온 분이라면 그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1: 이 차이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2: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는 A씨의 상황을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A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아침을 준비하고 직장으로 이동합니다. 낮에는 외부 회의에 참석하고 퇴근 후에는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옵니다. 활동지원사는 A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A씨가 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필요한 부분을 돕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후 지원 시간이나 방식이 달라지면 아침 준비와 출근길 이동 가운데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외부 일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면 맡아온 일을 줄여야 할 수도 있고요.
1: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나이가 되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 이 문제를 보완할 대책은 없었던 건가요?
2: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해마다 많은 활동 지원 이용자가 만 65세를 맞으면서 거의 전환을 겪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등록장애인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 장애인의 일상을 어떤 제도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한 가지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원래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시간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때 줄어든 시간만큼을 활동 지원으로 다시 채워주는 보전급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1: 그렇다면 이 보완책으로

0: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건가요?
1: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맞지만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당사자가 두 제도를 충분히 고려한 뒤 자신에게 더 맞는 쪽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장기 요양을 먼저 적용하고 줄어든 지원의 일부를 활동 지원으로 보완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기존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2026년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0: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1: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존의 활동 지원을 이용하다 만 65세가 된 뒤에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활동 지원과 장기요양 가운데 자신의 생활에 더 맞는 제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0: 이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도가 바뀌었다면 앞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짚어둘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이 선택권과 관련된 내용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모든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신청 기회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선택권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을 이용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시행 전까지 지원이 줄거나 필요한 도움이 끊기지 않도록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이 부분은 이번 개정에서도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65세 이후 지역사회로 나온 분이나 65세 이후 처음 장애를 갖게 된 분은 활동 지원을 새로 신청하기 여전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고령자분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고 오랫동안 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68세에 지역사회 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하지만 시설에 계실 때 활동 지원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온 뒤에도 새로 신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장기요양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번 개정만으로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과거 이용기록 때문에 제도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남는 것입니다.
0: 그러니까 이번 개정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만 보기도 좀 어렵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법의 선택권을 담는 것과 실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제도의 서비스와 이용시간, 본인 부담이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요. 기존 지원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생활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게 상담과 안내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0: 저희가 오늘 생일이 지났다고 어제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는 그 질문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1: 네, 이번 개정은 기존 활동 지원 이용자가 만 65세 이후에도 자신의 생활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이 있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어질 지원 축소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권리의 관점도 결국 여기와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과거 이용 기록만으로 필요한 지원을 판단하지 않는 것인데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고 또 새로 마련된 선택권이 실제 생활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남은 빈틈을 채워가야 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적재의 요즘 하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예술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함께 만드는 무대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A플러스 페스티벌이 올해도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A플러스 페스티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함께 소통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마곡광장 일대에서 열릴 이번 축제에 참여할 공연과 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하는데요. 올해 축제의 주제는 찬란하다입니다. 저마다의 빛을 가진 장애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선정된 단체에는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총 3억 8,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요. 신청은 7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무대는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죠. 개성과 재능을 가진 많은 장애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참여해서 자신만의 빛을 마음껏 펼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세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가을 KBS 인기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진행성 희귀안 질환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새 아들을 키우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일단 시작하고 보험을 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겨운데 취업과 결혼, 육아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너무나 버거운 일상으로 인해 번아웃을 겪게 됐다고 하거든요. 번아웃을 어떻게 이겨냈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시각장애인으로서 새롭게 꿈꾸는 미래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작품번호 80을 감상합니다. 스페이스 A의 노래 같이 듣죠. 섹시한 남자.

0: 시각장애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의 시각장애 정도는 모두 제각각이라고 하죠. 같은 시각장애인이라도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공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방송 출연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각장애인 유현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진행성 시각장애인 엄마이자 최근 에세이 일단 시작하고 봄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한 네. 유현진이라고 합니다.
0: 네, 류현진 아니고 네. 유현진.
1: 네, 유입니다.
0: 네, 유현진 네 이시죠.
1: 네.
0: 지금 자기소개 하나만 들어도 제가 궁금증이 막 쏟아져서 지금 이거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자, 우선 지난해 가을에 KBS 인간극장에 출연하셨죠?
1: 네, 맞습니다.
0: 방송 이후에 알아보는 분들이 좀 있던가요?
1: 네. 생각보다 많이들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0: 네.
1: 늘 다니던 동네 마트 사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인지 몰랐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와서 고르라고 네 알아봐 주시고 택시 기사님도 네 알아보시더라고요.
0: 혹시 저 택시비는 그건 안 깎아주시든가.
1: 네. 아쉽지만 네 그렇진 않았고요.
0: 네 그리고요.
1: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인 줄 모르고 있었던 저희 뭐 자녀들 친구의 엄마들 그런 학부모님들
0: 맞아요.께서도
1: 이제야 오해가 풀렸다면서 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미처 그분들도 말은 못하고 있었네요.
1: 맞아요.
0: 저분이 저럴 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나를 봤는데 못 본 척하지?
1: 맞아요.
0: 뭐 이랬다가 이제 그 오해가 풀렸다.
1: 맞습니다.
0: 근데 섭외를 받은 게 아니라 방송국에 직접 사연을 보내셨다고요?
1: 네. 제가 직접 KBS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글을 썼어요. 사연을 보냈어요.
0: 오늘 이 방송 듣고 KBS 홈페이지에 많은 분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1: 그 시기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번아웃이 좀 세게 왔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내일 당장도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밀려들었을 때 세상에 나라는

0: 사람이 있다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리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인간극장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뭐 가족들 동의도 없이 글부터 보냈는데 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출연까지 속전속결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1: 근데 버나우시 왜 그렇게 깊은 생각까지 이어지면서 들었나. 남편이 좀 말을 안 들었습니까?
0: 그랬으면 고쳐서 쓰기라도 할 텐데요.
1: 오늘도 지금 같이 와주셨어요. 저렇게 좋은 남편 계신데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이들이 셋이라 너무 힘들어서.
0: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아마 청취자분들 많이 공감되실 텐데 일단은 제가 진행성 시각장애다 보니까 사실 내일 미래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장도 휴직 중이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육아휴직 중인데 이 휴직이 끝나고 나는 과연 복직을 할 수 있을까? 복직 전에, 그러니까 휴직 전에는 그래도 내가 뭐 컴퓨터도 어느 정도 좀 불편하더라도 했었는데 지금의 시력 상태는 뭐 아예 컴퓨터로는 접근도 할 수 없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커가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제가 맞춰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엄마 이것 봐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가 도대체 어딘지 뭘 보라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과연 엄마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엄마가 맞나? 뭐 이런 사실 생각까지도 이게 안 좋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또 물더라고요.
1: 내가 엄마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엄마로서 그 역할을 그 자리에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0: 네. 그런 게 많이 힘들게 저한테 다가왔었고 그게 이제 번아웃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1: 시각장애 원인은 병원에서 뭐래요?
0: 저는 이제 유전성 희귀질환인 스타가르트라는 병이에요.
1: 그러면 중심 시력부터
0: 네, 무너지고 이제 주변부도 암점이 생기고 하면서 어릴 땐 이게 진행성이다 보니까 몰랐어요.
1: 네.
0: 그냥 남들보다 조금 눈이 안 좋은 줄만 알고 또 대학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었거든요. 네. 8살, 9살쯤에. 근데 그 당시 정밀 검사가 그 나이에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안과를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1: 암실에 한참 동안 혼자 있어야 되고요. 그냥 아예 빛이 차단된 곳에 그리고 눈에 두꺼운 렌즈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거기다가 그 깜깜한 암전 상태로 막 한 시간 이상 있었는데 거기다가 카메라 후라시 불 터지는 것처럼 촬영을 해요.
0: 맞아요.
1: 그 어린이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0: 네.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19살에서야 다시 안과를 찾게 되었고 그때 저의 정확한 병명과 제 정확한 눈 상태를 알게 되었어요.
1: 그렇군요. 그 시력이 좋지 안은 상태인데 그 대학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0: 대학도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 일반 학교를 겨우 다녔기 때문에 대학도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대학교를 갔어요. 4년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 당시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네. 너무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헌정보학을 전공을 하고 시각장애 복지관이랑 점자 도서관에서도 그래서 근무를 했었어요.
1: 시각장애 원인이 스타가르트라면 체크시 안 보여졌을 텐데요. 그 나이 때는.
0: 맞아요.
1: 근데 어떻게?
0: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계속 책을 읽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서 복지관이나 그런 전자 도서관 등을 이용해서 듣는 책들 있잖아요. 오디오북. 네, 그런 걸로 읽고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들 막 열심히 읽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19살에 시각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사회에 대한 반항심 같은 게 아직 있었거든요. 책을 못 읽는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에서 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그때는 있었어요.
1: 이런 거죠. 왜 안 돼?
0: 그쵸.
1: 이런 거죠.
0: 네. 내가 보여줄게.
1: 그런 거죠.
0: 네.
1: 근데 저는 이제 실명 원인이 망막색소 변성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망막색소 변성증은 주변부부터 이렇게 시력이 상실돼가는 경우가 있고

0: 중심부부터 시력이 상실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중심부부터 시력이 상실했거든요. 스타가르트와 거의 똑같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진행, 지금 시각장애가 중증화되는 그 진행, 그 시점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7학년씩 당연히 안 보이셨을 텐데.
1: 그렇죠.
0: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옆에 짝이 읽어줬습니까? 칠판 글씨 같은 거?
1: 정말 한 번도 칠판 글씨를 읽어본 적도 없고
0: 네.
1: 친구 공책을 베껴서 써본 적도 없어요.
0: 네. 안 보이니까.
1: 네.
0: 네.
1: 그냥 사실 억지로 버텼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은.
0: 아니, 어떻게 억지로 버텼어요? 저는 짝 읽어주는 거 받아 적었는데.
1: 근데 저는 그런 시도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0: 야, 그냥 들은 그냥 집중해서 들었군요.
1: 네. 오로지 선생님 네. 말씀하실 때 듣는 거. 그거 네. 하나에 의존하고. 근데 그때도 오해가 많았어요. 왜냐면 뭐 시력이 그냥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사시처럼 눈동자가
0: 저기 밤 한번 세 봅시다. 아, 저 시험 보다가 뒤통수도 맞았다니까요.
1: 저도 있습니다.
0: 아이고 이런.
1: 책 읽는데 자고 네. 있다고.
0: 아, 그러니까요.
1: 왜? 오해하시고 칠판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딜 보니? 그래서 분필도 한번 맞아보고 피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0: 이건 네. 참.
1: 오해를 많이 받고 억울했는데 그래도 제가 오히려 19살에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나니까
0: 네.
1: 차라리 후련해지더라고요.
0: 와.
1: 왜냐면 내가 억울했던 게 맞구나.
0: 아니요. 어쩜 저랑 똑같아.
1: 아, 정말요?
0: 저는 장애인체전에 나갔다가 거기서 부정선수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1: 와.
0: 근데 그,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이다보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거 하나 달랑 들이다보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거기 뭐 한 번씩 이렇게 선수 뭐 체크한다면서. 그럼 멀리 뛰기 나갔는데 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정선수라서 저는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1: 억울해라.
0: 세상에. 그때 우리 저 약시아급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제가 눈이 많이 나쁜 축에 들었는데.
1: 아, 그런데도요?
0: 네, 이거 잘, 그때만 해도 잘 이렇게 찾아내지 못해요. 그 병의 네, 원인이나 이런
1: 맞아요.
0: 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단을 정확히 받았거든요.
1: 네.
0: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1: 맞아요. 예. 네. 그동안 내가 왜 억울했는지 그게 이게 풀리더라고요.
0: 네. 근데 도서관에 가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보여주자.
1: 네.
0: 어떻게 하셨어요?
1: 근데 말씀 앞에 드렸지만 네. 점자 도서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시중에 출판되는 일반 단행본을 다룰 일은 별로 없었고 이제 녹음 도서라든지 점자 도서 대출, 점자 라벨 도서 이런 쪽으로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일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0: 아, 그런데 지금 일하시는 곳은 재무행정팀이에요?
1: 네. 정확히는 아리랑 국제방송의 재무회계팀입니다.
0: 아리랑 국제방송에 아니 거기에 저 좋은 직장 그만두고 더 좋은 직장 가셨네요.
1: 네.
0: 어떻게 일하셔요?
1: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력이 있었어요. 잠존 시력이 지금보단 기능이 좋았기 때문에
0: 네.
1: 확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 그리고 사실 재무 일을 보다 보면 막 계약서도 사실 많이 써야 되고 오타를 본의 아니게
0: 맞아요.
1: 많이 냈었어요.
0: 어쩔 수 없습니다.
1: 네, 그런 부분을 저희 사수가 이제 한 번 더 사실은 그분이 하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이제 제가 장애인 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컨펌도 해주시고 네, 많이 이제 같이 수정해주시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0: 네.
1: 기다려주시고.
0: 그럴 수밖에
1: 정말
0: 없어요.
1: 동료분들 네. 배려 덕분에 네. 일을 할 수 있었고 휴직도 지금 네, 네. 하고 있죠.
0: 아, 휴직을 하셨잖아요.
1: 네.
0: 육아대근문입니까?
1: 아, 네. 육아휴직 중입니다.
0: 어떻게 결혼을 하시고 아이 갖고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신 겁니까?
1: 네.
0: 오. 그러면 번아웃을 이겨낼 돌파구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송 출연하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저는 저 직장 일 하랴, 육아 하랴, 막 이거 너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장은 일단 휴직을 하셨군요.
1: 네.
0: 그럼 번아웃이 온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1: 오히려 직장 다니고 워킹맘이던 시절은 번아웃보다는 그냥 체력이 힘들다.
0: 아.
1: 네. 그냥 그런 정도였어요. 오히려 저는 활동적인 사람이라,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그런 바쁜 일상이 어쩌면 더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여기에 플러스로 시력이

0: 급격하게 네. 상실되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좀 몸에 많이 무리가 가는 네. 네.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장애가.
1: 맞습니다. 네. 몸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그렇고 네, 그게 영향이 가요.
0: 네. 그러면서 그냥 시력이 나빠지고 아이들 돌보는 게 뭐 육아가 힘들고 단순하게 이런 일이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이제 비슷하게 내가 지금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어린 아이에게조차도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도 지갑을 못 찾아서 엄마 지갑 어딨지? 엄마 지갑 보이는 사람. 이렇게 어린 아이한테조차도 의지를 해야 되는 제가 너무 하찮게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게 저를 많이 짓누르고 힘들게 했었어요.
1: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엄마로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크지 않았나 싶네요.
0: 네.
1: 그럼 복직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재활 교육은 받으셨습니까?
0: 제가 기초 재활을 중도 이게 제가 선천성이긴 하지만요.
1: 네.
0: 중도 시각 장애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1: 중도 시각 장애인인 게 맞아요.
0: 그렇다고 네, 할 수 있겠죠.
1: 네. 예, 맞아요.
0: 그렇다 네. 보니까 기초 재활에 대한 생각을 사실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내가 재활을 받아야겠구나라는 거를 좀 여실히 느끼고
1: 네.
0: 저희 지역 사회 내에 있는 복지관이 마침 재활 교육 프로그램 모집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음성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배우는 것부터 점자부터 보행까지 다 배우게 될 텐데
0: 네.
1: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기대되세요?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일까요?
0: 무서워요.
1: 제가 선배인데요.
0: 네. 네.
1: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0: 그런가요?
1: 네.
0: 선배님 말씀을 믿고 네 두려움을 좀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게 중도에 실명하고도 이 재활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근데 이건 무조건 받으십시오.
0: 네.
1: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미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나의 장애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0: 맞아요. 네.
1: 오늘 남편 같이 오신 거 보니까 충분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해결이 되셨으니까.
0: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기능적인 거는 배우면 되죠, 뭐. 나이가 셋이잖아요.
0: 네.
1: 아들, 딸, 저 어떻게 돼요?
0: 저희 집은 아들만 셋.
1: 아들만 셋.
0: 네.
1: 이거 저 아무리 얌전하고 다소곳한 분도 아들 셋 키우면 장군님 된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0: 웃음만 나오네요.
1: 이거 힘드시겠습니다.
0: 힘들다고 말하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서 네, 정말 즐겁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네.
1: 육아에 좀 도움 좀 받습니까?
0: 어떤 걸?
1: 남편에게?
0: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1: 네.
0: 저희 남편이 사실은 다 해요. 정말. 자랑 같지만 자랑입니다.
1: 아니, 저게 무슨 나라를 구하셨나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0: 제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1: 잘 고르셨군요.
0: 네.
1: 잘 선택하셨습니다.
0: 네.
1: 근데 7월 마지막 주주. 8월 첫 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학이 있잖아요.
0: 네.
1: 아이들이 방학이면 이거 엄마는 그때부터 전쟁이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남편 도움 계속 받아요? 어떻게 해요?
0: 저희 남편이
1: 네.
0: 소방관이에요.
1: 어휴.
0: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소방관 교대근무가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이제 쉬는 이런 당비비 근무 방식인데요.
1: 네.
0: 그럼 24시간 근무는 주말, 공휴일 상관이 없어요. 네, 언제든지 주말에도 휴일에도 아이들 방학에도 출근을 합니다.
1: 네.
0: 어쩔 수 없이 제가 네, 아이들 하나를 독점을 하고 네, 그 방학을 이제 이겨내야 돼요. 지금 저희 아들 셋 중에 두 명은 쌍둥이라 좀 쌍둥이고 어려요. 네, 그래서 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동네 어귀에서 해결을 하고요.
1: 지금 첫째가 7살 아들이죠?
0: 네. 지금 첫째는 7살인데 요 친구랑은 이제 다니기 편해요. 예전에는 둘이 다니면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1: 네.
0: 그 압박감이 좀 힘들었거든요.
1: 벌써 아이에게. 이 아이가 의젓하게
0: 네.
1: 의지가 되는군요.
0: 지금은 저의 안내견이자 저의 안내인이자 네, 네. 왜냐면 안내견이라고 한 게 이제 막 찾아주더라고요. 네. 계단도 찾아주고 신호등 초록불도 봐주고 요즘은 한글도 읽어요. 저보다 나아요. 한글도
1: 혹시
0: 읽어요.
1: 동생들 봐주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0: 그건 별개더라고요.
1: 그건 별개고 네. 사랑은 받아야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할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럼요. 엄마를 돕다니.
0: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저를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좀 더 일찍 배려를 배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1: 큰 힘을 될 겁니다.
0: 네.
1: 근데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 출연을 감행을 하셨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인간극장이란 말이죠. 이거 저 가족 뭐 일상 다 방송에 완전히 노출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때 어떻게 저 귀한 남편님은 저 동의하셨습니까?
0: 반대했습니다.
1: 당연하죠.
0: 네. 네, 반대를 어떻게 출연을 심하게 했어요.
1: 네.
0: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의 사생활을 모두 노출하는 걸 포함해서 심지어 남편의 이제 직장까지도 어쩌면 네, 오픈이 돼야 되는 네. 거라서 그런 부분에 남편이 좀 많이 심란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설득을 했죠. 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 동력이 지금 필요한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고 좀 세상에 알리고 싶다.
1: 네. 네.
0: 그래서 설득을 했고 남편도 사실 크게 오래 반대하지 않고 네. 저를 위해 희생해 줬죠. 받아들여 줬습니다.
1: 저 사인 받아야 될.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0: 아, 저희는 이제 운동을 하다. 네, 체육관에서 만났어요.
1: 운동을 어떻게?
0: 아직 제가 시력이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기능이 더 좋았을 때
1: 네.
0: 남편도 저도 약간 격투 관련된 운동을 좀
1: 격투?
0: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가라테 도장에서 처음 지인으로 알게 되었어요.
1: 무슨 가라테? 가라테도 여러 종류 있던데.
0: 네. 극진 가라데.
1: 최배달 선생님.
0: 맞습니다. 아시네요.
1: 그 가라데 서로 대련하다가?
0: 그렇죠.
1: 아유.
0: 제가 먼저 반해서 네 제가
1: 네, 사귀는 것과 네 꼬셔서 성공을 하셨는데 결혼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0: 네
1: 결혼해야겠다 할 때 어려움 없었습니까?
0: 없었겠습니까? 제 마음에서부터 이미 어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시댁에서 이렇게 흔쾌히 저를 받아들여 주실까라는 제 마음의 벽이 이미 있었어요, 사실은. 저에 대한 이제 부끄러움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남편이 먼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아왔어요.
1: 네.
0: 네.
1: 어쩌면 우리 집하고 거의 이렇게 남자, 여자만 다를 뿐. 그게 비슷한지 모르겠네요.
0: 와, 신기하네요.
1: 결혼 승낙을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0: 네. 저의 벽을 그러니까 먼저 허물어준 거죠.
1: 그러면서 나보고 왜 청혼을 안 하니? 그래도 내가 엄청 부끄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렇게 오픈을 하고 뭐 그런 결혼 이야기들도 다 방송에서는 하고 그러셨을 텐데
0: 네.
1: 하고 난 다음에 네. 어때요? 일상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0: 우선 제가 많이 저를 받아들이는데 편안함이 찾아왔고
1: 이야.
0: 방송을 보고 정말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먼저 혹시 책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1: 그래서 책을 내게 되셨군요.
0: 네. 일단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도 하기 전에 하겠다고 했고 아이들 육아하는 틈틈이 네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일상의 작은 일도 다르게 보는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책이 이제 5월 말에 네, 출판이 되었습니다.
1: 그 이름이 뭐였죠?
0: 네, 책 제목은 일단 시작하고 봄입니다.
1: 네, 봄날이 좋죠.
0: 네.
1: 그래요. 진행성 질환을 갖고 있어서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사실 그 유현진 씨가 번아웃을 겪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0: 네.
1: 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그 책에도 좀 쓰신 겁니까?
0: 네. 제가 시각장애 그리고 육아. 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썼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뭐 각자 삶의 무게와 그리고 뭐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계시잖아요.
1: 네.
0: 네. 그런 분들이 읽으셨을 때 작은 희망이나 용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1: 네.
0: 책을 썼습니다.
1: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0: 그중에 가장 제가 공들였었던 내용은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1: 네.
0: 이제 저도 실제로 겪었고 제가 겪었던 걸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썼는데 우리가 특히 저 같은 진행성은 할 수 없는 게 점점 늘어가거든요.
1: 네. 네.
0: 매일 상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늘어갈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건 과감하게 인정해주고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거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탄력성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1: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져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하죠.
0: 네.
1: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0: 네.
1: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신 거군요.
0: 네.
1: 네, 끝으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0: 네. 일단 시작하고 봤으니까 일단 좋은 끝도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출판한 책이 조금 더 널리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지기를 네, 바라는
1: 네.
0: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가오는 9월 3일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에 있는 작은 책방에서도 가까이 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북토크를 네, 오후 7시에
1: 네.
0: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강연 의뢰나 이런 기회가 닿는다면 네, 사람들을 만나서 청중을 만나서 네, 제 이야기도 나누고 희망도 나누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하고 싶습니다.
1: 네. 저도 가까이서 응원하겠고요. 오늘은 초보 작가시잖아요.
0: 네. 네
1: 다음에. 경력 작가로 네, 또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두 번째 책, 뭐 세 번째 책, 뭐 다 출간되길 기대하고요. 가족들과 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심준구의 새성곡이 오늘은 신간 일단 시작하고 봄의 저자 시각장인 유현진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같이 듣죠.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이 정도의 배려라니 놀랐습니다. 건물 주차장이 지하가 아니라 주상 2층, 3층에 있는 곳이 있죠. 그런 경우 대개 주차장과 사무실들이 있는 구역은 벽으로 막혀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문이 있고요. 활동지원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바로 그런 구조의 건물에 들렀습니다. 제가 방문하려는 사무실은 지상 3층에 주차하고 계단을 몇 개 올라 사무실들이 있는 구역으로 통하는 철문을 열고 가야 하는 곳이었는데요. 활동지원사와 함께 이동하면 어려울 것 없는 일인데 그날은 주차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단 근처에 차를 세운 다음 활동지원사가 저를 계단 앞까지 안내해 주고 거기서부터는 저 혼자 이동하기로 했죠. 활동지원사는 제 손을 계단 난간에 대주었는데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시각장애인이셔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몇몇 사람들이 그 계단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아 미안합니다 하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바삐 움직이는 발소리가 나면서 서둘러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쪽이에요 라고 방향을 말해주고요. 또 한 사람은 사무실 구역으로 가는 철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 사람 중 누구도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고요.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란 말을 듣고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신속하게 움직였죠. 정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입니다. 김범룡의 노래 듣습니다. 나의 소원.

0: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정훈 음악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한빛 예술단에서 특별한 공연을 하더라고요.
1: 네.
0: 제목이 조금은 특별한 인어공주예요.
1: 네.
0: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1: 아,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조금은 특별한 피노키오를 먼저 했고요. 조금 특별한 피노키오는 저 시력이에요. 조금 특별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 그런 것들 다뤘었고,
0: 네.
1: 이번 인어공주는 청각장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 조건에서 이제 육체 삶을 살다가 선택을 하는 기로에서 결국 소리, 말, 목소리를 포기를 하지만 많은 네. 사람들이 조금은 특별한 인어공주를 서로 돕는다. 이런 뭐 따뜻한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음악극이죠.
0: 한빛 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 단원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1: 네.
0: 어떻게 청각장애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0: 아, 뭐 그렇게 장애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인식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렇게 음악극을 꾸미게 된것 같습니다.
1: 벌써부터 내년 공연이 기대가 됩니다. 조금은 특별한 백설공주가 될까요? 오주의 마법사가 될까요? 뭐 궁금합니다.
0: 그렇죠. 네.
1: 자,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베토벤의 곡이에요. 피아노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입니다. 작품 번호 80. 이 곡은 베토벤이 언제 작곡한 거예요?
0: 작곡 연도는 1808년이에요. 초연도 그해 겨울 12월 22일 날 비엔에 안데어 비엔 극장에서 초연을 했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음악회로 남아 있어요.
1: 네.
0: 단일 음악회에서 정말 그 세계적인 시대를 대표할 만한 명작이 엄청 여러 곡이 동시에 연주가 된 그런 음악회로 기록이 돼 있죠.
1: 그렇군요.
0: 네. 운명교향곡 잘 아시죠?
1: 와.
0: 그다음에 또 전원교향곡
1: 오호.
0: 베토벤의 그리고 피아노협주곡 4번. 피아노협주곡 4번은 보통은 협주곡 앞부분을 오케스트라가 서주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 형식을 깨고 피아노 독주를 시작하는 4번.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 게다가 지금 오늘 들으실 이 코랄 판타지 합창 환상곡은 피아노가 독주로 환상곡 스타일로 연주를 하다가 피아노
1: 네.
0: 협주곡처럼 이루어지면서 교향곡적인 웅장함이 나타나다가 마지막엔 합창으로서 감동적인 그 피날레까지 장식을 하는 그런 어떤 정말 대규모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던 그런 음악회였죠.
1: 그러면 이 훌륭한 곡들이 이날 처음 한꺼번에 어떻게 선을 보이게 된 겁니까?
0: 4시간이 넘었다 그래요, 이 음악회가.
1: 이야,
0: 네.
1: 아니 연주자도 힘들 것 같고요. 아니 청중들 입장에서도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0: 그
1: 같아요.
0: 당시에 또 겨울이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사흘 전이었으니까 엄청 추웠는데 극장에 난방을 거의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연주자들과 청중들은 추위에 굉장히 곧 괴로워하면서 4시간짜리 음악회를 들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그 음악회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래요. 왜냐면
1: 네.
0: 또 곡이 일단 많기 때문에 연주자들의 연습도 많이 부족했고요.
1: 네.
0: 이 합창 환상곡 피아노 파트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베토벤도 즉흥으로 연주를 했었고
1: 와.
0: 그 연습이 부족한 탓에 이 즉흥 환상곡은 시작해서 얼마 안 있다가 연주가 꼬여서 중지시키고 베토벤이 다시 시작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음악회였지만 이때 발표됐던 그런 곡들은 정말 너무나 걸작들이고 해서 그런 의미상으로 굉장히 그 손꼽히는 음악회가 됐죠.
1: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죠.

0: 감상평을 하는 것조차 좀 쉽지 않게 느껴져요. 곡 해설을 좀 쉽게 부탁드립니다.
1: 피아노 독주로 시작했죠. 환상곡풍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발전을 해나가요. 이 환상곡 앞부분만 띄워넣고 들어도 참 아름다운 곡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토벤 특유의 긴장감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죠.
0: 와, 근데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1: 네.
0: 이 곡이 그 부르의 명곡들과 함께 하루에 다 편성이 됐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4시간 그렇죠. 이상 공연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곡이 된 건데
1: 마지막 곡이었어요. 그날의 음악의 대미를 장식했던 곡인데
0: 와.
1: 그 피아노 환상곡 독주곡과 피아노 협주곡 교향곡 합창곡이 다 모두 포함이 된 그런 작품이죠. 네. 베토벤이 얼마나 그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가 예술가로서의 추구하고자 하는 게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합창 환상곡이 어떤 좋은 실험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9번 합창 교향곡의 어떤 토대가 된 거죠.
0: 그런 거군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좀 엉뚱한 질문 같습니다만 베토벤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 예술에 대한 열정 때문에
1: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거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0: 네. 네.
1: 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 보여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연주자들 연습 문제도 그렇고 극장의 난방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음악 외적으로 자기의 창작 활동 외적으로
0: 네.
1: 그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굉장히 괴로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0: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또 분위기를 또 정말 훌륭한데 오늘 연주자는 누굽니까?
1: 다니엘 바렌보임 녹음이에요. 상당히 명반을 꼽히고 있고요.
0: 네.
1: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인은 오토 크램페럼입니다. 이 곡이 상당히 길어요. 앞부분 환상곡만 우리가 들어도 참 아름다운데 뒤에 너무나 웅장하니까 기회 되시면 네.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0: 너무나 놀라운 합창도 나오고요.
1: 그렇죠.
0: 베토벤의 피아노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작품 번호 80입니다. 오늘도 정말 감동적인 선곡이었어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정훈 음악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훌륭한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이런 연유로 대학 4학년 10월 하순 나는 가루의자와의 숲으로 돌아갔다. 마침 새들이 혼종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이번 연구는 졸업연구의 주제이기도 했다. 졸업연구라는 것은 대학 4학년 때 뭔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 논문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과제다. 대학 4학년 가을 정도 되면 강의나 실습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정신은 온통 이 연구를 향해 있었다. 졸업 논문 제출 시기는 2월 상순이다. 데이터 수집은 1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 해보는 연구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아무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숲에 머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3개월 동안 혼자 가루이자와에 있기로 했다. 관광지인 가루이자와에 3개월이나 있다니 비용은 대체 얼마나 드는 거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걱정은 접길 바란다. 사실 당시 1박에 500엔으로 숙박이 가능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장이 있었다. 1박에 500엔이므로 한 달에 15,000엔, 3개월이라 해도 45,000엔, 파격가도 이런 파격가가 없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목조 단층집, 욕조 없음, 샤워기 없음, 물론 인터넷도 없음. 들쥐들이 자유롭게 들락이는 쥐구멍 투성이인 산장이 내 생활의 거점이 되었다. 그건 그렇고 우선은 지난번 관찰한 것이 옳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숲속에 적당한 구루터기에 해바라기 씨를 담은 접시를 놓아둔다. 이번에는 마이크와 녹음기도 챙겼다. 구루터기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팅을 하고 거기서 7, 8m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먹이 접시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는 10m. 이 정도 거리라면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후 혼종무리가 다가왔다. 8개월 만에 재회다. 과연 먹이 접시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접시를 향해 날아왔다. 북방새 박새다. 해바라기 씨라는 걸 알아보자마자 먹이 접시를 바라보며 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1, 2분 동안 계속 울어대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 두 마리와 박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제야 처음 발견자인 북방새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씨앗 하나를 물었다. 순간 전에 봤던 장면과 똑같다는 걸 알았다. 분출하는 흥분을 억누르며 계속 관찰을 했다. 다른 새들도 하나둘 모여들면서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10분 정도 지나자 곤줄박이와 동고비까지 날아와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며 차례차례 먹이 접시에서 씨앗을 물어간다. 유심히 보니 그 자리에서 씨앗을 먹는 새도 있거니와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꺼내 나뭇가지나 쓰러진 나무 아래에 숨겨두는 녀석도 있다. 남은 씨앗을 보존, 저장하는 것이다. 나는 북방새 박새의 울음소리를 계속 녹음하며 먹이를 먹는 타이밍이나 다른 새들이 모여든 순번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나갔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나자 수십 개였던 해바라기 씨앗은 모두 없어졌고 무리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역시 혼종무리 동료들을 부르기 위해 우는 것 같다. 아무튼 관찰 횟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먹이 접시 두기, 관찰, 정리.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먹이 접시 두기, 관찰, 정리. 나는 이 단순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2: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1: 약 2개월 동안 이 실험을 반복했다. 그러자 몇몇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은 먹이를 발견했을 때 내는 소리는 새의 종류마다 일정하다는 점이다. 이전부터 관찰한 대로 북방새 박새는 지지하고 울고 박새는 치지지지하고 운다. 그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면 다른 새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기 시작한다. 실험을 거듭하면서 곤줄박이에게도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곤줄박이의 경우는 니니 하고 울면서 무리를 먹이가 있는 장소로 유도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대부분 한 마리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다. 이미 먹이 장소에 다른 새가 모여 있을 때나 우연히 다른 새들과 동시에 먹이 장소에 왔을 때는 이런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다. 즉, 새들은 무리가 아직 해바라기 씨의 존재를 모를 때에만 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새들이 먹이 접시 근처로 모여들면 울음소리를 멈추고 그제야 해바라기 씨를 쪼기 시작한다. 역시 그 소리는 동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울음소리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방새 박새의 지지나 박새의 치지지지는 모여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발견한 먹이를 독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디어는 바로 떠올랐다. 새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스피커로 내보내고 이 소리를 들은 새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면 된다. 만약 모여라라는 의미라면 울음소리를 들은 새들은 스피커로 접근할 것이다. 한편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라면 당장 자리를 뜰지도 모른다. 적어도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녹음한 소리를 편집해서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만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 등 새들의 울음소리를 자연스러운 빈도로 반복한 60초짜리 음성 파일이다. 그리고 스피커를 숲속의 적당한 나무에 설치하고 음성들을 내보냈다. 해바라기 씨 없이 스피커로 울음소리만 내보내기로 했다. 울음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새들이 모여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음성을 내보내자 곧장 새들이 모여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소리를 내보냈을 때는 북방새 박새뿐 아니라 박새와 곤줄박이까지 모여들었다. 박새와 곤줄박이 소리에도 동종뿐 아니라 다른 종의 새들까지 모여들었다. 한편 울음소리 없이 진행한 실험이나 혼종무리에 속하지 않는 새, 메스의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는 전혀 모여들지 않았다.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였다. 인간의 언어로 모여라 라는 뜻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은 실험을 반복해서 통계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된다. 나는 각종 녹음 파일을 각각 20회씩 재생해서 총 100회의 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을 통해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는 모두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시 박새의 치지지지를 경계음으로 소개한 도감도 있었는데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전무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면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실제로는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쩌면 세계에서 나만 박세리의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째서 박세류는 어렵게 찾아낸 귀중한 먹이를 독점하지 않고 친절하게도 동료들에게 가르쳐주는 걸까? 힌트는 해바라기 씨를 먹는 새들의 머리의 움직임에 있었다. 작은 새들은 씨를 쪼을 때 상당히 자주 하늘을 올려다본다. 씨를 콕콕 쪼고

0: 머리를 들고 다시 콕콕 쪼고는 바로 하늘을 확인하는 식이다. 사실 이 움직임은 매 같은 천적을 경계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가을에서 겨울에는 천적인 맹금류의 눈에 띄기 쉽다. 늘상 하늘을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것이다. 다양한 동물들이 동종의 타 개체와 무리를 이룸으로써 이런 경계 시간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혼종 무리 가운데 박새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해서 박새류가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보는지 세어보기로 했다. 박새도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혼자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는 1분당 70에서 80회 정도 하늘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혼종무리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횟수가 40에서 50회 정도까지 떨어진다. 경계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바라기 씨를 먹을 시간이 확보된 것이다. 어느 종류 등 이런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새들은 혼종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먹음으로써 서로 경계 행동을 분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천적의 습격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중 한 마리만 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채도 삐삐삐 신호를 보내 모두를 초목수풀로 도망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새류는 해바라기 씨를 발견하면 다른 새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나는 이제야 새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뻤다. 먹이가 있는 곳에 다른 새들까지 부르다니. 언뜻 생각하면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북방새 박새의 지이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이니. 이것은 모두 동료를 부르기 위한 울음소리다. 그리고 이 소리는 무리 속에서 안심하고 먹이를 먹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특정한 새의 언어다.
1: K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새끼새의 대단한 힘." 2008년 6월 10일, 나는 이날 일어난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나는 박사과정 1년차 대학원생이었다. 석사과정까지 신세를 진 치바의 대학에 이별을 고하고 도쿄에 있는 모 대학원으로 소속을 옮겼다. 새 행동학 전문가 우에다 케스케 교수님의 문화에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연구실은 바뀌었어도 연구 주제는 변함없었다. 언제나처럼 가루이자와의 숲에서 박새어를 연구했다. 그해 40개의 인공새집을 설치했는데 박새는 24개의 인공새집에서 알을 낳아주었다.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새집들을 순회하며 부모새가 우는 소리를 녹음하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작업.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 트르르르르. 녹음기를 켜고 새집 쪽으로 다가가자 역시 예상대로였다. 소리의 주인공은 박새. 날개를 펼치고 뭔가 허둥대는 모습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싶어 새집 쪽으로 시선을 주니 이런 커다란 뱀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구렁이다. 짙은 녹색에 반짝이는 몸. 길이는 1.5m 정도일까? 구렁이는 작은 새들의 천적이다. 알이나 새끼새는 물론이고 부모새까지 통째로 삼키기도 한다. 부모 박새는 이런 위험한 천적에게 바짝 다가가 필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엄마 새도 아빠

때도 뱀 근처에서 저리 가라고 날개를 퍼덕인다. 그리고 츠르르르르 하고 운다. 놀라웠다. 지금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박새를 관찰했기 때문에 나는 박새의 울음소리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새가 까마귀를 위협하는 장면도 관찰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삐쯔삐 하고 울었다. 내가 새 집에 접근할 때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고양이가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뱀에 대해서만큼은 츠르르르르 하고 우는 것이다. 2, 3분쯤 관찰하고 있는데 부모새의 위협에도 아랑곳 않고 구렁이는 새 집 입구까지 들이닥쳤다. 이대로 두면 새끼 새들이 위험하다. 나는 마이크를 땅에 내려두고 새 집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구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녀석의 목을 꾹 눌러주고 나무 줄기에 붙어있던 몸통을 천천히 떼어냈다. 한 손에는 구렁이를 든 채 새 집 뚜껑을 열고 거울로 안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새끼의 수가 적었다. 10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마리밖에 없다. 이미 습격을 당한 걸까? 얼른 구렁이의 배를 확인했지만 전혀 불룩하지 않다. 당연하다. 침입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새 집에 있던 새끼는 부화한 지 15일째다. 박새 새끼의 경우 둥지를 떠날 때까지 18일은 걸릴 것이다. 독립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잘은 모르지만 이 구렁이가 관련된 것만은 분명 확실하다. 나는 포획한 구렁이를 가지고 돌아가 다른 박새한테 보여주기로 했다. 자초지종을 관찰하려는 생각이었다. 새끼 새를 구출한 구세주는 어찌할 수 없는 호기심에 단번에 악역으로 돌아섰다. 21번 인공 새집. 뚜껑을 여니 새끼들은 쑥쑥 자라 있었다. 부화 후 17일째. 내일은 둥지를 떠날 것이다. 부모새가 없는 틈을 타 구렁이를 넣은 플라스틱 통을 새집 아래에 두어 보았다. 새집 습격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면 제 아무리 뱀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새끼 새도 부모 새도 안전하다. 15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한 손으로 쌍안경을 잡고 관찰했다. 물론 녹음기도 작동 중이다. 5분 정도 지나자 부모 새가 애벌레를 물고 돌아왔다. 암컷과 수컷 두 마리가 함께였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온 우리의 시선을 돌려 다른 생명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0: 제 1529편 국벌론 뒤에 숨은 정치적 목적.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금 우리는 효종 재위 시기를 탐색할 때 논란이 되는 이른바 북벌론의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효종은 정말로 군사를 동원하여 북쪽의 청나라를 치려고 했을까요? 아니,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북벌을 감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라면 북벌이라는 구호를 내부 결속을 위한 슬로건으로 천명했던 것은 아닐까요? 효종에게 처음 북벌을 제안하고 주장한 인물은 대군 시절 효종의 스승으로 산림 세력의 거두였던 송시열이었는데요. 그가 효종 즉위년인 기축년에 올렸던 상소 중에서 북벌과 관련이 있음직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전하, 저 오랑캐들에게는 말은 공손하게 하되 가슴속의 분노를 더욱 단단히 새기고 금전을 요구하면 그것을 바치면서도 와신 상담을 더욱 절실히 하시옵소서. 계책을 세울 때는 비밀스럽게 추진하여서 귀신도 엿보지 못하게 하시고 급히 서두르지 말고 우리 힘의 강약을 점검한 다음에 저들 형세의 성쇠를 관찰하시옵소서. 비록 당장 창을 들고 나아가서 중원을 말끔히 쓸어버림으로써 우리 신종 황제의 망극한 은혜를 갚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관문을 닫아버리고 그들과 억지로 맺었던 조약을 끊음으로써 명분을 바로잡을 수는 있을 것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밀 유지에 엄격하지 못하옵니다. 인조대왕께서도 비밀리에 어떤 일을 의논한 뒤에 신하들에게 비록 부자지간일지라도 누설하지 말게 하였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진 일이 있었다고 하니 매우 통탄하고 경악할 일이옵니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비밀을 지키면 이루어질 것이나 누설되면 망치고 만다고 하였사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오랑캐들은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밀실에서 모의하며 큰일을 모의할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만이 넓은 벌판에 모여서 손가락으로 모래에 그어가며 의논을 하기 때문에 일이 누설되지 않고 반드시 성사된다라고 하였으니 주자의 이 말을 명심해야 하옵니다.

0: 기축봉사에서 송시열은 북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북벌을 주장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만으로 분기탱천하여 쳐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매사를 비밀리에 계획하고 저들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내용 중에 우리 신종 황제의 망극한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황제 만력제를 일컫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이 북벌에 나선다면 그것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는 복수임과 동시에 명나라 신종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사대주의적인 표현이자 소위 화의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1: 주상 전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병력이 약하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다고 말들 하지만 옛적 고구려는 당시 3분의 1 정도의 병력으로도 수나라와 당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고 또 당태종 같은 영웅도 안시성에서 고구려군에게 곤욕을 당했사옵니다. 그러나 청나라 오랑캐는 사납고 교활하긴 하지만 그저 하찮은 개나 양에 불과하니 어찌 감히 당태종의 만분의 1이라도 되겠사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의 포수들은 천하의 명성을 떨칠 만한 정예병이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둘러야 할 급선무는 오직 군사를 훈련하고 장수를 잘 가려뽑는 동시에 군량을 비축하고 군율을 엄격하게 하는 일뿐이옵니다.
0: 이후로도 북벌 관련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송시열의 북벌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북벌론의 성격에 대해서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2: 기축봉사에서 송시열은 화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북벌론을 주장하였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이라고 하는 게 중화와 오랑캐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사, 즉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의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정사, 옳고 그름도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일 뿐더러 옳지도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을 가루는 그 정사에 대한 논의를 당시의 국제관계였던 조천관계로까지 확장시킨 것이 기축봉사의 어떤 북벌론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송시열의 기축봉사를 효종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서강대 계승범 교수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이 기축봉사를 쓴 송시열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기축봉사를 읽은 효종이 어떤 속마음을 다졌을까? 전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효종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치의 이정표를 이 기축봉사를 읽고 얻었다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아, 그렇지. 지금 내가 왕위에 앉는 거를 대부분 애들이 반대했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왕답게 왕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조선의 지금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서인 계통 살림의 의견을 내가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들을 내가 힘으로 찍어 누를 힘도 없지만 찍어 누르려고 하다가는 반정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살림들의 욕구를 내가 하나는 수용해줘야 하는 거죠.
0: 송시열로 대표되는 살림 세력이 이렇듯 북벌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훈수를 두자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부터 그 정당성이 취약했던 효종으로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요구 하나쯤은 별도로 수용을 해야 했었다. 계승범 교수의 의견이 이러한데요. 그 하나의 정치적 요구란 다름 아닌 김자점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인조 때부터 대표적인 친청파로서 효종이 왕위를 차지하는 데에도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요. 송시열 등의 살림 세력이 반청을 넘어서 북벌까지 주장하고 나선 반국이었으니 효종으로서는 김자점을 안고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참고로 앞에서 소개했던 송시열의 기축봉사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도록 봉함을 해서 올린 상소문이기 때문에 효종실록에는 실려있지 않고요.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후 당시 조선 조정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의 중책을 맡고 있던 김자점을 향하여 대관들의 탄핵 공세가 시작됩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의 간관들이 양사 합동으로 편전으로 몰려든 것이지요.
4: 전하, 영의정 김자점은 본래 보잘것없는 작은 인물로서 외람되이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의 은택을 입은 지가 여러 해 되었사온데 자신의 직위를 믿고서 사치와 방자함이 이를 데 없었사옵니다. 또한 극도의 사치를 부려서 선왕께서 위임하신 뜻을 저버린 죄가 진실로 크옵니다. 넓은 저택을 짓고 살면서 기름진 토지가 사방팔방에 널려있고 종들을 풀어서 교만 방자한 짓을 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괴롭힌 죄가 적지 않사옵니다.
5: 그러하옵니다, 전하. 더구나 지금은 전하께서 선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신 지 얼마 안 된 터라 백성들이 목을 늘어뜨리면서 조정을 바라보고 있는 터이므로 어진 인물을 구하여 정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자가 없사옵니다. 하운데 어찌 저런 용렬하고 하찮은 사람을 여전히 영의정의 자리에 두고서 관리들의 기강을 의논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6: 주상 전하! 선왕께서 승하하시던 날에 김자점이 보여준 행위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켰사옵니다. 선왕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바깥의 대신들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선왕의 유언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임금으로 세우기를 희망한 자가 있어서인 듯하옵니다. 이는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 결코 하루라도 영의정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김자점을 파직하시옵소서!
7: 김자점을 파직하시옵소서!
8: 과인이 보위를 이어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선왕께서 임명하신 대신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이렇듯 요란하니 이것은 오롯이 과인의 효성이 미덥지 못한 소치로다. 더구나 승하하신 부왕께서 대신들을 대우하시던 정리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경들은 어찌하여 선왕 때의 일을 들추어서 오늘에서야 갑자기 이렇게 논변을 하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영의정 김자점을 기둥처럼 의지하고 그와 나는 정이 고륙 같으므로 결코 그대들의 추청을 따를 수 없으니 더 이상 번거롭게 굴지 말라.
9: 그러나 양사의 강관들이 김자점의 죄목을 추가로 거론하면서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그래도 임금이 따르지 않자 양사에서 다시 탄핵 공세를 거세게 폈다.
10: 전하! 김자점이 재물을 탐하고 저택을 사치스럽게 꾸미는 등 사리사욕만을 꾀한 사례는 넘치도록 많사옵니다. 인사 문제만 하더라도 변방의 무관 수령에 자신의 친한 사람을 임명하여 파견하였으며 사방에서 수레에 실어보낸 뇌물짐이 그 집 문전으로 폭주하였사옵니다. 이런 자를 영의정의 직위에 그대로 둔다면 어찌 전하의 나라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김자점을 멀리 귀양 보내시옵소서!
7: 김자점을 멀리 귀양 보내시옵소서!
9: 양사의 강관들이 탄핵하기를 더욱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다가 이듬해 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김자점을 강원도 홍천현에 유배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서울 안에는 죄를 짓고 유배 중이던 김자점이 청나라 오랑캐와 은밀히 내통하여서 저들의 힘을 빌려 우리 조정을 위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등의 말들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그런데 그때 청나라 사신이 조사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잇따라 조선으로 출발하였는데 청의 사신이 압록강도 건너기 전에 조정에는 여러 소문이 나돌았다.
11: 지금 청나라 사신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소식 들었어요?
12: 아, 나도 들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좀 괴이하더이다. 그 무엇이냐? 아, 사문사가 온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이거 참.
13: 그러게나 말입니다. 새 임금이 즉위하자마자 선왕의 신하를 축출한 이유를 따져묻기 위해서 이 사신단을 출발시켰다고도 하고.
11: 아, 그러면 홍천의 유배 중인 김자점이 필시 오랑캐와 밀통을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아, 이런. 아, 그렇다면 이를 어찌해야 할런지.
12: 그러지 않고서야 그들이 어찌 김자점을 구원하러 들어오겠어요?
13: 이렇게 되면 주상 전하는 물론 김자점 탄핵에 앞장섰던 대강과 혹은 송시열 등 살림들까지 곤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거 큰일입니다. 아주 큰일이에요.
14: 그러게 말입니다.
13: 이거를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9: 그러나 막상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와서는 단지 우리나라가 성을 쌓고 수리하였는지에 대한 일만을 물었을 뿐이었다. 나중에 양사가 다시 김자점의 죄를 탄핵하여 낙도에 유배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듣지 않았으나 누차 탄핵을 하니 이윽고 전라도 광양현으로 유배하였다.
0: 그런데요, 이긍이 썼다는 열녀실 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9: 김자점에 대한 탄핵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서 결국 광양으로 귀양가고 말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자점이 청나라의 조선인 출신 역관인 정명수에게 이렇게 밀고 하였다.
15: 지금 우리 조선 조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가? 우리나라가 북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청나라에서는 정녕 모르는가? 뿐만 아니라 인조의 능인 장릉의 묘지문에는 청나라의 연호를 아예 써놓지도 않은 사실도 모르는가?
9: 그리하여 결국 이때부터 청나라가 십여 차례나 조사단을 파견하여 북벌 계획을 조사하였다.
0: 하지만 열녀실 기술에 실려있는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와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김자점이 북벌이라고 하는 계획을 청나라에 누설해서 뭐 죽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유언비어에 가깝긴 했습니다. 결국 청나라에서 문제 삼지도 않았었고요. 사신이 온 거는 맞는데 사신이 그때 왔던 거는 청나라에 이제 도르곤이라 그래서 섭정왕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조선 왕실과의 혼인을 논의하기 위한 사신이 오는데 그 사신이 온다는 말만 듣고 조선에서 먼저 와전되는 쯤 내용이 있었습니다.
3: 김자점이 뭐 엄청난 친청파인 것처럼 그렇게 뭐 하고 뭐 청나라 조정에 뭐 엄청난 커넥션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효정이 김자점을 제거했을 때도요 청나라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걔네가 북경을 점령하고 저 지금 남쪽에서 싸울 때거든요. 남명하고 조선에 대해서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모든 일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스파이도 심어놓고 또 조선이 또 베이징에서 야 이거 해 임마 그러는데 잘 안 하고 그러면 혼내주고 그런데 관심이 있지 정말 뭐 군사적으로 우리가 남쪽에 강남에 가서 싸우는 사이에 조선군이 북진을 해가지고 베이징에 배후를 친다 그런 얘기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국내에서 그냥 그렇게 레토릭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0: 김자점은 결국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은 이전에 이미 방송을 했었죠. 앞에서 계승범 교수도 언급했듯이 효종 즉위 초에 송시열에 의해서 제기된 북벌론은 그저 국내 정치용 수사이자 정치 선전용 슬로건에 불과할 뿐 조선이 강남에 있는 명나라 잔존 세력과 연합하여 북경으로 군사를 몰고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연구자들은 효종이 남한산성이나 강화도의 방어시설을 보수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금군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도 북벌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그에 대한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9편 북벌론 뒤에 숨은 정치적 목적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5번째

0: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시던 이장이 눈을 깜빡였다. 부엌에 서서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지 지켜보던 공실은 자신을 빤히 보는 이장을 마주봤다. 그가 황급히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1: 아, 사모님도 이리로 오세요. 어? 아, 이리 상을 차리시기 힘드셨을 텐데 함께 식사하셔야죠.
2: 네? 아니...
1: 어차피 혼자 드실 거 지금 드세요.
0: 공실은 장영호의 눈치를 봤다. 못마땅한 표정이었으나 딱히 반대하지는 않았다. 공실은 밥과 수저를 챙기고 상 앞에 앉았다. 그녀가 앉자 이장도 자리에 앉았다.
3: 그래, 수정리에는 마을 회관을 다시 짓는다고.
0: 잠시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수정리는 이똥리 옆마을이었다.
1: 예.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2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아유, 아주 밤늦게까지 자제 날에는 트럭들로 시끄럽다니까요.
3: 그럼 우리는 3층으로 지어야겠구만.
1: 어르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3: 당연하지.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대대손손 박사들을 배출해내는 풍수로 유명한 곳이 아닌가? 그러니 옆 동네보다 더욱 삐까뻔쩍해야지.
0: 술잔을 들어 희죽이는 남편의 눈치를 보던 공실은 곧 밥과 반찬들에 시선을 두었다. 숟가락을 들기가 주저되었다. 남편과 이야기하던 이장이 공실이 먹기 편하게 반찬을 그녀의 앞에 놨다. 공실은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된장찌개를 떠 입에 넣었다. 구수하고 달큰한 맛이 혀에 감겼다. 이번엔 하얀 쌀밥을 한 숟갈 떴다. 반지르르하게 윤이 나는 밥이 입에 들어가자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불쑥불쑥 치솟던 헛구역질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득한 현기증에 남자들의 목소리도 저만치로 사라졌다. 공실의 손이 빨라졌다. 잊으려 했던 허기가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녀를 보챘다. 밥을 한입 가득 밀어넣고 배추김치를 우겨넣었다. 몇 번 씹어넘기고 불고기를 집었다. 눈치 없는 젓가락이 손에서 헛돌았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불고기를 집어먹었다. 한 움큼 들어간 고기의 맛이 혀에 감겼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지만 반찬으로 손이 갔다. 총각김치를 아그작 씹었다. 양념게장을 한입 빨아먹고 배추김치에 편육 여러 점을 싸서 입안에 넣고 씹었다. 목이 막혔다. 물컵에 찬물을 다 마시고 씹어 삼키자 일렁이던 현기증마저 사라졌다. 거실엔 정막이 감돌았다. 공실은 현실에 눈을 떴다. 양손에 덕지덕지 묻은 음식 찌꺼기에 꽂혔던 시선이 남편한테로 갔다. 장영호의 잔뜩 굳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눈알을 굴려 옆을 보자 휘둥그레하고 뜬 이장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어떤 말을 찾지 못하다가 눈길을 피했다. 남편이 들고 있는 잔을 상 위에 내려놓았다.
3: 미안하지만 갈 시간이네.
1: 에? 예.
0: 남편의 말에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3: 다음엔 밖에서 한잔하세나.
1: 예, 그럼.
0: 등을 떠밀리다시피 이장은 집을 나갔다.

0: 긴 허리띠가 딸려나와 바닥에 늘어졌다.
1: 야, 감히 남자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끼어 앉는 것도 모자라 추잡스러운 짓을 해? 그것도 마을의장 앞에서?
2: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0: 두껍고 긴 허리띠가 허공을 갈라 공실의 가녀린 등에 찍혔다.
1: 시끄러워!
0: 허리띠는 멈추지 않았다. 몇 번을 사죄해도 장영호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1: 나를 온 마을에 망신시키다니! 너 같은 건 본딜 봐야 돼!
0: 허리띠를 휘두르다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공씨를 걷어차기도 했다. 그녀의 비명이 집안에 울렸다. 공씨는 잘못했다고 두 손을 비비다가 남편의 얼굴을 봤다. 벌개진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녀를 보는 눈깔이 뒤집어졌다. 제 어미를 때려 죽이던 날처럼. 덜컥 겁이 났다.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3: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0: 두려움에 잠식당해 쏟아지는 고통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공실의 입에선 죄송하다는 말만 흘러나왔다.
3: 이대로 죽을지도 몰라.
0: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대하게 몸을 불린 남편의 몸 앞에서 한없이 작고 힘없는 여자가 문이 열렸다. 집에 갔을 줄 알았던 이장이 달려와 장영호를 붙들었다.
4: 고정하십시오. 사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1: 이런 건 맞아 죽어졌어. 이러지 말라고.
0: 실랑이를 벌이는 그들의 밑에서 공실은 반쯤 열린 현관문을 봤다. 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지금은 열려있다. 붉은 노을빛을 받으며 저렇게 활짝
3: 가! 어서 가!
0: 귓가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다. 공실은 바닥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1: 야! 너 어디가! 거기 서지 못해!
0: 남편의 표독스러운 말이 귓가를 스쳤다. 공실은 달렸다. 현관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넘었다. 신발도 신지 않아 맨발에 자잘한 돌멩이들이 밟혔다. 상관없었다. 길 양옆으로 노랗게 물든 벼가 고개를 숙였다. 잠바람에 춤을 췄다. 마을을 벗어나는 공씨를 환영했다. 동구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숨내음이 물씬 풍겼다.
3: 이제 자유다. 나는 살았다. 나는 폭력에 또 연결지 않아도 된다.
0: 그렇게 달렸다. 트럭이 마주 달려오는 것도 모른 채.

0: 승범은 안방으로 달려갔다. 장영감의 육체가 그곳에 있다. 그 옆에서 수정이 두 팔로 그의 가슴팍을 누르고 있었다. 승범은 거실을 돌아봤다.
1: 아이, 가만히 서서 뭐해?
0: 우물쭈물하는 승범에게 수정이 소리쳤다. 승범은 그녀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주근이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수정이 그랬던 것처럼 두 팔로 뻣뻣한 노인의 가슴을 눌렀다. 내리누르는 힘에 마른 몸이 맥없이 움직였다. 이내 승범은 허리를 숙여 축축한 입술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0: 비명을 지르던 장영감이 공실과 안방을 흘끽거리더니 단박에 눈치를 챈 모양이다.
1: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살려줘.
0: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바닥을 기어 이쪽으로 다가오려는 걸 공실이 막아섰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렸다.
2: 이렇게 쉽게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너도 흉하고 고통스럽게 죽어야지. 우리를 개패듯이 뺀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고 굶겨 죽이려던 나는 도망가다 잘 지어 죽었고. 이거 보여?
0: 공실은 상의를 올려 자신의 배를 보였다. 심폐소생술을 하던 승범은 공실의 모습을 봤다. 장영감은 막대기 같은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그녀에게서 도망쳤다. 소파 옆으로 기어가 그 틈에 고개를 파묻었다.
1: 아니야, 내가 죽었을 리가 없어.
0: 깡마른 몸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다. 집안에서는 할머니의 비명이 계속 들렸다. 공실은 그 방으로 갔다. 반쯤 열린 문 안으로 들어서자 비명에 섞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3: 맞을 짓을 한 네 잘못이다!
0: 시집 와서 얼마지 않아 제사 음식을 만들지 못한다고 남편한테 처음 맞았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다. 차갑게 노려보던 그 눈빛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던 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 맞기 시작했다.
2: 어머니!
0: 공실은 방구석에 숨어 고개를 파묻은 채로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봤다. 지금 저 밖에서 숨어 현실을 부정하는 남편의 모습과 무척 닮았다.
2: 어머니!
0: 공실은 다가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흠칫 놀라 공실을 올려다보는 노인.
2: 아가? 어머니, 왜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왜?
3: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냐? 용호가 맨날 때리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왜 이제 와?
2: 이제 가요.
0: 공실은 시어머니의 팔을 끌었다. 그 손에 끌려오며 방문을 넘으려고 하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니가 팔을 뺐다.
3: 안 된다. 이 방에서 나가면 영우한테 맞아 죽는다. 나가면 안 돼.
2: 나가도 되니까 어서 나와요.
3: 싫다, 싫어.
0: 완강하게 거절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공실은 화가 났다.
2: 왜 그래요? 나가도 된다니까. 어머니, 이미 죽었다니까. 언제까지 여기에 박혀 살 거야? 가요! 가서 이제라도 좀 저승길 밟고 편안하게 살아요.
3: 아니, 누가 이렇게 우냐? 이거 우리 영호가 우는 거 아니냐?
0: 거실에 숨어있는 장영감의 목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방문 밖을 봤다.
1: 싫어. 죽고 싶지 않아. 내 것이 전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말이 있는 듯 죽었다. 싫어.
0: 이제 두려움의 비명은 억울함의 울부짖음으로 변해 있었다.
3: 아이고 나 새끼.
0: 시어머니는 공실을 지나 거실로 뛰어갔다. 소파 구석에 숨어있는 아들을 찾아 울고 있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3: 왜 그러느냐? 누가 널 이렇게 서럽게 해? 그래, 어미 여기 있다. 울지 마라, 아가.
0: 울먹거리던 장영감.

0: 감히 노파를 끌어안았다.
1: 나 죽었다. 싫어. 아직 갈 게 남았고 나 살고 싶어.
2: 아니다. 아니야.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 천연이 그러더냐?
0: 어머니가 매섭게 공씨를 노려봤다.
3: 어머니, 그만해요. 어머니를 때려 죽인 아들이잖아요. 이제 홀가분
2: 아니냐? 죽긴 누가 죽어. 그래도 내 자식이고 네 남편이다.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야. 이 집안의 가장이 집안을 바르게 잡으려면 속이 문드러져도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야.
0: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난 세월 살아 생전에 겪었던 모든 부조리함이 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아들이란 이유로, 남편이란 이유로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자신들. 남들한테 책 잡힐까 맞는다는 내색도 못하고 굶는다는 말도 못한 채 이 집안의 소유가 되어버린 물건. 그 질기고 질긴 인연. 공실은 파르르 떨리는 손을 말아주었다.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봤다.
3: 아니요. 맞을 짓을 했다면서 때리는 인간이 나쁜 거예요. 그걸 눈 가리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나는 이 집안의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내 남편이었다는 이유로 제 모든 걸 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죽어서는 떠나!
2: 저게 틀린 입이라고!
0: 시근덕거리던 공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언제나 빈속이었으나 뭐에 꽉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던 속이 이제 시원했다. 그녀는 옷을 탁탁 털고 자세를 바르게 했다. 막 내뱉었지만 꽤 나쁘지 않은 말이었다.
3: 나도 이제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4: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전설의 코미디 배우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인데요.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마감에 쫓기고 사람에 치이고 크고 작은 걱정에 마음 졸이던 순간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오늘 일요일, 오늘만큼은 좀 다르게 느끼고 싶은 마음이죠. 카메라 앵글을 뒤로 쭉 빼듯이 내 삶도 조금 멀찍이서 바라보면 수고했다 말 한마디,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 한마디 건네고 싶어지는데요. 진짜 한번 해볼까요? 일요일은 인생을 잠시 객석에서 바라보는 날, 그리고 비극 같았던 그런 하루를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는 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첫 곡 샤이니입니다. 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보다 주변 인물이 더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거창한 성공보다는 평범한 하루, 또 특별한 순간보다는 무사히 지나온 하루가 더 소중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일요일에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한 번쯤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모두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 크게 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에는 대중음악평론가 박상건 씨와 함께하는 가요 주크박스 이야기와 노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흥미진진한 음악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상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네,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들을 4주간 소개를 해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름곡이 많네요.
1: 네. 여름하고 네. 또 댄스곡.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0: 그래요. 야, 그래요.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도 여름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 첫 번째 곡 어떤 곡 만나볼까요?
1: 네,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네, 지코의 Summer Hate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두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일단 트와이스의 경우에는 트와이스는 그 멤버 중에 세 명 모모, 사나, 미나가 일본 국적입니다.
0: 네.
1: 그만큼 일본을 좀 겨냥해서 만들어진 걸그룹이다. 이 생각이 좀 되는데 그 일본을 겨냥하려면 일본의 20세 전후의 세대가 좋아해야 되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일본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댄스곡들 많이 불렀습니다. 특히 일본은 또 아이돌도 일본도 만만치 않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히트곡들 보면 치업, 뭐 티티 What is Love 이런 노래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트와이스 노래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여름의 상큼함, 그다음에 또 음료 이런 걸 소재로 노래를 좀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Dance the Night Away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트와이스는 우리가 아무래도 박진영 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박진영 씨는 자신의 노래도 항상 디스코를 뭔가 사용을 하고 춤추는 것을 뭔가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와이스 노래들도 박진영 씨의 어떤 느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이 24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뭘 할 때 밥 먹을 때 뭐 일할 때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 아니면 TV를 볼 때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가 기획하는 팀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소재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1: 그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요.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0: 식상할 수도
1: 그러니까
0: 있고.
1: 예를 들면 이제 트와이스의 노래 뭐 오늘도 이제 들어보시겠지만은
0: 네.
1: 벌써 박진영 씨 생각 안 하고 들어도 왠지 좀 알면 더욱 더 그런 어떤 입김이 들어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뭐 이 곡은 또 나중에 또 그 뭐 뮤직비디오도 보시면
0: 네.
1: 여름의 어떤 그 약간 좀 휴양지에서 예, 즐겁게 보내는 뭐 그런 류의 어떤 뮤직비디오인데 같이 떠오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저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지코의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지코는 그 음악적인 어떤 구분을 하자면
0: 네.
1: 뭐 힙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원래는 지코는 블락비라는 보이그룹 출신인데요. 그 팀에서 랩 또 프로듀싱을 담당을 좀 했었습니다. 이 지코가 부르는 Summer Hate 뭐 이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 지코는 음악적 배경이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좀 했었었고 그래서 원래 본명이 우지호예요.
0: 우지호.
1: 예. 네.
0: 근데 어떻게 지코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1: 예. 그래서 우지호의 지가 있고
0: 어.
1: 그다음에 일본 이름 중에 우리가 우리나라 이름 중에도 뭐 명자 순자
0: 할 때마다 예. 세이코, 미츠코, 예. 그 콩가요?
1: 예, 그러니까 아들 자자가 일본 예. 발음으로 아. 코자인데
0: 네네.
1: 여자 이름 코자를 일본 친구들이 붙여줘서 지코다.
0: 아.
1: 뭐 이렇게 이제 뭐 일종의 예명이 좀 됐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별명 부를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박성건 씨다 그러면 박성자,
1: 네, 뭐
0: 강원래다 그러면 강원자,
1: 네.
0: 뭐 구준엽이다 그러면 뭐 준자 이렇게 네. 부르듯이 코자를 붙인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서 특이하다.
1: 근데 되게 좀 잘 어울리죠, 그래도 지코
0: 네,
1: 이렇게
0: 지코.
1: 얘기하니까
0: 네.
1: 뭐 일본 느낌은 전혀 없는 그런 예명이 좀 될 텐데요. 이 지코는 굉장히 프로듀스도 잘하고 노래도 잘 만드는 그런 음악가라고 지금 생각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아이돌 그룹 출신이지만 여러 가수들과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비하고 했습니다.
0: 아, 이 노래는요?
1: 예.
0: 네.
1: 그래서 여름에 싫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0: 왜요?
1: 그 주인공이 네. 바닷물에 알러지가 있어서 뭐 서울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공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더운 환경이 너무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름을 배경으로 하지만 여름이 좀 싫다.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진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1: 네. 뭐 이런 노래 하나 나올 만합니다.
0: 맞아요. 진짜 여름에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노래 들으면 좀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 곡도 소개해드릴게요.
1: 네, 2018년에 발표된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2020년에 발표된 지코의 Summer Hate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노래와 궁금한 이야기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엄정화 씨의 페스티벌, 뭐 인생은 아름다워. 이 곡하고 소녀시대의 파티를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름이 페스티벌이고 또 파티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을, 겨울보다는 여름이. 그렇죠. 네.
1: 이 엄정화 씨의 댄스 히트곡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배바나 장미, 포이즌, 초대, 몰라, 페스티벌 이런 노래들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기억나냐. 페스티벌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만큼 엄정화 씨의 대표곡이다 생각이 되는데 이 곡은 작곡가 주영훈 씨가 만든 곡입니다.
0: 맞아요. 이 노래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주영훈 씨가 몇몇 가수에게 줬는데 아, 노래가 별로다 별로다 해서 그 엄정화 씨가 그냥 별로지만 나도 한번 불러볼게 이렇게 했지만 히트가 된 곡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1: 그중에 한 분이 네. 컨트리 꼬꼬였습니다.
0: 아, 컨트리 꼬꼬.
1: 그러니까 컨트리 꼬꼬도 이 노래가 왜 싫었을까요?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0: 어떤 기가 막힐까요?
1: 안 그래도 이미지가 가벼운데 네. 더 가벼운 노래를 하는데.
0: 근데 컨트리 꼬꼬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노래를 더 많이 불렀으면 어땠을까. 근데 또 탁재훈 씨가 좀 진지한 노래를 또 부르고 싶어 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노래가 나와서 우리가 좀 얘기하는 거지만 또 악보나 가이드 보컬라도 들었을 때는 또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네. 굉장히 또 굉장히 좀 옅게 그러니까 얕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정화 씨도 이 노래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실제로 울었다고 해요. 네.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뭐 처지였었고. 근데 이렇게 뭐 제가 아까 이렇게 그 몇 개의 노래를 미리 얘기한 이유가 네. 그런데 이 노래가 제일 부르기 싫었던 노래가 결국은 엄정화 씨를 대표하는 그런 노래가 된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소녀시대의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소녀시대가 2015년에 발표한 파티라는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은 예,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태국의 코사모에서 촬영을 했고 그러니까 코사모이는 휴양지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정말 휴양지에서 노니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름 노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양지에서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올 즈음에 소녀시대는 이미 이제 그 송캠프라 그래서 외국의 그 작곡가들을 국내에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명 한 번에 노래 부르는 노래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이때부터 이미 시작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는 당시에 외국인들이 이제 노래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뭐 작사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파티도 그런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팝송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그 이 노래는 외국 그 음악 평론가들의 비평도 있습니다.
0: 어떤 평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신스팝 계열의 아주 잘 만들어진 노래다. 여러 그러니까 음악 평론가들이 그러니까 외국의 음악 평론가들이 이 파티에 대한 논평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미 발표를 한 거죠. 외국을 겨냥해서 그래서 거의 팝송과 유사한 형태로 이미 릴리즈가 된 뭐 그런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이게 팝송인지 가요인지 구분도 안 되는 들어보시면서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0: 좋은 감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 네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1999년에 발표된 엄정화의 페스티벌 인생은 아름다워, 2015년에 발표된 소녀시대의 파티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는 가요 주크박스.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 네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지금 그래요. 있습니다.
0: 자, 버즈의 나에게로 떠난 여행. 이 노래는 2005년도에 발표가 됐네요.
1: 네. 이 버즈의 뭐 대표곡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더 멋진 미래를 위해 길을 가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진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태국 방콕에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바다적인 느낌을 이제 내기 위해서 노래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락으로 이렇게 많이 듣는 그런 버즈의 노래인데요. 이 곡은 최근에 다시 전혀 다른 형태로 주목을 받게 돼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0: 뭐 어떻게 해서 또 역주행이 됐을까요?
1: 네, 그 가사 중에 영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가 불러보면 네. Far away you my sunshine we are together 하는 부분인데 네.
0: Far away you are my sunshine 네. we were together
1: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그냥 얼핏 들으면 네. Far away 있죠. Far away you 네. are sunshine Far away가 화로해
0: Far away
1: Far away you my sunshine 뭐 이렇게 들리는 것이
0: Far away you 맛이 참 선샤다 아, 네.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 있네요.
1: So we were toget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밈처럼 돼가지고 이거 방송에서도 여러 뭐 아나운서나 개그맨들도 하고 그래서 더욱 더 듣게 되니까 정말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Far away가 화로에 딱
0: 화로에 화로에
1: 그 더욱 더 여름이랑 관련이 또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0: 횟집에서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영업할 때도 좀 많이 틀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0: 화로에 드시라고.
1: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으실 때 네. 중간에 이 Far away you my sunshine 할 때 이게 화로에 들리냐고 그것도 들어보시고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인디고의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인디고는 곽승남, 김대진 두 분이 결성한 뭐 그룹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 인디고는 이게 원히트 원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왜냐하면 이 두 멤버들이 지금은 배우로 활동을 좀
0: 아 그래요?
1: 예 하고 있고. 뭐 큰 뭐 어마어마한 뭐 뭐라고 이제 아직은 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몇 개 드라마에 출연을 좀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여름아 부탁해는 들으시면 아는 되게 뭐 유명한 노래인데 작곡가 최수정 씨라고 90년대 댄스 히트곡을 몇 개 내신 분입니다.
0: 네.
1: 예, 그분이 만든 곡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한 노래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아주 비트곡은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이 듣게 되는 노래. 이런 노래들이 또 리퀘스트가 많이 되잖아요. 그 그렇죠. 시즌이 되면.
0: 또 오래가죠. 그런 노래들이. 예.
1: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뭐 기억나는 이제 가사 보면 이게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진 노래다 보니까 뭐 그대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담배도 끊겠다.
0: 그런 가사가 있어요?
1: 예, 그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깨에 힘을 빼고 만드는 것이 오히려 뭐 긴 생명력이 있는 그런 노래가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0: 그래요. 네. 근데 인디고라는 팀 이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1: 이게 원래 그러니까 네. 요 시점에 인기가 그러니까 새로 탄생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고잉.
0: 아.
1: 예, 예,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0: 그 무슨 뜻일까요?
1: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간다, 인디비주얼 고잉 이런 말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인디밴드가 유행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떤 거대한 대형 기획사의 우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뭔가 좀 해본다.
0: 누가 시키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하고 싶은 거 한다.
1: 네, 그래서 인디비주얼 네. 고잉이라는 말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됐고 네. 팀 이름으로까지 좀 탄생한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 네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 2005년에 발표된 버즈의 나에게로 떠는 여행 또 2002년에 발표된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 가요의 추억과 역사를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 네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여름 히트곡은 어떤 곡입니까?
1: 강타의 네. 그해 여름.
0: 그리고요?
1: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0: 어허.
1: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이 강타의 그해 여름 하면 제목을 먼저 얘기하면 그해 여름을 강타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네, 좀 약간 유치한 해석이지만.
0: 근데 아니 그러니까 네. 강타라는 이름이 네. 저는 그냥 아, 참 멋지다 멋지다. H.O.T의 리더였기도 하고 뭐 보컬이었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해 여름 강타하니까 또 아, 이래서 강타라는 이름을 썼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1: 그렇습니다. 이게 강타 뭐 이런 류의 이름이 사실 90년대 후반에 이제 만들어질 때 이게 사실 만화적인 이름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만화적인 이름 맞아 맞아요.
1: 예.
0: 주인공 이름들이 그랬죠. 강타.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뭐 농구 만화라든가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하면서 그런 류로 이제 캐릭터를 이제 잡은 것이죠. 그래서 강타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무슨 토니안처럼 이렇게 영어랑 섞어가지고 이제 이름을 만들거나 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본명은 따로 있겠지만 이렇게 또 뭐 강타란 이름을 사용해서 사실 H.O.T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일궈놓은 그런 어떤 업적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H.O.T 같은 게 나오면은 하수를 읽으면 안 된다. 뭐 H.O.T를 읽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모든 것을 새로운 문화를 만든 팀이다 좀 생각이 네. 되는데.
0: 근데 오늘의 발표할 때쯤 이제 H.O.T가 해체를 했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체 이후에 각자 그러니까 뭐 팀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자 솔로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 정산 문제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타는 자신만의 음악을 하게 됐고 문희준 씨는 락커의 길을 좀 가게 됐고
0: 그러니까요. 그게 네. 최근에 이제 마이클이라는 영화,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잭슨 5도 해체가 되고 또 몇 명은 솔로로 나가고 또 형제들끼리 나면서 잭슨스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잭슨 5란 이름은 못 쓰게 했다. 왜냐하면 계약이 모타운이랑 돼 있기 때문에. 근데 H.O.T도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H.O.T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한다.
1: 네.
0: SM에서. 다 뭉쳐야지 SM인 거고 그리고 강타와 문희준은 솔로로 하고 세 명은 또 같이 팀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들이 뭐 흉내를 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보면 참 연예계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비슷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1: 뭐 제가 내린 결론은
0: 네.
1: 이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엔 네.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0: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H.O.T라는 어떤 그룹 자체가 하는 이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상표 하나도 쉽게 이제 건들 수 없는 뭐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했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다가 또 히트곡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타의 경우에는 H.O.T 3집에 수록한 빛도 히트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그 빛의 경우에는 KBS TV 뮤직뱅크 3주 연속 1위도 했었어요.
0: 오.
1: 그래서 작곡가의 면모를 이미 H.O.T 때 좀 발현을 좀 했었었고 그래서 2001년에 솔로로 나와서 본인이 그 만든 발라드가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북극성, 24 이런 노래에도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 그다음에 그의 여름이라는 노래도 꽤 괜찮은 좀 성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
0: 그래요.
1: 네.
0: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잔나비의 곡 만나볼 텐데 잔나비라는 이름 자체가 아까 소개드렸던 그 인디고와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잔나비는 최정원 씨를 중심으로 결성된 5인조 밴드였었는데요. 네. 결성 당시에 멤버들이 모두 92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였기 때문에.
0: 아, 원숭이띠라서 그래서 예. 잔나비라.
1: 예, 그래서 잔나비로 이제 밴딩을. 예.
0: 원숭이들 하는 건 좀 약간 이상하다 느낌이.
1: 예, 그렇죠. 네.
0: 원기숭이들 아니면 뭐 몽키스라든가 보다는 잔나비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잔나비 좀 고상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인디밴드로서는 원숭이들 뭐 이런 것도 좋지는 않네요. 네.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인디밴드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0: 네.
1: 지금도 무명 인디밴드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거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팀들 계속 이제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잔나비에게는 좀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이 80년대의 어떤 성인 가요의 어떤 느낌이 드는 멜로디, 90년대의 어떤 가요의 멜로디 이런 것을 가진 그런 밴드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나이대가 들어도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좀 과거의 향수 살짝 느낄 수 있고.
0: 어떻게 보면 20, 30대 뭐 많이는 한 50대까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라는 거죠.
1: 예, 그런 사운드의 음악을 네.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노력으로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고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현재 나온 인디 밴드 중에는 막 가장 큰 어떤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팀 중에 하나다.
0: 네.
1: 물론 장기하 씨도 있고 쭉 있었는데 몇몇 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0: 그래요. 자, 일요일에 함께하는 풍성한 이야기의 만남 가요 주크박스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 네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두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2001년에 발표된 강타의 그해 여름, 2016년에 발표된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0: 일요일에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의 풍성한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을 소재로 한 히트곡 네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쿨의 아로아 듣겠습니다.
0: 그래요. 아로아. 아, 이 노래 아주 쿨의 목소리보다는 저는 그 조정석 씨의 목소리로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1: 네, 어떻게 보면 그 두 분의 이미지, 음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아. 좀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0: 아, 그래서 그 노래를 리메이크했나?
1: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소위 이제 그 드라마에 삽입이 돼서 다시 히트한 뭐 그런 케이스가 좀 되겠는데 네.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2020년에 방영이 됐습니다.
0: 네.
1: 그때 배우 조성석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아로하가 다시 또 10대도 좀 아는 그런 노래가 돼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름 소재 노래 시리즈 마지막 편에 마지막 곡으로 고른 이유가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아는 여름 노래 한 곡 저한테 골라야 한다면 쿨의 아로하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0: 그래요.
1: 네.
0: 근데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에서도 미도라는 또 뮤지컬 배우도 아주 큰 사랑을 받았었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런 모습 볼 때 야 진짜 대단하다. 대한민국 음악 정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래요. 자 오늘 끝곡으로 쿨이 부르는 아로하 전해드리면서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아.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울산의 태연재활원과 인천의 색동원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전담 대응팀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장애인 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정식 부서로 격상했고요. 앞으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하면서 장애인 학대 대응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그 장애인 학대 문제는 소읽고 외양관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소읽고 그 외양관만 폐쇄시키는 단일 사건 봉합술에 불과했잖아요. 이 사건이 터진 후에야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미리미리 점검하고 또 관리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학대 문제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백지영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선택.

내일은 푸른 하늘, 백지영의 선택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유튜브나 SNS에 성공신화 마케팅의 실체를 담은 뉴스에 모럴 앰비션이란 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소통의 정서적 무담 침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맞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바람의 길목 DMZ 특별전 소개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김현식이 부릅니다. 사랑 사랑 사랑.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일단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2: 예, 하루 10분으로 월 100만 원.
1: 네? 어느 지금 이거 저도 갑자기
2: 유튜브에 보면 이런 광고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예, 이런 예. 성공 신화 마케팅의 실체에 대한 기사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성공 신화 마케팅을 통해서 직장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액의 유료 강의 결제 유도 도구로 활용되는 유튜브 채널들이 지금 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낚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노예의 삶을 벗어나라. 이렇게 네. 비하하면서 아유. 퇴사를 부추겨요. 이런 채널들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건데 부업, 쇼핑몰 위탁 판매, 주식 투자, 인공지능을 통한 유튜브 제작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고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네. 이른바 성공 신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요? 근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유혹에 이끌려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미리 지불을 하고 강의를 들어요. 근데 끝나면 수익은커녕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무자본 창업 콘텐츠의 핵심 수법은 불안 마케팅입니다. 평생 직장은 없다. 월급쟁이는 영원히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네. 이런 식의 자극적인 문구로 평범한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하루에 단 10분 혹은 20분만 투자하면 손쉽게 매달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자동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네. 시청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 저도 그 비슷한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면 자기네들만 알고 있지 왜 알려주겠어.
2: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거든요.
1: 그러니까 예. 어쨌든 현실은 불안하고 또 워낙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너무 쉽게 돈 번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그걸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현혹되는 겁니다.
1: 다 그 꿈을 꾸죠.
2: 근데 예. 문제는 그런 제안들을 하는 업체들 사업 모델들이 대부분 실체가 모호하거나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쇼핑몰 위탁 판매의 경우 실제로는 이미 극심한 가격 경쟁
1: 맞아요. 덤핑하고
2: 그리고 재고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초보자가 수익을 내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담았다라는 전자책 판매 근데 책을 비싸게 사보면 인터넷 검색으로 다 찾을 수 있는
1: 그러니까요.
2: 것들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짜집기한 내용들이거든요. 진짜 목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액의 강의로 유도하는 겁니다. 컨설팅을 판매하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비법은 강의를 들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원 상당의 유료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컨설팅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건데 일부 유튜버들은 강의를 듣지 않으면 성공 의지가 없어 실패할 거야라고 압박하면서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심리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 사실 그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1: 안타까운 거 이런 광고에 쉽게 넘어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2: 그렇습니다. 부업 권하는 사회의 그늘 속에서 청년들의 피해는 깊어지고 있다라고 기사도 분석하고 있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적금을 깨거나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강의료 결제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러게요.
2: 사기 피해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미숙한 준비 상태에서 섣부르게 퇴사를 감행했다가 경제적인 신용불량 상태에 처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1: 예.
2: 실질적인 검증 없이 조회수가 많아서 또는 수익 인증만을 앞세운 유튜버들의 그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서 다 사기성 행각이거든요. 이런 것들 정말 엄격한 모니터링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좀 뒤늦긴 했지만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럼 이 뉴스에 어떤 책을 또 올리셨습니까?
2: 모럴 앰비션이라고 하는 책이 마침 출간됐는데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앞서 기사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기에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아, 자기 자신에게. 네, 네. 나는 왜 성공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네. 휴먼카인드란 책으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사상가 리트어르 브레흐만. 그가 인류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휴먼카인드 안에는 휴먼 이즈 카인드.
1: 아,
2: 인간은 친절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선한 야망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모럴 앰비션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네. 책을 통해서 돈과 성공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서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질문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성공을 향한 과도한 집착, 행복에 열광하는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면서 네. 지금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불안한 세상에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자, 주체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자, 우리 모두 선한 야망을 갖자. 그래야지만 의미 있는 인생,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조금은 이제 이상적으로도 들리는데 어떻게든 남을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생 요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성공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1: 예.
2: 저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공은 이미 17세기 18세기 19세기 굳어진 시대적 관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그렇죠. 높은 연봉. 그런데 예. 이걸 위해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뛰어난 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 지구 생태계에 닥친 실존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지구가 닥친 문제 해결 위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광고 클릭수를 늘리거나 사람들의 주의력을 붙잡아 두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도록 유혹하는 것을 설계하는 알고리즘. 이거에 매달리고 있다.
1: 예.
2: 기후위기, 불평등, 신기술의 윤리적 공백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젊은 인재들은 여기에 아무도 투입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책은 이걸 재능의 낭비라고 부릅니다.
1: 네.
2: 특히 컨설팅, 금융, 빅테크를 재능의 범유다 삼각지대. 다 빨아들여요.
1: 예.
2: 연봉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한번 써보자. 이게 모럴 앰비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강한 야망을 품되 이걸 내 개인의 성공이 아닌 사회적 기여에 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좀 씁쓸하네요.
2: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공의 기준이 돈으로 옮겨갔죠.
1: 네.
2: 사람들은 그래서 다 돈만 버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건 부유한 국가일수록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돈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연봉 얼마가 인격이 되어버렸죠.
1: 그러니까요.
2: 우리 주변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는 몰라도 명확한 의미와 삶의 목적 없이 그저 돈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학자 로베르트 두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의 임금 노동자들 가운데 4분의 1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래요?
2: 그냥 일은 돈벌이 수단이야.
1: 아, 생계수단.
2: 돈을 벌기 위해 하고 있어. 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거죠. 책은 반대로 위대한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낸 모럴 앰비션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모범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 예.
2: 우리 모두 그런 능력과 재능이 있다. 이제 관점을 바꿔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선한 야망이라고 할 수 있는 모럴 앰비션을 가진 사람의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2: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자동차 안전벨트.
1: 매하죠. 예.
2: 이게 자동차가 처음 발명됐을 때부터 있었을까요?
1: 아니죠. 예.
2: 아닙니다.
1: 예.
2: 자동차 안전벨트가 만들어진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시민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미국의 랄프 네이더란 인물의 오랜 투쟁 결과로 미국에서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한 교통안전법이 만들어지면서 안전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통과된 게 1966년이었습니다.
1: 예?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모두 이건 운전자의 탓.
1: 아하.
2: 자동차 회사는 차는 완벽했다. 운전자가 실수해서 사고가 났고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네네네. 주장을 펼쳤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 GM이 만든 최초의 후륜 구동 모델 코베어라는 자동차. 지나치게 멋과 디자인에 집착한 관계로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아이고. 위험천만한 자동차였습니다. 당시에 이 자동차 회사가 디자인에 쓴 돈이 매년 $6,500였는데 안전에 쓴 돈은 $2.14.
1: 아이고.
2: 비교가 안 되잖아요.
1: 예.
2: 저자는 랄프 네이더는 친구가 이 차를 타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치열한 투쟁 끝에 거대 자동차 회사의 사과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거죠. 그러면서 안전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1: 예.
2: 우리는 그 덕분에 지금 안전하게
1: 그렇죠. 자동차를 생명을 걸 수 있으니까
2: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작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책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
1: 그럼요, 그럼요.
2: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꾼 건 권력이나 집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개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네네.
2: 이 책은 우리의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행동에 나서자. 선한 야망을 품어보자. 그것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만드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홍진영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의 배터리.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 볼까요?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자, 오늘 주제의 이름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소통의 정서적 무단침입. 의외로 그 일상에서 자주 겪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현상일까요?
1: 네,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잖아요. 네. 만약 누군가 허락도 없이 우리 집 도어락을 띠띠띠띠 범어를 이렇게 누르고 들어와서 게다가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잔소리나 훈수를 든다면 난감하죠.
0: 아, 부모님 아니신가요? 이 정도요.
1: 네, 그렇죠. 그런데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영역이나 마음의 방에서도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거든요. 예. 상대방이 준비가 되었는지 묻지도 않고 친하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라고 하면서 상대의 사생활이나 감정 영역에 불쑥 들어와 소음과 간섭을 남발하는 행위. 이것을 바로 정서적 무단 침입이라고 합니다.
0: 예. 보통은 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0: 그게 네. 오히려 무단 침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오.
1: 그렇죠.
0: 좋은 의도로 시작한 대화인데 왜 이렇게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걸까요?
1: 이게 대화의 의도와 방법이 어긋났기 때문이거든요.
0: 네.
1: 침입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늘 똑같아요. 내가 너를 아니까, 너희가 널 잘하니까, 그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라며 자신의 행동을 다정함으로 포장하거든요. 하지만 듣는 사람 처지에서는 그 다정함이 간섭이자 강요로 느껴집니다. 진짜 다정함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허락한 만큼만 다가가는 거죠. 상대의 상황이나 감정의 진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생각과 정답을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은 다정함이 아니라 나의 불안이나 집욕을 채우기 위한 정서적 폭력에 가깝습니다.
0: 네.
1: 아무리 좋은 약도 억지로 입을 벌려 들이부으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위치거든요.
0: 그렇군요.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런 정서적 무단 침입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던데 세대마다 그 선을 바라보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죠?
1: 그렇죠. 과거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중심이 문화였어요.
0: 네.
1: 그냥 한 입을 덮고 살고 이웃집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 줄 아는 정이라는 믿었던 그런 세대거든요.
0: 예.
1: 그래서 사생활의 경계선이 비교적 느슨했습니다. 근데 반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자란 나 중심의 세대거든요.
0: 예.
1: 이들에게 마음의 영역은 완벽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의 영토입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너 요즘 만나는 사람이니 결혼 계획은 어떻게 생각해? 같은 안부 인사가 젊은 세대에게는 사생활에 대한 침입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0: 네.
1: 악의가 없더라도 시대의 문법이 달라졌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0: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의 감정방에 들어갈 때는 그 배를 눌러야 한다는 건데
1: 그쵸.
0: 대화를 시작할 때 초인종을 누르는 소통법 좀 배워볼까요?
1: 네,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의견을 건네기 전에 딱 한 문장만 먼저 던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들어하는 자녀나 부하 직원이 있을 때 불쑥 네가 일을 그렇게 처인간 그렇지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0: 그건 아닌 것 같아.
1: 내가 보기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엄마가 의견을 좀 보태도 괜찮을까? 이렇게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지금 얘기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0: 예.
1: 이 질문이 바로 상대의 마음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누르는 초인종이거든요. 상대에게 거절하거나 준비할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무단 침입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을 꺼내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배려가 이렇게 대화의 그렇죠. 판을 바꾼다는 건데 일상에서 보면은 저 일방적인 조언자들 있잖아요. 이들에게 세련되게 방어벽을 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1: 그럴 때는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서 변명하거나 화를 내지 마시고 세련된 거절의 성극기 화법을 쓰셔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문장은 걱정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스스로 고민해서 결정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혼란스럽네요. 이렇게 제 상황은 이해했으니까 조금만 믿고 지켜봐 주세요라고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0: 예, 예.
1: 상대의 걱정하는 마음은 일단 접수하되 내가 서 있는 경계선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은 단호한 태도야말로 무단 침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도우락입니다.
0: 네, 그 부모와 자녀 관계야말로 정서적 무단 침입이 가장 빈번하고 또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선을 지키면서 다정함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 부모들이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자녀를 나의 연장선이나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0: 에이.
1: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혹은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면 부모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바로 메모있는 다정함이거든요. 자녀가 방문을 닫고 들어갈 때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0: 에이.
1: 엄마는 언제든 네 얘기 들을 준비가 돼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줘. 이렇게 매너 있는 다정함의 메시지만 남겨두는 거.
0: 네네.
1: 달라붙어서 캐는 건 집착이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며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짜 품격 있는 부모의 소통입니다.
0: 그 직장에서도 선후배 사이에 비슷한 갈등들 많잖아요. 선배들은 꼰대 소리 들을까 걱정하고 후배들은 간섭받기 싫다고 거부하거든요.
1: 그렇죠?
0: 이 간극을 좁힐 방법은 없을까요?
1: 직장 내에서의 소통 근본은 철저한 공사 구분과 존경하는 마음이거든요. 선배 세대는 후배에게 조언할 때 그것이 정말 업무의 영역인지 아니면 후배의 태도나 가치관의 영역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돼요.
0: 네.
1: 업무 피드백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하되 후배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성에 대해서는 훈계를 멈춰야 됩니다. 반대로 후배 세대 역시 선배의 조언을 무조건 꼰대짓으로 치부하며 마음의 문을 닫기보다는 그 조언 속에 담긴 업무적 노하우와 또 경험의 가치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0: 네.
1: 서로의 전문성과 경계를 존중할 때 건강한 사내 소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0: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서적 무단 침입을 막는 핵심은 결국 적정한 거리를 두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맞아요.
0: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거리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1: 안전거리 확보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운전할 때 하는 거.
0: 예.
1: 자동차 운전할 때 앞차와 너무 가까이 붙으면 돌발 상황에 대응사고가 나듯이
0: 그렇죠. 예.
1: 인간관계도 너무 밀착되면 작은 오해나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적정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은 아주 쉽거든요.
0: 예.
1: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놨을 때 내일 아침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가 아무리 다정하게 다가와도 내 비밀을 전부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1: 상대가 나의 거절을 존중해 주는지 내가 그 어떤 선을 좀 지켜주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안정을 좁혀가는 게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문법입니다.
0: 네.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가장 세련된 예의자 또 소통의 근본이 아닐까 싶네요.
1: 맞아요. 세련된 화법이나 화려한 말재주는 사실 책 명권 믿고 좀 연습하면 흉내낼 수 있거든요.
0: 예, 예.
1: 하지만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고 선을 지키는 태도는 오랜 시간 타인을 배려한 사람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품격과 근본이거든요. 말수가 적어도 상대방이 불편할 만한 질문은 쏙 빼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 내가 힘들어할 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묵묵히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엄청난 편안함과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포장지만 화려한 대화법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경계를 존중하는 이 매너 있는 다정함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0: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 마음에 무단 침입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자가 진단법 이런 거 있습니까?
1: 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0: 예.
1: 첫 번째,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너 이게 문제 이렇게 해봐라고 해결책을 제시해줬는지.
0: 예예예. 예.
1: 두 번째,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다음에 무슨 조언이 되지라며 네 할 말만 생각했는지. 또 세 번째, 다 너를 위해 사는 말이야라는 대화의 구처 그런 포장재를 자주 사용했는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대의 마음에 신발을 신은 채 무단 침입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0: 예.
1: 정답을 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리 되어주는 것, 이거부터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반면에 상처받으면서도 타인의 무단 침입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착한 사람 증후군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
1: 착한 사람들은 남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선을 그으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거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무나 들어와 내 마음을 해주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방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0: 맞아요.
1: 주인이 문을 단단히 잠그고 손님을 가려받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미안하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선을 긋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0: 네.
1: 내 경계선을 존중해주지 않고 화를 내거나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언젠간 나에게 큰 상처를 줄 사람이거든요.
0: 그렇죠. 예.
1: 나를 지키는 승부기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가장 큰 첫걸음입니다.
0: 네. 인간관계의 거리 조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1: 맞아요. 진짜 성숙한 소통은 서로의 방 사이에 정원을 가꾸는 이걸 갖거든요.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침범하지 않게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예쁜 꽃을 피워내는 거죠.
0: 네.
1: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다가갈 때는 마음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고 다정하게 노크해보세요. 오늘 네 마음의 방은 날씨가 어때? 내가 들어가도 괜찮아? 라는 느낌으로 그 선을 지키는 정중한 노크 소리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고 간단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동물원이 부릅니다. 해화동.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내일은 7월 27일 이 치열했던 포성이 멈추고 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예. 아울러 이 땅의 자유와도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손을 잡아줬던 이들의 헌신의 길이는 법정기념일 유엔군 네. 참전의 날이기도 한데요. 그 특히 푸른 날을 딱 하루 앞둔 오늘 DMZ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0: 아, DMZ.
1: 네. 예.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그곳.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DMZ의 역사와 또 평화의 메시지를 사진으로 담아낸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요. 이 전시 제목이 다람의 길목 DMZ인데요. 이번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권기준 학예연구사부터 만나보시죠.
2: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있게 됐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100년에 걸친 역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DMZ, 비무장지대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시를 연 이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7월은 정전협정이 조인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순국선열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DMZ가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사진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순이 교차하는 땅이라고 해서 이 비무장지대라는 말과는 달리 이곳이 얼마나 무장화되어 있는지 그런 무장화된 공간에서 사람이 못 살게 되면서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희귀종 생물들 자연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났는지 이런 모순들이 겹겹이 겹쳐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했고요. 2부는 경계를 넘어 이어지는 땅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고 그리고 남과 북이 교류해온 그런 공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사진 전에 저희 관내 사진을 포함해서 여러 작가분들의 사진도 전시를 하였는데요. 네 분의 작가 김영만 작가님, 최병관 작가님, 박종우 작가님 그리고 일본에서의 구하바라 시세이 작가님 각각 비무장지대의 여러 면면을 잘 담아주셔서 전시에서 다채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0: DMZ, 비무장지대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분단의 상징 또 군사적 긴장의 상징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1: 네, 그 한국전쟁 이후에 무려 73년 동안이나 이 남북의 긴장과 대립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공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좀 떠올리고 있는데요. 이 DMZ, 이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불과 56km밖에 안 됩니다. 네. 차로 1시간이면 서울에서 차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인데요. 여기는 그 전쟁 이후에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철책도 있고 감시초소도 있고 또 지뢰가 곳곳에 묻혀있는 땅이라서 우리에게 DMZ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단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생태계가 또 보존이 되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바람만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런 분단의 아픔이 멈춰선 채 오랜 시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DMZ 그리고 이 땅의 아픈 역사와 또 그 속에 피어난 평화의 의미를 사진으로 깊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럼 이번 전시에서는 DMZ의 어떤 모습을 담아서 전시를 했을지 기대가 되는데
1: 네.
0: 그 전시에 참여한 사진 작가들도 궁금하고요.
1: 네.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한국 작가 3명 그리고 일본 작가 1명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이 김영만 작가는 1980년대에 활동을 한 작가인데요. 판문점에 출입을 하면서 여러 사진을 당시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그 판문점에서 남북이 함께 교류했던 그런 모습 위주의 사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관 작가의 경우에는 1997년에 국방부 요청에 의해서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DMZ에 들어가서 사진 그래요?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DMZ 자연 생생했던 그 자연을 이번 전시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종호 작가는 2009년에 DMZ의 분단 상황을 담은 사진들 예를 들면 뭐 군사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장병들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그 일본 작가 구아바라 시세이 작가는 1960년대 남북의 DMZ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DMZ, 이 비무장지대가 뭔지 뭐 이런 설명이나 영상 이런 것들도 만날 수 있어서 천천히 둘러보면서 관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시를 둘러본 관람객들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3: 비무장지대 그냥 가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새롭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DMZ 쪽에 동물들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경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경계가 아니잖아요. 시각적으로 아, 더 생동감 있게 그런 게 좀 느꼈어요. 멀리 북한도 보이고 군사 분계선 쪽이고 막 이런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또 새롭게 환기되고 좋은 것 같네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느끼고 비무장지대가 이제 너무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고 또 다시 한번 상기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4: 좀 미지의 공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지금 아직 휴전 중이라는 뭐 이런 상징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0: 저 이혜리 리포터가 네. 유독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었을까요?
1: 저는 그 여러 작품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네네. 그 DMZ 안에 유일한 민간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대성동.
0: 아 맞아요.
1: 네,
0: 예, 대성동.
1: 이 마을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 사진도 아, 볼 수가 있었고 네네. 여기엔 또 출입증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맞아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60년, 70년대 당시에 그 출입증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박종우 작가의 2010년 작품이 있습니다. 이 금강산 앞에 요새화된 감시초 소라는 이름의 작품인데요. 예. 사진을 보면 그 철책으로 둘러싸인 감시초소가 앞에 있고 아. 그 뒤로 금강산 집선봉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위에 또 철새들이 이렇게 날아가고요.
0: 철새는 마음대로 날아다니는데.
1: 네. 그래서 이게 군사적 긴장과 또 자연이 어. 한 공간을 공존하고 그러니까. 있다라는 어. 이 모습을 또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이 공동경비구역 JSA 사진도
0: 아,
1: 있었어요.
0: 거기에 예.
1: 네. 남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교류했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도 생생하게 사진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 김영만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0: 네네.
1: 그 판문점 점에서 교류했던 아홉 장의 사진을 한 벽면에 크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남북 취재진들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한 우산 아래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런 사진 이런 예, 것들도 예. 또 기억에 좋다.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는 뭐 분단과 대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대화도 있었고 그러면, 만남도 예. 있었고 협력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 권기준 학예 연구사와 함께 사진 한 장 한 장 이렇게 설명 좀 들으면서 둘러봤는데요.
0: 네.
1: 현장으로 다시 가보시죠.
0: 네.
2: 전시 처음에 보는 이 사진은 군사분계선 표지판입니다. 실제로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은 이렇게 표지판으로만 놓여져 있습니다. 총 1292개의 표지판이 놓여 있는데요.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벌판에 표지판만 있는 모습입니다. 남과 북의 경계가 사실은 이 사진만 보면은 되게 열려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보시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은 철원의 풍천원을 담은 사진입니다. 지금 안개가 자욱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인데요. 이곳은 궁예의 도성이 있던 터이기도 합니다. 바닥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무수히 많은 지뢰가 깔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왼쪽 하단 보시면은 두루미들이 쉬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싹 트고 천연기념물 등 희귀종 동물들이 쉬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여러 겹의 그런 모순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시 제목을 바람의 길목 DMZ라고 정했는데요. 그래서 이 바람의 길목이라는 것이 전쟁과 분단의 유산 그리고 냉전의 유산인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평화와 번영 그리고 공존을 위해서 어떤 희망을 바랄 수 있을까 어떤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바람들을 관람객분들도 하나씩 가져가면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최근에는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그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1: 네, 그 미국, 프랑스,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방문해서 이렇게 전시를 둘러보고 네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관람객들 소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다들 이렇게 중국어나 일본어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둘러보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전시 현장에 그 유창하게 또 한국어로 하시는 또 일본인 관광객 만날 수가 있었는데
0: 오, 예.
1: 그 이분은 친구와 함께 이 박물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DMZ 관련된 이 전시를 둘러본 소감 어땠는지 들어보시죠.
0: 네.
3: 저 일본에서 왔는데요. 관광하다가 친구랑 들렸어요. 전쟁 후 그 갈려진 분 일본에서 고등학교 때 수학 여행 갔거든요. 그때 DMZ도 투어 있었어요. 그때 갔을 땐 사람도 없고 고요한 자연이 너무 많겠다 생각했어요. 슬프죠.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거 언제 없어질까 그런 평화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0: 아유 한국 말씀 잘하시네요.
1: 그쵸?
0: 한국어 잘하네요.
1: 네.
0: 네. 오늘 이렇게 전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DMZ라는 공간에서도 이 교류와 또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네, 그런 게 좀 희망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DMZ의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 있었어요. 최병관 작가의 죽음의 계곡에서 희망의 계곡으로라는
0: 아,
1: 작품인데
0: 예.
1: 그 끊어졌던 철길이 남북 교류의 결실로 다시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담았습니다. 있습니다. 이 녹슬어버린 철길 위로 다시 이렇게 선로가 깔린 그런 모습이 담긴 그 과거의 그런 현재 이런 모습을 이렇게 두 장의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언젠가 또 이 길을 통해서 기차

0: 를 타고 저 위로 네. 나아가서 뭐 유라시아 대륙까지 그렇죠. 갈 수 있겠다라는 네. 이런 희망도도 꿈꿔봤습니다. 이 철책선 너머로 날아가는 새들에게는 국경이 없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네. 우리가 바라는 이 평화도 언젠가는 그 경계를 허물고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그래요. 해봤습니다. 시민들의 그런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한 시민의 소감 들어보시죠.
2: 낯설기도 한데 마음이 아프고 그냥 예전의 것 그대로 남겨놓고 곳곳에 막 지뢰 흔적도 있고 잊으면 안 되는구나. 사진을 보면서 옛날 일이겠지 싶으면서도 점점 이제 전시회 후반으로 갈수록 아, 아직도 진행형이구나 이런 거 느끼면서 그때 그렇게 전쟁하고 계속 휴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기에 지금 또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이런 전시회 찾아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진들과 영상들이어가지고 보면서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픔이 좀 있는 향수에 절여진 바람이 좀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바람을 맞이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공간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잘 융화가 돼서 좀 좋은 방향으로 잘 섞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네, 이 남과 북을 가르는 차가운 철조망 사이로 바람만 이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분단의 아픔이 멈춰선 그곳, 그 DMZ의 평화와 또 미래를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DMZ 기획 사진전, 이 바람의 길목 DMZ. 9월 13일까지 이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아. 또 이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와 또 엘리베이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박물관 1층 로비에서는 휠체어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층으로 이 자유의 바람이 머무는 그 길목에 발걸음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 알겠습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비치가 부르는 생각날 거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주 바다 하면은 아름답고 푸른 바다를 떠올리고 이번 여름 휴가 때 찬물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지난 2023년에 제주 바다에서 폐 어구에 걸린 채 신음하던 어린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가 1년 8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난해 6월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금도 폐어구에 걸려 생존의 위협을 받는 남방 큰 돌고래가 5마리나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제주에서 폐사한 바다 거북은 161마리인데요. 폐사체 10마리 가운데 2마리는 폐어구에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시민단체 조사에서는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폐어구에 죽거나 다친 해양생물이 23종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생물의 99%는 낚싯줄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데 해양생물보호구역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낚시를 한다는 게 참 어이없고 모순되는 일이지요. 전문가들은 해상 정화 활동과 함께 낚시객들도 끊어진 낚싯줄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최소한 갯바위 근처에 돌고래가 나타나면 낚싯줄을 걷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위 얽힌 재미난 뒷얘기와 함께 그 가요를 들어보는 이헌석의 가요탐구에 이어서 한국노인의 전화 김효정 과장과 함께하는 노인문제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노래 김수철.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이현석의 가요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도 우리 노래에 얽힌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 골라오신 노래 세 곡은 선곡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2: 네. 오늘 주제는 1980년대 가요제 출신 가수들의 명품 발라드 세 곡 준비를 했습니다.
1: 좋습니다.
2: 1980년대는 우리나라 가요제 전성기였어요. 네. 특히 강경가요제, 대학가요제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1: 네, 네.
2: 대중적인 인기도 높았고 또 가요계의 판도를 뒤흔들 정도로 또 많은 가수들이, 좋은 가수들이 많이 이 가요제를 통해서 배출되기도 했는데요.
1: 네.
2: 그래서 가수 등용문, 가수 양성소 역할도 했던
1: 네.
2: 가요제. 이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발라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1: 네네.
2: 이 가요제에도 정말 불멸의 발라드 명곡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1980년대 가요제가 배출한 발라드 세 곡 가지고 왔는데요.
1: 네네.
0: 첫 곡은 1980년 제2회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았던 남성 트리오, 그러니까 남성 3중창단이 되겠죠.
1: 네.
0: 사랑의 하모니의 야화라는 곡입니다.
1: 아, 네네.
0: 그 사랑의 하모니는 삼형제로 결성된 그런 팀이었는데
1: 네.
0: 별이여 사랑이여라는 곡이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았고
1: 네.
0: 이 곡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어요.
1: 네, 네.
0: 메이저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이제 가요계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사실 남성 3인조 포크 그룹은 조금 흔치 않았습니다.
1: 흔치 않았죠.
0: 보통 네, 네. 우리 가요계에는 뭐 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대부분 듀오가 많았습니다.
1: 네.
0: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네. 그런 팀이 많았고, 근데 듀오의 역사는 길어요. 막 트윈플리오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과 5월, 어니언스, 둘다섯, 버들피리, 하사와 병장, 뭐 유심초, 서순환과 하청일
1: 네.
0: 이제 많은 팀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트리오는 조금 귀한 그런 편성이었는데요.
1: 네.
0: 그만큼 이제 우리 가요계의 독특한 위상을 갖는 팀이었고 풍성한 화음 또 서정적인 음악성으로 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1: 야화는 제목부터 참 아름다워요.
0: 네. 밤에 피는 꽃. 우리 문학에서 야화가 단순한 그런 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홀로 피어나는 사랑, 기다림 그리고 이루지 못한 그리움 같은 것을 상징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노래 역시도 이제 첫 소절부터 이제 그런 상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네.
0: 이를테면 뭐 별빛을 살라먹고 그 향기 그 힘으로 밤에 피는 너는 야화.
1: 네.
0: 진짜 한편의 서정시 같은
1: 네, 네.
0: 그런 느낌을 주는 멋있는 이제 도입부를 가진 그런 시고요. 이 짧은 한 문장만으로도 뭔가 환상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라는
1: 네.
0: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1: 그래서 노랫말 쭉 듣다 보면은 한편의 서정시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네. 했거든요.
0: 근데 사실 예전 우리 가요들이 이렇게 네. 정말 아름다운 가사들이 많았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요즘은 뭐 이게 노랫말인지
1: 네.
0: 대화인지 너무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아졌는데요.
1: 네.
0: 그 때문에 이제 정말 한편의 시 같은 노랫말들이 네. 또 팬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사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1: 삼형제 중에 맏형 이경화 씨가 작사하고 둘째 이경호 씨가 곡을 썼군요.
0: 네네.
1: 그런데 그 당시 야화는 음악적으로도 포크 발라드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0: 네네.
1: 많은 칭송을 받았어요.
0: 네. 노랫말뿐만이 아니라
1: 네.
0: 서정적인 멜로디 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이제 당대를 대표하는 또 포크 발라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랑의 하모니는 그 이후에 더 이상 히트곡을 터뜨리지 못했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가요제로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1: 네,
0: 야화로
1: 네.
0: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는데
1: 네.
0: 안타깝게도 그 이상의 히트곡을 터뜨리지 못하고 이제 그렇지만 팀 활동은 계속 명맥을 이어왔었는데요.
1: 네, 네.
0: 이제 맏형인 이경아 씨가 2019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팀은 뭐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1: 네, 네. 둘째만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직접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1: 네네.
0: 이경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 가수로도 활동을 하면서 국악과 클래식 가요를 접목한
1: 아.
0: 또 약간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음악 활동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라이브 카페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면서 이제 팬들 앞에 섰었는데
1: 네.
0: 지금은 이제 다 활동이 좀 뜸한 상태입니다.
1: 네. 오늘은 1980년대 가요제 출신 가수들의 명품 발라드 세 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곡은 사랑의 하모니의 야화였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대학 가요제가 배출한 가수입니다.
1: 네.
0: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작사, 작곡, 편곡, 프로서까지
1: 네,
0: 전천후
1: 네.
0: 멀티 아티스트였던
1: 네.
0: 김학래의 노래
1: 아.
0: 슬픔의 심로입니다.
1: 네, 네.
0: 1979년 제3회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했어요.
1: 네.
0: 이제 본인이 대학 시절에 임철우 씨 같은 학교 이제 친구하고 같이 출전을 해서 김학래 임철우 이렇게 네. 본인들의 이름을 팀명으로 해서 출전을 했고 내가라는 노래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1: 네.
0: 이 노래가 굉장히 그때 음악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네.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요. 그런데
1: 네.
0: 김학래 씨는 이미 그 대학 시절에 학교 내의 스타였다고 해요.
1: 아, 네.
0: 그러니까 곡을 너무 잘 쓰고 노래도 잘했기 때문에 그 김학래 씨는 임철우 씨의 간절한 부탁으로 합격하게 된 거고
1: 아.
0: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도 약간 자신감이 넘쳤다고 해요.
1: 네네.
0: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가면 대상이야 뭐 이런.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정말 출전을 해서
1: 네네.
0: 정말 눈부신 성적을 거두게 됐고요.
1: 네.
0: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가요계에 데뷔를 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1: 그래서
0: 1980년대 히트곡을 여러 곡 터뜨렸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1984년에 발표돼서 가요 톱10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1: 네.
0: 또 대중적인 호응을 많이 얻었던 그런 곡입니다.
1: 라디오에서 참 많이 방송이 됐었어요. 그야말로 그때는 대학가요제가 새로운 싱어송라이터들의 등용문이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 노래는 제목 그대로 슬픔을 잘 표현을 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게 저도 이 노래를 신청곡을 받아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이 노래가 정말 좀 먹먹하다고 그럴까요? 또 막막하고
1: 네네.
0: 좀 안타까운 그런 또 이별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곡으로
1: 네네.
0: 이제 사랑을 받았고요. 이제 가사들이 또 이렇게 정말 이 곡도 한편의 시처럼 네네. 아름다웠기 때문에
1: 네.
0: 또 많은 공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1: 낙엽이 외로이 떨어지는 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슬프기 때문에 정말 시적으로 표현이 시작이 되죠.
0: 네네.
1: 네네.
0: 벌써 이제 괜히 쓸쓸해지고
1: 네.
0: 뭔가 고독을 이렇게 곱씹게 되는 그런 뭐 일단 딱 가사가
1: 네.
0: 직접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좀 뒤흔드는 힘이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1: 마치 우리가 가슴 아픈 이별 장면을 그걸 실제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0: 그렇습니다.
1: 느낌을 줬어요.
0: 네. 마치 이제 눈앞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는
1: 네,
0: 것
1: 네.
0: 같은
1: 네.
0: 이제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아 이건 내 노래야. 이건 이 노래의 주인공은 나야.
1: 네, 네.
0: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김학래 씨도 이때 정말 많은 팬들을 확보를 했는데 80년대 포크와 발라드 사이에서 김학래 씨가 구축한 그 독자적인 정서적 영역이라고 할까? 대단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일단 곡을 너무 잘 썼던 것 같아요.
1: 네네. 네,
0: 정말 굉장히 뛰어난 음악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1: 네.
0: 이제 가수 겸 작곡가였고 뭐 이 곡은 뭐 여러 곡의 히트곡이 있지만 그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송으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고
1: 네.
0: 이제 슬픔의 심로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0: 또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특히 그 두 사람은 우산도 안 썼네요라는 그 대목은 많은 사람들이 명장면처럼 기억하는 가사잖아요.
0: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곡 특히 사실 조금 서사가
1: 네.
0: 단순히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1: 네네.
0: 삶으로 시선을 넓혀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다듬는
1: 네.
0: 위로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조금 힘들고 괴롭고 또 아픈 사람들에게 외로운 네.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또 격렬하게 우는 것보다 조용하게 견디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가 네. 바로 그 가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이게 또 한국적인 정서죠.
1: 아무튼 김학래 하면은 대학가요제 출신 싱어송라이터의 대표 주자로 남아있는데 지금도 그 팬층이 두터운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지금도 현역입니다.
1: 네.
0: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이른바 70, 80 가수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아 이분들이 텔레비전에 안 나오니까 활동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0: 행사 많이 하고 계시고
1: 네.
0: 크고 작은 무대에서 계속 대중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슬픔의 심노가 지금도 우리 이현석 씨의 플레이리스트에 남아있는 이유도 슬픔을 노래하면서

0: 면서도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시선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모니의 야화, 김학래의 슬픔의 심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이현석의 가요 탐구 오늘은 1980년대 가요제 출신 가수들의 명품 발라드 세 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한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1986년 제12회 대학가요제 대상 가수입니다. 유열의 어느 날 문득.
0: 네, 네.
1: 사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들이 가요계에 정말 그 한 그룹을 형성하면서 가요계의 흐름을 주도하다시피 했거든요.
0: 그랬죠.
1: 정말 내노라 하는 가수들이 네. 많이 배출이 됐는데 유열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품 있고 품격 있는 클래시컬 가요의 세장을 열었다.
0: 네.
1: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데뷔곡인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0: 네.
1: 정말 신사가 이렇게 불러주는 스탠다드 팝 느낌을 주는 그런 명곡이었고요.
0: 네, 네.
1: 또 이제 이런 곡들 스타일의 곡들을 꾸준히 발표해 왔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어느 날 문득도 1993년에 발표돼서 이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발라드가 되겠습니다.
0: 유열 씨는 정말 화려한 기교보다 편안한 음색에다가 그 가사에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노랫말 이어질 때 사람들이 좀 색다른 그런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그게 또 유열 씨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0: 네네.
1: 유열 씨가 은근히 레퍼토리가 굉장히 폭넓습니다.
0: 네네.
1: 다양한 장르를 이제 구사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데뷔 때부터 발라드를 했고
0: 네.
1: 또 주요 히트곡이 발라드다 보니까 이제 발라드 가수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데요.
0: 네.
1: 근데 또 뭐 발라드도 좋고요. 조금 이제 이색적인 약간 국악가요도 에루아 같은 곡도
0: 에루아.
1: 아주
0: 네네.
1: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0: 네네.
1: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사했던 가수고 이 곡 같은 경우는 그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굉장히 세련된 음악성의 그 명곡이

0: 되겠습니다.
1: 네. 잔잔하면서도 첫사랑의 감정의 여운이 크게 남는 노래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유열 씨의 목소리가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네네. 이렇게 속삭이듯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진솔하게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노래가 이제 피아노가 조용히 이제 들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과장이 없는 편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깔끔하구나. 정말 정제됐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0: 네. 유열 씨 음악이 그렇게 유행을 타는 음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고급스러운 네. 웰빙가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오래된 친구에게 나 지난번에 그런 사랑을 했었어 하고 속삭이듯 들려지는 독백 같은 그런 노래라고 할까요?
0: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곡도 이제 듣고 있으면 정말 자연스럽게 공감을 하게 되는 네네. 또 누구나 이제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또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공감을 주는 그런 노랫말의 곡입니다.
1: 제가 9시 때 아침 방송할 때 스튜디오만 다르지 아침마다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오랫동안 네네. 그렇게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네. KBS에서 유열의 음악 앨범 뭐 굉장한 인기를 누렸었죠.
1: 제 기억으로는 13년이 갔을 네네. 거예요. 아마.
0: 네. 저도 2년 같이 했었거든요.
1: 그러셨군요. 네.
0: 유열 씨는 네. 공연장에서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네. 그 음악회도 많이 뭐 클래식 공연, 재즈 공연, 뭐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공연까지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네네. 열심히 또 공연을 보시더라고요.
1: 네, 그런 가운데도 틈틈이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네, 어린이들을 위한 정말 좋은 음악 작업도 많이 했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고 네. 노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신곡 같은 것도 좀 내놓고 네, 다시 네. 한번 좀 의욕적으로 활동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또 기대를 가져봅니다.
1: 일단은 뭐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 좀 옮길 때마다 좀 기운이 더 나면 네. 활동을 하겠지. 우리들 앞에도 보여주겠죠. 네, 네.
0: 간간이 재즈 밴드하고 같이 공연은 하더라고요. 네, 네. 예전에는 재즈 파크 빅밴드하고 같이 막 전국 투어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이제 본인 히트곡 뭐 어느 날 문득도 그렇고 이별이라도 그렇고 이런 곡을 재즈로 편곡해서 네. 또 부르고 뭐 오솔레미오도 부르고 재즈 스탠다드도 부르고 이렇게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사해서 네. 또 놀랐었는데 네. 그렇게 좀 건재한 모습을 또 무대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파이팅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보았네. 내 마음속의 사랑을. 오직 친구로 알았던 그녀를 나는 사랑하고 있었네 라고 시작하는 노래죠. 자 그럼 유열의 어느 날 문득 들어보고요. 이현석 씨는 또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김효정 과장의 노인 문제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고민이 있을 때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애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친구한테 하기도 참 민망하고 이런 경우 있으시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한국노인의 전화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다 받아주십니다. 김효정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정말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노후 준비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한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1: 많이 계세요. 네네. 그 진짜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0: 네.
1: 그 공부하러 오시는 분 중에 부부나 자매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서 급하게 등록해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꽤 많으세요.
0: 아.
1: 그러니까 가족 요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0: 네네.
1: 그런 거 보면서 그때 가서 하시기보다 시간과 여건이 되실 때 미리 공부를 해두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0: 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배워두시면 정말 좋잖아요.
1: 네.
0: 네. 오늘은 어떤 상담 사례 가져오셨어요?
1: 네. 오늘은 바람 피운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어르신 사례하고요.
0: 네.
1: 수술 후에 어머님이 달라지셔서 상담하신 사례입니다.
0: 네네.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0세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남편 그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은 결혼을 안 했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때 저는 1,500만 원이나 들여서 사설 업체에게 남편 뒷조사를 하게 했고 결국 남편은 바람핀 사실을 인정했고 여직원이 퇴사하면서 정리가 됐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고 이혼도 생각했었지만 딸을 생각했고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여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는데 최근 우연한 기회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욱이 그 상대가 10여 년 전에 그 여직원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죠. 남편의 말로는 그 여직원과 계속 만난 게 아니라 요 근래에 연락이 와서 한두 번 만난 게 다라고 했고 앞으로는 그조차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두 번 겪고 나니 저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의 오해라고 하는데 저는 화가 풀리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딸은 아버지는 바람피워서 싫고 엄마는 맨날 짜증만 내고 있어서 싫어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에게도 화가 나고 저 자신도 싫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화내며 살기 싫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살기가 싫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남편을 다시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제 인생을 따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습니다.
1: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0: 네네.
1: 그 이제 그냥 단순하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드신 게 아니고
0: 네.
1: 한 번 일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회복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회복을 했다라고 이제 믿으셨는데
0: 네네.
1: 그 신뢰가 다시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이어지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지금 분노라든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신 상태인 것 같고요.
0: 네.
1: 저하고 상담하실 때에도 감정이 매우 격해지셔서 당장이라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좀 이제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게 별일이 아니어서 진정하시라고 한 게 아니고 감정이 많이 격해져 있을 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르신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러저러해서 난 요즘 정말 딱 살기가 싫어요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 이건 좀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가져보게 됐습니다.
0: 네.
1: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라는 게 이게 말로만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의 말씀은 오해다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다라고 계속 발뺌 내지는 회피만 하고 계시니까 이분이 더더욱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따님 역시도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다고 하면은 지금 어르신하고 저하고 상담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저하고 둘만의 상담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가족 상담을 하면 제일 좋겠고
0: 네.
1: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이제 부부 상담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 네네.
1: 우리가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서적인 어떤 의지라든가 뭐 기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시기인데
0: 네네.
1: 그 부분이 지금 무너져 내린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어르신은 남은 인생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일단 결정은 조금 미룬다 해도 지금까지 이 어르신이 살아오면서 너무 그 남편 중심으로 살아오신 게 아닌가 하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나 자신을 위한 삶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해보시는 것부터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남편의 문제는 조금 별도로 약간은 진정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서 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나 자료도 조금 수집을 해보시고
0: 네.
1: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지금 70세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예전에 그 당시에 그야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1: 네.
0: 사설 업체에게 남편 뒷조사를 하게 했다고 한다는 것을 지금 짤막하게 두 줄로
1: 네.
0: 써 있는 사연이지만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이
1: 그렇죠.
0: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1: 네.
0: 이게 지금 아마 50대이실까 아니면 60대이실까
1: 그렇죠.
0: 근데 그러면서도 70세를 맞으셨어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모든 걸 이 남자한테 걸고 살 나이인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1: 그렇죠.
0: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은 지금도 그냥 그게 아니라 전화가 한번 와서 한두 번 만난 게 다야. 한두 번은 왜 만납니까? 그러니까 일단 만난 것 자체부터 이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남편한테 나를 다 걸고 살 이유가 있을까? 헤어지시라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거기다 모든 거 거실 필요가
1: 맞습니다.
0: 없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나로서 내가 72나이 앞은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아직도 많은데.
1: 맞아요.
0: 이 남편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데 헤어지지 않을 거라면.
1: 그럼요.
0: 나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1: 일단 나에 대한 그 보강.
0: 네네.
1: 이게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아, 저는 이제 그 상담 들으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남편분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0: 네네.
1: 같은 대상자와 10년 이후에 또 다시 만남을 가졌다는 거는
0: 네.
1: 그거는 모르죠.
0: 네.
1: 예, 그 내막은 우리가 아주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0: 네.
1: 생각입니다.
0: 네, 네. 냉각기를 좀 가지시고
1: 그럼요.
0: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좀 냉철하게
0: 마세요.
1: 맞습니다.
0: 네, 네.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1: 그렇죠.
0: 그럼요.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나 자신의 삶
0: 네.
1: 그거에 먼저 충실하시고 지금 남편과의 문제는 어떤 별도의 문제로서 냉철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남자가 나를 버린 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한테 내가 매달려 있다는 이 자체가 내 자존심이 상하는
1: 맞습니다.
0: 일이거든요.
1: 네, 그렇죠.
0: 자존심을 찾는 그런
1: 결단을
0: 설비를 좀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수희예요. 잃어버린 정.

0: 저희 어머니는 원래 활발한 분이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는 걸 답답해하셨고 시장에도 잘 다니시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잘 나누시고 집안일도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저보다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뇌졸중 수술을 받으신 이후부터였습니다.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잘 됐는데 저랑 이야기를 나누실 때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진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인지 검사를 받아봤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는데 인지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씩 인지 능력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사람도 다 알아보시고 집도 잘 찾아오시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딸인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매일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보는 저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잘하시던 일도 귀찮다며 미루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밖에 나가시자고 해도 아이고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하시고 예전처럼 웃는 모습도 많이 줄었습니다.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멈출 때도 있고 예전에는 관심을 보이던 일에도 무덤덤해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괜히 불안해하시고 별일 아닌데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 씩씩했던 어머니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든 스스로 결정하시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사소한 것도 저에게 계속 물어보십니다. 어머니가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1: 네네. 따님이 전화를 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0: 네.
1: 왜 잘했다고 얘기하냐면 그 다른 분들보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어르신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제일 빠르게 알 수 있거든요.
0: 네네.
1: 지금 어르신이 뇌졸중 이후에 인지검사를 받아보셨는데 큰 이상이 없었다고 해요.
0: 네.
1: 근데 이런 변화가 그 기억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거 저하 이런 변화들이 그때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 뒤에 가서 서서히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0: 네네.
1: 그리고 혹시나 그 우울감이나 불안한 상태가 인지기능 저하처럼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머님이 예전보다 의욕도 떨어지고 외출도 꺼려하시고 걱정도 많아졌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0: 네, 네.
1: 네, 어르신이 이제 예전과 달라진 부분 때문에 따님이 이제 조금 예민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0: 네.
1: 그러다 보면 어머님도 그런 따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좌절도 하시고 초조해지시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더 자신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머님이 안 되시는 부분을 가지고 어머님이 보시는 앞에서 계속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어머님이 아직도 할 수 있는 거 남아있는 기능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조금 독려를 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1: 지금 어르신이 장기요양 4등급 받으셨거든요.
0: 네.
1: 4등급이라고 해서 인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뇌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인지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어머니께서 다 귀찮아하신다고 하니까
1: 네.
0: 이거를 억지로라도 찾고 리드를 해드려야 되는 건지.
1: 네.
0: 아니면 일단 쉽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따님이 모든 걸 다 결정 내리기보다는 어머님이 좀 스스로 결정 내리실 수 있게 엄마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이 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드리면
0: 네.
1: 본인이 좀 뭔가를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 독립성이나 자존감 같은 것도 조금 유지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변화가 지금처럼 느껴지신다면 다음에는 이제 신경과나 재활의학과 같은 데 가서 추가 인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네.
0: 또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그 인지 선별 검사라든가 아니면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안내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지가 많이 낮아지지 않은 어르신들한테 해서 효과를 많이 봤던 게 이제 뇌 건강 일기 쓰기라고 해서
1: 네네.
0: 일기 쓰는 그런 간단한 양식지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거에 어르신들이 이제 그 주제에 맞게 한 줄 정도씩의 일기를 쓰시는데
1: 네.
0: 그게 인지 향상 프로그램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1: 네.
0: 그러저러한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프로그램들로서 어르신의 인지를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제가 최근에 이제 제 후배 어머님이 84세이신데
0: 네.
1: 일단 검사를 하니까 조금 증상이 보이신다. 그런데 거기서 진단서는 떼줄 수 없다고 했대요.
0: 예.
1: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니까.
0: 그런데
1: 따님이 볼 때는 조금 깊이 가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진단서가 나오지
0: 네.
1: 않는다고 하니까
0: 네.
1: 그래서 어머님한테 서울로 모시고 와서
0: 네.
1: 병원 한번 가보고 싶다 했더니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게 당사자들이 나는 아니야.
0: 그렇죠.
1: 라고 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맞습니다. 그 서울로 오셔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내가 뭐 대단히 뭔가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거든요.
1: 네네.
0: 먼 곳에까지 가고 큰 병원 이런 거 자꾸 말씀하시면 겁부터 나시니까요. 동네에 있는 그냥 보건소 이런 데 한번 다녀오십시다. 이렇게 해서 따님이 가셔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친근하니까 보건소에 이 치매 안심센터가 같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친근한 환경으로서 우리가 가서 도와드려야지 낯선 곳으로 모셔오셔서 뭔가를 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이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안 되시는 걸 억지로 어머니한테 시키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일을
0: 네.
1: 찾고 칭찬해드리면서
0: 그렇죠.
1: 유도하는 게
0: 맞습니다.
1: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0: 네.
1: 자, 여러분은 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한국노인의 전화 서울 303국에 007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인의 전화의 김효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치매가 걱정돼서 예방하고 싶다면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면서 두뇌 활동을 하려게 할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이면서 근육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의 바람 이려오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스포츠와 음악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스포츠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은 음악 덕분입니다. 야구장에서 안타와 홈런이 터져나올 때 응원가는 그 순간에 감동을 더 크게 만듭니다. 올림픽,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음악이 함께하면서 거대한 공연장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스포츠에 등장한 음악들, 스포츠의 명장면과 함께한 음악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을 출간한 KBS 스포츠 전문 기자 한성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승리의 환호도, 패배의 아쉬움도 음악과 함께 기억되는 스포츠 현장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책을 또 쓰셨군요.
1: 아,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명사들의 책 읽기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 3년 전에 한번 출연했던 적이 있었고요.
0: 맞아요.
1: 당시에 가슴에 새긴 태극마크, 등에 짊어진 일장기란 책을 감사하게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다시 야구장의 피아노맨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0: 네.
1: 오늘 뭐 그동안 이 책에 얽힌 내용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다양한 스포츠와 음악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한성윤 기자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스포츠 중계방송에 열광한 스포츠 마니아로 1997년 KBS 스포츠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30년간 스포츠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문체부 장관상과 소강체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서로는 청춘여름, 꿈의 무대 고시엔, 가슴에 새긴 태극마크, 등에 짊어진 일장기, 인생은 오타니처럼 등이 있고요. 또 각종 스포츠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음악 이야기를 엮어서 이번에 야구장의 피아노맨에 담았습니다. 정말 음악은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스포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근히 높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야구장에서 응원가 없으면 볼맛이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또 야구장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응원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떠올리면 당시에는 관중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도쿄올림픽 때에도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는데
0: 네.
1: 경기 내용이 아무리 박진감 넘치더라도 재미가 많이 없었습니다.
0: 맞아요.
1: 그 이유는 이 스포츠를 완성하는 것은 선수뿐만이 아니라 관중이라는 요소가 너무도 중요하고 관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응원이고 음악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요즘에 프로야구가 표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0: 그렇죠.
1: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구가 연간 1200만 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할 수 있었던 비결은 20, 30대 젊은 여성이 전체 60% 가까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이분들이 전부 야구 매니아는 아닙니다.
0: 네.
1: 야구를 꼭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3시간 동안 오롯이 나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야구장을 찾는 것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응원이라고 하는 요소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고요. 한국 KBO 리그의 흥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응원이었다면 그 응원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음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야구장 응원 문화는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참 유명했었는데 어때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이런 응원을 하고 응원가가 있고 그런가요?
1: 일단은 우리나라 팬들이 정말로 열정적이죠. 사진 야구장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0: 네.
1: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선수들마다 등장음악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개인의 응원가를 모두가 따라하는 문화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번 책에서도 나오지만 7회 말이 되면 30개 구장이 모두 같은 응원가를 부릅니다. 뭐 Take Me Out to the Ball Game이라고 하는 굉장히 미국인들에게 유명한 응원가를 부르는데요.
0: 네.
1: 선수 개인이 등장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응원가를 부르는 문화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0: 네.
1: 야구장에서 선수 개인의 응원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일본에서 응원가를 부르는 분들은
0: 네.
1: 외야석에 있는 몇백 명의 서포터스로 한정이 됩니다. 서포터스들만 열정적으로 응원가를 부르고요. 대다수 내야에 위치한 관중들은 조용히 그냥 박수만 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치어리더가 있다라는 점이 일단 미국, 일본과 구별이 되고요. 네. 치어리더에 맞춰서 모두가 다 응원가를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엄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허구현 총재께서 이 책의 추천사에 썼던 내용이기도 한데 선수의 응원가를 충분히 팬이라면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뭐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두산 베어스 팬의 응원가를 다 압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에서 네. 뭐 야구 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구의 실력은 미국 일본에 비해 뒤질지 몰라도 이런 팬 문화는 미국 일본보다 오히려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야구장에 가면 가장 즐거운 건 어쩌면 대한민국 야구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맞아요. 요즘에는 또 워낙에 야구장이 더 많은 이벤트들을 하고 있어서 뭐 뷔페가 있는 곳도 있고 바베큐 테이블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역시 좀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동구장이 많기 때문에 야구장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는다라는 거를 아예 상상조차 하지를 못하는 편이고요. 네. 미국은 대부분 물론 몇몇 구장에 좀 맛있는 음식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핫도그를 그냥 먹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 네. 미국과 일본은 야구장 물가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많게는 서너 배 이상 비싼 가격을 줘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밖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게 한 10% 정도. 그러니까 야구를 보면서 충분히 뭐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인데 네. 최근에는 먹거리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구장마다 그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수원 야구장을 가면 수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통닭을 팔고요. 야구장에서. 네. 그리고 최근에 생겼다고 저도 들었는데 대구 야구장에 가면 막창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구장별로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존재하기 때문에 야구팬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뭐 음식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야구를 본다기보다는 정말로 3시간 동안 작은 축제를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야구장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렇게 야구가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안 갈 이유가 없겠네요. 자, 30년 베테랑 스포츠 전문 기자로 이번에 음악 이야기까지 엮어서

0: 야구장에 피아노맨을 출간했는데 피아노맨은 빌리 조엘의 노래잖아요. 이 노래가 야구와 연관이 있나요?
1: 네, 일단 제가 말한 야구장의 피아노맨은 사실은 이 전체 그 책의 한 단락이기도 하고요. 야구장은 스포츠 경기장 전체를 통틀어서 했던 표현이고 피아노맨은 음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제목으로 써본 내용인데요.
0: 네.
1: 실제로 빌리 조엘이 뉴욕 매츠의 정말로 열성적인 팬입니다. 그래서 뉴욕 매츠가 월드시리즈나 포스트시즌에 오를 때마다 경기장을 찾는 그런 열혈 팬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뉴욕 매츠는 8회가 되면 경기장에서 피아노맨을 트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회가 되면 네. 피아노맨을 틀거든요. 마치
0: 네.
1: 부산에 가면 부산 갈매기가 울려 퍼지고
0: 네.
1: 대전구장에 가면 나는 행복합니다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뉴욕 매츠 홈구장에 가면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을 들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2015년도에 월드시리즈에 뉴욕 매츠가 진출을 했거든요. 캔자스시티와 경기를 하는데 마침 시구자가 누구였냐? 빌리 조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구를 하고 빌리 조엘 본인도 워낙 야구 광팬이다 보니까 떠난 것이 아니라 계속 야구장에서 야구 응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8회가 되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피아노맨이 흘러나왔어요. 관중들은 피아노맨을 따라 부르는데 경기장 전광판에 빌리 조엘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0: 네.
1: 빌리 조엘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이 피아노맨을 직접 부르는 거죠. 관중들과 함께.
0: 와.
1: 그 모습은 지금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피아노맨이나 빌리 조엘을 아는 분이라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야구장의 피아노맨을 선택을 했습니다.
0: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사실 노래가 발표됐을 때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스포츠 응원가로 인기를 얻으면서 역주행한 노래들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질풍가도라는 음악이 있죠.
0: 네.
1: 저는 질풍가도라는 음악을 사실은 농구장에서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원래는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로
0: 그렇죠.
1: 발매가 된 내용인데 당시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은 알았을지 몰라도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노래였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농구장에 처음 쓰이기 시작하면서 농구장에서 치어리더들이 4쿼터 막판에 딱 춤을 추는데 뭐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에게 뭐 질풍 같은 용기를.
0: 네.
1: 너무나 인기를 얻었고 재밌는 건 이 농구장의 치어리더 분들이 여름이 되면 야구장 치어리더를 대부분 합니다.
0: 아.
1: 농구에서 시작이 된 게 야구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0: 네.
1: 야구장에서 워낙 인기가 좋고 특히 그 멜로디가 너무나 강렬하죠. 시작 부분도 그렇지만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이라고 하는 이것만 나오면
0: 그쵸.
1: 그냥 끝납니다.
0: 모든 스포츠에 다 적용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역주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 실제로 싱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0: 나왔었죠,
1: 이 노래를 무슨 가수가 나왔습니다.
0: 네.
1: 당시에도 응원가는 유명하지만 이 사람의 얼굴을 심사위원들이 아무도 몰랐고요.
0: 네.
1: 그런데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일부 심사위원들이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0: 모두가 떼창하더라고요.
1: 네, 떼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0: 네.
1: 지금은 뭐 스포츠를 상징하는 음악 반열에 올라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맞아요.
1: 뭐 스포츠와 함께 온 국민의 인기를 얻게 된 음악이 바로 질풍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오늘 음악 이야기인 만큼 이야기 들으면서 음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보내드릴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KBS 한성윤 기자의 야구장의 피아노맨입니다. 첫 곡은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인데요. 2003년에 발표된 곡이고 20년이나 지났는데 응원가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거든요. 스포츠 현장에서 아주 자주 불린다고 하는데 어느 팀 누구 응원가로 불리고 있나요?
2: 네,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는 뭐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그랬죠. 누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 축제에도 정말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1: 네.
2: 지금 대학생들은 사실은 이 노래가 나왔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이른바 떼창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노래이기도 하고 노래 가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굳이 선수 응원가로 따지면 LG 트윈스의 문선재 선수 문성주 선수 이 두 명의 응원가로 쓰이기도 하는데
1: 네.
2: 이 노래 가사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최고 선수와는 보다는 최고를 향해 가는 선수에게 더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봐야겠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 문선재, 문성주 선수 응원가로 유명하고 이대호 선수가 또 한때 이 오리날다를 응원가로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1: 네.
2: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우상혁 선수입니다. 이 우상혁
1: 높이뛰기.
2: 선수는 이제 네. 높이뛰기 선수잖아요.
1: 네.
2: 오리날다. 높이뛰기 위해서는 날아오르는 것.
1: 그렇죠.
2: 이것과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높이뛰기란 종목이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약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동양인이 세계적인 수준과 경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표적인 스포츠거든요.
1: 네.
2: 그런데 우상혁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묵묵하게 이렇게 땀을 흘려왔잖아요.
1: 맞아요.
2: 여기에 코치가 있는데 이 김도균 코치라는 분이 사실은 높이뛰기 선수 출신이 아니고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 출신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높이뛰기와 장대 높이뛰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높이뛰기 일부 코치들은 굉장히 좀 불만을 많이 터뜨렸어요. 왜 장대 높이뛰기 출신이 우상혁을 가르치느냐.
1: 네.
2: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리고 우상혁 선수도 오른쪽 발이 왼쪽 발보다 좀 더 깁니다. 그래서 높이뛰기 선수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1: 네.
2: 정말로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 반열에 올라섰고 높이뛰기 안 될 거야. 이런 비웃음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1: 네.
2: 그런데 이 선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 웃었고요. 특히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 도쿄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항상 환하게 웃는 모습.
1: 네.
2: 4위를 차지해서 그 어떤 메달리스트들보다 더 큰 각광을 받았는데요. 우상혁 선수가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고 본인도 간절하게 정말로 올림픽에 임했습니다만 도쿄 때보다 더 나쁜 성적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우상혁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바로 지난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1: 네.
2: 우리나라 선수가 따낸 두 개째 은메달인데 그 은메달을 모두 우상혁 선수가 따는 셈이 됐고요. 이제 LA올림픽이 또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 네.
2: 우상혁의 도전이 도쿄에서 파리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우상혁 선수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우상혁 선수가 정말로 뭐 백조가 된 거죠.
1: 그렇군요.
2: 그래서 우상혁 선수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이번 오리날다에 소개를 했습니다.
1: 네. 다음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인데 히어로는 마이클 조던을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할 정도로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닮아 있나요?
2: 일단 뭐 제목부터가 마이클 조던과 너무나 잘 어울리죠.
1: 네,
2: 마치 맞아요. 마이클 조던 헌정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하고요. 히어로가 처음 탄생한 1990년대 초 마이클 조던이 농구에서 일시 은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1: 네.
2: 농구선

0: 선수 은퇴를 하고 야구 선수로 전향을 해서
1: 그랬었죠.
0: 마이너리그에서 뛴 적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해서 또다시 시카고 불스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나서 워싱턴 위저즈에서 또 활약을 했는데 마이클 조던의 마지막 올스타전 때 머라이어 캐리가 라이브로 히어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마이클 조던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살짝 고이기도 했었거든요. 머라이어 캐리가 워싱턴의 유니폼을 형상화한 옷을 입고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1: 네.
0: 역경의 순간 히어로가 찾아온다라는 이런 가사는 이 마이클 조던의 이런 생애와도 굉장히 큰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노래가 뭐 머라이어 캐리의 지금 대표곡이 될 만큼 세계적인 히트를 하기도 했었고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뛰어넘어서 지금 월드컵을 통해서 메시가 뭐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데 역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메시보다 위에 위치하는 유일한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이다 라는 점에서 마이클 조던은 히어로 중에 히어로.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너무나 가장 잘 어울리는 스포츠 영웅이기 때문에 이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와 잘 어울리고요. 마이클 조던의 그 영상들이 아직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히어로를 배경음악으로 마이클 조던의 활약상을 편집해 놓은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 어떤 음악보다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1: 그렇군요. 또 10년 후인 2013년 우리나라에서도 히어로 음악과 어우러지는 명장면이 탄생했다고요?
0: 바로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패럴림픽은 아닙니다만 패럴림픽 비슷한 그러니까 스페셜 올림픽이란 대회가 열렸거든요.
1: 네.
0: 우리나라에서 동계 대회가 열렸는데 김연아 선수가 등장을 했고 김연아 선수의 우상이었던 미셸 콴이 함께 와서 두 선수가 같이 히어로 음악에 맞춰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어로가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주로 발달 장애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패럴림픽을 다룬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지만 패럴림픽에서는 영웅들이 출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 네.
0: 이 스페셜 올림픽, 패럴림픽과는 또 다른 이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미셸 콴, 김연아와 함께 히어로 음악에 맞춰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곡은 2024년 파리올림픽 비치발리볼 여자 결승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엔 또 어떤 사연이 있나요?
0: 네, Imagine, 존 레논의 Imagine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1: 네.
0: 너무나 유명한 노래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쓰고 있는 이메일 아이디가 드리머인데 그 드리머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존 레논의 이매진에 나오는 You May Say I'm a Dreamer에서 따온 그런
1: 그렇군요.
0: 이메일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음악이 비치발리볼 결승전 때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게 뭐냐면 캐나다와 브라질의 여자 비치발리볼 결승전이 펼쳐졌거든요.
1: 네.
0: 그런데 1대1로 맞서던 3세트 도중에 뭐 심판 판정 또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두 팀 선수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 비치발리볼은 각 팀당 두 명의 선수들이 코트를 마주보고 경기를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득점을 하고 세리머니를 한다거나 했을 때 상대방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선수들이 상당히 거칠게 싸움을 해서 심판이 말렸지만 싸움이 계속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센스 있는 경기장 음악 담당자가 존 레논의 이매진을 틀었습니다.
1: 아, 평화를 상징하는 노래니까.
0: 평화를 상징하는 이매진을
1: 네.
0: 듣고
1: 네.
0: 놀랍게도 10초가 지나고 이 선수들은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음악이 좀 더 진행될 쯤 자연스럽게 악수를 했고요.

0: 백수가 끝나고 이 음악 관계자가 정말 센스가 있는 것이 음악을 더 크게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관중들이 모두 이 노래를 따라하고
1: 네.
0: 그리고 나서 모두가 화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3세트 경기가 펼쳐졌거든요.
1: 그렇군요.
0: 사실은 제가 야구장의 피아노맨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가.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리올림픽 비치발리볼 결승전 이전에는 음악하면 단순히 응원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꼭 응원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스포츠와 음악은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렇다면 스포츠와 음악이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1: 네. 정말 듣고 보니까 올림픽 정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감동의 장면 상상하시면서 존 레논의 이메이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곡이 선수들의 은퇴 경기에 사용되면서 세계적인 명곡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안드레아 보첼리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성장하게 됐다고요?
1: 일단 그 Time to Say Goodbye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음악이죠.
0: 네.
1: 그런데 이 노래가 탄생한 배경은 격투기에서 비롯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권투 경기.
0: 네.
1: 동독 출신의 독일의 전설적인 복서의 은퇴 경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선수가 사라 브레이트먼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내 은퇴 시합에 노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예전에 있었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들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네.
1: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 브레이트먼은 우연히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다가 이 음악의 원곡이 된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을 듣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영어로 바꿔서 Time to Say Goodbye를 부르게 됐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무명이었습니다.
0: 네.
1: 뭐 시각장애인이기도 했고 무명의 그냥 음악인이었는데 이 사라 브라이트먼의 Time to Say Goodbye로 인해서 너무나 유명해졌고요. 실제 안드레 보첼리는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
0: 네.
1: 이번 월드컵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국내 프로야구단 LG와 키움이 공통적으로 8회에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같은 노래거든요.
0: 네.
1: 바로 안드레 보첼리의 노래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것이 그 키움에서는 승리를 위한 함성, LG에서는 외쳐라 무적 LG라는 음악으로 네. 같은 음악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두 팀이 만약에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사만 다른 똑같은 음악, 안드레 보첼리의 음악을
0: 네.
1: 부르는 정말로 특이한 장면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또 안드레 보첼리는 사실은 그 트란도트에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네센도르마라는
0: 네.
1: 굉장히 유명한 그 파트를 축구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렀고요. 이번 올림픽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부르기도 했고 정말 세계적인 가수가 됐는데 그 시작은 바로 Time to Say Goodbye였다 보면 되고 제가 앞서서 이 부드러운 발라드 음악이 격투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음악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추성훈 선수가
0: 네.
1: 격투기에 출전을 할 때 등장음악이 바로 Time to Say Goodbye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투기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악인데 복싱으로부터 탄생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노래를 듣고 추성훈 선수를 떠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격투기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진 음악인데 동계올림픽에서도 사카모토 가오리라고 하는 일본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의 프로그램이 바로 타임스의 굿바이였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여러 스포츠와 인연을 갖고 있고 이 음악이 이제는 은퇴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위어드 챔피언스가 우승을 하는 선수나 팀에게 울려 퍼진다면 Time to Say Goodbye는 은퇴를 앞둔 선수에게 헌정하는 음악으로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또 승자의 노래하면 퀸의 We Are the Champions를 떠올릴 텐데요. 이와 관련된 본문 내용을 한성윤 기자께 청해 듣겠습니다.
1: We Are the Champions는 퀸의 1977년 앨범 News of the World에 수록돼 있다. 이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은 We Will Rock You이며 두 번째 트랙이 바로 We Are the Champions다. We Are the Champions는 전 세계 음악 차트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차지한 적이 없지만 1위 기록이 없는 노래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노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We Are the Champions가 공식 주제가로 쓰이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사실 We Are the Champions는 승자를 위한 노래가 아니다. 필 서트클리프는 퀸의 전기를 다룬 책 퀸에서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다라는 해석을 달아놓았다. 2020년 꿈에 그리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는 은퇴 발표 이후에 2020년 우승 이후 몇 주 동안이나 퀸의 We Are The Champion만을 들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이 노래는 세계 스포츠에서 우승을 상징하는 음악이 되었다.
0: 네, 퀸의 We Are The Champions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KBS 한성윤 기자의 야구장의 피아노맨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음악이 중요한 스포츠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선곡이 중요한 게 바로 피겨스케이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음악 많은 사랑받았었죠?
1: 아, 피겨스케이팅은 정말로 음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피겨스케이팅이 예전에는 가사가 없는 음악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평창올림픽 때부터는 지금 가사가 있는 음악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
0: 네.
1: 제가 또 개인적으로 피겨스케이팅을 오랫동안 취재한 경험이 있고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피겨스케이팅에 얽힌 음악들을 여러 음악을 소개를 했는데요.
0: 네.
1: 일단 피겨스케이팅에서 어떤 곡을 선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관중의 반응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관중 입장에서는 익숙한 곡이라든지 아니면 경쾌한 곡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수와 관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관중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곡이면 굉장히 좋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렇게 선곡을 해도 결국은 선수가 제대로 관중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소화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선곡도 중요하지만 선수의 이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연아 선수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완벽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태극기 휘날리며의 OST를 선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극기 휘날리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흥행한 영화이긴 합니다만 외국에는 거의 알려진 노래가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굳이 이 음악을 뽑은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인 평창에서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차준환 선수가 지난 밀라노 올림픽 때 레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라는 음악을 선택했는데 이 음악은 이탈리아 작곡가가 만든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올림픽 같은 큰 경기를 앞두면 음악 선곡도 반응까지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데 김연아 선수는 프리에서 왜 곡과 쇼트에서의 곡을 서로 정반대로 가져갔어요.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007 메들리였습니다.
0: 그랬죠?
1: 이 007 메들리는 굉장히 밝은 음악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악인데 특히 굉장히 중간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빠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김연아 선수가 스텝을 밟으면서 마지막 동작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권총을 쏘는 듯한 그런 자세로 끝나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모두에게 친숙한 음악을 통해서 또 빠른 음악을 통해서 박수를 유도하는 그런 음악이었고 김연아 선수가 정말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고요. 공교롭게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라이벌인 아사다마오 선수가 김연아 선수 바로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다마오 선수는 올림픽 여자 싱글 사상 최초로 쇼트 프로그램에서 트리플 악셀이라는 고난도 점프를 성공시켰거든요.
0: 그랬죠.
1: 그리고 나서 당시 러시아 출신 타라소바 코치가 의도적으로 김연아 선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게 환호를 했는데 우리 연아 선수는 픽 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0: 네.
1: 그 이후에 007 메들리를 더욱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트리플 악셀은 없었습니다만 아사다 마오를 앞서는 쇼트 프로그램을 1위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0: 네.
1: 이제 더 중요한 프리스케이팅에서는 거시인의 피아노 협주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시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음악인이거든요.
0: 네.
1: 특히 그중에서도 피아노 협주곡은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에는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선곡을 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쇼트 프로그램과 아주 대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팬들에게 익숙하면서 007 메들리는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과 즐기는 음악이었다라고 한다면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은 마지막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보는 사람들에게 눈물까지 날 수 있을 정도의 감동적인 음악이었거든요.
0: 네.
1: 이 투트랙으로 갔던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요. 반면에 아사다마오 선수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를 했죠. 김연아 선수는 아사다마오 다음에 쇼트 프로그램을 했을 때도 자기가 가진 실력을 다 발휘한 반면에 아사다마오는 김연아 선수 다음으로 출전한 프리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0: 네. 또 시크릿 가든의 You Raise Me Up 역시 감동적인 스포츠 명장면과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곡 중에 하나인데 그런 명장면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1: 일단은 이 음악은 뭐 너무나 멜로디가 좋고요. 시크릿 가든의 음악인데 가사도 상당히 희망을 주는 가사잖아요.
0: 그렇죠.
1: You Raise Me Up이라고 해서 올림픽 특히 이 패럴림픽에서 배경음악으로 너무나 많이 쓰이는 음악이고요. 피겨스케이팅에서도 갈라음악에서 예전에는 많이 사용이 되다가 평창올림픽 이후로 가사를 가진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가진 음악이 허용이 되면서 지금은 쇼트 프로그램이나 프리스케이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음악 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 노래와 얽힌 굉장히 유명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육상 400m에서 금메달 후보로 주목받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레이먼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중간에 넘어졌어요.
0: 네.
1: 갑자기 부상이 온 거죠. 400m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경기가 끝나잖아요.
0: 그렇죠.
1: 도저히 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심판이 그러니까 부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부했습니다. 부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메달은 딸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완주를 하고 싶었던 거죠.
0: 네.
1: 그런데 이 선수의 몸은 걸어서라도 완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0: 네.
1: 경기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나타나서 레이몬드 선수를 부축을 하면서 천천히 400m를 완주를 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외국에서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상징하는 명장면으로까지 나왔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음악이

0: 속으로만 따지면 더 큰 일을 얻게 된 그런 사례가 네, 존재합니다.
1: 금보다 그 더 위인 다이아몬드였나 보네요.
0: 맞습니다.
1: 네, 시크릿 가든의 You Raise Me Up 듣고 갈게요.

0: 우리나라 대표 응원곡 하면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KBS 스포츠에서도 신해철이 만든 곡을 중계방송 메인 테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와 관련된 본문 내용 한성윤 기자께 낭독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1: 그대에게는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발표됐지만 2026년에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다. 그대에게 가사의 핵심은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대상,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바로 스포츠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KBS 스포츠에서는 여전히 신해철이 만든 곡을 중계방송 메인 테마로 사용한다. 그 음악을 들으면 언제나 심박수가 빨라진다. 신해철은 그대에게를 비롯해서 그가 남긴 많은 명곡과 함께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신해철을 만나고 싶으면 스포츠 현장을 찾아보자. 그곳에선 그의 음악에 열광했던 과거의 나, 여전히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현재의 나, 다음 세대와 함께할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다.
0: 신해철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신해철 씨와 스포츠, 음악에 대한 특별한 보도를 했었다고요?
1: 아, 네. 저는 신해철의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고 저의 뭐 우상 같은 존재였는데요.
0: 네.
1: 마침 제가 야구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해철 씨의 일대기를 정리한 뉴스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 데스크에서 만류를 했습니다만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네. 뉴스 보도를 한 기억이 있고
0: 그렇군요.
1: 당시에 그 대한민국이라고 월드컵 응원가의 음원도 신해철 씨가 가지고 있었고 FC서울 응원가도 불렀었고요. 그리고 뭐 라젠카라고 하는 오승환 선수의 테마 음악도 신해철 씨의 음악이고
0: 그렇군요.
1: 그리고 KBS 스포츠 음악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신해철 씨의 모습을 추모하는 의미의 뉴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0: 그랬군요. 자, 이렇게 해서 야구장의 피아노맨 읽어봤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음악과 스포츠와 얽힌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들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님 또 책 곧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음 책 계획도 있으신가요?
1: 일단 내년 8월까지 제가 책을 한 권 발간하기로 했고요.
0: 네.
1: 그 책은 가제에는 스포츠 사피엔스, 스포츠로 보는 세계 문화사라고 해서 각국의 문화와 스포츠에 얽힌 사연들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음 책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는 신해철의 그대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발목을 접질린다고 하죠. 걷다가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유난히 자주 접질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발목 염좌로 불리는 발목 접질림의 증상은 통증일까요? 부어오르는 증상일까요? 며칠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파스나 찜질로 견디는 경우도 많은데요. 되도록 빨리 치료해야 하는 상태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발목 염좌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로 확인되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이소라의 믿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목을 접질렸다, 삐끗했다, 아프다, 부었다. 발목 염좌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염좌라는 어려운 단어로 설명되지만 결국 발목을 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발목 염좌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발목 염좌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세요.
1: 네네. 그 발목 염좌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목을 삐었다, 접질렸다라는 상태입니다.
0: 네.
1: 정확히는 발목을 잡아주는 인대가 순간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일부 찢어지거나 심하면 완전히 파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0: 네.
1: 다만 그 삐었다는 말 안에도 가벼운 인대 손상부터 골절, 연골 손상이 동반된 경우까지 범위가 꽤 넓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제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발목 염좌 때문에 그 너무 오래 깁스를 하고 또는 오히려 발목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반대로 인대가 파열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불안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서로 다른 설명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발목 염좌를 너무 가볍게만 봐도 안 되지만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겁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려 하고요.
0: 네.
1: 오늘은 그래서 어느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지, 언제 보호대나 깁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우리 일상에서 발목을 삐끗하고 접질리는 일은 흔하지 않나요?
1: 굉장히 흔한 편입니다.
0: 네.
1: 운동하다가도 생기고, 또 계단을 내려오다가도 생기고,
0: 네.
1: 또 이제 평상시 평지를 걷다가 이제 작은 턱이나 보도블록에 걸려서도 언제든지 염좌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대부분은 이제 발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이제 발목 바깥쪽 인대가 손상되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잘 회복하는 편이지만 일부는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리거나 이런 거를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자주 발을 삐끗하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 괜찮다고 하거든요. 발목 염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보죠?
1: 네, 이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0: 여기 가볍게 인대가 늘어난 정도라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며칠 쉬고 발목을 보호해주면 통증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합니다.
1: 네.
0: 하지만 이제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또는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발목 발등 쪽으로 붓기, 멍, 보행 통증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이제 통증이 줄었다고 발목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통증이 좋아졌는데 이제 발목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의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접질릴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발목을 삐는 분들은 아 원래 이제 발목이 내가 약해서 그런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다쳤던 이후에 내가 기능 회복이 충분히 됐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 발목을 잡아주는 인대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 여러 인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네. 그 발목 맞습니다. 이제 발목은 생각보다 정교한 관절입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다치는 쪽은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 있는 바깥쪽 인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앞쪽에 전거비 인대, 중간에 종비 인대, 뒤쪽에 후거비 인대가 있고요. 이제 발목이 안쪽으로 꺾일 때는 이제 앞쪽 인대가 가장 다치기 쉽고 손상이 커지면은 이제 중간 그 다음에 점점 더 손상이 커지면은 뒤쪽까지 인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삼각인대라는 강한 인대가 있습니다. 안쪽 인대 손상이 의심되면은 이것은 아까 앞서 설명했던 단순 염좌보다 더 큰 손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절이나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을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1: 삐끗했을 때 뭐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어떤 사람은 금방 괜찮아지고 어떤 경우는 깁스를 해야 할 정도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0: 네네. 이제 보통 발목 염좌는 저희가 크게 1도, 2도, 3도 손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1: 네.
0: 1도는 인대가 늘어난 정도입니다. 이제 통증은 있지만 환자분들 대개가 다 걸을 수 있고 복기가 심하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2도부터는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진 상태입니다.
1: 네.
0: 복기와 멍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걸을 때 통증이 있어서 절뚝거리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도부터는 이제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아니면 발목이 흔들릴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초기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설명 외에도 실제 진료실에서 이 단계보다 더 먼저 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다치고 나서 땅을 디딜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1: 아...
0: 네, 환자분이 다치고 나서 어느 정도 절뚝거리더라도 발을 디딜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보호대와 함께 조심스럽게 체중 부하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친 직후부터 발을 전혀 못 디딜 정도로 아파하시거나 붓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심해지거나 또는 복사뼈 주변뼈를 누를 때 통증이 심한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 검사를 통해 골절이나 다른 동반된 심한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1: 1도, 2도, 3도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앞쪽 인대가 손상이 되면은 1도 정도의 가벼운 부상으로 보면 되나요?
0: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앞쪽 인대, 즉 전거비 인대라는 게 가장 흔하게 다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쪽 인대가 다쳤다는 것만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인대가 다쳤느냐인지도 있지만 얼마나 손상됐는지 또 발목이 실제로 흔들리진 않는지 뼈나 연골 손상이 같이 있는지입니다. 이제 전거비 인대만 다쳤다 하더라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하면은 마냥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반대로 영상에서 인대는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만 발목이 안정적이고 체중 부하가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로도 잘 회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1: 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네요. 중간이나 뒤쪽 인대로까지 문제가 생기면 위험은 더 크겠네요.
0: 중간 인대인 종비 인대까지 같이 다쳤다면 손상 정도가 더 크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 인대인 후거비 인대 손상은 비교적 드물고 아무래도 더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때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 인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누누이 말했듯 골절, 연골, 힘줄,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 같은 동반 손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체중 부하가 어렵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와 멍이 빠르게 심해졌다면 앞서 말한 대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그러니까 통증 검사 때문에 복사뼈 주변을 눌러보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럼 어느 쪽을 다쳤는지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겠어요?
0: 네, 이게 치료는 손상 정도 그리고 골절이 동반돼 있는지 네. 그리고 환자가 땅을 디딜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걸을 수 있는 상태라면은 네. 무조건 깁스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발목 주변을 감싸주는 보호대나 보조기를 착용하고 네.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체중 부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1: 네.
0: 이때 절대 무리해서 걸으라는 뜻은 아니고 발목을 보호하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상에서 하는 움직임들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1: 네.
0: 이제 반대로 발을 전혀 못 디딜 정도로 통증과 부종이 심하다면은 네. 바로 병원에 가서 먼저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절이나 심한 인대손상 엄지 확인을 하고 이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짧은 기간에 통깁스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깁스를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길게 유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 아.
0: 보통 그 길어도 1, 2주 정도 안에서 발목을 보호하고 이후에는 보조기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발목의 움직임과 체중 부하를 회복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게 상상 이상으로 좀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깁스를 하면서 발목이 굳고 근력이 떨어지거나 균형 감각이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런 경우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발목 다친 쪽으로 통증이 과도하게 예민해지고 회복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CRTS라는 이제 만성 복합 부위 통증과 같은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목 남자 치료는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기능 회복의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런데요. 병원에 오는 분들은 증상이 심하니까 오실 텐데요. 일단은 다치고 나서 땅을 디딜 수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진료실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보세요?
0: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디딜 수 있는지입니다.
1: 네.
0: 그리고 다친 직후부터 환자가 걸을 수 있었는지 지금은 몇 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디를 아파하는지입니다.
1: 네.
0: 발목 바깥쪽이 아픈지 안쪽을 아픈지
1: 네.
0: 눌렀을 때 복사뼈 주변이 아픈지 아니면 혹시 발등이나 발 바깥쪽까지 아픈지를 확인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느 구조물이 다쳤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 환자에게 확인하는 내용도 있지 않으세요? 뭘 물어보세요?
0: 몇 번이나 얘기한 내용 같지만 네. 일단은 다치고 나서 걸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고요.
1: 그렇군요.
0: 뭐 하시다가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인 건지 바깥쪽으로 꺾였는지 네. 아니면 높은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하신 건 아닌지 아니면 아이들처럼 운동 중에 축구 같은 걸 하다가 다치진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요.
1: 네.
0: 그리고 다칠 때 뚝 하는 느낌이 있었는지 붓기가 바로 생기진 않았는지
1: 네.
0: 그리고 멍이 이렇게 발목이나 발바닥 쪽에 있진 않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예전에도 발목을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다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 그럼 복사뼈 근처의 통증이나 부기 또 걸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겠네요.
0: 네. 특히 걷기 어렵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1: 네.
0: 어느 정도 절뚝거리더라도 보호대를 하고 조심스럽게 디딜 수 있는 경우와 아예 체중을 실을 수 없는 경우는 전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1: 네.
0: 다친 직후부터 발을 못 딛거나 주변 뼈를 눌렀을 때 아프거나 멍이 빠르게 심해지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1: 네.
0: 발목 모양이 이제 부러진 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목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신경이 다치면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1: 멍이 든 상태에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였네요. 자, 그럼 환자들의 증상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 어느 쪽 인대가 손상이 됐는지 짐작은 가능한가요?
0: 네, 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발목이 안쪽으로 꺾였고 바깥쪽 복사뼈 앞쪽이 아프다면은
1: 네.
0: 저희가 전거비 인대 손상이 있을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1: 네.
0: 이게 둥그렇게 아래쪽으로 통증이 이제 이어지거나 강하면 마찬가지로 종비 인대까지 같이 손상이 됐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또 발목 안쪽으로 통증이 뚜렷하면
1: 네.
0: 저희가 삼각 인대 손상이나 안쪽 복사뼈가 같이 부러지진 않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또 발목 위쪽이 아프거나 비틀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고위 발목 염좌라고 하는 더 높은 곳의 인대 손상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단순히 진찰만으로는 확정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은 반드시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1: 검사는 엑스레이로 가능한 거죠?
0: 검사는 엑스레이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다만 이제 엑스레이라는 것이 주로 골절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인대 자체가 엑스레이에서 직접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모든 발목 삼재 환자에서 무조건 MRI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진찰로 골절 가능성이 높은지 체중부가 가능한지 어디가 아픈지 확인한 후에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엑스레이에서 골절이 없더라도 통증이 오래가거나 아니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질리거나 발목이 걸을 때 계속 덜렁거리는 느낌이 드는 등의 불안정한 증상이 있다면은 이때 추가적으로 초음파나 MRI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일상에서 발을 접질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발목을 삐끗하는 건 평지에서도 가능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0: 네, 이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다치기도 하고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계단이나 보도블록에서 쉽게 다쳐서 오십니다. 또 아무래도 나이가 드실수록 균형감각이나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 더 쉽게 접질릴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활동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굽이 높거나 발목을 잘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 혹은 밑창이 불안정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발목 접질리는 위험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1: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성장판이 손상된 건 아닐지 걱정을 하지 않나요?
0: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뼈와 성장판이 아직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어른과 그 다치는 양상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른에서는 인대가 다칠 상황에서 아이들은 성장판 주변이나 뼈가 같이 다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아이가 발목 염좌가 성장판 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인하고 비슷한 원칙이 있는데 아이가 체중을 잘 싣는지 어디가 아픈지 붓기가 얼마나 심한지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사실 괜찮다고 말해도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한쪽 발을 잘 안 쓰려고 하거나 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참 그렇게 아이들은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잘 살펴야 될 텐데요. 발목에 뼈 조각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제 아이들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견혈골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혈골절이라는 것은 인대가 뼈에 붙어 있는 부위에서 이제 인대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뼈 조각을 물고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특히 바깥쪽 복사뼈 아래쪽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단순 염자처럼 보이거나 엑스레이에서 아주 작게 보여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작은 뼈 조각이 있다고 물론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각이 남아서 통증을 만들거나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리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떨어진 뼈 조각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이게 또 커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0: 대개는 이제 바깥쪽 복사뼈의 끝부분 주변, 즉 발목 바깥쪽 아랫부위에 위치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원이 비골이라고 하는 뼈 주변에 작은 뼈 조각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둥글게 보이거나 독립된 작은 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는 비골아 부골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1: 조각이 커지기도 하나요?
0: 실제로 조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특히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는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질리면서 그 조각이 더 뚜렷해지거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종양처럼 자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처음 손상 때 생긴 작은 뼈나 연골 조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라되고 이제 반복적인 자극이나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더 커져 보이거나 실제로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발목을 삐고 난 뒤 바깥쪽 복사뼈 아래 통증이 오래 가거나 아니면 같은 발목을 좀 반복적으로 접질린다면 이런 작은 뼈 조각이 남아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주 접질릴 수도 있을까요?
0: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뼈 조각이 있다고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증상이 없고 발목이 안정적인 환자들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목 바깥쪽 통증이 반복되거나 운동할 때 자주 접질리거나 실제로 발목이 불안정하다고 느낀다면 그 뼈 조각과 인대 기능을 함께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1: 뼈 조각이 있으면 회복도 느릴까요?
0: 그것은 사실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1: 네.
0: 작은 조각이 있어도 통증이 없고 발목이 안정적이라면은 네. 사실 회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가 계속 아프거나 인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1: 네.
0: 반복적으로 접질리게 된다면 회복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엑스레이에 뼈 조각이 보이는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환자가 아픈지 불안정한지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1: 그런데요, 이렇게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하거든요. 이럴 때 수술이 필요한가요?
0: 파열이라는 단어가 조금 무섭게 들리지만
1: 네.
0: 사실 발목 인대 파열이라고 해서 모두가 수술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급성 발목 염좌 대부분은 오히려 비수술 치료로 좋아지고요.
1: 네.
0: 초기에 손상 정도를 잘 판단하고 필요할 때는 짧게 잘 보호하고 이후에는 적극적인 재활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오히려 수술을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골절이 동반되어 뼈가 어긋나 있거나 발목 사이 인대 손상으로 관절이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연골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비수술 치료 후에도 이제 발목이 반복적으로 꺾이는 만성 불안정성이 남는 경우에는 수술도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1: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니까 다행인데요. 회복을 위한 운동 치료도 중요하겠어요.
0: 네, 이제 대부분은 보조기나 짧은 고정 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재활 치료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1: 네.
0: 다만 이제 반복적으로 접질리는 분들, 운동할 때마다 발목이 빠질 것 같거나 덜렁이는 느낌이 있는 분들,
1: 네.
0: 또 수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은 추가 평가가 필요하고요.
1: 네.
0: 수술을 결정할 때는 한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발목 인대 수술 자체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닐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재활입니다. 이제 수술을 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붓기를 빼고 움직임을 회복하고 근력을 회복하고 균형 감각과 민첩성까지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수술은 단순히 인대가 끊어졌으니 붙인다는 생각만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충분히 재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는지, 직업이나 운동 복귀 계획은 어떤지, 반복 불안정성이 실제로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같이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겠네요. 여러 상황들을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때도 회복의 단계가 있는 걸까요?
0: 네, 이제 비수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회복입니다.
1: 네.
0: 처음에는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는 짧게 냉찜질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압박 스타킹 같은 또는 솜 같은 걸로 압박을 해주거나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약물 치료, 보호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을 전혀 못 디딜 정도라면은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짧게 깁스로 이 시기에는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보호하는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움직임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6주 정도 지나면 안쪽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관절이 굳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움직임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은 가벼운 유산소와 기초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초기에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권하고요. 이후에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은 가벼운 걷기와 종아리 근육과 발목 주변 근육 회복이 이제 근육 주변 근육을 회복하는 운동이 이제 여기 해당됩니다.
1: 네.
0: 그 다음은 균형 감각 회복입니다. 발목 염좌 후에는 통증이 좋아져도 발목이 내 몸의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 즉 고유 수용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낫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접질리기 쉽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민첩성까지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0: TV나 이런 데 흔히 보듯 방향 전환이라던가 가볍게 뛰기, 점프, 착지를 하는 연습 또는 사이드 스택과 같은 동작을 단계적으로 해서 운동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1: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파스나 찜질로 견디는 분들도 많은데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도 알려주세요.
0: 네, 가장 쉽게 기억할 기준은 이거입니다.
1: 네.
0: 아무래도 다치고 나서 땅을 디딜 수 있느냐고요. 조금 아프지만 보호하고 걸을 수 있다면 냉찜질하고 쉬면서 짧게 경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발을 땅에 딛기 어려울 정도라면은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 연자는 흔하지만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1: 네.
0: 걸을 수 있는 발목은 보호하면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못 디디는 발목은 골절이나 심한 손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너무 오래 고정하지 않고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보조기와 재활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발목을 삐끗하는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갑상선 기능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들어보셨습니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없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말하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갑상선 기능 질환에서 항진증과 저하증 외에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질환 중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증상이 나타나는 항진증이라든지 네. 저하증도 있기는 한데요. 네. 참 이상하게 증상이 전혀 없고 검사에서만 조금씩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경우를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의 이상이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인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아, 이런 경우를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다라고 진단합니다.
0: 네. 증상이 없고 검사에서만 이상이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들을 수 있는 진단이라면서요.
1: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0: 네.
1: 종합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상승되어 있어서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증상이 좀 애매하다, 좀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았다가 뭐 그런 상황에서는 갑상선도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는 아닌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갑상선의 건강 상태는 주로 혈액 검사로 하는 거잖아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1: 갑상선의 기능의 일부 이상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0: 네.
1: 혈액검사를 통해서 확인은 가능하고요.
0: 네.
1: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유리 T4의 수치 자체는 이제 정상으로 나오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정상보다 올라가 있을 때 이게 진단이 가능한데요. 이게 갑상선 기능 그 자극 호르몬의 정상 수치를 또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 무증상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에 따라서 아 이게 중증인 경우도 있고 경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0: 건강검진에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나요?
1: 생각보다 많습니다.
0: 어...
1: 네,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이거는 건강검진을 통해서만 우연히 갑상선 기능을 보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사실 무증상 갑상선 기능의 이상은 거의 대부분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하.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예.
0: 그런데요,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다른 건가요? 검사 결과로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요.
1: 갑상선 호르몬은 실제 우리 갑상선에서 분비가 돼서 몸의 신진대사, 체온 조절에 작용하는 호르몬인데요.
0: 네.
1: 우리 몸이라는 거는 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면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선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도록 자극을 하고요.
0: 네.
1: 반대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갑상선 분비를 억제하자 그런 의미에서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나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사실 분비하는 것도 다르고 작용하는 역할 자체도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갑상선 상태가 항진인지 저하인지 무증상 저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과 자극 호르몬을 동시에 검사해야 됩니다.
0: 그럼 갑상선 기능 검사는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도 하던데요. 이 부분이 갑상선 호르몬인가요?
1: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가 늘 변합니다. 갑상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혈액검사가 계속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갑상선 호르몬도 검사 당시에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수치도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서 직접 인체에 작용하는 이제 활성형 호르몬, 그러니까 이제 유리 T4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생리적인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은 사실 크게 변동이 없고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근데 오히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유리T4라는 농도가 두 배가 변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100배가 변할 정도로 민감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 우리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오후에는 가장 많이 떨어지고 저녁과 밤에 이제 높아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뭐 피로, 잠을 좀 잘 못 잤다. 아니면 우리 몸에 이제 심각한 전신질환이 있거나 일부 약물에 의해서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그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하루에도 몸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겠네요.
1: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의 기능 이상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중요한 수치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데 이게 워낙 변화가 또 심하고 여러 상황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한 번으로 이게 딱 진단하지 않고 이상이 생기면 또 다음에 검사해서 아 정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0: 그럼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좀 반대로 간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랑 자극 호르몬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하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자극 호르몬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좀 너무 많이 나오면 올라가 있으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제 떨어지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아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겁니다.
0: 그럼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는 검사에서는 이상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이 있는데 둘 다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 범위로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범위면 우리 몸에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괜찮은가 보다 생각해보지만 오 이상하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올라가 있네. 그래서 마치 갑상선 호르몬이 좀 모자란다고 우리 몸에서 착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증상은 없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로 결과가 일부 나와 있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증상도 애매하고 치료도 이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0: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보면 되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고 사실 그게 올라가 있으려면 실제로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여야만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은 그냥 정상으로 유지되는데 그것만 딱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도 전혀 없고요.
0: 그렇게 되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나요? 일단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1: 당장은 사실 불편한 증상도 없고 갑상선의 기능 저하가 증상이 있는 그런 상태랑 비교했을 때는 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증상인데 뭔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연구를 해보다 보니 장기적으로 이걸 관리를 안 해주니까 콜레스테롤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관상동맥, 심장 혈관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장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심장 부전도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결국에는 사망의 위험이 증가된다라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서 우리가 현재 상태를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이게 변화도 좀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좀 너무 높고 증상이 대부분 없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아 갑상선 호르몬 보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0: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심장 혈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 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이 무증상 기능 저하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현성 기능 저하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이라고 하면 지금의 무증상 기능 저하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기능 저하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무증상으로 그냥 기능 저하만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전 단계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기능 저하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0: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가는 전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1: 아,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의 경우에서 전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그런 기능 저하가 있다가 또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뭐 기능 저하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한 2%에서 4% 정도 됩니다. 매년. 그리고 5% 정도의 이게 기능 저하가 있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는 그냥 계속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갑니다. 근데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 중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연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6%에서 한 35% 정도 환자에서는 지나서 이제 검사해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네요.
1: 대부분은 사실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일시적인 환자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그냥 괜찮아지면은 그걸로 이제 끝인데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거죠.
0: 네. 일시적일 수도 있는 만큼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진행되는

0: 진단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 진단되면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능 저하가 되면 그때 치료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만 계속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1: 그럼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첫 진단 받고 나서는 갑상선 기능 검사는 두세 달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은 꼭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검사했더니 정상화도 됐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자가 면역 항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추적 관찰은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검사에서도 무증상 기능 저하가 계속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한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래도 계속 지속이 되면, 그렇지만 이제 특별한 변화가 없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만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1년에 한 번 정도만 추적 검사하셔도 됩니다.
1: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0: 앞서서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도 결국에는 심장 질환이라든지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의미를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능 저하가 유지되는 비율이 한 5% 정도이긴 한데 이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관찰했을 때 이상지질혈증, 심혈관계질환, 신부전 발생 위험이든 뭐 사망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이냐면 70대가 되어진 70세 미만인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10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는 중증 환자. 이런 환자들에게서 이미 이제 이상지질혈증이 있고 심혈관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무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태아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필요하고 엄마도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 아이 성장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 중이라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1: 나이 들면서 다른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자체, 갑상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갑상선으로 인해서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심장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환자에서는 치료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70세 이상이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아무리 올라가 있는 중증 상태라고 해도 치료를 권하지가 않습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 보충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심장 심방 세동이라든지 오히려 골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70세 이상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고 젊었을 때는 치료를 하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나요?
0: 예, 맞습니다.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증상이 없고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는 다르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물론 갑상선 호르몬 자체는 정상 범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와 비교하면 항진증이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닙니다.
1: 그러니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비교하면 좀 드문 거네요.
0: 네. 전체 인구의 한 0.5%에서 3% 정도 보고되고 있고요. 성인 인구에서는 한 3에서 10% 정도 보고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랑 비교해서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다른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하는 부분도 없는 건가요?
0: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의 경우는 저하증이랑은 달리 조금 증상이 나타나는 게 흔합니다. 미세하게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증상이 일단 생길 수가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랑 반대로 되는 게 골대사에 영향을 줘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 그리고 골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어쨌든 정상보다 많기 때문에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심혈관 질환, 신부전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

0: 보고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무증상 갑상선 항진증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할까요?
0: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랑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1: 네.
0: 이것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가 경증으로 감소되어 있으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하는 게 권장이 되고요. 이게 중증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진단 당시 2주에서 4주 이내에 바로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짧은 주기로 검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지난주 갑상선 기능 질환들부터 오늘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갑상선 질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0: 갑상선 기능 이상은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오드 과다 섭취는 주의하자. 해조류 섭취는 하루에 이제 김 한 봉 정도가 권장량이거든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피하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면 과로거든요. 요즘에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한 여름이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하고 숙면과 피로회복에 신경을 쓰면 이런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이상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이상의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병원에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빨리 확인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앞으로의 다양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조화문의 사랑하는 우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왕실과 불교의 나라 태국은 다양한 볼거리와 맛있는 음식으로 여행자들의 천국이기도 하죠. 또한 오랜 전통위에서 여러 곳에서 온 새로운 문화가 만나 꽃을 피웠는데요. 오늘 미술 이야기 태국 미술 전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시의 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블랙핑크의 뛰어.

0: 미술 이야기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태국 미술 전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시의 서열가 이정화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아, 태국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라인데 그러고 보니까 미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2주에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태국 미술 전시회 소식을 준비하셨거든요.
1: 네네.
0: 사실 여행지로 많이들 선택하기도 하고 워낙 네. 익숙한 곳이기도 하지만 태국 미술 전시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사실상 최초로 지금 태국 미술을 조망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 건데
0: 네.
1: 사실 태국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잠깐 아나운서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입맛이 없거나

0: 약간 몸이 으슬으슬하려고 할 때 네. 아나운서님이 그 똠양꿍 만드는 레시피를 이렇게 너튜브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주 그것도 대표적인 태국 음식이겠고 늘 이렇게 맛있게 해먹는 그런 기억도 저도
1: 음식이
0: 있고.
1: 너무 맛있죠.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놀러가 보면 사람들도 어쩜 이렇게 온화하고 친절한지 그러니까 태국 가면 그래서 항상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또 방콕도 많이 가시지만 저기 북쪽에 치앙마이 가셔서 한 달 살기 하고 오시는
1: 요즘
0: 분들도
1: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0: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친숙한 태국인데 태국 미술 다루는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태국 미술을 조명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규모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미술 명품전은 선사 시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요 태국의 역사와 미술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 그렇군요. 귀한 전시네요.
0: 네.
1: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렇게 국내 관람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화권의 삶이나 예술을 소개하는 특별전 좀 종종 개최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요. 오세아니아의 예술을 조명하는 마나모아나라는 전시가 열렸고요.
1: 네.
0: 또 재작년에는 문화 공감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북미 원주민들의 생활과 예술을 살펴보는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그리고
1: 포스터 너무 멋졌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또 인도 미술을 토파보는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 뭐 이런 전시들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1: 네.
0: 근데 이런 해외의 어떤 예술이나 문물 혹은 문화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소개하는 그런 기획전은 준비 기간도 정말 정말 길 거고
1: 그렇죠.
0: 관련 부처 뭐 소장 기관 이런 곳들과 신뢰를 가지고 긴밀히 소통해야지만 전시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실상 국립중앙박물관 아니면 열 수 없는 전시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메이징 타일랜드 전시도 작품들 거의 대부분이 태국 전역에 21개 국립박물관들의 대표 소장품들이 빌려온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어찌 보면 태국 놀러 가도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일 텐데 그걸 한 곳에 지금 모은 전시이고 또 여기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일부가 추가되어 전시 중입니다.
1: 그러면 태국 각지로부터 온 작품들 가운데 이제 선사시대 문화유산들부터 좀 만나볼까요?
0: 네. 이 태국 땅에는 한 5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털을 잡았던 사람들이 동굴이나 바위 아래 이런 데 거처로 삼아서 막 이동도 하고 사냥하고 채집하고 이러고 살았다고 봅니다.
1: 네.
0: 또 도구도 만들어서 썼을 거고요. 근데 그러다 약 4,500년 전부터는 물이 풍부한 지대에 정착해서 벼농사 짓고 가축도 기르면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러면서 또 구리, 청동, 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술들도 뭐 외부에서 전해지기도 하고 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시 작품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200년경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청동 도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1: 네.
0: 아주 조그맣게 예. 청동 도끼
1: 그게 윗부분이겠죠?
0: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도끼 날을 아마도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아무래도 국내 관람객들에게 다소 생소한 태국 미술을 이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전시 작품에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러네요. 네,
0: 1번부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청동 도끼가 1번 작품입니다.
1: 번호 따라서 보면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를 보면 일단 석기나 청동기가 늘 먼저 등장하는 것 같고
0: 네.
1: 또 토기가 함께 나오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번 태국 전시도 그럴까요?
0: 맞습니다. 꼭 교과서 같은 거 봐도 꼭 이렇게 기구 소개하다가 토기가 네. 꼭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토기들 역시 전시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토기들 가운데 상당수가 태국의 대표적인 선사시대 유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반치항에서 출토된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재밌는 이제 토기 두 점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스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토기 기형이 있는데,
1: 네.
0: 근데 그 가운데 물소가 있어요.
1: 아, 저게 물소구나.
0: 소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태국 놀러 가 보면 길거리 같은 데를 지나다녀 봐도 막 물소도 있고,
1: 네.
0: 막 외양간 같은 데서 물소들이 얼굴만 내밀고
1: 그러네요. 네,
0: 막 그런 것도 예. 볼 수 있잖아요.
1: 그때부터 많았구나.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생한 당시 어떤 생활상
1: 같은 것들. 보존이 참 잘 됐네요. 근데.
0: 그렇습니다. 보존도 너무너무 잘 됐고요. 그리고 토기를 소개하는 거지만 잠깐 함께 소개드리고 싶은 게 그 토기들 주변에 토우가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형상 같은 것들을
1: 네.
0: 흙반죽으로 만들어서 구워낸 것일 텐데 여기 또 물소 모양인 게 있어요. 근데 보면 표정도 없고 크기도 되게 쬐꼬맣거든요.
1: 네.
0: 근데 보자마자 아우 너무 귀여워갖고 키링으로 달고 다니고 싶을
1: 그러게요.
0: 정도로 네.
1: 예.
0: 그래서 그런 생생한 어떤 물소의 모습 같은 것들을 어떤 선사시대의 유적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토기가 하나 있는데
1: 네.
0: 왜 이렇게 소쿠리처럼 생겼어요?
1: 바구니 같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근데 그 토기의 표면을 보면 대나무 엮어가지고 네,
1: 예.
0: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바구니 있잖아요.
1: 네.
0: 딱 그 무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토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흙반죽을 이렇게 하고서 이런 풀이나 대나무를 엮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흙반죽을 넣고
1: 네,
0: 누르는 거예요.
1: 약간 좀 방수되는 튼튼한 바구니인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 꾹꾹꾹꾹 누르면은 그릇 모양도 알아서 만들어지고
1: 네.
0: 무늬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튼튼하고 아름답기도 한 이런 토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1: 견고하게 만들었네요. 아주.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재밌는 그런 토기들만 보더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아, 얼마나 이 과거에 태국 땅에 살던 사람들이 솜씨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했는지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형태도 잡으면서 장식까지 생각하는 아주 창의적인 토기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데
0: 네.
1: 당시에 태국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 조형 감각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이렇게 내륙에서 제작된 것들 외에 일종의 수제품들도 전시 중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이 동남아시아 중심부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대륙부
1: 네.
0: 중심에. 그렇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워낙 뭐 사통팔달할 것이고 또 뭐 만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주변에 끼고 있으니까
1: 네.
0: 일찍부터 이 동서의 여러 지역들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태국 중부지방에서 발견된 청동 등잔이 하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활발했던 교역의 상황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에 일종의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0: 그게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결코 뭐 동남아나 아시아권에서 만들었을 리는 없는 거고
1: 네.
0: 그러니까 일종의 수집품 혹은 수입품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럼 도대체 장식이 되어 있냐 하냐면 그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양 아버지이자 스승 실레누스의 얼굴을 표현을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손잡이 부분도 보면 이렇게 돌고래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1: 네.
0: 그래서 왠지 바닷가 도시 쪽에서 만든 게 아닐까 뭐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등잔은 아마도 인도를 오가던 로마 상인이나 그들과 교류했던 어떤 그 태국 땅에 정착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태국 중부까지 전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 네.
0: 근데 방금 소개드린 청동 등잔이 제작되던 게 한 6에서 7세기 사이쯤으로 추정을 하는데
1: 네.
0: 당시 그 6에서 7세기 사이에 광범위한 교역망 아래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교역하고 막 이러는 그 태국 땅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또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하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경주 황남대총에서 발굴한 봉수형 유리병입니다.
1: 네.
0: 그래서 워낙 중요한 우리 유산이기도 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인터넷에 봉수형 유리병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푸른 빛깔을 이렇게 뽐내고 있는
1: 오, 아주
0: 네, 아름다운 자택 그러면서도 매우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신라시대 유리병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황당대천 거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생긴 유리병이 한반도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발굴된 적이 없어요.

0: 없다고 합니다.
1: 그랬을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연구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뭐 사산조 페르시아나 로마, 터키 이런 등지에서 만들어져서 신라까지 전파된 것으로 여깁니다. 왜 신라도 이렇게 교역망이 아주 이제 넓은 곳이기도 그랬었죠. 했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봉수형 유리병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에 신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또 실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국중박 가셔서 태국미술 특별전도 보시고 또 우리나라 문화유산하고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네. 시간 보내시면 너무 알찬 그런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봉수형 유리병과 또 신의 형상이 새겨진 청동 등잔 모두 어떤 경로로 유입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얼마나 활발하게 교역을 했는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태국 땅에 들어온 아주 중요한 수입품은 사실 따로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수입품이라고 어찌 보면 말할 수 있을 텐데.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교역이 워낙 활발했으니까 뭐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종교 같은 것들도 이런 시기부터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의 그 불교가 이제 전해졌는데 이런 시기부터.
1: 네.
0: 그래서 태국 남부의 스리비자야에서는 대승불교와 힌두교가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요. 또 태국 중부 지역에서 6세기부터 11세기 무렵까지 발전했던 도시 문화권인 드바라바티에서는 상좌부 불교가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 네.
0: 근데 이런 드바라바티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불교 조형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돌로 만든 법 륜인데요.
1: 네.
0: 이 불교에서 법륜은 부처가 처음 설법한 이를 법의 수레바퀴를 굴렀다고 표현한 데서 비롯된 상징입니다.
1: 수레바퀴 모양이군요.
0: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네. 륜인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부처의 가르침 그 자체를 이 법륜이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드바라바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법륜,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생긴 돌 조형물이거든요.
1: 네.
0: 요거를 받침이랑 긴 기둥 위에 올려서 이렇게 기념비처럼 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퀴 모양인 중에서 지름이 1m 터를 넘어가는 그런 거대한 것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지금 국중박에서 전시하는 법륜의 이 중앙에는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 힌두교의 태양신이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불교의 법륜 조형인데.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는 아마도 이렇게 태양처럼 부처의 가르침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1: 네.
0: 또 구석구석 표면을 살펴보면 연꽃, 소용돌이, 뭐 새싹,
1: 네.
0: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무늬들을 빈틈없이 새겼는데요. 근데 이런 법륜이 인도에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문물을 태국 땅의 사람들이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라 일종의 재구성을 통해서 드바라바티 문화 특유의 그런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 석조 법륜을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 태국 불교 하면은 정말 그 황금빛 사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네. 사원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0: 네.
1: 그와 관련된 전시품은 없나요?
0: 사실 와 어떻게 이렇게 크지?
1: 그러니까요.
0: 네, 정말 네. 그 정도로 아니면 황금빛으로
1: 그렇게 반짝반짝할 네, 수가.
0: 어우 그래서
1: 진짜 금이라면서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보기만 해도 네. 막 제가 막 왕이나 막 부자가 된 것 같은
1: 그렇죠.
0: 네, 그런 느낌을 막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원과 관련되어 있는 전시품이 있습니다. 다수 출품되었는데요.
1: 그렇군요.
0: 물론 사원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1: 네.
0: 그래서 그 중에서도 결계석 꽤 많이 왔는데
1: 결계석.
0: 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네.
0: 방금 소개해드렸던 법륜이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혹은 설법을 시각화한 거라면 지금 이 결계석은 불교 공간의 일종의 정말 경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각화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계석은 높이가 172cm입니다. 딱 보자마자 와 그리고 사암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암 특유의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딱 보자마자 와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드는데 게다가 군데군데를 뭐 연꽃잎 모양이라든지 해서 아주 예쁘게 장식 효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1: 네, 예술 작품이네요. 네.
2: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예술 네.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0: 근데 이 결계석은 언제 썼냐면 이제 불교 사원에서 승려들이 의식을 행하는 신성한 구역이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그곳이 아닌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운 표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게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넓적한 면에 부처의 생애나 전생 이야기를 새겨서 어떤 신앙적인 의미도 더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구나.
0: 그래서 지금 전시된 결계석에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직전의 장면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결계석 안에 이렇게 두 인물 상이 네.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관람객 기준으로 오른편을 봤을 때 인자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대한 인물상이 수행 중인 부처이고
1: 네.
0: 또 왼쪽에 이렇게 작게 묘사가 된
1: 소년 인물상이, 같은
0: 그렇죠. 이제 그 소년은 풀 한 다발을 이제 바치고 있는 소티아입니다. 그래서 이 전승에 따르면 이 부처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 작은 소티아가 건넨 풀로 자리를 만들어서 앉은 다음에 수행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장면인 거죠.
1: 그렇고요.
0: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태국의 사원에 그래서 가봐도 중요한 의례 공간에 둘레에 이렇게 방위에 따라서 결계석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계석이 태국 불교 문화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는 오래전 태국의 역사와 예술을 그들의 삶과 종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걸 렌즈 삼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태국 하면 보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와 닮은 듯 또 다른 태국의 옛 문화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동률의 산책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이미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클래식에 발을 들인 겁니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영화음악의 거장 미클로슈 로자의 음악을 만나볼게요.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영화음악가로 활동한 작곡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2: 예, 특히 20세기의 헐리우드 영화음악가들 중에 유럽에서 건너온 분들은 클래식을 전공했던, 그리고 영화음악가로 활약하는 동안에도 클래식 음악을 계속 이렇게 작곡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1: 네.
2: 사실 뭐 현존하는 영화음악 거장으로 빼놓을 수 없는 존 윌리엄스 같은 분도 여전히 클래식 음악을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영화음악들이 이제는 클래식이 돼가지고 베를린 필하모닉, 비엔나 필, 뉴욕 필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이 존 윌리엄스 곡만으로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1: 네,
2: 이런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풍토를, 이런 환경을 만든 분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분인 미클로슈 로자라는 그 헝가리 작곡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네.
2: 이분이 1995년 7월 27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일이 바로 기일이 되는,
1: 그렇군요,
2: 그런 거라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클로슈 로자는 독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헝가리 이런 쪽의 음악 경향을 다 한 몸에 이어받고 있는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분의 작품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곡이 바로 1950년대의 대작이죠. 벤허 음악부터
1: 네,
2: 들어보시겠습니다. 로자가 작곡한 영화 벤허 중에서 전주곡, 미클로슈 로자 본인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정말 추억의 명화 배너. 진짜 그때는 영화 음악이 이렇게 더 웅장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엄청 거대한 그리고 또 관악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그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계열의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네. 로자 이분 자체가 헝가리 분입니다.
0: 네.
1: 1907년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부다페슈트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인데요. 레기나 베르코비츠라는 분인데 리스트의 제자였습니다.
0: 아.
1: 그리고 그 부다페슈트의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외삼촌 라요슈 베르코비츠 요분들이 네. 다 어머니와 외가쪽 분들이 음악가였기
0: 집안이네요.
1: 때문에
0: 예.
1: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0: 아.
1: 8살 때 처음으로 작곡을 하고 발표회도 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1925년에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을 해서 원래 전공은 화학이었는데
0: 네.
1: 워낙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내 라이프치히 음악원으로 전과를 해서 바흐의 후예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이었던 칼 슈트라우베라는 분에게 사사를 받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서 라이프치히에서 자기의 첫 작품을 초연을 하게 되는데 바로 현악 3중주 작품 번호 1번 그리고 피아노 5중주 작품 번호 2번을 라이프치히에서 발표를 했죠.
0: 네.
1: 그리고 졸업을 한 뒤로는 1932년에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절친한 친구였던 스위스 출신의 작곡가 20세기 이 프랑스 6인조의 주도적인 작곡가였던 아르티르 오네게르가 소개해서 영화음악 쪽에도 입문하게 됩니다.
0: 네.
1: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영화 최선진국 중에 하나지만 프랑스, 1930년대의 프랑스는 영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0: 네.
1: 바로 이제 영화음악이라는 것도 단순히 대중적인 음악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가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음악 활동들, 클래식 음악가가 뭐 교향곡도 작곡하지만 오페라 같은 종합예술에도 손을 대듯이 영화음악 역시 옛날에 베토벤도 괴테의 희곡 에그몬트에 쓰는 음악을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바로 그런 극부수 음악을 쓰는 것과 같은 차원의 그런 행동이 영화음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음악에 입문을 하게 되고 더 서쪽으로 가서 1937년에는 런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분도 그 외가 쪽이 유대계이기 때문에 이제 독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런던에서 헝가리인인 알렉산더 코르더라는 영화 제작자가 제작한 갑옷 없는 기사라는 작품으로 진짜 자기가 전적으로 이 영화음악에 책임을 지고 음악감독으로서 작곡한 첫 영화가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1937년부터 본격적인 영화음악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더 서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헐리우드로 가서 1939년부터 본격적인 헐리우드 영화음악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헐리우드 영화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맥스 스타이너, 이분도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요.
0: 네.
1: 이분이 벌써 1910년대, 20년대부터 헐리우드로 건너가서 영화음악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작곡가로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빌리 와일더 감독을 비롯해서 수많은 거장들의 영화음악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1945년 히치콕 감독의 명작 스펠바운드라는 영화로 첫 번째 오스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0: 네.
1: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로자가 작곡한 스펠바운드 가운데에서 사랑의 테마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이런 웅장한 대규모 관현악을 영화음악으로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헐리우드 영화가 얼마나 황금기였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영화음악의 황금기가 활짝 열렸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요즘에도 물론 뭐 한스 짐머라든지 이런 거장들은 이런 대규모 오케스트레이션을 쓰긴 합니다만
0: 네.
1: 이런 게 전부 영화의 제작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쓸 필요도 없고 쓰기에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참 이런 대규모 교향악단을 네. 영화사가 직접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조직을 해서 만들 수 있던 시대라는 점이 참 진짜 말씀하신 대로 헐리우드 영화음악의 황금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1951년작 쿠오바디스 그리고 말씀드린 1959년작 벤허 그리고 1961년작 엘시드 역시 배너에 나왔던 찰턴 에스톤이
0: 네.
1: 역시 주인공을 맡았던 엘시드 같은 대작 작품만 전문으로 이렇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말씀드린 1959년작 배너를 통해서 세 번째로 아카데미상 작곡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었죠. 이분의 특징이 보면 후기 낭만주의에 굉장히 거대하면서도 유려한 관현악을 씀과 동시에 마치 이제 이 영화 작품들이 전부 고대라든지 중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때의 음악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뭐 로마라든지 중동의 분위기를 내려고 르네상스 음악이라든지 초기 바로크 음악을 충분히 연구해서 그때의 어떤 선율법 이런 거를 혼용을 해서 쓰면서 이 마치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고대로 간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로자의 영화 배너 가운데에서 다른 음악들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화 배너에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초반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베들레헴 장면이죠.
0: 네.
1: 이 거기에서 정말 웅장한 합창음악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영화 안에서는 프롤로그와 같은
0: 네.
1: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 나왔던 베들레헴의 별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일어나는 베너 가족의 변화, 기적의 피날레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미클로슈 로자가 직접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네.

0: 오스카를 세 번 수상할 정도로 영화 음악가로서 최고의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정통 클래식 음악가로서의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요?
1: 예, 클래식 음악가로서도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1934년에 테마 변주곡과 피날레라는 오케스트라 곡이 있는데요.
0: 네.
1: 이 곡은 프랑스 출신으로 아주 최고의 거장이었던 지휘자 샤를 민슈,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거장 칼 뱀, 그리고 말러의 제자였던 브루노 발터 등 당대의 거장들이 전부 한 번씩 지휘를 해볼 정도로 명곡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곡을 토대로 1943년 번스타인이 뉴욕 필하모닉에 데뷔하던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 곡이 연주가 되었고 이게 라디오로 생중계가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도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트라든지 첼리스트 야노슈 슈타커 같은 분들이 이 로자가 작곡한 협주곡을 직접 연주할 정도로 클래식 음악가로서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로자의 테마 변주곡과 피날레 가운데에서 주제부터 제3변주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레너드 번스타인과 뉴욕 필하모닉의 1943년 11월 14일 뉴욕에서의 번스타인의 뉴욕 필하모닉 데뷔 라디오 실황 녹음입니다. 처음에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멘트부터 등장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2: Mr. Bernstein will next conduct the theme variations and finale by the 36-year-old Hungarian musician Miklos Rosa.

0: 네. 아나운서 멘트까지 나오니까 실감 나는데요.
1: 이 제가 어린 시절에 물론 이 배너라는 영화가 1959년작이니까 당연히 처음 상영할 때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 1980년대였던가 70년대 말이었던가 기억이 나는데
0: 네.
1: 재개봉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당시로서는 70mm 영화 재개봉을 할 수 있었던 대한극장에서
0: 네.
1: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그 재개봉을 봤었는데
0: 네.
1: 와, 그 70mm 대형 화면에 이 웅장한 로자의 음악에 완전 압도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그 영화 음악이라든지 이런 장르들도 다 또 클래식 음악과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해왔다라는 것이 결국 음악의 장르라는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음악을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자,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클래식 음악가로 영화 음악에서 족적을 남긴 미클로슈 로자의 음악으로 함께했습니다. 유정우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미련한 미련, 원태연. 만나면서도 잊혀지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하필 우리는 헤어지고 생각나는 사람들일까요? 남들은 쉽게 잊고들 사는데 뭐 그리 사랑이 깊었다고 갈수록 진하게 떠오르는 연인 아닌 연인이 되는 것일까요? 쉽게 잊고들 사는 무던한 가슴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무덤덤한 사랑이 아닌 애틋한 추억을 많이 공유한 사이라서가 아닐까요? 원태연 시인의 미련한 미련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마마 엘레나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내질 뻔한 티타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브라운 박사는 가르사 가문의 주치의입니다. 그는 티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봅니다. 존 브라운의 집에서 티타는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요리를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티타에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성냥이 있습니다. 그 성냥에 불을 붙이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촛불이 필요합니다. 산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숨결이고 촛불은 음악이거나 다정한 손길이거나 아름다운 말이거나 소리이거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일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이 타오를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마마 엘레나는 평생 그 성냥에 불이 붙지 못하도록 산소를 차단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그 열정과 사랑의 산소를 돌려줍니다.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존 브라운은 티타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아직 티타의 마음에는 페드로를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로사우라가 죽고 마마 엘레나도 죽고 두 사람을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사라진 후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포옹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페드로는 티타를 안으면서 내면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그 불꽃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로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불길이 집 전체를 태웠습니다. 억압된 모든 감정이, 말하지 못한 모든 사랑이, 표현하지 못한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그녀를 불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녀의 요리책은 남습니다. 티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녀의 레시피 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억압받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언어를 찾아냅니다. 그 언어가 요리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불꽃으로 욕망을 눈부시게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예술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함께 만드는 무대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A플러스 페스티벌이 올해도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A플러스 페스티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함께 소통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마곡광장 일대에서 열릴 이번 축제에 참여할 공연과 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하는데요. 올해 축제의 주제는 찬란하다입니다. 저마다의 빛을 가진 장애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선정된 단체에는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총 3억 8,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요. 신청은 7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무대는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죠. 개성과 재능을 가진 많은 장애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참여해서 자신만의 빛을 마음껏 펼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세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가을 KBS 인기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진행성 희귀 안질환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새 아들을 키우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일단 시작하고 보험을 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겨운데 취업과 결혼, 육아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너무나 버거운 일상으로 인해 번아웃을 겪게 됐다고 하거든요. 번아웃을 어떻게 이겨냈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시각장애인으로서 새롭게 꿈꾸는 미래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작품 번호 80을 감상합니다. 스페이스 A의 노래 같이 듣죠. 섹시한 남자.

0: 시각장애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의 시각장애 정도는 모두 제각각이라고 하죠. 같은 시각장애인이라도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공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방송 출연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각장애인 유현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진행성 시각장애인 엄마이자 최근 에세이 일단 시작하고 봄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한 네. 유현진이라고 합니다.
0: 네, 류현진 아니고 네. 유현진.
1: 네, 유입니다.
0: 네, 유현진 네, 이시죠.
1: 네.
0: 지금 자기소개 하나만 들어도 제가 궁금증이 막 쏟아져서 지금 이거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자, 우선 지난해 가을에 KBS 인간극장에 출연하셨죠?
1: 네, 맞습니다.
0: 방송 이후에 알아보는 분들이 좀 있던가요?
1: 네. 생각보다 많이들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0: 네.
1: 늘 다니던 동네 마트 사장님께서도 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인지 몰랐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와서 고르라고 네. 네, 알아봐 주시고 택시 기사님도 네, 알아보시더라고요.
0: 혹시 저 택시비는 어떻게 안 깎아주시든가.
1: 네. 네. 아쉽지만 네, 그렇진 네. 않았고요.
0: 네, 그리고요.
1: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인 줄 모르고 있었던 저희 뭐 자녀들 친구의 엄마들 그런 학부모님들
0: 맞아요.께서도
1: 이제야 오해가 풀렸다면서 네, 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미처 그분들도 말은 못하고 있었네요.
1: 맞아요.
0: 저분이 저럴 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나를 봤는데 못 본 척하지?
1: 맞아요.
0: 뭐 이랬다가 이제 그 오해가 풀렸다.
1: 맞습니다.
0: 근데 섭외를 받은 게 아니라 방송국에 직접 사연을 보내셨다고요?
1: 네, 제가 직접 KBS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글을 썼어요. 사연을 보냈어요.
0: 오늘 이 방송 듣고 KBS 홈페이지에 많은 분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1: 아, 그 시기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번아웃이 좀 세게 왔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내일 당장도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밀려들었을 때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리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인간극장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그리고 바로 그냥 뭐 가족들 동의도 없이 글부터 보냈는데 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출연까지 속전속결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0: 근데 번아웃이 왜 그렇게 깊은 생각까지 이어지면서 들었나. 남편이 좀 말을 안 들었습니까?
1: 그랬으면 고쳐서 쓰기라도 할 텐데요.
0: 오늘도 지금 같이 와주셨어요. 저렇게 좋은 남편 계신데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이들이 셋이라 너무 힘들어서.
1: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아마 청취자분들 많이 공감되실 텐데 일단은 제가 진행성 시각장애다 보니까
0: 네.
1: 사실 내일 미래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장도 휴직 중이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육아휴직 중인데
0: 네.
1: 이 휴직이 끝나고 나는 과연 복직을 할 수 있을까? 복직 전에, 그러니까 휴직 전에는 그래도 내가 뭐 컴퓨터도 어느 정도 좀 불편하더라도 했었는데 지금의 시력 상태는 뭐 아예 컴퓨터로는 접근도 할 수 없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커가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제가 맞춰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엄마 이것 봐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가 도대체 어딘지 뭘 보라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과연 엄마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엄마가 맞나? 뭐 이런 사실 생각까지도 이게 안 좋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또 물더라고요.
0: 내가 엄마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엄마로서 그 역할을 그 자리에 그렇죠. 이런 생각 드는 거죠.
1: 네. 그런 게 많이 힘들게 저한테 다가왔었고 그게 이제 번아웃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0: 시각장애 원인은 병원에서 뭐래요?
1: 저는 이제 유전성 희귀 질환인 스타가르트라는 스타가르트. 병이에요.
0: 그러면 중심 시력부터
1: 네, 무너지고 이제 주변부도 암점이 생기고 하면서 어릴 땐 이게 진행성이다 보니까 몰랐어요.
0: 네.
1: 그냥 남들보다 조금 눈이 안 좋은 줄만 알고 또 대학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었거든요. 네. 8살, 9살쯤에. 근데 그 당시 정밀 검사가 그 나이에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안과를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0: 암실에 한참 동안 혼자 네. 있어야 되고요. 그냥 아예 빛이 차단된 곳에 그리고 눈에 두꺼운 렌즈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거기다가 그 깜깜한 암전 상태로 막 한 시간 이상 있었는데 거기다가 카메라 후라시 불 터지는 것처럼 촬영을 해요.
1: 맞아요.
0: 그 어린이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1: 네.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19살에서야 다시 안과를 찾게 되었고 그때 저의 정확한 병명과 제 정확한 눈 상태를 알게 되었어요.
0: 그렇군요. 그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그 대학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대학도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 일반 학교를 겨우 다녔기 때문에 대학도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대학교를 갔어요. 4년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 당시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네. 너무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헌정보학을 전공을 하고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랑 점자도서관에서도 그래서 근무를 했었어요.
0: 시각장애 원인이 스타가르트라면 체크시 안 보여졌을 텐데요. 그 나이 때는.
1: 맞아요.
0: 근데 어떻게.
1: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계속 책을 읽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서 복지관이나 그런 전자도서관 등을 이용해서 듣는 책들 있잖아요. 오디오북. 네, 그런 걸로 읽고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들 막 열심히 읽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19살에 시각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사회에 대한 반항심 같은 게 아직 있었거든요. 책을 못 읽는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에서 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그때는 있었어요.
0: 이런 거죠. 왜 안 돼?
1: 그렇죠.
0: 이런 거죠.
1: 네. 내가 보여줄게.
0: 그런 거죠.
1: 네.
0: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실명 원인이 망막색소 변성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망막색소 변성증은 주변부부터 이렇게 시력이 상실돼 가는 경우가 있고 중심부부터 시력이 상실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중심

0: 부부터 시력이 상실했거든요. 스타가르트와 거의 똑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진행, 지금 시각장애가 중증화되는 그 진행 그 시점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럼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7판글씨 당연히 안 보이셨을 텐데.
1: 그렇죠.
0: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옆에 짝이 읽어줬습니까? 7판글씨 같은 거?
1: 정말 한 번도 7판글씨를 읽어본 적도 없고 네. 친구 공책을 베껴서 써본 적도 없어요.
0: 네. 안 보이니까.
1: 네. 네. 그냥 사실 억지로 버텼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은.
0: 아니, 어떻게 억지로 버텼어요? 저는 짝이 읽어주는 거 받아 적었는데.
1: 근데 저는 그런 시도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0: 야, 그냥 들은 그냥 집중해서 들었군요.
1: 네, 오로지 선생님 네. 말씀하실 때 듣는 거 그거 네. 하나에 의존하고. 근데 그때도 오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시력이 그냥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사시처럼 눈동자가
0: 저기 밤 한번 세봅시다. 아, 저 시험 보다가 뒤통수도 맞았다니까요.
1: 저도 있습니다.
0: 아이고, 이런.
1: 책 읽는데 자고 네. 있다고.
0: 아, 그러니까요. 네,
1: 오해하시고, 칠판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딜 보니? 그래서 분필도 한번 맞아보고, 피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0: 이건 네. 참.
1: 오해를 많이 받고 억울했는데, 그래도 제가 오히려 19살에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나니까 네. 차라리 후련해지더라고요.
0: 와.
1: 왜냐면 내가 억울했던 게 맞구나.
0: 아니요. 어쩜 저랑 똑같아.
1: 아 정말요?
0: 저는 장애인체전에 나갔다가 거기서 부정선수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1: 와.
0: 근데 그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이다보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거 하나 달랑 들이다보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거기 뭐 한 번씩 이렇게 선수 뭐 체크한다면서. 그럼 멀리 뛰기 나갔는데 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정선수라서 저는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1: 억울해라.
0: 세상에. 그때 우리 저 약시학급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제가 눈이 많이 나쁜 축에 들었는데.
1: 아, 그런데도요?
0: 네, 이거 잘, 그때만 해도 잘 이렇게 찾아내지 못해요. 그 병의 네. 원인이나 이런 거.
1: 맞아요.
0: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단을 정확히 받았거든요.
1: 네.
0: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1: 맞아요. 예. 네. 그동안 내가 왜 억울했는지. 그게 이게 풀리더라고요.
0: 그런데 네. 도서관에 가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보여주자.
1: 네.
0: 어떻게 하셨어요?
1: 근데 말씀 앞에 드렸지만 네. 점자 도서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시중에 출판되는 일반 단행본을 다룰 일은 별로 없었고 이제 녹음 도서라든지 점자 도서 대출, 점자 라벨 도서 이런 쪽으로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일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0: 아, 그런데. 지금 일하시는 곳은 재무행정팀이에요?
1: 네. 정확히는 아리랑 국제방송의 재무회계팀입니다.
0: 아리랑 국제방송에? 아니 거기에 저 좋은 직장 그만두고 더 좋은 직장 가셨네요.
1: 네.
0: 어떻게 일하셔요?
1: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력이 있었어요. 잠존 시력이 지금보단 기능이 좋았기 때문에
0: 네.
1: 확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 그리고 사실 재무 일을 보다 보면 막 계약서도 사실 많이 써야 되고 오타를 본의 아니게
0: 맞아요.
1: 많이 냈었어요.
0: 어쩔 수 없습니다. 네,
1: 그런 부분을 저희 사수가 이제 한 번 더 사실은 그분이 하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이제 제가 장애인 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컨펌도 해주시고 네 많이 이제 같이 수정해주시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0: 네.
1: 기다려주시고.
0: 그럴 수밖에
1: 정말
0: 없어요.
1: 동료분들 네. 배려 덕분에 네. 일을 할 수 있었고 휴직도 지금 네, 네. 하고 있죠.
0: 아 휴직을 하셨잖아요.
1: 네.
0: 육아대근문입니까?
1: 네. 육아휴직 중입니다.
0: 어떻게 결혼을 하시고 아이 갖고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신 겁니까?
1: 네.
0: 오. 그러면 번아웃을 이겨낼 돌파구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송 출연하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저는 저 직장 일 하랴, 육아 하랴, 막 이거 너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장은 일단 휴직을 하셨군요.
1: 네.
0: 그럼 번아웃이 온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1: 오히려 직장 다니고 워킹맘이던 시절은 번아웃보다는 그냥 체력이 힘들다.
0: 아.
1: 네. 그냥 그런 정도였어요. 오히려 저는 활동적인 사람이라,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그런 바쁜 일상이 어쩌면 더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여기에 플러스로 시력이 급격하게 네. 상실되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0: 임신과 출산이라는 좀 몸에 많이 무리가 가는 네. 네.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장애가.
1: 맞습니다. 네. 몸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그렇고 네, 그게 영향이 가요.
0: 네. 그러면서 그냥 시력이 나빠지고 아이들 돌보는 게 뭐 육아가 힘들고 단순하게 이런 일이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이제 비슷하게 내가 지금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어린 아이에게조차도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도 지갑을 못 찾아서 엄마 지갑 어딨지? 엄마 지갑 보이는 사람. 이렇게 어린 아이한테조차도 의지를 해야 되는 제가 너무 하찮게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게 저를 많이 짓누르고 힘들게 했었어요.
1: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엄마로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크지 않았나 싶네요.
0: 네.
1: 그럼 복직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재활 교육은 받으셨습니까?
0: 제가 기초 재활을 중도 이게 제가 선천성이긴 하지만요.
1: 네.
0: 중도 시각장애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1: 아, 중도 시각장애인인 게 맞아요.
0: 아, 그렇다고 네, 할 수 있겠죠.
1: 네. 예, 맞아요.
0: 그렇다 네. 보니까 기초 재활에 대한 생각을 사실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 내가 재활을 받아야겠구나라는 거를 좀 여실히 느끼고
1: 네.
0: 저희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복지관이 마침 재활 교육 프로그램 모집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음성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배우는 것부터 점자부터 보행까지 다 배우게 될 텐데
0: 네.
1: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기대되세요?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일까요?
0: 무서워요.
1: 제가 선배인데요.
0: 네. 네.
1: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0: 그런가요?
1: 네.
0: 선배님 말씀을 믿고 네 두려움을 좀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게 중도의 실명하고도 이 재활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근데 이건 무조건 받으십시오.
0: 네.
1: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미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나의 장애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0: 맞아요. 네.
1: 오늘 남편 같이 오신 거 보니까 충분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해결이 되셨으니까.
0: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기능적인 거는 배우면 되죠, 뭐. 근데 아이가 셋이잖아요.
0: 네.
1: 아들, 딸, 저 어떻게 돼요?
0: 아, 저희 집은 아들만 셋.
1: 아들만 셋.
0: 네.
1: 오, 이거 저 아무리 얌전하고 다소곳한 분도 아들 셋 키우면 장군님 된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0: 웃음만 나오네요.
1: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0: 힘들다고 말하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서 네 정말 즐겁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네.
1: 육아에 좀 도움 좀 받습니까?
0: 어떤 걸?
1: 남편에게?
0: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1: 네.
0: 저희 남편이 사실은 다 해요. 정말. 자랑 같지만 자랑입니다.
1: 아니 저게 무슨 나라를 구하셨나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0: 제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1: 잘 고르셨군요.
0: 네.
1: 잘 선택하셨습니다.
0: 네.
1: 근데 7월 마지막 주주 8월 첫 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학이 있잖아요.
0: 네.
1: 아이들이 방학이면 이거 엄마는 그때부터 전쟁이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남편 도움 계속 받아요? 어떻게 해요?
0: 저희 남편이 네. 소방관이에요.
1: 어휴.
0: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소방관 교대 근무가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이제 쉬는 이런 당비비 근무 방식인데요.
1: 네.
0: 그럼 24시간 근무는 주말, 공휴일 상관이 없어요. 네, 언제든지 주말에도 휴일에도 아이들 방학에도 출근을 합니다.
1: 네.
0: 어쩔 수 없이 제가 네 아이들 하나를 독점을 하고 네, 그 방학을 이제 이겨내야 돼요. 지금 저희 아들 셋 중에 두 명은 쌍둥이라 좀 쌍둥이고 어려요. 네, 그래서 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동네 어귀에서 해결을 하고요.
1: 지금 첫째가 7살 아들이죠?
0: 네. 지금 첫째는 7살인데 요 친구랑은 이제 다니기 편해요. 예전에는 둘이 다니면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1: 네.
0: 그 압박감이 좀 힘들었거든요.
1: 네, 벌써 아이에게. 이 아이가 의젓하게
0: 네.
1: 의지가 되는군요.
0: 지금은 저의 안내

0: 안내견이자 저의 안내인이자 네, 네. 왜냐면 안내견이라고 한 게 이제 막 찾아주더라고요. 네. 계단도 찾아주고 신호등 초록불도 봐주고 요즘은 한글도 읽어요. 저보다 나아요. 한글도
1: 혹시
0: 읽어요.
1: 동생들 봐주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0: 그건 별개더라고요.
1: 그건 별개고 네. 사랑은 받아야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할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럼요. 엄마를 돕다니.
0: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저를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좀 더 일찍 배려를 배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1: 큰 힘을 될 겁니다.
0: 네.
1: 근데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 출연을 감행을 하셨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인간극장이란 말이죠. 이거 저 가족 뭐 일상 다 방송에 완전히 노출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때 어떻게 저 귀한 남편님은 저 동의하셨습니까?
0: 반대했습니다.
1: 당연하죠.
0: 네. 네, 반대를 어떻게 출연을 심하게 했어요.
1: 네.
0: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의 사생활을 모두 노출하는 걸 포함해서 심지어 남편의 이제 직장까지도 어쩌면 네, 오픈이 돼야 되는 네. 거라서 그런 부분에 남편이 좀 많이 심란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설득을 했죠. 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 동력이 지금 필요한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고 좀 세상에 알리고 싶다.
1: 네. 네.
0: 그래서 설득을 했고 남편도 사실 크게 오래 반대하지 않고 네. 저를 위해 희생해줬죠. 받아들여줬습니다.
1: 저 사인 받아야 될.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0: 아, 저희는 이제 운동을 하다.
1: 오호.
0: 네, 체육관에서 만났어요.
1: 운동을 어떻게?
0: 아직 제가 시력이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기능이 더 좋았을 때
1: 네.
0: 남편도 저도 약간 격투 관련된 운동을 좀
1: 격투?
0: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가라테 도장에서 처음 지인으로 알게 되었어요.
1: 무슨 가라테? 가라테도 여러 종류 있던데.
0: 네. 극진 가라데.
1: 최배달 선생님?
0: 맞습니다. 아시네요.
1: 그 가라데 서로 대련하다가?
0: 그렇죠. 제가 먼저 반해서, 네, 제가.
1: 네, 사귀는 것과, 네, 꼬셔서 성공을 하셨는데, 결혼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0: 네.
1: 결혼해야겠다 할 때, 어려움 없었습니까?
0: 없었겠습니까? 제 마음에서부터 이미 어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시댁에서 이렇게 흔쾌히 저를 받아들여 주실까라는 제 마음의 벽이 이미 있었어요. 사실은 저에 대한 이제 부끄러움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남편이 먼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아왔어요.
1: 네.
0: 네.
1: 어쩌면 우리 집하고 거의 이렇게 남자 여자만 다를 뿐. 그게 비슷한지 모르겠네요.
0: 와, 신기하네요.
1: 결혼 승낙을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0: 네. 저의 벽을 그러니까 먼저 허물어준 거죠.
1: 그러면서 나보고 왜 청혼을 안 하니?
0: 어?
1: 그래도 내가 엄청 부끄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렇게 오픈을 하고 뭐 그런 결혼 이야기들도 다 방송에서는 하고 그러셨을 텐데
0: 네.
1: 하고 난 다음에 네. 어때요? 일상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0: 우선 제가 많이 저를 받아들이는데 편안함이 찾아왔고
1: 이야.
0: 방송을 보고 정말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먼저 혹시 책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1: 그래서 책을 내게 되셨군요.
0: 네. 일단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도 하기 전에 하겠다고 했고 아이들 육아하는 틈틈이 네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일상의 작은 일도 다르게 보는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책이 이제 5월 말에
1: 네.
0: 네, 출판이 되었습니다.
1: 그 이름이 뭐였죠?
0: 네, 책 제목은 일단 시작하고 봄입니다.
1: 네, 봄날이 좋죠.
0: 네.
1: 그래요. 진행성 질환을 갖고 있어서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사실 그 유현진 씨가 번아웃을 겪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0: 네.
1: 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그 책에도 좀 쓰신 겁니까?
0: 네. 제가 시각장애 그리고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썼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뭐 각자 삶의 무게와 그리고 뭐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계시잖아요.
1: 네.
0: 네. 그런 분들이 읽으셨을 때 작은 희망이나 용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1: 네.
0: 책을 썼습니다.
1: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0: 그중에 가장 제가 공들였었던 내용은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이제 저도 실제로 겪었고 제가 겪었던 걸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썼는데 우리가 특히 저 같은 진행성은 할 수 없는 게 점점 늘어가거든요.
1: 네. 네.
0: 매일 상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늘어갈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건 과감하게 인정해주고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거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탄력성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1: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져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하죠.
0: 네.
1: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0: 네.
1: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신 거군요.
0: 네.
1: 네, 끝으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0: 네. 일단 시작하고 봤으니까 일단 좋은 끝도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출판한 책이 조금 더 널리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지기를 네, 바라는 네.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가오는 9월 3일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에 있는 작은 책방에서도 가까이 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북토크를 네, 오후 7시에 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강연 의뢰나 이런 기회가 닿는다면 네, 사람들을 만나서 청중을 만나서 네, 제 이야기도 나누고 희망도 나누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하고 싶습니다.
1: 네. 저도 가까이서 응원하겠고요. 오늘은 초보 작가시잖아요.
0: 네. 네
1: 다음에 경력 작가로 네, 또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두 번째 책, 뭐 세 번째 책 뭐 다 출간되길 기대하고요. 가족들과 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심준구의 새성곡이 오늘은 신간 일단 시작하고 봄의 저자 시각장인 유현진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같이 듣죠.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이 정도의 배려라니 놀랐습니다. 건물 주차장이 지하가 아니라 주상 2층, 3층에 있는 곳이 있죠. 그런 경우 대개 주차장과 사무실들이 있는 구역은 벽으로 막혀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문이 있고요. 활동지원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바로 그런 구조의 건물에 들렀습니다. 제가 방문하려는 사무실은 지상 3층에 주차하고 계단을 몇 개 올라 사무실들이 있는 구역으로 통하는 철문을 열고 가야 하는 곳이었는데요. 활동지원사와 함께 이동하면 어려울 것 없는 일인데 그날은 주차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단 근처에 차를 세운 다음 활동지원사가 저를 계단 앞까지 안내해 주고 거기서부터는 저 혼자 이동하기로 했죠. 활동지원사는 제 손을 계단 난간에 대주었는데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시각장애인이셔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몇몇 사람들이 그 계단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아 미안합니다 하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바삐 움직이는 발소리가 나면서 서둘러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쪽이에요 라고 방향을 말해주고요. 또 한 사람은 사무실 구역으로 가는 철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 사람 중 누구도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고요.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란 말을 듣고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신속하게 움직였죠. 정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입니다. 김범룡의 노래 듣습니다. 나의 소원.

0: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정훈 음악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한빛 예술단에서 특별한 공연을 하더라고요.
1: 네.
0: 제목이 조금은 특별한 인어공주예요.
1: 네, 그렇죠.
0: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1: 아,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조금은 특별한 피노키오를 먼저 했고요. 조금 특별한 피노키오는 저 시력이에요. 조금 특별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 그런 것들 달았었고,
0: 네.
1: 이번 인어공주는 청각장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 조건에서 이제 육체 삶을 살다가 선택을 하는 기로에서 결국

0: 분들에게 또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인식을 시키는 네.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렇게 음악극을 꾸미게 된 것 같습니다.
1: 벌써부터 내년 공연이 예, 기대가 됩니다. 조금은 특별한 백설공주가 될까요? 오주의 마법사가 될까요? 뭐 궁금합니다.
0: 그렇죠. 네.
1: 자,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베토벤의 곡이에요. 피아노 네.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입니다. 작품 번호 80. 이 곡은 베토벤이 언제 작곡한 거예요?
0: 작곡 연도는 1808년이에요. 초연도 그해 겨울 12월 22일 날 비인의 안데어 비인 극장에서 초연을 했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음악회로 남아 있어요.
1: 네.
0: 단일 음악회에서 정말 그 세계적인 시대를 대표할 만한 명작이 엄청 여러 곡이 동시에 연주가 된 그런 음악회로 기록이 돼 있죠.
1: 그렇군요.
0: 네. 운명교향곡 잘 아시죠?
1: 우와.
0: 그다음에 또 전원교향곡 베토벤의 그리고 피아노협주곡 4번. 피아노협주곡 4번은 보통은 협주곡 앞부분을 오케스트라가 서주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 형식을 깨고 피아노 독주를 시작하는 4번.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 게다가 지금 오늘 들으실 이 코랄 판타지 합창 환상곡은 피아노가 독주로 환상곡 스타일로 연주를 하다가 네. 피아노 협주곡처럼 이루어지면서 교향곡적인 웅장함이 나타나다가 마지막엔 합창으로서 감동적인 그 피날레까지 장식을 하는 그런 어떤 정말 대규모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던 그런 음악회였죠.
1: 그러면 이 훌륭한 곡들이 이날 처음 한꺼번에 어떻게 선을 보이게 된 겁니까?
0: 4시간이 넘었다 그래요. 이 음악회가. 네.
1: 아니 연주자도 힘들 것 같고요. 아니, 청중들 입장에서도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0: 당시에 또 겨울이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사흘 전이었으니까 엄청 추웠는데 극장에 난방을 거의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연주자들과 청중들은 추위에 굉장히 곧 괴로워하면서 4시간짜리 음악회를 들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그 음악회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또 곡이 일단 많기 때문에 연주자들의 연습도 많이 부족했고요.
1: 네.
0: 그 이 합창 환상곡 피아노 파트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베토벤 또 즉흥으로 연주를 했었고
1: 와.
0: 그 연습이 부족한 탓에 이 즉흥 환상곡은 시작해서 얼마 안 있다가 연주가 꼬여서 중지시키고 베토벤이 다시 시작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와. 좀 이렇게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음악회였지만 이때 발표됐던 그런 곡들은 정말 너무나 걸작들이고 해서 그런 의미상으로 굉장히 그 손꼽히는 음악회가 됐죠.
1: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죠.

0: 감상평을 하는 것조차 좀 쉽지 않게 느껴져요. 곡 해설을 좀 쉽게 부탁드립니다.
1: 피아노 독주로 시작했죠. 환상곡풍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발전을 해나가요. 이 환상곡 앞부분만 띄워넣고 들어도 참 아름다운 곡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토벤 특유의 긴장감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죠.
0: 와, 근데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1: 네.
0: 이 곡이 그 부르의 명곡들과 함께 하루에 다 편성이 됐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4시간 그렇죠. 이상 공연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곡이 된 건데
1: 마지막 곡이었어요. 그날의 음악의 대미를 장식했던
0: 대미를?
1: 곡인데
0: 와.
1: 그 피아노 환상곡 독주곡과 피아노 협주곡 교향곡 합창곡이 다

0: 모두 포함이 된 그런 작품이죠. 네. 베토벤이 얼마나 그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가 예술가로서의 추구하고자 하는 게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합창 환상곡이 어떤 좋은 실험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9번 합창 교향곡이 어떤 토대가 된 거죠.
1: 그런 거군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좀 엉뚱한 질문 같습니다만 베토벤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 예술에 대한 열정 때문에
0: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거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1: 네.
0: 전
1: 네.
0: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 보여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연주자들 연습 문제도 그렇고 극장의 난방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음악 외적으로 자기의 창작 활동 외적으로
1: 네.
0: 그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굉장히 괴로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1: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분위기를 또 정말 훌륭한데 오늘 연주자는 누굽니까?
0: 다니엘 바렌보임 녹음이에요. 상당히 명반을 꼽히고 있고요.
1: 네.
0: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인은 오토 크램페럼입니다. 이 곡이 상당히 길어요. 앞부분 환상곡만 우리가 들어도 참 아름다운데 뒤에 너무나 웅장하니까 기회 되시면 네.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 너무나 놀라운 합창도 나오고요.
0: 그렇죠.
1: 베토벤의 피아노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작품 번호 80입니다. 오늘도 정말 감동적인 선곡이었어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울산의 태연재활원과 인천의 색동원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전담 대응팀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장애인 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정식 부서로 격상했고요. 앞으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 시설을 관리하면서 장애인 학대 대응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그 장애인 학대 문제는 소읽고 외양관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소읽고 그 외양관만 폐쇄시키는 단일 사건 봉합술에 불과했잖아요. 이 사건이 터진 후에야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미리미리 점검하고 또 관리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학대 문제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백지영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선택.

내일은 푸른 하늘, 백지영의 선택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유튜브나 SNS에 성공신화 마케팅의 실체를 담은 뉴스에 모럴 앰비션이란 책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소통의 정서적 무담 침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맞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바람의 길목 DMZ 특별전 소개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김현식이 부릅니다. 사랑 사랑 사랑.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일단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2: 예, 하루 10분으로 월 100만 원.
1: 네? 어느 지금이구나. 저도 갑자기
2: 유튜브에 보면 이런 광고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예, 이런 예. 성공 신화 마케팅의 실체에 대한 기사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성공 신화 마케팅을 통해서 직장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액의 유료 강의 결제 유도 도구로 활용되는 유튜브 채널들이 지금 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낚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노예의 삶을 벗어나라. 이렇게 네. 비하하면서 아유. 퇴사를 부추겨요. 이런 채널들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건데 부업, 쇼핑몰 위탁 판매, 주식 투자, 인공지능을 통한 유튜브 제작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고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네. 이른바 성공 신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요? 근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유혹에 이끌려서 수백 100만 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미리 지불을 하고 강의를 들어요. 근데 끝나면 수익은커녕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무자본 창업 콘텐츠의 핵심 수법은 불안 마케팅입니다. 평생 직장은 없다. 월급쟁이는 영원히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문구로 평범한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루에 단 10분 혹은 20분만 투자하면 손쉽게 매달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자동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네. 시청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 저도 그 비슷한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면 자기네들만 알고 있지 왜 알려주겠어.
2: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거든요.
1: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은 불안하고 또 워낙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너무 쉽게 돈 번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그걸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현혹되는 겁니다.
1: 다 그 꿈을 꾸죠.
2: 근데 문제는 그런 제안들을 하는 업체들 사업 모델들이 대부분 실체가 모호하거나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쇼핑몰 위탁 판매의 경우 실제로는 이미 극심한 가격 경쟁
1: 맞아요. 덤핑
2: 그리고 재고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초보자가 수익을 내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담았다라는 전자책 판매 근데 책을 비싸게 사보면 인터넷 검색으로 다 찾을 수 있는
1: 그러니까요.
2: 것들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짜집기한 내용들이거든요. 진짜 목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액의 강의로 유도하는 겁니다. 컨설팅을 판매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지.

0: 만 결정적인 비법은 강의를 들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원 상당의 유료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컨설팅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건데 일부 유튜버들은 강의를 듣지 않으면 성공 의지가 없어 실패할 거야라고 압박하면서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심리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 예. 사실 그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안타까운 거 이런 광고에 쉽게 넘어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부업 권하는 사회의 그늘 속에서 청년들의 피해는 깊어지고 있다라고 예. 기사도 분석하고 있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적금을 깨거나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강의료 결제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러게요.
0: 사기 피해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미숙한 준비 상태에서 섣부르게 퇴사를 감행했다가 경제적인 신용불량 상태에 처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1: 예.
0: 실질적인 검증 없이 조회수가 많아서 또는 수익 인증만을 앞세운 유튜버들의 그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서 다 사기성 행각이거든요. 이런 것들 정말 엄격한 모니터링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좀 뒤늦긴 했지만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럼 이 뉴스에 어떤 책을 또 올리셨습니까?
0: 모럴 앰비션이라고 하는 책이 마침 출간됐는데요.
1: 네네네.
0: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앞서 기사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기에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1: 네네.
0: 나는 왜 성공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1: 네.
0: 휴먼카인드란 책으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사상가 리트어르 브레흐만 그가 인류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휴먼카인드 안에는 휴먼 이즈 카인드 인간은 친절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한 야망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모럴 앰비션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1: 네네.
0: 책을 통해서 돈과 성공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서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질문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 네.
0: 성공을 향한 과도한 집착. 행복에 열광하는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면서 지금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불안한 세상에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자 주체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자 우리 모두 선한 야망을 갖자 그래야지만 의미 있는 인생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조금은 이제 이상적으로도 들리는데 어떻게든 남을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생 요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성공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1: 예.
0: 저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공은 이미 17세기 18세기 19세기 굳어진 시대적 관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1: 그렇죠.
0: 높은 연봉. 그런데 이걸 위해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1: 근데
0: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뛰어난 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 지구 생태계에 닥친 실존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지구가 닥친 문제 해결 위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광고 클릭수를 늘리거나 사람들의 주의력을 붙잡아 두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도록 유혹하는 것을 설계하는 알고리즘 이거에 매달리고 있다. 기후위기, 불평등, 신기술의 윤리적 공백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젊은 인재들은 여기에 아무도 투입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책은 이걸 재능의 낭비라고 부릅니다.
1: 네.
0: 특히 컨설팅, 금융, 빅테크를 재능의 버뮤다 삼각지대 다 빨아들여요. 예. 연봉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치. 해결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한번 써보자. 이게 모럴 앰비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강한 야망을 품되 이걸 내 개인의 성공이 아닌 사회적 기여에 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좀 씁쓸하네요.
0: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공의 기준이 돈으로 옮겨갔죠.
1: 네.
0: 사람들은 그래서 다 돈만 버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건 부유한 국가일수록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돈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연봉 얼마가 인격이 되어버렸죠.
1: 그러니까요.
0: 우리 주변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는 몰라도 명확한 의미와 삶의 목적 없이 그저 돈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학자 로베르트 두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의 임금 노동자들 가운데 4분의 1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래요?
0: 그냥 일은 돈벌이 수단이야.
1: 아, 생계수단.
0: 돈을 벌기 위해 하고 있어. 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거죠. 책은 반대로 위대한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낸 모럴 앰비션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모범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 예.
0: 우리 모두 그런 능력과 재능이 있다. 이제 관점을 바꿔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선한 야망이라고 할 수 있는 모럴 앰비션을 가진 사람의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0: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자동차 안전벨트.
1: 매야죠. 예.
0: 이게 자동차가 처음 발명됐을 때부터 있었을까요?
1: 아니죠.
0: 예. 아닙니다. 예. 자동차 안전벨트가 만들어진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시민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미국의 랄프 네이더라는 인물의 오랜 투쟁 결과로 미국에서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한 교통안전법이 만들어지면서 안전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통과된 게 1966년이었습니다.
1: 예?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모두 이건 운전자의 탓.
1: 아하.
0: 자동차 회사는 차는 완벽했다. 운전자가 실수해서 사고가 났고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네네네. 주장을 펼쳤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 GM이 만든 최초의 후륜 구동 모델 코베어라는 자동차. 지나치게 멋과 디자인에 집착한 관계로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아이고. 위험천만한 자동차였습니다. 당시에 이 자동차 회사가 디자인에 쓴 돈이 매년 $6,500였는데 안전에 쓴 돈은 $2.14.
1: 아이고.
0: 비교가 안 되잖아요.
1: 예.
0: 저자는 랄프 네이더는 친구가 이 차를 타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치열한 투쟁 끝에 거대 자동차 회사의 사과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거죠. 그러면서 안전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1: 예.
0: 우리는 그 덕분에 지금 안전하게
1: 그렇죠. 자동차를 생명을 걸 수 있으니까
0: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작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책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
1: 그럼요, 그럼요.
0: 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꾼 건 권력이나 집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개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 책은 우리의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행동에 나서자. 선한 야망을 품어보자. 그것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만드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홍진영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의 배터리.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 볼까요?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자, 오늘 주제의 이름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소통의 정서적 무단침입. 의외로 그 일상에서 자주 겪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현상일까요?
1: 네,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잖아요. 네. 만약 누군가 허락도 없이 우리 집 도어락을 띠띠띠띠 범어를 이렇게 누르고 들어와서 게다가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잔소리나 훈수를 든다면 난감하죠.
0: 아, 부모님 아니신가요? 이 정도요.
1: 네, 그렇죠. 예.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영역이나 마음의 방에서도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거든요. 상대방이 준비가 되었는지 묻지도 않고 친하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라고 하면서 상대의 사생활이나 감정 영역에 불쑥 들어와 소음과 간섭을 남발하는 행위. 이것을 바로 정서적 무단 침입이라고 합니다.
0: 예. 보통은 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네. 오히려 무단 침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1: 그렇죠.
0: 좋은 의도로 시작한 대화인데 왜 이렇게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걸까요?
1: 이게 대화의 의도와 방법이 어긋났기 때문이거든요. 네. 침입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늘 똑같아요. 내가 너를 아니까, 너희가 널 잘하니까, 그걸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라며 자신의 행동을 다정함으로 포장하거든요. 하지만 듣는 사람 처지에서는 그 다정함이 간섭이자 강요로 느껴집니다. 진짜 다정함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허락한 만큼만 다가가는 거죠. 상대의 상황이나 감정의 진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생각과 정답을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은 다정함이 아니라 나의 불안이나 집요욕을 채우기 위한 정서적 폭력에 가깝습니다.
0: 예.
1: 아무리 좋은 약도 억지로 입을 벌려 들이부으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위치거든요.
0: 그렇군요.

0: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런 정서적 무단 침입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던데 세대마다 그 선을 바라보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죠?
1: 그렇죠. 과거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중심이 문화였어요. 네. 그냥 한 입을 덮고 살고 이웃집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아는 정이라는 믿었던 그런 세대거든요. 예. 그래서 사생활의 경계선이 비교적 느슨했습니다. 반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자란 나 중심의 세대거든요.
0: 예, 예.
1: 이들에게 마음의 영역은 완벽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의 영토입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너 요즘 만나는 사람이니 결혼 계획은 어떻게 생각해? 같은 안부 인사가 젊은 세대에게는 사생활에 대한 침입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0: 네.
1: 악의가 없더라도 시대의 문법이 달라졌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0: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의 감정 방에 들어갈 때는 그 배를 눌러야 한다는 건데
1: 그쵸.
0: 대화를 시작할 때 초인종을 누르는 소통법 좀 배워볼까요?
1: 네.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의견을 건네기 전에 딱 한 문장만 먼저 건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들어하는 자녀나 부하 직원이 있을 때 불쑥 네가 일을 그렇게 처리한 그렇지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0: 그건 아닌 것 같아.
1: 내가 보기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엄마가 의견을 좀 보태도 괜찮을까? 이렇게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지금 얘기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0: 예.
1: 이 질문이 바로 상대의 마음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누르는 초인종이거든요. 상대에게 거절하거나 준비할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무단 침입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을 꺼내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배려가 이렇게 대화의 그렇죠. 판을 바꾼다는 건데 일상에서 보면은 저 일방적인 조언자들 있잖아요. 이들에게 세련되게 방어벽을 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1: 그럴 때는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서 변명하거나 화를 내지 마시고 세련된 거절의 선긋기 화법을 쓰셔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문장은 걱정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스스로 고민해서 결정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혼란스럽네요. 이렇게 제 상황은 이해했으니까 조금만 믿고 지켜봐 주세요라고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0: 예, 예.
1: 상대의 걱정하는 마음은 일단 접수하되 내가 서 있는 경계선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은 단호한 태도야말로 무단 침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도우락입니다.
0: 네, 그 부모와 자녀 관계야말로 정서적 무단 침입이 가장 빈번하고 또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선을 지키면서 다정함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 부모들이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자녀를 나의 연장선이나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혹은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면 부모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바로 매너있는 다정함이거든요. 자녀가 방문을 닫고 들어갈 때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언제든 네 얘기 들을 준비가 돼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줘. 이렇게 매너 있는 다정함의 메시지만 남겨두는 거.
0: 네네.
1: 달라붙어서 캐묻는 건 집착이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며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짜 품격 있는 부모의 소통입니다.
0: 그 직장에서도 선후배 사이에 비슷한 갈등들 많잖아요. 선배들은 꼰대 소리 들을까 걱정하고 후배들은 간섭받기 싫다고 거부하거든요.
1: 그렇죠?
0: 이 간극을 좁힐 방법은 없을까요?
1: 직장 내에서의 소통 근본은 철저한 공사 구분과 존경하는 마음이거든요. 선배 세대는 후배에게 조언할 때 그것이 정말 업무의 영역인지 아니면 후배의 태도나 가치관의 영역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돼요.
0: 네.
1: 업무 피드백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하되 후배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성에 대해서는 훈계를 멈춰야 됩니다. 반대로 후배 세대 역시 선배의 조언을 무조건 꼰대짓으로 치부하며 마음의 문을 닫기보다는 그 조언 속에 담긴 업무적 노하우와 또 경험의 가치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0: 네.
1: 서로의 전문성과 경계를 존중할 때 건강한 사내 소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0: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서적 무단 침입을 막는 핵심은 결국 적정한 거리를 두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맞아요.
0: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거리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1: 안전거리 확보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운전할 때 하는 거. 예, 예. 자동차 운전할 때 앞차와 너무 가까이 붙으면 돌발 상황에 대응사고가 나듯이
0: 그렇죠. 예.
1: 인간관계도 너무 밀착되면 작은 오해나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적정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은 아주 쉽거든요.
0: 예.
1: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놨을 때 내일 아침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가 아무리 다정하게 다가와도 내 비밀을 전부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1: 상대가 나의 거절을 존중해 주는지 내가 그 어떤 선을 좀 지켜주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안정을 좁혀가는 게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문법입니다.
0: 네.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가장 세련된 예의자 또 소통의 근본이 아닐까 싶네요.
1: 맞아요. 세련된 화법이나 화려한 말재주는 사실 책 명권 믿고 좀 연습하면 흉내낼 수 있거든요.
0: 예, 예.
1: 하지만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고 선을 지키는 태도는 오랜 시간 타인을 배려한 사람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품격과 근본이거든요. 말수가 적어도 상대방이 불편할 만한 질문은 쏙 빼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 내가 힘들어할 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묵묵히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엄청난 편안함과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포장지만 화려한 대화법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경계를 존중하는 이 매너 있는 다정함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0: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 마음에 무단 침입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자가 진단법 이런 거 있습니까?
1: 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0: 예.
1: 첫 번째,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너 이게 문제 이렇게 해봐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는지.
0: 예, 예, 예.
1: 두 번째,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다음에 무슨 조언이 되지? 라며 내 할 말만 생각했는지. 세 번째,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대화의 구처, 그런 포장재를 자주 사용했는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대의 마음에 신발을 신은 채 무단 침입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0: 예.
1: 정답을 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리 되어주는 것, 이거부터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반면에 상처받으면서도 타인의 무단 침입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착한 사람 증후군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
1: 착한 사람들은 남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선을 그으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거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무나 들어와 내 마음을 해주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방,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0: 맞아요.
1: 주인이 문을 단단히 잠그고 손님을 가려받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미안하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선을 긋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0: 네.
1: 내 경계선을 존중해주지 않고 화를 내거나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언젠간 나에게 큰 상처를 줄 사람이거든요.
0: 그렇죠. 예.
1: 나를 지키는 승부기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가장 큰 첫걸음입니다.
0: 네. 인간관계의 거리 조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1: 맞아요. 진짜 성숙한 소통은 서로의 방 사이에 정원을 가꾸는 이걸 갖거든요.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침범하지 않게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예쁜 꽃을 피워내는 거죠.
0: 네.
1: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다가갈 때는 마음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고 다정하게 노크해보세요. 오늘 네 마음의 방은 날씨가 어때? 내가 들어가도 괜찮아? 라는 느낌으로 그 선을 지키는 정중한 노크 소리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고 간단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동물원이 부릅니다. 해화동.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내일은 7월 27일 이 치열했던 포성이 멈추고 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예. 아울러 이 땅의 자유와도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손을 잡아줬던 이들의 헌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 유엔군 네. 참전의 날이기도 한데요. 그 특히 푸른 날을 딱 하루 앞둔 오늘 DMZ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0: 아, DMZ.
1: 네. 예.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그곳.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DMZ의 역사와 또 평화의 메시지를 사진으로 담아낸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요. 이 전시 제목이 바람의 길목 DMZ인데요. 이번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권기준 학예연구사부터 만나보시죠.
2: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있게 됐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100년에 걸친 역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DMZ, 비무장지대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시를 연 이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7월은 정전협정이 조인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순국선열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DMZ가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사진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순이 교차하는 땅이라고 해서 이 비무장지대라는 말과는 달리 이곳이 얼마나 무장화되어 있는지 그런 무장화된 공간에서 사람이 못 살게 되면서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희귀종 생물들 자연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났는지 이런 모순들이 겹겹이 겹쳐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했고요. 2부는 경계를 넘어 이어지는 땅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고 그리고 남과 북이 교류해온 그런 공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사진전에 저희 관내 사진을 포함해서 여러 작가분들의 사진도 전시를 하였는데요. 네 분의 작가 김영만 작가님, 최병관 작가님, 박종우 작가님 그리고 일본에서의 구하바라 시세이 작가님 각각 비무장지대 여러 면면을 잘 담아주셔서 전시에서 다채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0: DMZ, 비무장지대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분단의 상징 또 군사적 긴장의 상징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1: 네, 그 한국전쟁 이후에 무려 73년 동안이나 이 남북의 긴장과 대립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공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좀 떠올리고 있는데요. 이 DMZ, 이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불과 56km밖에 안 됩니다. 네. 차로 1시간이면 서울에서 차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인데요. 여기는 그 전쟁 이후에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철책도 있고 감시초소도 있고 또 지뢰가 곳곳에 묻혀있는 땅이라서 우리에게 DMZ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단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생태계가 또 보존이 되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바람만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런 분단의 아픔이 멈춰선 채 오랜 시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DMZ 그리고 이 땅의 아픈 역사와 또 그 속에 피어난 평화의 의미를 사진으로 깊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럼 이번 전시에서는 DMZ의 어떤 모습을 담아서 전시를 했을지 기대가 되는데
1: 네.
0: 그 전시에 참여한 사진 작가들도 궁금하고요.
1: 네.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한국 작가 3명 그리고 일본 작가 1명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이 김영만 작가는 1980년대에 활동을 한 작가인데요. 판문점에 출입을 하면서 여러 사진을 당시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그 판문점에서 남북이 함께 교류했던 그런 모습 위주의 사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관 작가의 경우에는 1997년에 국방부 요청에 의해서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DMZ에 들어가서 사진 그래요?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DMZ 자연, 생생했던 그 자연을 이번 전시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종호 작가는 2009년에 DMZ의 분단 상황을 담은 사진들, 예를 들면 뭐 군사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장병들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그 일본 작가 작가 구아바라 시세이 작가는 1960년대 남북의 DMZ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DMZ, 이 비무장지대가 뭔지 뭐 이런 설명이나 영상 이런 것들도 만날 수 있어서 천천히 둘러보면서 관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시를 둘러본 관람객들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3: 비무장지대 그냥 가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새롭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DMZ 쪽에 동물들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경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경계가 아니잖아요. 시각적으로 아, 더 생동감 있게 그런 게 좀 느꼈어요. 멀리 북한도 보이고 군산 분계선 쪽이고 막 이런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또 새롭게 환기되고 좋은 것 같네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느끼고 비무장지대가 이제 너무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고 또 다시 한번 상기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4: 좀 미지의 공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지금 아직 휴전 중이라는 뭐 이런 상징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알 수 있게끔 북한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뉴스에 등장은 하지만 그래도 생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좀 모를 수도 있기는 하니까요. 전시 이미지도 약간 이런 형성한 것도 그렇고 좋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미래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평화 통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뭐 이런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 이혜리 리포터가 네. 유독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었을까요?
1: 저는 그 여러 작품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네네. 그 DMZ 안에 유일한 민간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대성동.
0: 아, 맞아요.
1: 네, 예, 대성동. 이 마을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 사진도 아, 볼 수가 있었고 네네. 여기엔 또

0: 주택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맞아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60년, 70년대 당시에 그 출입증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박종우 작가의 2010년 작품이 있습니다. 이 금강산 앞에 요새화된 감시초소라는 이름의 작품인데요. 예. 사진을 보면 그 철책으로 둘러싸인 감시초소가 앞에 있고 그 뒤로 금강산 집선봉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에 또 철새들이 이렇게 날아가고요.
1: 철새는 마음대로 날아다니는데.
0: 네. 그래서 이게 군사적 긴장과 또 자연이 한 공간을 공존하고 그러니까. 있다라는 이 모습을 또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이 공동경비구역 JSA 사진도 있었어요.
1: 거기에 예. 있는.
0: 네. 남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교류했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도 생생하게 사진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 김영만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네네. 그 판문 점에서 교류했던 아홉 장의 사진을 한 벽면에 크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남북 취재진들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한 우산 아래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런 사진 이런 예, 것들도 예. 또 기억에 좋다.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는 뭐 분단과 대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대화도 있었고 그러면, 예. 만남도 있었고 협력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 권기준 학예 연구사와 함께 사진 한 장 한 장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면서 둘러봤는데요. 네. 현장으로 다시 가보시죠.
1: 네.
2: 전시 처음에 보는 이 사진은 군사분계선 표지판입니다. 실제로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은 이렇게 표지판으로만 놓여져 있습니다. 총 1292개 표지판이 놓여 있는데요.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벌판에 표지판만 있는 모습입니다. 남과 북의 경계가 사실은 이 사진만 보면은 되게 열려있는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보시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은 철원의 풍천원을 담은 사진입니다. 지금 안개가 자욱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인데요. 이곳은 궁예의 도성이 있던 터이기도 합니다. 바닥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무수히 많은 지뢰가 깔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왼쪽 하단 보시면은 두루미들이 쉬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싹 트고 천연기념물 등 희귀종 동물들이 쉬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여러 겹의 그런 모순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시 제목을 바람의 길목 DMZ라고 정했는데요. 그래서 이 바람의 길목이라는 것이 전쟁과 분단의 유산 그리고 냉전의 유산인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평화와 번영 그리고 공존을 위해서 어떤 희망을 바랄 수 있을까 어떤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바람들을 관람객분들도 하나씩 가져가면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최근에는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그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0: 네, 그 미국, 프랑스,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0: 일본에서 왔는데요. 관광하다가 친구랑 들렸어. 전쟁 후 갈려진 분 일본에서 고등학교 때 수학 여행 갔거든요. 그때 DMZ도 투어 있었어요. 그때 갔을 땐 사람도 없고 고요하고 자연이 너무 많겠다 생각했어요. 슬프죠.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거. 언제 없어질까 그런 평화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아유, 한국 말씀 잘하시네요. 그쵸? 한국어 잘하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전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DMZ라는 공간에서도 이 교류와 또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네, 그런 게 좀 희망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DMZ의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 있었어요. 최병관 작가의 죽음의 계곡에서 희망의 계곡으로라는 작품인데 예. 그 끊어졌던 철길이 남북 교류의 결실로 다시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담았습니다. 네. 이 녹슬어버린 철길 위로 다시 이렇게 선로가 깔린 그런 모습이 담긴 예. 그 과거의 그런 현재 이런 모습을 이렇게 두 장의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언젠가 또 이 길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저 위로 예. 나아가서 뭐 유라시아 대륙까지 그렇죠. 갈 수 있겠다라는 예. 이런 희망도도 꿈꿔봤습니다. 이 철책선 너머로 날아가는 새들에게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바라는 이 평화도 언젠가는 그 경계를 허물고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그래요. 해봤습니다. 시민들의 그런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한 시민의 소감 들어보시죠.
3: 낯설기도 한데 마음이 아프고 그냥 예전의 것 그대로 남겨놓고 곳곳에 막 지뢰 흔적도 있고 잊으면 안 되는구나. 사진을 보면서 옛날 일이겠지 싶으면서도 점점 이제 전시회 후반으로 갈수록 아, 아직도 진행형이구나 이런 거 느끼면서 그때 그렇게 전쟁하고 계속 휴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기에 지금 또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이런 전시회 찾아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진들과 영상들이어가지고 보면서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픔이 좀 있는 향수에 절여진 바람이 좀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바람을 맞이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공간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잘 융화가 돼서 좀 좋은 방향으로 잘 섞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2: 네, 이 남과 북을 가르는 차가운 철조망 사이로 바람만을 이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분단의 아픔이 멈춰선 그곳, 그 DMZ의 평화와 또 미래를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DMZ 기획 사진전, 이 바람의 길목 DMZ. 9월 13일까지 이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또 이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와 또 엘리베이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박물관 1층 로비에서는 휠체어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층으로 이 자유의 바람이 머무는 그 길목에 발걸음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 알겠습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비치가 부르는 생각날 거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이런 연유로 대학 4학년 10월 하순 나는 가루이자와의 숲으로 돌아갔다. 마침 새들이 혼종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이번 연구는 졸업연구의 주제이기도 했다. 졸업연구라는 것은 대학 4학년 때 뭔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 논문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과제다. 대학 4학년 가을 정도 되면 강의나 실습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정신은 온통 이 연구를 향해 있었다. 졸업 논문 제출 시기는 2월 상순이다. 데이터 수집은 1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 해보는 연구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아무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숲에 머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3개월 동안 혼자 가루이자와에 있기로 했다. 관광

대신 가루이자와의 3개월이나 있다니 비용은 대체 얼마나 드는 거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걱정은 접길 바란다. 사실 당시 1박에 500엔으로 숙박이 가능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장이 있었다. 1박에 500엔이므로 한 달에 15,000엔, 3개월이라 해도 45,000엔, 파격가도 이런 파격가가 없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목조 단층집, 욕조 없음, 샤워기 없음, 물론 인터넷도 없음, 들쥐들이 자유롭게 들락이는 쥐구멍 투성이인 산장이 내 생활의 거점이 되었다. 그건 그렇고 우선은 지난번 관찰한 것이 옳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숲속에 적당한 구루터기에 해바라기 씨를 담은 접시를 놓아둔다. 이번에는 마이크와 녹음기도 챙겼다. 구루터기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팅을 하고 거기서 7, 8m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먹이 접시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는 10m. 이 정도 거리라면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후 혼종무리가 다가왔다. 8개월 만에 재회다. 과연 먹이 접시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접시를 향해 날아왔다. 북방새 박새다. 해바라기 씨라는 걸 알아보자마자 먹이 접시를 바라보며 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1, 2분 동안 계속 울어대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 두 마리와 박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제야 처음 발견자인 북방새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씨앗 하나를 물었다. 순간 전에 봤던 장면과 똑같다는 걸 알았다. 분출하는 흥분을 억누르며 계속 관찰을 했다. 다른 새들도 하나둘 모여들면서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10분 정도 지나자 곤줄박이와 동고비까지 날아와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며 차례차례 먹이 접시에서 씨앗을 물어간다. 유심히 보니 그 자리에서 씨앗을 먹는 새도 있거니와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꺼내 나뭇가지나 쓰러진 나무 아래에 숨겨두는 녀석도 있다. 남은 씨앗을 보존, 저장하는 것이다. 나는 북방새 박새의 울음소리를 계속 녹음하며 먹이를 먹는 타이밍이나 다른 새들이 모여든 순번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나갔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나자 수십 개였던 해바라기 씨앗은 모두 없어졌고 무리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역시 혼종무리 동료들을 부르기 위해 우는 것 같다. 아무튼 관찰 횟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먹이 접시 두기, 관찰, 정리.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먹이 접시 두기, 관찰, 정리. 나는 이 단순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KBS 오디오북 약 2개월 동안 이 실험을 반복했다. 그러자 몇몇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은 먹이를 발견했을 때 내는 소리는 새의 종류마다 일정하다는 점이다. 이전부터 관찰한 대로 북방새 박새는 지지 하고 울고 박새는 치지지지 하고 운다. 그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면 다른 새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기 시작한다. 실험을 거듭하면서 곤줄박이에게도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곤줄박이의 경우는 니니 하고 울면서 무리를 먹이가 있는 장소로 유도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대부분 한 마리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다. 이미 먹이 장소에 다른 새가 모여 있을 때나

우연히 다른 새들과 동시에 먹이 장소에 왔을 때는 이런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다. 즉, 새들은 무리가 아직 해바라기 씨의 존재를 모를 때에만 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새들이 먹이 접시 근처로 모여들면 울음소리를 멈추고 그제야 해바라기 씨를 쪼기 시작한다. 역시 그 소리는 동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울음소리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방새 박새의 지지나 박새의 치지지지는 모여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발견한 먹이를 독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디어는 바로 떠올랐다. 새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스피커로 내보내고 이 소리를 들은 새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면 된다. 만약 모여라라는 의미라면 울음소리를 들은 새들은 스피커로 접근할 것이다. 한편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라면 당장 자리를 뜰지도 모른다. 적어도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녹음한 소리를 편집해서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만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 등 새들의 울음소리를 자연스러운 빈도로 반복한 60초짜리 음성 파일이다. 그리고 스피커를 숲속의 적당한 나무에 설치하고 음성들을 내보냈다. 해바라기 씨 없이 스피커로 울음소리만 내보내기로 했다. 울음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새들이 모여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음성을 내보내자 곧장 새들이 모여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소리를 내보냈을 때는 북방새 박새뿐 아니라 박새와 곤줄박이까지 모여들었다. 박새와 곤줄박이 소리에도 동종뿐 아니라 다른 종의 새들까지 모여들었다. 한편 울음소리 없이 진행한 실험이나 혼종무리에 속하지 않는 새, 메스의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는 전혀 모여들지 않았다.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였다. 인간의 언어로 모여라 라는 뜻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은 실험을 반복해서 통계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된다. 나는 각종 녹음 파일을 각각 20회씩 재생해서 총 100회의 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을 통해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는 모두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시 박새의 치지지지를 경계음으로 소개한 도감도 있었는데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전무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면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실제로는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쩌면 세계에서 나만 박새류의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째서 박새류는 어렵게 찾아낸 귀중한 먹이를 독점하지 않고 친절하게도 동료들에게 가르쳐주는 걸까? 힌트는 해바라기 씨를 먹는 새들의 머리의 움직임에 있었다. 작은 새들은 씨를 쪼을 때 상당히 자주 하늘을 올려다본다. 씨를 콕콕 쪼고 머리를 들고 다시 콕콕 쪼고는 바로 하늘을 확인하는 식이다. 사실 이 움직임은 매 같은 천적을 경계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가을에서 겨울에는 천적인 맹금류의 눈에 띄기 쉽다. 늘상 하늘을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것이다. 다양한 동물들이 동종의 타개체와 무리를 이룸으로써 이런 경계 시간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혼종무리 가운데 박새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해서 박새류가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보는지

0: 어떨지 세어보기로 했다. 박새도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혼자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는 1분당 70에서 80회 정도 하늘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혼종무리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횟수가 40에서 50회 정도까지 떨어진다. 경계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바라기 씨를 먹을 시간이 확보된 것이다. 어느 종류 등 이런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새들은 혼종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먹음으로써 서로 경계 행동을 분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천적의 습격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중 한 마리만 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채도 삐삐삐 신호를 보내 모두를 초목수풀로 도망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세류는 해바라기 씨를 발견하면 다른 새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나는 이제야 새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뻤다. 먹이가 있는 곳에 다른 새들까지 부르다니. 언뜻 생각하면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북방새 박새의 지이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이니. 이것은 모두 동료를 부르기 위한 울음소리다. 그리고 이 소리는 무리 속에서 안심하고 먹이를 먹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특정한 새의 언어다.
1: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새끼새의 대단한 힘." 2008년 6월 10일 나는 이날 일어난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나는 박사과정 1년차 대학원생이었다. 석사과정까지 신세를 진 치바의 대학에 이별을 고하고 도쿄에 있는 모 대학원으로 소속을 옮겼다. 새 행동학 전문가 우에다 케스케 교수님의 문화에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연구실은 바뀌었어도 연구 주제는 변함없었다. 언제나처럼 가루이자와의 숲에서 박새어를 연구했다. 그해 40개의 인공새집을 설치했는데 박새는 24개의 인공새집에서 알을 낳아주었다.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새집들을 순회하며 부모새가 우는 소리를 녹음하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작업.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 츠르르르르. 녹음기를 켜고 새집 쪽으로 다가가자 역시 예상대로였다. 소리의 주인공은 박새. 날개를 펼치고 뭔가 허둥대는 모습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싶어 새집 쪽으로 시선을 주니 이런 커다란 뱀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구렁이다. 짙은 녹색에 반짝이는 몸. 길이는 1.5m 정도일까? 구렁이는 작은 새들의 천적이다. 알이나 새끼새는 물론이고 부모새까지 통째로 삼키기도 한다. 부모 박새는 이런 위험한 천적에게 바짝 다가가 필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엄마 새도 아빠 새도 뱀 근처에서 저리 가라고 날개를 퍼덕인다. 그리고 츠르르르르 하고 운다. 놀라웠다. 지금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박새를 관찰했기 때문에 나는 박새의 울음소리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새가 까마귀를 위협하는 장면도 관찰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삐쯔삐 하고 울었다. 내가 새집에 접근할 때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고양이가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뱀에 대해서만큼은 츠르르르르 하고 오는 것이다. 2, 3분쯤 관찰하고 있는데 부모새의 위협에도 아랑곳 않고 구렁이는 새 집 입구까지 들이닥쳤다. 이대로 두면 새끼 새들이 위험하다. 나는 마이크를 땅에 내려두고 새 집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구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녀석의 목을 꾹 눌러주고 나무 줄기에 붙어있던 몸통을 천천히 떼어냈다. 한 손에는 구렁이를 든 채 새 집 뚜껑을 열고 거울로 안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새끼의 수가 적었다. 10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밖에 없다. 이미 습격을 당한 걸까? 얼른 구렁이의 배를 확인했지만 전혀 불룩하지 않다. 당연하다. 침입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새 집에 있던 새끼는 부화한 지 15일째다. 박새 새끼의 경우 둥지를 떠날 때까지 18일은 걸릴 것이다. 독립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잘은 모르지만 이 구렁이가 관련된 것만은 분명 확실하다. 나는 포획한 구렁이를 가지고 돌아가 다른 박새한테 보여주기로 했다. 자초지종을 관찰하려는 생각이었다. 새끼 새를 구출한 구세주는 어찌할 수 없는 호기심에 단번에 악역으로 돌아섰다. 21번 인공 새집. 뚜껑을 여니 새끼들은 쑥쑥 자라 있었다. 부화 후 17일째. 내일은 둥지를 떠날 것이다. 부모새가 없는 틈을 타 구렁이를 넣은 플라스틱 통을 새집 아래에 두어 보았다. 새집 습격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면 제 아무리 뱀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새끼 새도 부모새도 안전하다. 15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한 손으로 쌍안경을 잡고 관찰했다. 물론 녹음기도 작동 중이다. 5분 정도 지나자 부모새가 애벌레를 물고 돌아왔다. 암컷과 수컷 두 마리가 함께였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온 우리의 시선을 돌려 다른 생명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5번째

0: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시던 이장이 눈을 깜빡였다. 부엌에 서서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지 지켜보던 공실은 자신을 빤히 보는 이장을 마주봤다. 그가 황급히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1: 아, 사모님도 이리로 오세요. 아, 이리 상을 차리시기 힘드셨을 텐데 함께 식사하셔야죠.
2: 네? 아니...
1: 어차피 혼자 드실 거 지금 드세요.
0: 공실은 장영호의 눈치를 봤다. 못마땅한 표정이었으나 딱히 반대하지는 않았다. 공실은 밥과 수저를 챙기고 상 앞에 앉았다. 그녀가 앉자 이장도 자리에 앉았다.
3: 그래, 수정리에는 마을 회관을 다시 짓는다고.
0: 잠시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수정리는 입동리 옆마을이었다.
1: 예예.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2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아유, 아주 밤늦게까지 자재 나르는 트럭들로 시끄럽다니까요.
3: 그럼 우리는 3층으로 지어야겠구만.
1: 어르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3: 당연하지.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대대손손 박사들을 배출해내는 풍수로 유명한 곳이 아닌가? 그러니 옆 동네보다 더욱 삐까뻔쩍해야지.
0: 술잔을 들어 희죽이는 남편의 눈치를 보던 공실은 곧 밥과 반찬들에 시선을 두었다. 숟가락을 들기가 주저되었다. 남편과 이야기하던 이장이 공실이 먹기 편하게 반찬을 그녀의 앞에 놨다. 공실은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된장찌개를 떠 입에 넣었다. 구수하고 달큰한 맛이 혀에 감겼다. 이번엔 하얀 쌀밥을 한 숟갈 떴다. 반지르르하게 윤이 나는 밥이 입에 들어가자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불쑥불쑥 치솟던 헛구역질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득한 현기증에 남자들의 목소리도 저만치로 사라졌다. 공실의 손이 빨라졌다. 잊으려 했던 허기가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녀를 보챘다. 밥을 한입 가득 밀어넣고 배추김치를 우겨넣었다. 몇 번 씹어 넘기고 불고기를 집었다. 눈치 없는 젓가락이 손에서 헛돌았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불고기를 집어먹었다. 한 움큼 들어간 고기의 맛이 혀에 감겼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지만 반찬으로 손이 갔다. 총각김치를 아그작 씹었다. 양념게장을 한입 빨아먹고 배추김치에 편육 여러 점을 싸서 입안에 넣고 씹었다. 목이 막혔다. 물컵에 찬물을 다 마시고 씹어 삼키자 일렁이던 현기증마저 사라졌다. 거실엔 정막이 감돌았다. 공실은 현실에 눈을 떴다. 양손에 덕지덕지 묻은 음식 찌꺼기에 꽂혔던 시선이 남편한테로 갔다. 장영호의 잔뜩 굳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눈알을 굴려 옆을 보자 휘둥그레하고 뜬 이장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어떤 말을 찾지 못하다가 눈길을 피했다. 남편이 들고 있는 잔을 상 위에 내려놓았다.
3: 미안하지만 갈 시간이네.
1: 에? 예.
0: 남편의 말에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3: 다음엔 밖에서 한잔하세나.
1: 예, 그럼.
0: 등을 떠밀리다시피 이장은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의 정막이 두려웠다. 공실은 온몸을 떨었다.
2: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슨 짓을...
0: 그녀의 옆으로 묵직한 남편의 기척이 느껴졌다. 두려움에 짓눌린 공실이 몸을 낮췄다.
2: 여보, 죄송해요. 너무 제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만 정신을 잃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0: 바들바들 떠는 그녀의 옆에서 장영훈은 허리띠를 풀었다. 긴 허리띠가 딸려 나와 바닥에 늘어졌다.
4: 야, 감히 남자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끼어 앉는 것도 모자라 추잡스러운 짓을 해? 그것도 마을 이장 앞에서?
2: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0: 두껍고 긴 허리띠가 허공을 갈라 공실의 가녀린 등에 찍혔다.
4: 시끄러워!
0: 허리띠는 멈추지 않았다. 몇 번을 사죄해도 장영호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4: 나를 온 마을에 망신시키다니! 너 같은 건 본딜 봐야 돼!
0: 허리띠를 휘두르다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공실을 걷어차기도 했다. 그녀의 비명이 집안에 울렸다. 공실은 잘못했다고 두 손을 비비다가 남편의 얼굴을 봤다. 벌개진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녀를 보는 눈깔이 뒤집어졌다. 제 어미를 때려 죽이던 날처럼. 덜컥 겁이 났다.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2: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0: 두려움에 잠식당해 쏟아지는 고통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공실의 입에선 죄송하다는 말만 흘러나왔다.
2: 이대로 죽을지도 몰라.
0: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대하게 몸을 불린 남편의 몸 앞에서 한없이 작고 힘없는 여자가. 문이 열렸다. 집에 갔을 줄 알았던 이장이 달려와 장영호를 붙들었다.
5: 고정하십시오. 사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4: 이런 건 맞아 죽어졌어. 이만하지 말라고.
0: 실랑이를 벌이는 그들의 밑에서 공실은 반쯤 열린 현관문을 봤다. 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지금은 열려있다. 붉은 노을빛을 받으며 저렇게 활짝.
2: 가, 어서 가.
0: 귓가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다. 공실은 바닥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4: 야! 너 어디가! 거기 서지 못해!
0: 남편의 표독스러운 말이 귓가를 스쳤다. 공실은 달렸다. 현관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넘었다. 신발도 신지 않아 맨발에 자잘한 돌멩이들이 밟혔다. 상관없었다. 길 양옆으로 노랗게 물든 벼가 고개를 숙였다. 잠바람에 춤을 췄다. 마을을 벗어나는 공실을 환영했다. 동구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숨내음이 물씬 풍겼다.
2: 이제 자유다. 나는 살았다. 나는 폭력에 두려움 떨지 않아도 된다.
0: 그렇게 달렸다. 트럭이 마주 달려오는 것도 모른 채.

0: 승범은 안방으로 달려갔다. 장영감의 육체가 그곳에 있다. 그 옆에서 수정이 두 팔로 그의 가슴팍을 누르고 있었다. 승범은 거실을 돌아봤다.
1: 아이, 가만히 있어서 뭐해?
0: 우물쭈물하는 승범에게 수정이 소리쳤다. 승범은 그녀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주근이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수정이 그랬던 것처럼 두 팔로 뻣뻣한 노인의 가슴을 눌렀다. 내리누르는 힘에 마른 몸이 맥없이 움직였다. 이내 승범은 허리를 숙여 축축한 입술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0: 비명을 지르던 장영감이 공실과 안방을 흘끽거리더니 단박에 눈치를 챈 모양이다.
1: 살려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살려줘.
0: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바닥을 기어 이쪽으로 다가오려는 걸 공실이 막아섰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렸다.
2: 이렇게 쉽게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너도 흉하고 고통스럽게 죽어야지. 우리를 개패듯이 뺀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고 굶겨 죽이려던 나는 도망가다 잘 지어 죽었고. 이거 보여?
0: 공실은 상의를 올려 자신의 배를 보였다. 심폐소생술을 하던 승범은 공실의 모습을 봤다. 장영감은 막대기 같은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그녀에게서 도망쳤다. 소파 옆으로 기어가 그 틈에 고개를 파묻었다.
1: 아니야, 내가 죽었을 리가 없어.
0: 깡마른 몸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다. 집안에서는 할머니의 비명이 계속 들렸다. 공실은 그 방으로 갔다. 반쯤 열린 문 안으로 들어서자 비명에 섞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3: 맞을 짓을 한 네 잘못이다!
0: 시집 와서 얼마지 않아 제사 음식을 만들지 못한다고 남편한테 처음 맞았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다. 차갑게 노려보던 그 눈빛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던 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 맞기 시작했다.
2: 어머니!
0: 공실은 방구석에 숨어 고개를 파묻은 채로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봤다. 지금 저 밖에서 숨어 현실을 부정하는 남편의 모습과 무척 닮았다.
2: 어머니!
0: 공실은 다가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흠칫 놀라 공실을 올려다보는 노인.
2: 아가? 어머니, 왜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왜?
3: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냐? 용호가 맨날 때리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왜 이제 와?
2: 이제 가요.
0: 공실은 시어머니의 팔을 끌었다. 그 손에 끌려오며 방문을 넘으려고 하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니가 팔을 뺐다.
3: 안 된다. 이 방에서 나가면 영우한테 맞아 죽는다. 나가면 안 돼.
2: 나가도 되니까 어서 나와.
3: 싫다. 싫어.
0: 완강하게 거절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공실은 화가 났다.
2: 왜 그래요? 나가도 된다니까. 어머니 이미 죽었다니까. 언제까지 여기에 박혀 살 거야? 가요! 가서 이제라도 좀 저승길 밟고 편안하게 살아요.
3: 아니, 누가 이렇게 우냐? 이거 우리 영호가 우는 거 아니냐?
0: 거실에 숨어있는 장영감의 목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방문 밖을 봤다.
1: 싫어. 죽고 싶지 않아. 내 것이 전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말이 있는 듯 죽었다. 싫어.
0: 이제 두려움의 비명은 억울함의 울부짖음으로 변해 있었다.
3: 아이고 나 새끼.
0: 시어머니는 공실을 지나 거실로 뛰어갔다. 소파 구석에 숨어있는 아들을 찾아 울고 있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3: 왜 그러느냐? 누가 날 이렇게 서럽게 해? 그래, 어미 여기 있다. 울지 마라, 아가.
0: 울먹거리던 장영가

0: 사람이 노파를 끌어안았다.
1: 나 죽었다. 싫어. 아직 갈 게 남았고 나 살고 싶어.
2: 아니다. 아니야.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 전현이 그러더냐?
0: 어머니가 매섭게 공실을 노려봤다.
3: 어머니 그만해요. 어머니를 때려 죽인 아들이잖아요. 이제 홀가분 하나이면
2: 죽긴 누가 죽어. 그래도 내 자식이고 네 남편이다.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야. 이 집안의 가장이 집안을 바르게 잡으려면 속이 문드러져도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야.
0: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난 세월 살아 생전에 겪었던 모든 부조리함이 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아들이란 이유로, 남편이란 이유로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자신들. 남들한테 책 잡힐까 맞는다는 내색도 못하고 굽는다는 말도 못한 채 이 집안의 소유가 되어버린 물건. 그 질기고 질긴 인연. 공실은 파르르 떨리는 손을 말아주었다.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봤다.
3: 아니요. 맞을 짓을 했다면서 때리는 인간이 나쁜 거예요. 그걸 눈 가리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나는 이 집안의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내 남편이었다는 이유로 제 모든 걸 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죽어서는 더더!
2: 저게 틀린 입이라고!
0: 시근덕거리던 공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언제나 빈속이었으나 뭐에 꽉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던 속이 이제 시원했다. 그녀는 옷을 탁탁 털고 자세를 바르게 했다. 막 내뱉었지만 꽤 나쁘지 않은 말이었다.
3: 나도 이제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4: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월성에 별이 떨어졌다는 건 매우 불길한 징조입니다.
1: 야, 어떻게 이게 하늘에다가 별을 쏠 생각을 다 하시고 말이에요?
2: 신라의 이름으로 삼국을 세 나라를 하나로.
3: 그 두 사람을 업어 키운 사람이 선덕여왕이요.
4: 대왕의 원소를 갖고 역적을 물리쳐라!

와이파 한국인 227번째 풍월주 김유신 63번째

0: 반란군 진압에 성공한 후 승리의 북소리를 울리며 월성으로 복귀하는 김유신과 정복은
1: 이번 반란과 관련된 주동자의 구족을 찾아 멸해라!
0: 비담과 염종 등 반란 주동자의 구족이 멸하고 반란에 동참했던 30여 명의 신라 귀족들을 모아놓고
1: 니들이 도를 알아?
2: 자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1: 하늘의 도는 양이 강하고 음이 약하며 사람의 도는 임금이 높고 신하는 낮다고 하였다. 즉 강에서 약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이를 거스르는 것을 한 글자로는 난, 두 글자로는 영모, 세 글자로는
2: 정답! 세 글자는 그게 그러니까 구로 시작하거든요.
0: 흥분한 김유신은
1: 난 영모 쿠데타, 이 모든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일이다. 그 누구도 사면이란 없다. 따라서 이번 반란과 관련된 모든 지휘부는 사명에 처한다.
0: 신라 최고의 관직인 상대 등과 함께 30여 명의 고위 귀족들이 한꺼번에 참형을 당하는 유례없는 변고가 발생하면서 경주 시내는 며칠 동안 이들이 흘린 피냄새가 진동했다.
1: 여보세요?
3: 유신공! 나 김춘추입니다.

0: 일본에서 귀국하는 김춘추.
1: 땅을 밟고 서야 알았습니다.
2: 폐하께서 승하하셨지만 다행히 반란의 무리는 진압이 되었습니다.
1: 장군께서 신라를 살리셨습니다.
2: 별 말씀을요. 나 또한 신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3: 신라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김유신.
2: 어느 백성이 자기의 나라가 혼탁해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1: 선대왕께서 남기신 말씀이라도.
2: 폐하께서는 자신의 임종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4: 신라를 부탁하네. 신라의 이름으로 삼국을.
2: 배를 타고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전 그럼 이만.
1: 장군!
0: 돌아서는 김유신을 불러세우는 김춘초.
1: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예.
1: 선대왕께서 반란군에게 암살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엇이 진실입니까?
2: 믿고 싶은 쪽이 진실입니다.
3: 선덕여왕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자연사와 반란군의 암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 믿고 싶은 쪽에.

0: 하여 나 김승만은 신라의 제28대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며
1: 647년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신라는 두 번째 여왕을 맞이한다.

0: 춘춘 네가 나를 많이 도와야 한다.
1: 여부가 있겠습니까?
0: 상대등이 문제야. 비담과 같은 상대등이 다시 나타난다면.
1: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마마.
0: 한 번 일어난 일은 곧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법이다.
1: 알천이 어떻겠습니까?
0: 알천 장군?
1: 알천 장군은 지난번 반란과 무관한 사람으로 스스로는 어떠한 색도 띠지 않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정치가입니다.
0: 정치적이지 않은 정치가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1: 어차피 알천의 이름만 걸어놓고 실무는 제가 알아서 담당합니다.
0: 뭐 그렇다면 또 모를까?
2: 진덕여왕의 즉위와 함께 이찬 알천이 상대등으로 임명되면서 신라조정은 그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변신. 특히
3: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자 여기 앉으시지요. 아 잠깐만요. 운동화 끈이 풀어지셨네. 제가 묶어드릴게요.
4: 눈이 아유 오늘따라 후감이 아주 눈이 부시는 게 아유 이 대형 조명판을 달고 다니는
5: 중 혼자서 아주 애쓰시는구만. 조명판이라니. 난 사진 뽀샵도 안 하는 사람이오.
3: 어머나 세상에.
5: 아이가?
3: 어머나
2: 반란군을 진압한 김유신을 대하는 1인 3역 조정신료들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면서 김유신은

0: 예. 아, 지금이란 말이오?
1: 예. 골든타임은 놓쳤지만은 예? 나름 지금도 신라를 공격할 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아니, 골든타임을 놓치다니. 예. 그게 언제였는데?
1: 얼마 전에 신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암양주의 군주 김유신이 내전을 진압하기 위해 경주로 달려갔을 때가 바로 이...
0: 예? 아, 그럼 저... 아, 그때 말을 했었어야지.
1: 미리 내전의 낌새를 차린 김유신이 암양주를 떠나기 전에
2: 모든 통신과 인터넷을 차단한다. 우리 신라의 상황이 절대로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라.
3: 신라의 상황이 백제나 고구려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어벽을 쳤던 김유신.
0: 아, 그래서 물렀어. 예, 예. 예. 아,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신라의 상황은 예, 어떻게?
1: 그 내전 진압에 성공한 김유신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니까 아마도 정통 귀족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불만을 품고 있을 것이다.
0: 그러니까 예. 아직도 내부에 금이 가고 있다 이 말 아니야?
1: 예, 예, 예. 깨진 접시를 예. 붙여서 쓸 수는 있지만은 금을 지울 수는 없다 아, 그래요, 이 말입니다.
0: 그래요. 그 말이 예. 내 말이 그 말 아니오. 예, 예, 예. 아 참. 예. 그 저 반란의 수괴 그 뭐 사돈의 8촌 예. 뭐 9촌까지 막 예, 죽였다고 하던데. 예.
1: 당장은 고요한 듯 보이지만은 예. 언제고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은
0: 아우 깜짝이야. 예. 예. 아 그렇다면 저 뭐가 무서워가지고 망설여. 예. 어? 예. 이리 와봐. 예.
4: 우리의 캡틴 예. 의직을 불러.
1: 예.

0: 647년 가을 한동안 잠잠했던 백제는 다시 어떻게 대군을 투입해가지고 신라의 무산, 간물, 동잠 등 세 곳에서 동시에 공격한다.
1: 군사의 수는 저기 하나의 성을 움직 성은 역시 하울의 움직이면서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저 하나의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2: 군사를 나눠 여러 개의 성을 한꺼번에 공략한단 말이냐?
1: 어이, 어떻게 알았지? 각각의 성에 투입된 병력은 늘이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2: 백제가 공격하고 있는 각각의 성에 군사 1만 명씩 투입한다.
1: 예, 알겠습니다. 성은 역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빨리 나가!
0: 성은 역시 이규창이다.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김유신.

0: 백제의 공격이 꽤나 날카롭다고 하던데 혹시 일본이 백제를 거들게 되면?
1: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0: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줄 거란 말이지?
1: 때로는 천군 만마보다 더 고마운 일이지.
0: 사람들이 왜 너를 킹갓 엠페러 제네시스 외교 대마왕이라고 부르는지 알겠구나.
1: 아, thank you very so much. You recommend you. 성은이 매우 만극합니다. 피아.
0: 그나저나 이 심장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구나.

0: 한편 전쟁터의 상황은?
1: 1만의 군사로 겨우 수천의 군사를 감당하지 못하다니!
2: 죄송합니다.
1: 우리의 수비가 문제냐 아니면 저들의 공격이 뛰어난 것이냐?
2: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우리의 수비가 문제입니다.
1: 어째서?
2: 지난번 비담의 난에 가담한 장교들이 모두 처형을 당하는 바람에
1: 군을 이끌 장교가 부족하단 말이냐?
2: 빈자리를 모두 채우긴 했지만 아직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1: 분위기 메이커가 필요하다. 지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분위기 메이커.

0: 그 신라의 책상이 남아나지 않겠어요? 쾅쾅쾅쾅쾅. 허연.
1: 분위기 메이커보단 전 트러블 메이커가 좋아요.
2: 트러블.
1: 이규찬.
3: 역시 라디오 드라마계의 킹갓 엠페로 제네시스는 와이파이 한국인이 아닌가. 김자연.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신라 때의 명장인 김유신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과 관련 있는 명소인 단석산을 찾아가 볼 텐데요. 단석산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정다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김유신 장군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유신 장군은 어떤 분이셨나요?
1: 네, 삼국통일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김유신 장군은 신라 진평왕 때인 595년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신라 최고위급 관직인 각관을 지낸 김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의 증조할아버지는 신라로 귀화한 금관과야의 구형왕이었고요. 어머니는 신라 지증왕의 증손녀인 만명 부인이었습니다.
2: 김유신 장군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만큼 좋은 교육을 받고 높은 관직에도 올랐죠?
1: 네, 그렇습니다. 김수로 왕의 후손인 김유신 장군은 15살 때 화랑이 되었고요. 17살 때 경주 단석산으로 들어가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유신 장군은 신라의 여러 내전과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라 문무왕 때는 신라군의 최고 사령관인 대청관이 되었고요. 신라의 가장 높은 명예직인 태대각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일화도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많은 일화 가운데서도 기생인 천관과 관련된 일화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김유신은 기생인 천관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장래를 걱정한 만명 부인은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출가를 해라, 이런 불호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정신을 차린 청년 김유신은 학문과 무예 연마에 정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말을 타고 집으로 가다가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말이 천관의 집 앞에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0: 그러자 청년 김유신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말에 목을 벤 후 걸어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1: 작가님, 김유신 장군과 관련이 있는 경주 단석산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김유신 장군은 단석산에서 기도를 한 후에 신검을 하나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검으로 열심히 검술을 연마한 후에 단석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큰 바위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위가 양쪽으로 갈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갈라진 단석은 지금도 단석산 정상석 바로 앞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 저도 갈라진 그 단석을 꼭 보고 싶은데요. 경주 단석산은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0: 네, 단석산 단석을 보려면 신선사를 거쳐 단석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신선사 주차장에서 신선사까지의 거리는 약 300m, 그리고 신선사에서 단석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약 1km인데요. 단석을 보러 가는 길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단석산 중턱에 있는 사찰인 신선사는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신선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는 신선사 마의 불상군이 있습니다.
1: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정다현 씨와 함께 했는데요. 김유신 장군과 경주 단석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미국 순방 이틀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음 세대 삼성과 SK를 함께 만들자며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전날 반도체 빅딜에 이어 스타트업 협력으로 순방 성과를 넓히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손사연 기자입니다.
1: 빅테크 기업과의 AI 동맹 확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순방 둘째 날 벤처 투자 업계와 만나 대한민국 세일즈를 이어갔습니다. 기술력에 더해 제조 기반과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인재와 문화적 경쟁력까지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2: 대체하기 어려운 혁신의 거점임이 분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1: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벤처 투자 역량과 대한민국의 역동적 창업 생태계가 결합하면 30년을 함께 만들어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2: 다음 세대의 삼성,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시너지 효과에 미국 투자 기업들도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3: By pairing Korea's hardware and manufacturing strength with the frontier of American software and AI, we believe we can drive significant developments and benefits to both our nations.
1: 마틴카사도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실리콘밸리 유력 벤처 투자 회사들은 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AI 협력 공고화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브라질을 국빈 방문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KBS 뉴스 훈서영입니다.
0: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등판한 후보들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상대편을 이른바 반명이라고 몰아붙이며 선명성 경쟁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멱살잡이 소동으로 오늘도 시끄러웠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당원들을 만났지만 화살은 상대 후보를 향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겨냥 친명 대 반명 구도를 강조했습니다.
6: 대표 후보입니다. 왜 갑자기 노코멘트하는 게 당 지도부의 자격이 있습니까?
7: 정청래 당대표가 당을 운영했는데 당청 관계가 어떻든 것 같아요. 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죠.
5: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이력을 소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8: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5: 신천지 개입설을 두고도 사입이 나타나면 때리겠다. 당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당사자가 사과해야 한다.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상임위 배정에 문제를 제기하다 멱살잡이 소동을 벌였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됐습니다.
10: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히 조치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5: 앞서 권 의원이 사과했지만 당내에선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 의원들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 회의에서 처분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밤 9시가 넘었지만 집안의 후끈한 열기는 여전할 듯합니다. 39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과 싸웠던 하루, 오늘도 잠 못 드는 밤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잠시 서울 홍제천의 인공폭포로 가겠습니다. 김규리 캐스터, 시원한 폭포 근처면 그래도 낫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11: 네, 해가 진 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습도가 높아서 땀이 금방 흐르는 날씨입니다. 이곳 서울 홍제폭포를 찾은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도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월요일인 내일 아침 최저기온도 26도여서 밤새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이 밤낮 없는 더위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건가요?
11: 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여름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더위가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광양과 영남 일부 지역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은 폭염이 치명적인 수준이어서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을 자주 보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서울이 33도, 대구 37도, 밀양이 38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극심한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 폭염은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쬐지만 그 열기를 견디는 방법까지 평등하진 않습니다. 냉방시설이 부족한 쪽방촌 주민들에게 지금 더위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올 들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8명에 달합니다. 여소영 기자입니다.
12: 쪽방촌 공원 그늘 아래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선풍기로 열기를 식혀봐도 더위를 견디기엔 역부족입니다.
13: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잠깐만 서 있어도 금세 온몸이 땀으로 끈적해집니다.
12: 무더위 쉼터에서 시원한 얼음물을 들이켜도 효과는 그때뿐. 해마다 찾아오는 폭염이지만 체감하는 두려움은 매번 새롭습니다.
14: 쪽방구 크기가 그쪽은 돼서 완전 찜통이지. 밖에서 자는 거에 박스카를 먹고 냉면 맞고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12: 열화상 카메라로 본 서울 도심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표면 온도가 최고 50도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산속 그늘에서조차 더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15: 아침에 데오드란트 안 썼으면은 아주 큰일 날 뻔한 정도로 땀이 너무 나는.
16: 수건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결국 너무 더워.
15: 땀이 엄청.
12: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기온이 최고 39도까지 치솟으며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더위라는 겁니다.
17: 옛날보다 좀 더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많이 뜨겁고 좀 어지럽고 좀 그러네요.
18: 더워가지고 힘들고 많이 덥긴 하지만 아빠랑 같이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12: 올해 전국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1,300여 명. 어제와 오늘 전남 광주 해남과 전북 완주에서 2명이 숨지는 등 올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8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 무려 6중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출동 중이던 순찰차도 봉변을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19: 흰색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더니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이 차량, 400m가량을 더 달려 추가 사고도 냈습니다.
20: 가해 차량은 이곳에서 차량 4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횡단보도 앞이어서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21: 어르신들이 이제 막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쾅 소리가 나면서 부딪히길래 딱 돌아보니까 이미 완전히 뭐 차들이 다 완파돼 있고.
19: 경찰 조사 결과 사고에 휘말린 차량은 모두 6대. 이 중엔 출동 중이던 경찰 순찰차도 한 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등은 하지 않은 거로 조사됐는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2: 빨간불이 그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나가더라고요.
19: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 강원도 화진포 인근 해변에선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려던 50대 군인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들 덕분에 아이들은 무사히 구조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4시쯤엔 고성군 가진항에서 스노클링하던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장사도 모자라 잠든 투약자들을 상대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세아 기자입니다.
23: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로 들어가는 수사관들. 의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줍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병원. 이번에도 의사에게 영장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모두 수면을 목적으로 내원한 사람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사 A씨는 7명에게 71차례, 의사 B씨는 8명에게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번 투여할 때 평균 35만 원을 받았고 11개월 만에 2억 넘게 지불한 투약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감시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식약처에 마약류 취급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약물 덱스메데토미딘을 함께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A씨는 약물을 맞고 잠든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 수면마취제 투약 시 환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과 외부의 감시가 닿지 않는 1인실 등 병원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교묘하게 악용한
23: 경찰은 의사와 투약자 등 1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의사 2명의 재산 4억 5,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심사합니다.
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새로운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제도를 개편하고 절감된 재원은 고등과 평생 유아교육에 더 쓰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와 의견이 조율되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말 발표를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지만 진짜 속사정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19: 13일 연속으로 이어진 미국의 대이란

0: 공습이 일단 멈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란에 대한 폭격 계획을 보류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우선 이란의 반격을 방어할 요격 무기의 고갈이 주요 원인이라는 관측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회의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방공 무기의 재고 부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댄 케인 합참의장은 대규모 전투작전이 가능하지만 요격무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미국은 12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한 걸로 추산되는데 최근 요르단에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지 못해 미군 3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만이 중재하고 있는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공습 중지 명령은 오만 대표단이 이란에 도착한 직후에 이뤄졌으며 주말 중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1: 그들은 합의를 원합니다. 지금 그럴 준비가 된 것 같지 않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의향이 있습니다.
0: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납니다. 이번 회담이 앞으로 확전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병력 3만 명 추가 배치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3: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곳곳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18일 단행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습은 크렘린궁 턱 밑까지 겨눴습니다. 러시아도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습을 퍼붓는 등 교전이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6월부터 북한군 3만 명을 추가 파병받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루어진다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1: 러시아는 북한군 3만 명을 추가 파병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지난달부터 고레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디미르 젤렌스키
3: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수 물류 거점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 북한군 파병 지역인 쿠르스크에서도 비슷한 거리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러시아 국경지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9개월 만에 러시아를 전격 방문한 점도 북한군 추가 파병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1: 특별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해 준 북한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3: 북한과 러시아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에서도 북한군 추가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2: 수십만 명이 모인 이 독일의 성소수자 행사장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차량이 인파를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된 범죄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4: 흰색 승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인근 성소수자 행사장으로 돌진한 뒤 용의자가 버리고 달아난 차량입니다. 토요일 밤 베를린 시내에서 열린 성소수자 행사에서 축제를 즐기던 참가자들을 승합차 한 대가 그대로 덮쳤습니다. 여성 한 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 3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1: 정말 놀랐습니다. 사건 직후에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와 안도할 뿐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행사 참가자의 말입니다.
4: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용의자는 21살 남성 압둘 비. 독일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계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력 2,200여 명을 동원한 대규모 검거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행 차량이 버려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경찰이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데요. 도심 경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용의자가 무장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은 직접 접근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사건 당시 여러 명이 흉기에 찔린 정황도 드러나 2차 공격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수십만 명이 몰린 유럽 최대 성소수자 행사까지 극단적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현장 보안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엄마라는 단어 하면 따뜻하고 헌신적인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죠? 모성애의 통념을 뒤흔들며 한국 영화사에 강렬한 기억을 남긴 영화, 봉준호 감독의 마더입니다. 가슴 먹먹한 스릴러의 정수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함께 하시죠. 우리 시대 영화, 현경화 기자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살해당한 채로 발견된 여고생. 평범한 시골 마을은 살인사건의 충격에 휩싸이고, 어리숙한 동네 바보 도준이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끌려갑니다.
2: 걔가 죽인 거야?
3: 미쳤어 엄마. 당연히 안 죽였지.
1: 하나뿐인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혼자서 진실을 쫓기 시작하는 엄마.
2: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1: 관객은 끝없는 의심과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4: 모정에서 물론 출발하지만 그게 이제 집착과 광기로 점점 폭주기 관차처럼 가게 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강력한 충동이 있었어요.
1: 김혜자는 헌신적인 국민엄마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으며 모성애를 집착과 광기로 변모시키는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고, 원빈 역시 선과 악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도준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4: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 때문에 사실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쓰게 된 영화죠. 또 바보인 척하는 건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되게 미묘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1: 범인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췄던 스릴러의 공식을 벗어나 개인의 심리와 죄의식을 파고든 마더.
5: 그 인간의 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각인시킨 영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1: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초청과 함께 해외 평단에 찬사를 받으며 흥행을 넘어 예술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KBS 뉴스 현경화입니다.
0: 지금 충남 보령에서는 바다를 넘어 또 다른 즐거움을 향한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몸에 진흙을 바른 채 미끄러지고 뛰고 뒹굴고 보령 머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폭염도 못 말린 글로벌 진흙탕 속으로 이현경 기자가 안내합니다.
6: 출발! 55m 대형 슬라이드를 바람처럼 내달린 사람들이 시원한 머드물 속으로 거침없이 풍덩 빠져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얼굴엔 짜릿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네 발로 진흙을 더듬으며 숨겨진 바둑돌을 찾는 게임. 패배한 팀에게는 사방에서 사정없이 머드 세례가 쏟아집니다.
7: 머드 축제 처음 왔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와서 더운데 시원한 머드도 맞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좋아요.
6: 미끄러운 반구형 언덕을 힘겹게 기어올랐다가 다시 미끄러지기를 반복하고, 유수풀에서는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둥실둥실 떠다니며 더위를 식힙니다. 축제장 곳곳에서 아이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8: 아이랑 와보니까 놀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원래 해수욕장만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6: 해마다 수만 명의 외국인이 다녀갈 만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대표 한류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9: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됐습니다. 제 타임라인을 계속 보이길래 직접 와서 어떤지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진 축제네요. 롱 미국 관광객이 말입니다.
6: 짜릿한 즐거움으로 바꿔놓을 보령 머드 축제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10: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LAFC의 손흥민이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캔자스 시티와의 홈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며 시즌 3호 골을 신고했는데요. 그동안 정규리그 무득점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가 월드컵 이후 치러진 3경기에서 모두 득점하며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30일 올스타전에 출격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축구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먼저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봅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자, 축구협회가 내년 1월 아시안컵 전까지 대표팀 감독을 임시 체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죠.
1: 예. 그제 이사회를 열었고요. 올해 남은 A매치 6경기 임시 감독 체제로 간다. 그리고 정식 감독은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맞춰서 선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네.
1: 임시 감독도 역시 이제 공개 채용으로 뽑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대표팀 감독으로 벤투, 포이엣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죠.
1: 예, 이 벤투 감독하고 거스포의 감독은 뭐 한국 대표팀 감독 맡고 싶다 의사를 밝혔고요. 프랑스에서는 또 좀 약간 좀 뜬금없이 느껴지는데 대한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튀니지를 이끌었던 르나르 감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0: 네.
1: 여기 또 이제 대표팀 골키퍼 출신인 김영광은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을 나는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그냥 감독을 막 추천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 이 북중미 네. 월드컵 참사에 교훈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이번 월드컵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1: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보면 일본과 한국 축구를 비교하는 의미 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0: 네.
1: 요약하면은 일본은 100년 대기를 세우고 일본 축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했다. 그리고 난 뒤에 일본 축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을 찾았다. 이거고요.
0: 네.
1: 우리는 월드컵이 끝날 때마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감독을 찾아서 대표팀을 맡겠다는 겁니다.
0: 네.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은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월드컵이 끝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0: 네. 감독 선임보다 한국 축구 방향 설정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1: 예, 맞습니다. 예, 우리는 감독을 영입하고 그 감독에다가 대표팀을 맞춰왔거든요.
0: 네.
1: 자, 이러다 보니까 마치 프로스포츠에서 외국인 선수 잘 뽑으면 우승하고 잘못 뽑으면 망하는 것처럼
0: 네.
1: 감독 잘 뽑으면 16강, 잘못 뽑으면 조별리그 탈락. 이게 이제 번복이 되었죠.
0: 그렇게 또 인식이 되어왔고요.
1: 예, 그랬죠.
0: 네.
1: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대표팀을 감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하겠다는 명확한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감독을
0: 그렇죠.
1: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0: 네. 우리의 장점을 네.
1: 예, 그래야지 연속성이 생기고 직전 감독의 유산도 승계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장점을 살리는 축구가 뭔지 먼저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죠.
1: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은 뭐 정교한 패싱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이 티키타카 축구를 완성을 했죠. 전통적으로 일본은 미드필드에서 좋은 선수가 많이 나왔고요. 이 과정을 중시하는 일본식 사고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0: 네네.
1: 일본의 성향에 맞는 축구를 찾아낸 겁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축구는 유럽도 인정하는 바가 있죠. 유럽이
0: 네.
1: 인정하는 거는 한국 축구는 스피드하다, 많이 뛴다 이거고요.
0: 네.
1: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게 전통적으로 스트라이커에서 좋은 선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한 경기, 빠른 템포, 스트라이커의 파괴력 이게 이제 한국 축구의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축구를 먼저 설계를 하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이 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0: 네. 월드컵 이후에 감독을 교체하는 나라가 많아서 선임 절차가 늦어지면 좋은 감독 구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겠어요.
1: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히딩크도 그렇고 벤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영입할 때 히딩크도 그렇고 벤투도 A급 감독이 아니었거든요. 이 얘기는 스포츠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 성적은 연봉 순위 아니다라는 진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0: 네.
1: 여기저기서 뭐 누가 좋다 누가 잘한다 이 한마디에 축구협회가 혹하면 안 된다. 또 이름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잘 맞는 감독, 자신만의 동창성이 있는 감독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그렇지. 게
0: 네, 네.
1: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0: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신지은 선수가 LPGA 투어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5타차 선두를 달리면서 10년 만에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죠.
1: 네, 신지은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던도널드 링크스에서 열린 ISPS 한다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1언더파를 쳐 중간 합계 12언더파로 2위 태국의 파자리 아난나루칸의 5타 앞선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네. 1라운드부터 공동 선두에 오른 신지은은 3라운드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노립니다. 네. 신지은은 2016년 5월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슈다웃에서 첫 우승을 따낸 이후 무려 10년 2개월 만에 LPGA 투어 통산 2승에 도전합니다.
0: 네, 신지은 선수가 우승하면 한국 선수 들이 세계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해만 6승을 합작하게 되죠.
1: 네, 우리 선수들은 2010년대 후반까지 LPGA 투어에서 한 해에 15승씩을 합작하고
0: 대단했죠.
1: 했는데 네. 네, 2022년 4승, 2023년 5승, 2024년에는 3승에 그치면서 네. 최근 암흑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7승을 거두면서 부활 발판을 마련했고요. 네. 또 올해 18개 대회에서 벌써 5승을 합작했습니다. 유해랑과 김효주가 각각 2승씩 거뒀고 이미양 1승을 기록 중인데요. 오늘 신지은이 우승하면 시즌 6승으로 7승의 미국과 양강 구도를 굳히게 됩니다. 네. 또 앞서 메이저 KPMG 여자 PGA 챔피언십과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유해란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서 오늘 신지은까지 우승하면 한국이 3개 대회 연속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0: 네. 자, 2주 전에 PGA 투어 통산 4승을 달성했던 김주형 선수는 3M 오픈에서 순위를 끌어올렸죠.
1: 네, 김주영은 오늘 미국 미네소타주의 TPC 트윈시티스에서 열린 PGA 투어 3M 오픈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네. 3라운드까지 합계 9언더파 204타를 적어내고 공동 28위로 3계단 상승한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0: 네,
1: 김주영은 2주 전에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2년 9개월 만에 우승 갈증을 씻어내고 부활을 알렸는데요. 이번 대회 선두와는 11타 차로 벌어졌으나 14언더파 공동 9위 그룹과는 5타 차여서 마지막 날 충분히 상위권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1: 네, 이번 대회 선두는 지난달 프로로 전향한 2005년생 잭슨 코이번으로 오늘 무려 10언더파를 몰아치면서 네. PGA 투어 첫 우승을 정조준했습니다. 그 코이번은 아마추어 세계 랭킹 1위 출신이고요. 프로가 된 이후 세 번째 대회 출전인데 벌써 우승 기회를 맞았습니다.
0: 네. 자,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KLPGA 투어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요?
1: 네, 미국 LPGA 투어와 한국 KLPGA 투어는 지난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올해 대회에선 KLPGA 투어 선수 15명, 내년 대회에는 30명이 출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네. 밝혔습니다.
0: 네. 네,
1: 이에 따라 오는 10월 22일 전남 해남군의 파인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개막하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엔 LPGA 투어 선수 68명과 네. KLPGA 투어 선수 15명, 그리고 초청 선수 1명 등 총 84명이 참가합니다.
0: 네, KLPGA 투어 선수들의 출전권을 보장하지 않아서 국내파 홀대 논란이 제기됐었죠.
1: 네, 이 대회는 2019년부터 LPGA 투어와 KLPGA 투어가 공동 주관했다가 네. 2022년부터는 LPGA 투어가 단독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KLPGA 투어가 출전 선수 30명을 보장하라는 협상을 작년부터 벌여왔는데 네. LPGA 투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올해 협상이 결렬됐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간 이후에 비판 여론이 커지자 그 타이틀 스폰서인 BMW 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파국 직전에 협상이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0: 네.
1: 내년에는 또 이 대회가 출전 선수 108명의 풀필드 대회로 바뀌고 KLPGA 투어 선수도 30명 출전하기로 하면서 대상 포인트 상금 등이 KLPGA 투어 공식 기록으로도 인정받을 전망입니다.
0: 네. 유해란 선수는 다음 주에 LPGA 투어 메이저 3연승 기록에 도전하죠.
1: 네, 유해라는 오는 30일 영국 잉글랜드의 로열 리더맨 세인트앤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제50회 AIG 여자 오픈에 출전합니다. 이 대회에서 그 메이저 3연승에 도전하는데요. LPGA 투어가 창설된 이후 76년 동안 이 메이저 3연승을 달성한 선수는 1950년 베이브 자하리아스와 네. 2013년 박인비 두 명뿐입니다.
0: 네네.
1: 네, 유에라는 올해 메이저 2연승으로 세계 랭킹 3위까지 오르면서 세계 정상급 선수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0: 예.
1: 또 올해 LPGA 투어 그린 적중률과 볼 스트라이킹 부문 등에서 모두 LPGA 투어 1위를 달리면서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네네.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라는 자신의 그 샷이 탄도가 높아서 바람이 많이 부는 AIG 여자 오픈에는 유리하지 않지만 미니 드라이버 등 비밀 병기를 사용해서 이전과 다른 플레이로 링크스 코스에 접근해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0: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고요.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2: 네.
0: 네. 자, 손흥민 선수 골 행진이 이어지고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이 지금 오늘 있었는데요.
0: 네. 3경기 연속 네. 골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0: 네. 네,
2: 홈에서 열린 스포팅 캔자스 시티와의 MLS 정규리그 18라운드 경기였는데요. 경기 전반 5분 영의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리그 3호 골을 신고했습니다.
0: 네.
2: 역습 상황에서 공을 따낸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통해 깔끔하게 골망을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고요. 2월 개막 이후 리그에서 득점이 없던 손흥민인데
0: 네.
2: 최근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0: 네.
2: 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처음 치른 18일 LA 갤럭시와의 더비 경기에서 1호 골을 넣더니 23일 레알 솔트레이크 전과 이날까지 3경기 연속 골을 몰아치고 있거든요.
0: 네네.
2: 이 손흥민과 흥부 듀오로 불리는 선수죠.
0: 네.
2: 데니 부안가 그리고 다비드 마르티네스까지 골을 성공시키며 LA는 선발 공격진 3명이 모두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0: 네.
2: 손흥민 선수가 후반 40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는데 이후 부안가 선수의 세기골까지 터지면서 LA가 4-0 완승을 거뒀습니다.
0: 네, 손흥민 선수 월드컵 이후 보란듯이 골을 몰아치고 있는데 축구 통계 매체 평점은 어떻게 나왔나요?
2: 네, 축구 통계 매체에서도 전반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풋몹 같은 경우는 손흥민에게 평점 7.7점을 매겼습니다.
0: 네.
2: 손흥민이 양팀 통틀어 최다인 4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유효 슈팅이 2개였어요. 그중 하나가 득점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0: 네.
2: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볼터치도 총 4회로 팀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는 드니 부안가 선수가 9.3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이 소파 스코어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7점을 부여했습니다.
0: 네,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서 LAFC도 펄펄 날고 있죠.
2: LA가 어느새 리그 4연승인데요. 현재 10승 3무 5패, 승점은 33점이고
0: 네.
2: 골득실은 16골입니다. 현재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올라 있습니다.
0: 네. 손흥민과 메시의 올스타전 동반 출전은 무산됐죠.
2: 그렇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출전해 아르헨티나에 준우승을 남겼던 리오넬 메시가 결국은 MLS 올스타전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2: 이 MLS 사무국이 성명을 통해 그 선수협회와 이 월드컵 출전하는 선수들이 소속팀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적절한 휴식과 훈련 및 경기 복귀 일정을 결정하도록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메시, 로드리고 데파울 선수가 올스타전 참가 의무 면제를 받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0: 네.
2: 이 메시와 데파울 선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1원으로 스페인과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들인데요. 이에 따라 멕시코 리그 올스타 팀과 맞붙는 이번 MLS 올스타전에서는 이 손흥민과 메시 선수가 나란히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득점을 합작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0: 네네.
2: 이번 MLS 올스타전은 한국 시각으로 30일 오전 9시 미국 노스캐롤라이주에서 열립니다.
0: 네. 포르투갈의 명문 구단 FC 포르투로 이적한 황인범은 프리시즌에서 데뷔전을 치렀죠.
2: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이 새로운 소속팀 포르투 유니폼을 입고 팬들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 에스턴빌라와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지난 21일 포르투 이적을 마무리한 황인범인데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다가 후반 37분 프로홀트 선수 대신 교체 투입됐습니다. 네.

0: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후반 42분에 나왔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재치 있는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보루아 사인스 선수의 헤더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비록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홈팬들의 박수를 이끌어낸 장면이었습니다.
1: 네.
0: 황인범 선수가 소감도 남겼는데요. 데뷔전을 치러서 행복하다. 그렇지만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이 조금 실망스럽고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1: 네, 네. 자, K리그1은 오늘 4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서울과 울산의 경기부터 짚어볼까요?
0: 네, 이 경기가 지금 방금 끝난 경기인데요. 네. 이 원정팀 울산이 3대1로 서울을 제압했습니다. 이 원정팀 울산이 초반부터 맹공을 펼치면서 홈팀을 몰아붙였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에릭 선수가 선제골을 넣더니 월드컵 대표 이동경이 8분 뒤에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 네.
0: 그런데 단독 선두 서울의 뒷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15분 최근 좋은 기세를 보이는 정승원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렸는데요. 그렇지만 울산이 야구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 7분에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울산의 3대1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고요. 그렇지만 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이 13승 3무 4패 승점 42점으로 2위 전북현대에 승점 9점 앞선 단독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울산이 9승 3무 7패로 리그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1: 네, 인천과 부천의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이 승격팀 더비로 관심을 받은 두 팀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도 지금 방금 들어왔네요. 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승격팀 더비는 무승부로 끝이
1: 네,
0: 났습니다.
1: 네.
0: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2부 리그에 있었던 두 승격팀답게 전반 정규 시간까지 우위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팽팽하던 0의 균형은 전반 추가 시간에야 깨졌습니다. 추가 시간 2분, 이비자 선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부천이 전반을 1대0으로 리드한 채 마쳤습니다. 인천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무고사와 이동료를 투입하면서 반등을 노렸고 후반 36분에 정치인까지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는데요. 이 윤정환 감독의 용병술이 후반 38분 페리어 선수의 동점골로 이어지면서 인천이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 네, 광주는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였죠.
0: 그렇습니다. 광주가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였는데요. 이번에도 뭐 승리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광주가 경기 시작 9분 만에 정지훈 선수가 선제골을 성공시키면서 이 출발은 좋았는데요. 그런데 제주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39분 오재혁 선수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1: 네.
0: 1대1 무승부로 끝났 것 같았던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에야 승패가 가려졌는데요. 이창민의 코너킥에 이어 권기민의 슈팅이 나왔고 이 슈팅이 쐐기골로 연결되면서 제주가 적지에서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1: 네, 안양과 강원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0: 네, 안양이 홈에서 강원을 꺾었습니다. 안양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최근주의 선제골로 일찌감치 앞서 나가더니 전반 35분 엘쿠라노 선수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전반을 두 골 차로 앞서면서 승기를 잡았는데요. 강원은 후반 45분 이후에 추가 시간 5분에 아불달라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1점을 얻는 데 성공했지만 승점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1: 네, 자, K리그2는 두 경기가 열렸는데 김포와 용인이 맞붙었죠.
0: 그렇습니다. 김포와 용인의 그 시민구단 더비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포와 용인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1: 네.
0: 팽팽한 0의 균형을 깬 쪽은 원정팀 용인이었는데요. 후반 29분 최지훈의 선제 득점으로 용인이 뒤늦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포가 5분 만에 루안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 1대1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포가 7위를 유지했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뭐 순위에 변동이 없습니다.
1: 네. 파주와 안산의 경기도 살펴보죠.
0: 네, 원정팀 안산이 적지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안산은 후반 11분 베테랑 공격수 김인성이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요.
1: 네.
0: 안산이 이 골을 남은 시간 잘 지켜내면서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축구 소식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폭염도 무색하게 프로야구 인기 날로 높아지는데 잠실에서는 여름 이벤트가 열렸죠?
2: 네, 800만 관중을 넘어선 프로야구 인기가 한여름에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1: 네.
2: 한화, 삼성, LG 등 전통의 역사를 가진 팀들이 흥행을 이끌고 있는데요. 마지막 여름 시즌을 치르고 있는 잠실구장이 썸머홀릭 이벤트로 팬들을 찾아갑니다. LG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키움과 주중 3연전에서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기존 1루 내 외야석을 넘어 3루 측에도 워터존을 설치해 팬들과 함께 워터캐논을 활용한 물놀이를 즐길 계획입니다.
1: 아, 네네.
2: 해당 이벤트는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기아와 주말 3연전에도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네,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2: 그렇습니다.
1: 네, 프로야구는 오늘 5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잠실로 가보죠. 에이스 곽빈의 역투에 힘입어서 연패 탈출 시급한 두산이 1위 삼성을 꺾었네요.
2: 네, 두산이 삼성을 7-0으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두산은 4회 말 공격에서 양의지 선수와 안재석 선수의 적시타를 앞세워 먼저 2-0으로 앞서갔는데요. 6회 말 공격에선 상대 수비 실책과 투수의 보크 등으로 2점을 더 보태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1: 네.
2: 두산 선발 투수로 나선 곽빈 선수는 6이닝 무실점 호투로 시즌 9승째를 기록하며 두산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1: 네. 자, 삼성의 새 외국인 투수 보스 투구 내용 어땠습니까?
2: 네, 삼성이 아리엘 후라도 선수의 부상 대체 선수로 영입한 선수죠. 오스틴 보스 선수, 오늘 KBO 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5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준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스 선수는 오늘 변화구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위퍼, 커브, 스플리터, 커터, 싱커 등 변화구만 5개 이상을 던졌습니다.
1: 네.
2: 보스 선수의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0km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보스 선수는 오늘 타선이 한 바퀴 돈 이후 두산 타자들에게 안타를 연이어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2: KBO 리그 타자들을 압도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첫 경기에서 받았습니다.
1: 네. 자, 부산에서는 창단 최다 10연승에 도전한 KT가 롯데의 벽을 넘지 못했군요.
2: 네, KT가 10연승 도전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홈팀 롯데가 KT를 15-1로 대파하며 4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1: 네.
2: 롯데는 1회 말부터 4점을 뽑으며 기세를 올렸는데요. 나승엽, 윤동희, 손성빈 선수가 모두 적시타를 때리며 팀 화력을 높였습니다. 롯데는 6-0으로 앞선 3회 말 고승민 선수의 투런포로 승부에 세기를 박았고요. 5회 말 레이에스 선수가 2점 홈런을 추가하며 10-0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1: 네네. 자,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죠. 8연패에서 탈출한 LG가 하나와 주말 3연전을 3차전을 치렀죠?
2: 네, LG와 하나가 오늘도 혈전을 벌였습니다. 8회 말 타선이 폭발한 한화가 최종 14-4로 이기면서 승부가 방금 막 끝났는데요.
1: 네.
2: 한화는 경기 초반 4-0으로 앞서갔지만 이후 LG의 추격 끝에 4-4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화 8회 말에만 10점을 내며 다시 승기를 잡았는데요. 상대 야수 선택으로 5-4를 만든 한화는 한지훈 선수가 좌월 3점 홈런을 때려 8-4까지 달아났고요. 이후 문현빈 선수의 1타점 적시타, 노시환 선수의 5월 트럼프, 허인서 선수의 우중월 솔로포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12-4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1: 네네. 자, KBO에 데뷔한 한화 짐머맨, 선발이 처음인 LG 박시원, 양팀 선발 투수 대결은 어땠나요?
2: 네, 새롭게 한화에 합류한 짐머맨 선수 오늘 데뷔전서 4이닝 무실점에 깔끔한 투구를 했습니다. 마완인 짐머맨 선수는 확실히 좌타자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직구 구속은 최고 146km에 그쳤지만 슬라이더, 포크볼 등 변화구 제구력을 잘 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네.
2: LG 대체 선발로 나선 박시원 선수는 3과 3분의 2이닝 4실점을 기록했는데요. 경기 초반 자신의 구위를 살려 호투를 이어갔지만 4회부터는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결국 조기 강판됐습니다.
1: 네. 자, 홈런 선두 다툼이 아주 치열하죠?
2: 네, 오스틴 선수와 기아 김도영 선수의 홈런왕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 네.
2: 오늘은 단독 1위 자리를 김도영 선수가 차지했는데요. 김도영 선수가 오늘 키움전서 시즌 30홈런을 때리면서 단독 1위에 올라섰고요. 오스틴 선수는 오늘 홈런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29홈런으로 2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네. 광주에서 열린 키움과 기아의 경기는 어땠습니까?
2: 네, 키움이 기아를 8-3으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챙깁니다.
1: 네.
2: 키움은 1-0으로 앞선 3회 초 김웅빈 선수의 5월 트럼프로 3-0까지 점수차를 벌렸고요. 4회 초 추재현, 데이비슨 선수의 연속적 시타가 나오면서 7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1: 네.
2: 오늘 키움 선발 김윤아 선수를 언급 안 할 수 없는데요. 김윤아 선수 5이닝 3실점 투구로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18연패를 끊고 무려 2년 만에 거둔 승리. 김윤아 선수가 앞으로 더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자, 기아의 두 베테랑 나성범과 김선빈의 명함이 엇갈리고 있죠?
2: 네, 베테랑 김선빈 선수는 올해 공수에서 모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범호 기아 감독도 연습량을 늘리자며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2: 반면 나성범 선수는 오늘도 홈런을 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느새 시즌 21호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나성범 선수의 중심 타선 화력이 살아나고 있는 기아가 베테랑의 경험을 앞세워 가을 야구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인천에서는 NC와 SSG가 중위권 순위 싸움을 벌였죠?
2: 네, NC와 SSG는 5대5로 연장 승부를 현재 벌이고 있는데요. NC는 3회 초 타선이 터지면서 2대0으로 앞서갔는 등 4회 초 김용준 선수의 솔로 홈런까지 더해 3대1 스코어를 만들었는데요.
1: 네.
2: 그러나 SSG가 불펜진 공략에 성공하며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SSG는 7회 말 박성환 선수의 1타점 적시타로 한 점을 더했고요. 이후 9회 말 2-3할로 상황에서 밀어내기로만 3점을 추가하며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1: 네. 자, SSG는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 이탈했는데 이거 어떻게 메우고 있나요?
2: 네, 말씀해주신 대로 SSG 최정, 김광현 선수 등 베테랑 선수들의 이탈이 매우 많았는데요. 돌문 선수들이 현재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미래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1: 네.
2: 2002년생 영건, 선발 김건우, 마무리 조병현 선수가 올해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2006년생 신인 투수인 김민준 선수가 선발진에 큰 힘을 보태며 잠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맹타를 휘두르면서 빅리그 통산 100타점 고지를 밟았네요.
2: 네, 이정훈 선수 오늘 에인절스전 6번 타자 5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홈런포를 날리는 등 맹활약을 펼치며 3할 타율에 복귀했습니다. 이정훈 선수는 팀이 2대0으로 앞선 3회 말 2사 1, 2루 찬스에서 5월 3점 홈런을 터뜨렸고요. 이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통산 100타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1: 네네.
2: 2024년 데뷔 이후 3년 만에 만든 성과이고요.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에서는 6번째로 만든 기록입니다.
1: 네네네. 자,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이물질 부정투구 적발 사태가 국내외로 발생했는데 글러브 접착제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고요?
2: 네, 어제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상무 김기중 선수가 글러브 검사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퇴장 조치를 받았는데요.
1: 네.
2: 이는 프로야구 1, 2군 경기를 통틀어 처음 나온 사례입니다. 한편 그 이전에는 미네소타 트리플A로 강등된 고우석 선수가 역시 이물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퇴장 조치를 받았는데요.
1: 네.
2: 프로야구는 투수들이 파인타르 등 손에 이물질을 묻혀 투구하는 것을 부정투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네.
2: 공 접착력을 높여 회전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김기중 선수는 현재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고우석 선수는 사무국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기중 선수는 이물질은 무더위에 글러브 접착제가 녹으면서 생긴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네. 자, 애틀랜타 트리플A의 김하성은 2타점 2루타로 빅리그 재컬업 가능성을 높였죠.
2: 네, 오늘 시카고 산하 트리플A팀과 더블헤더 1차전에 나선 김하성 선수 유격수 겸 2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2회 말 1사 2, 3루 찬스에서 2타점 적시 2루타를 때리며 좋은 타격감을 보였습니다.
1: 네.
2: 김하성 선수는 오늘 4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는데요. 트리플A 타율은 2할 오픈 6리를 유지했습니다.
1: 네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동아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 조가 중국 오픈 준우승을 차지했죠.
1: 네, 이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 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중국 창저우에서 열린 2026 월드투어 슈퍼 1000 시리즈 중국 오픈 결승 상대, 바로 이 지난주 일본 오픈 결승에서 패배를 안겼던 세계 2위 인도네시아 조와 다시 만났습니다. 네네. 일주일 만에 리턴 매치이면서 완벽한 서륙전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1대2로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1게임을 먼저 따내면서 기선을 제압했던 서승재, 김원호조는

0: 홍콩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여자 에페 결승 개인전 결승에서 이탈리아의 줄리아 리치와 맞붙었는데요. 8대8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근데 네. 경기 종료 불과 9.7초 전에 송세라 선수가 과감하게 상체 공격을 성공하면서 9대8이 됐고요. 한 점 차로 짜릿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1: 네.
0: 2022년 이집트 카이로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던 송세라 선수 4년 만에 다시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해냈고요. 더불어서 지난해 동메달에 이어서 2년 연속 세계선수권 대회 개인전 입상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송세라의 이번 우승으로 오는 9월에 열릴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1: 네. 남자 주니어 핸드볼 대표팀은 아시아 선수권 결승에 진출했죠.
0: 네, 우리나라 20세 이하 남자 주니어 핸드볼 대표팀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중국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 남자 주니어 선수권 대회 결승에서 바레인을 만났고요. 32대 31로 이 손에 땀을 쥐는 1점차 승리를 거두고 두 대회 연속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1: 네.
0: 대표팀은 이번 대회 조별 리그부터 5승 1무 토너먼트 2연승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미 8강전 승리로 내년 이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리는 21세 이하 세계 주니어 선수권 티켓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1: 네.
0: 우리나라는 2년 전에 이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2018년 이후에 8년 만에 왕좌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결승전은 27일 오후 7시에 열립니다.
1: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은 평가전 전승을 거둔 반면에 남자 배구 대표팀은 3차전에서 역전패했지요.
0: 네, 먼저 이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와의 평가전 3차전에서 세트 스코어 3대 0 완승을 거뒀고요. 평가전 3연전 전승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주장 강소희가 18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을 올려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이 남자 배구 대표팀은 마지막 3차전에서 세트 스코어 1대 3으로 아쉽게 역전패했는데요. 브라질은 세계 7위고 우리나라는 세계 26위입니다.
1: 네.
0: 비록 결과는 1승 2패지만 세계적인 강호를 상대로 매세트 접전을 펼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배구 대표팀의 아시안 게임 조별리그 상대가 확정됐네요.
0: 네, 지난 23일 이 일본 나고야에서 조 추첨이 진행이 됐어요.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진행한 조 추첨 결과, 이 한국 남녀 배구 대표팀 모두 D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16개 나라가 겨루는 남자 배구의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 필리핀과 함께 D조에 묶였고요. 조 상위 두 개 나라가 8강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우리나라 남자 배구 대표팀은 탈락의 아픔을 겪었던 만큼 명예 회복을 노리게 되고요.
1: 네.
0: 한편 그 14개 나라가 출전하는 여자 배구 대표팀 역시 베트남과 홍콩, 카타르와 함께 D조에서 경쟁을 합니다. 최근 아시아 배구 연맹 컵 이 7전 전승 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부활의 날개짓을 또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1: 네. 동아시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할 남자 배구 국가대표 엔트리도 발표가 됐죠.
0: 네, 이사나의 라미레스 감독이 브라질과의 평가전 일정을 마치고 다음 달에 열리는 동아시아 선수권과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할 이 최종 14명 명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라미레스 감독이 크게 성장했다고 칭찬한 정한용 선수를 비롯해서 임성진, 그리고 신호진, 또 세터 황승빈과 또 한태준 등 이렇게 주요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임동혁과 그리고 양수연 등 4명의 선수는 제외됐습니다.
1: 네.
0: 이 라미레스 감독은 아시안게임 전까지 부상 중인 뭐 황태기 그리고 김지한 또 허수봉의 복귀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고요. 더욱더 완벽하게 또 호흡을 맞춘 후에 아시안게임에 임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스포츠 클라이밍 청소년 대표팀은 유스 챔피언십에서 6개의 메달을 획득했네요.
0: 네, 대한민국 스포츠 클라이밍 청소년 국가대표팀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6 유스 챔피언십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총 6개 메달을 삭실했습니다.
1: 네.
0: 19세 이하 남자 리드 종목에 정찬진 선수가 첫 금메달을 쏜 데 이어서 박범진 선수가 19세 이하 남자 볼더링에서 정상에 올랐는데요. 금빛 레이스를 이끌었습니다.
1: 네.
0: 특히 정찬진 선수 같은 경우는 금메달과 은메달 이렇게 두 개 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이하율 선수도 은메달과 동메달 획득하면서 나란히 멀티메달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1: 네, 일요 스포츠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0: KBS 58분 날씨.
1: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밀양과 양산 지방의 낮 최고기온 39.3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광양과 경상권 여러 지역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 및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안가운데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10에서 60mm, 충북 북부에는 5에서 20mm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도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25도, 서울, 광주, 부산 26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7도, 울산 36도, 광주,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 인천, 세종, 제주 33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5도, 습도 7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1층에 118호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중증 장애인 바리스타 2명이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카페가 문을 열기까지 여러 기관의 따뜻한 협력이 함께 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매장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고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테리어와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카페 운영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이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 기관의 협력이 모여서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시민들에게는 함께하는 포용의 공간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I Got Everything이 더 많은 곳의 문을 열어서 장애인에게 희망의 일터가 되고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이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0: love, I'm in love. 장애인 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1: 예, 오늘은 그 소개할 작품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청취자분들도 소설 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깊은 숲을 지나서 오른 산봉우리 즈음에서 그 홀로 양을 치는 목동이 먹거리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는 내용인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목동은 자신의 어깨에 기대에 잠든 스테파네트를 보고 별이 내려와 어깨에 앉았다고 표현합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마지막 문장인데요. 저 숱한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를 향한 목동의 아주 순수한 사랑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지요.
0: 예, 깊은 밤 낯설고 놀라서 잠 못 드는 소녀에게 목동은 하늘의 별자리 이야기도 해주지요.
1: 예, 그렇습니다.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그 맑고 밝은 목동의 마음이 그들을 감싼 정결한 밤의 정서와 어우러진 참 아름다운 소설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소설도 청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숲의 정서가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과 닮아 있습니다. 그 소설은 일상의 압박과 삶의 회의로 인해서 감정과 감각을 상실한 주인공이 어두운 밤 또 고요함 속에서 빛나는 별을 바라보다가 비로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질곡 그리고 삶의 무게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순수한 목동의 사랑만큼 아주 뭉클한데요. 장애인 전문 문학 문예지 소떼문학 2001년 가을호에 실린 박유런 작가의 소설 별입니다.
0: 예, 별이 빛나는 밤에 삶의 감각을 회복한다는 설정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1: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은 그 호주 유학생 신영이 밤마다 낙타와 마이클 꿈을 꾼다면서 주인공을 찾아와 두려움을 호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이클은 얼마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년입니다. 그는 힘들게 의대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부가 너무나 버겁지만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 부담과 책임감을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는 신영을 찾아와서 그 답답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죽음을 선택하죠. 그 주인공은 불안해하는 신영을 위로하려고 그녀와 함께 호주의 더글라스 파크라는 곳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리고 숲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마이클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는 신영, 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마이클의 마음, 또 그리고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도 놀라지 않고 이혼을 매듭지은 직후 호주로 떠나온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0: 주인공이 자신의 상처를 응시하게 됐군요.
1: 네. 주인공은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도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고 아주 덤덤했습니다. 아내 또한 불륜 현장을 들키고도 놀라지도 않고 허둥대지도 않은 채 불륜 상대인 20살 남짓의 테니스 코치와 자리를 떠납니다. 오히려 차 안에서 사통하는 그들을 발견한 주인공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했던 것은 테니스 코치였죠. 무표정하고 집착한 주인공과 아내의 모습은 그래서 다소 좀 괴기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0: 예, 주인공은 왜 분노하지 못하는 걸까요?
1: 쏟아지는 출판사 일에 치이는 반복된 일상의 피로감 때문인지 주인공은 화를 낼 줄도 모르고 또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내를 추궁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혼한 후에 서둘러 호주로 떠나왔으니까요. 그 주인공은 감정을 소거하는 것으로 현실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오히려 아내의 불륜 상대인 테니스 코치, 탄탄한 몸 이외에 경력이나 학력도 일천한 청년에게 연민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또 무너진 강남 고급 백화점을 소유한 그 주인의 먼 칠적벌되는 하급 관리 책임자가 나서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노라 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들 또한 자신처럼 권력관계 맨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0: 예, 주인공은 관계에 치여서 감정조차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됐군요.
1: 네, 그 소설은 풍경과 분위기 등을 아주 매우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숲과 호수의 전경, 또 날씨와 분위기 등의 묘사는 사진을 보는 것처럼 또 그곳에 있는 것처럼 아주 섬세해서 현실감이 아주 강한데요. 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인공이 감각할 수 없는 원인을 찾는 데에도 크게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에 치이고 관계에 억눌린 속에서 버티고 살아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정을 휘발시키거나 소거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그가 있는 곳, 현재 그가 있는 호주의 숲속의 배경을 묘사했는데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높다란 유칼립투스 나무와 자카란다가 미친 듯이 머리를 푸른 채 소리 질렀고 마른 잎들은 덩달아 허공에서 난무했다. 풀들이 발목에 차갑게 감겼다. 모래에 젖은 사탕 단풍 나뭇잎은 달빛에 반짝거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물방울이 흩어져 내렸다. 가끔씩 조각구름이 흘러와 달을 가리기도 했지만 호수까지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0: 예, 신비로운 숲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작가의 섬세한 표현과 문장력이 참 돋보입니다. 작가와 네.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1: 예, 그 박유런 작가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휠체어 장애인이 되었답니다. 그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1995년에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같은 해 오늘의 문학의 수필로 등단해서 그 호주의 대표적인 수필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3년 2월에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작가는 생전에 두 권의 수필집을 냈습니다. 2003년에 신은 나에게 장애를 선물했다라는 수필집과 2013년에 발간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가 그것입니다. 그중에 그 비 내리는 오클랜드는 아름다웠다라는 제목의 수필 한 부분을 진행자님께서 조금 읽어주시겠습니까?
0: 예. 고개를 뒤로 돌려 효인도의 창에서 지난 세월이 가져온 나의 외적 변신을 바라보았다. 비록 빈약한 머리숱을 지니고 골지기 시작하는 뺨이지만 이제는 거기에 한가하고 여유 있는 미소가 고여 있음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그 뒤로 길게 그림자진 조갈증낭 명분과 건조한 사고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는 내 영혼과 차바퀴와 잿빛포도가 부드럽게 속살대는 것과 팍팍하고 경직된 사막 같은 세상을 적셔주는 촉촉함과 가로수 사이를 짹짹거리며 날아드는 참새의 유쾌한 소동까지 모두 흥겹게 느낄 수 있었다. 아무리하면 비 내리는 날은 이래서 좋은 것이다.
1: 네, 그 소태평론 2023년 하반기호에 그 수필과 박일원의 작품론을 게재한 이승아 선생님은 그 박일원 작가를 뜨거운 생의 흔적을 수필에 남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작가의 문장력에 대해서도 아주 높이 평가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세하고도 세련된 묘사 또 탄탄한 문장력은 작가의 성취라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주인공 종호가 회복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1: 앞서 신영이 낙하와 마이클 꿈을 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이클은 평소 위스키가 그 낙타의 눈물이라고 말했답니다. 자기를 버리고 대신 무거운 짐을 진 낙타. 고독한 사막의 끝을 바라보는 눈썹 긴 낙타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그게 위스키다. 이렇게 말했다네요. 그리고 자살 직전에 신영을 찾아와서는 자신은 낙타 같다고 자기가 의사가 돼야만 가족 모두가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 종호는 마이클이 신영에게 보여준 류시와의 시 소금별을 읽으면서 비로소 마이클의 죽음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이민자란 불안한 현실이 마이클을 잠식해버린 것이었죠. 종호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 없음 또 감정의 속옷 또한 현실을 버텨내기 위한 방어기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설은 약자가 느끼는 불안을 서정적인 배경 속에서 서술하며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강화하고 있어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류시와의 시 소금별을 감상하면서 소설의 주제를 겨둑 생각하겠습니다.
0: 소금별에 사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 없네. 눈물을 흘리면 소금별이 녹아버리기 때문. 소금별 사람들은 눈물을 감추려고 자꾸만 눈을 깜빡이네. 소금별이 더 많이 반짝이는 건 그 때문이지. 장애인 문학 박일원의 소설 별 만나봤습니다.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MC 더 맥스의 행복하지 말아요.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화제 집중 이 사람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2: 네, 제가 최근에 인사동에서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이 전시회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작품이죠.
1: 예.
2: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는 그림만큼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시장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음악이었는데요. 오늘 화제 집중에서는 피아니스트 정건희 씨와 플루티스트 최으택 씨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브릿지온 앙상블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시장을 작은 음악회로 만들었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0: 네, 전시장이 순식간에 공연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로 플루트의 연주가 더해지면서 관람객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또 연주가 끝나자 전시장 곳곳에서 힘찬 박수가 이어졌고요. 이 박수의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정건희 씨와 플루티스트 최의택 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공연을 취미로 하는 연주자가 아닌데요. 이분들은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굿일스토어에서 정규직 예술인으로 고용돼서 전국에 있는 무대를 누비는 직업 연주자입니다. 먼저 피아니스트 정건희 씨 직접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미랄문화예술센터 발대장 연주팀 브릿지 앙상블에서 작편곡과 신디 연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해왔던 음악을 여기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좋아합니다. 그 장르 크센 씨께서 제가 아는 거라면 모든 것. 제가 옛날 음악 그 들어서 연주할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드럼에서 그 기타까지 베이스. 평소보다 제가 전공형 음악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치원 다니기 전 고모가 그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어요.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클래식을 작곡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음악을 즐기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연주를 잘 감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바라비다, 탑 오브 더 월드, 그리고 지브리 메들리, 그리고 헝가리안 댄스 등등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앙상블에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곡을 하면서요, 화성악께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잘 쓰는 법 등등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편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선상의 아리아를 편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유령도요. 앙상블로서 앞으로도 더 좋은 연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0: 네, 어릴 적 피아노와의 인연이 지금은 작곡과 편곡, 공연까지 이어졌군요.
1: 네, 그렇죠. 이 정건희 씨는 세상의 풍경과 소리를 음악으로 기록하고 싶은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이 건반 위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요. 클래식부터 영화 OST 음악까지 장르를 넘나들면서 관객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정건희 씨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음악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플루티스트 최의택 씨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트 연주하는 최의택이라고 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제가 브릿지 앙상블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연주 활동을 하고 있냐면 제가 전공 플루트를 맡고 있습니다. 2011년 여름방학 때부터 했습니다.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음악하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면은 제가 멀리서 연주 다닐 때가 행복합니다. 무대에서 같이 연주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공연을 하게 된 기분이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마음이 좋아진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예, 연주를 정말 좋아한다는 게 목소리에서도 느껴지는군요.
1: 네, 그렇죠. 최의택 씨는 평소에는 늘 바른 자세와 깍듯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신뢰를 주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요. 플루트를 손에 쥐는 순간 누구보다 자신감 있는 연주자가 되고요. 한음 한음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관객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와 플루트 이렇게 서로 다른 소리가 만나 하나의 음악이 되듯 두 사람도 함께 성장하면서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브릿지온 앙상블은 어떤 팀인지 미랄문화예술센터 백승진 대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4: 브릿지온 앙상블은 이제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 지금은 이제 10분으로 구성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브릿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제 예술로서 이제 브릿지온 앙상블은 이제 음악으로서 서로 이제 다리를 놓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짓고 활동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뭐 기업이나 개인분들이나 저희 브릿지온 앙상블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재단에서는 주로는 저희 지휘자 선생님과 계속해서 합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또 중간중간에 후원이 들어오면은 그런 후원들을 이제 단원분들이 뭐 악기 수립이나 이런 것들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법정 의무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거를 이제 문화체험형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또 많은 이런 무대들 통해서 단원분들이 이제 연주자로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원 앙상블의 주요 사업이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 이제 바꿔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45회 정도 옛날에는 많을 때는 한 100회 정도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원분들이 좀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 한 5-60회 정도 공연을 다니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막 기업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런 학교들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연주 활동들을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브릿지온 앙상블이 단순한 공연팀은 아니었군요.
1: 네, 맞습니다. 브릿지온 앙상블은 성인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미랄복지재단의 예술단입니다. 이 브릿지온이라는 이름처럼 음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원들이 굿일스토어의 정규직 예술인으로 고용돼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국의 관객들을 만나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공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과 기관을 찾아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 장애를 설명하기보다는 함께 음악을 듣고 같은 공간에서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정건희 씨와 최의택 씨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어가는 연주자들이었습니다.
0: 예, 화제 집중 이 사람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신유의 시계바늘.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 일자리를 조금 넓은 시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사례로 보는 장애인 일자리 이야기인데요. 특히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직종에 취업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직종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지는데요. 꼭 남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해야 할까? 꼭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할까? 일을 조금은 나누거나 색다르게 배치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장애인들을 기존 일자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의 방식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죠.
0: 예, 장애인 일자리의 핵심은 새로운 직종 개발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직종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직종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일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보조 업무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3시간만 출근해서 우편물 분류와 문서 스캔을 전담해서 맡는다면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의 업무는 사무보조로 동일하지만 일하는 시간, 장소, 속도, 지원 방식이 달라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0: 예, 해외에서는 이런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1: 네, 대표적으로 유연 근무와 합리적 조정을 함께 봅니다. 영국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때 필요한 조정을 사업장이 직접 해야 한다는 관점이 매우 강합니다. 근무 시간을 바꾸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 지시 방식을 변경하거나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노동 능력이 줄어든 사람이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파트타임 일자리와 임금 보조를 결합한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0: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을 전일제와 비전일제 이렇게 단순한 기준으로만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군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정해진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방식이 잘 맞는 당사자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방식이 맞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집중해서 일할 때 생산성이 높고 어떤 사람은 오전보다 오후에 컨디션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동이 너무 힘들어서 재택과 출근을 적절히 섞었을 때 더 오랫동안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0: 예, 유연 근무는 단순히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유연 근무는 특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특히나 만성질환,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컨디션의 변동, 이동의 부담, 감각적인 피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할 수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모두 다 같이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근무 시간을 30분 늦추거나 출근일을 조정하거나 휴식 시간을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고용 유지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0: 예, 해외 사례 중에 직무를 나누는 방식도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직무 세분화 또는 잡카빙이라는 용어로 불리는데요. 기존 직원 한 명이 하는 일을 잘게 나누어 보면 그 중에는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일도 있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업무 안에는 이용자를 상담하는 업무도 있지만 책 정리, 반납도서 확인, 자료 스캔 같은 일도 존재합니다. 이같이 작은 업무들을 묶어서 한 사람에게 맞는 직무로 만들어주면 장애인 당사자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0: 예, 그런 방식은 발달장애인 일자리에도 잘 맞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보다 순서가 분명하고 반복적인 일에서 강점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0: 때 왜 전체 업무를 하지 못하느냐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부분을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외의 포용 고용 흐름도 결국은 사람을 일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과 환경을 사람에게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 예, 근무 장소의 유연성도 중요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장애인 분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 에너지 소모가 유독 크신 분들, 감각 자극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재택이나 혼합 근무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 근무가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회의나 피드백, 동료와의 연결도 함께 설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하는 장소는 유연하게 하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예, 기술도 이런 변화에 도움이 될까요?
0: 네, 그렇죠.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조공학, 음성인식, 화면 확대, 쉬운 일정관리 도구, 원격회의 도구는 장애인의 일하는 방식을 매우 크게 넓혀줍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동에 어려운 장애인이 원격으로 로봇을 조작해서 카페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실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느냐겠죠. 기술은 장애인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넓혀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1: 예, 그렇다면 한국의 사업장은 무엇부터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0: 네,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을 30분 정도 조정하기, 하루에 4시간짜리 직무를 만들기, 반복적인 업무는 분리해보기, 업무의 순서를 글자 아닌 그림으로 제공하기, 조용한 자리에 업무 자리를 배치하기, 병원 진료일을 미리 조정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큰 제도를 만들기 전에 우리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꼭 이 시간에 해야만 할까? 꼭 이 사람이 이 일을 전부 해야 할까? 다른 방식으로 이 업무를 해도 성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와 같이 가능성을 두고 질문을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될 것 같은데요.
0: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일한다는 것은 느슨하게 일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역할, 시간, 결과물을 더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할지, 도움은 누구에게 요청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확인할지가 정해져 있으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유연 근무는 그냥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1: 예, 결국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0: 네, 장애인 고용의 미래는 누가 표준 근무를 견딜 수 있느냐를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조정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를 묻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1: 예, 자,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 일자리는 직종뿐 아니라 근무 시간, 장소, 업무 방식, 지원 체계를 좀 유연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핵심은 가능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해지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1: 예,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 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공감 김유화 장애인식개선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2: 네. 오늘은 2026년에 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생일이 하루 지났다고 해서 어제까지 하던 일을 갑자기 포기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1: 응? 생일이 지났다고 하던 일을 포기한다는 게 언뜻 와닿지 않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건가요?
2: 네. 올해 3월에 만 65세가 된 한 장애운동 활동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생일이 지나며 나이가 한 살 늘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이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활동지원이 필요했습니다.
1: 예.
2: 그런데 만 65세가 되면서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후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활동 지원을 계속 받던 분인데 나이가 됐다는 이유로 다른 제도로 넘어가게 됐군요.
2: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이용할 수 있는 활동 지원 시간이나 지원 범위가 지금까지의 일상에 맞지 않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필요한 도움은 그대로인데 생일 하루를 기점으로 나이가 달라져서 그 이용하는 제도와 지원 방식이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1: 그렇다면 장애인 활동 지원과 노인 장기 요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장애인 활동 지원은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활동 지원사는 씻기와 식사, 집안 이동을 돕고 청소와 세탁 같은 집안일도 지원합니다. 등하교와 출퇴근, 외출처럼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활동에 필요한 도움도 제공하고요. 반면에 노인 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신체 활동과 과사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예, 두 제도 모두 혼자 하기 어려운 생활을 돕는다는 점은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2: 만들어진 목적과 지원의 중심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활동 지원은 장애인이 일상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심이 있어요. 그 때문에 제도가 바뀌면 이용 시간이나 지원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 사회활동을 이어온 분이라면 그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1: 이 차이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2: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는 A씨의 상황을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A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아침을 준비하고 직장으로 이동합니다. 낮에는 외부 회의에 참석하고 퇴근 후에는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옵니다. 활동지원사는 A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A씨가 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필요한 부분을 돕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후 지원 시간이나 방식이 달라지면 아침 준비와 출근길 이동 가운데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외부 일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면 맡아온 일을 줄여야 할 수도 있고요.
1: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나이가 되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 이 문제를 보완할 대책은 없었던 건가요?
2: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해마다 많은 활동지원 이용자가 만 65세를 맞으면서 거의 전환을 겪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등록장애인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장애인의 일상을 어떤 제도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한 가지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원래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시간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때 줄어든 시간만큼을 활동 지원으로 다시 채워주는 보전급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1: 그렇다면 이 보완책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건가요?
2: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맞지만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당사자가 두 제도를 충분히 고려한 뒤 자신에게 더 맞는 쪽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장기요양을 먼저 적용하고 줄어든 지원의 일부를 활동지원으로 보완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기존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2026년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1: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2: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존의 활동지원을 이용하다 만 65세가 된 뒤에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가운데 자신의 생활에 더 맞는 제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 이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도가 바뀌었다면 앞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짚어둘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이 선택권과 관련된 내용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모든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 기회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선택권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이용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시행 전까지 지원이 줄거나 필요한 도움이 끊기지 않도록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이 부분은 이번 개정에서도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65세 이후 지역사회로 나온 분이나 65세 이후 처음 장애를 갖게 된 분은 활동지원을 새로 신청하기 여전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고령자분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고 오랫동안 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68세에 지역사회 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하지만 시설에 계실 때 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온 뒤에도 새로 신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장기요양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번 개정만으로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과거 이용기록 때문에 제도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남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이번 개정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만 보기도 좀 어렵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0: 그 이용자가 만 65세 이후에도 자신의 생활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이 있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어질 지원 축소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권리의 관점도 결국 여기와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과거 이용 기록만으로 필요한 지원을 판단하지 않는 것인데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고, 또 새로 마련된 선택권이 실제 생활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남은 빈틈을 채워가야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적재의 요즘 하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예술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함께 만드는 무대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A플러스 페스티벌이 올해도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A플러스 페스티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함께 소통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마곡광장 일대에서 열릴 이번 축제에 참여할 공연과 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하는데요. 올해 축제의 주제는 찬란하다입니다. 저마다의 빛을 가진 장애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선정된 단체에는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총 3억 8,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요. 신청은 7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무대는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죠. 개성과 재능을 가진 많은 장애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참여해서 자신만의 빛을 마음껏 펼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세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심준구의 세상 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가을 KBS 인기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진행성 희귀 안질환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새 아들을 키우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일단 시작하고 보험을 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겨운데 취업과 결혼, 육아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너무나 버거운 일상으로 인해 번아웃을 겪게 됐다고 하거든요. 번아웃을 어떻게 이겨냈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시각장애인으로서 새롭게 꿈꾸는 미래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작품 번호 80을 감상합니다. 스페이스 A의 노래 같이 듣죠. 섹시한 남자.

0: 시각장애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의 시각장애 정도는 모두 제각각이라고 하죠. 같은 시각장애인이라도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공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방송 출연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각장애인 유현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진행성 시각장애인 엄마이자 최근 에세이 일단 시작하고 봄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한
0: 네.
1: 유현진이라고 합니다.
0: 네, 류현진 아니고 네. 유현진.
1: 네, 유입니다.
0: 네, 유현진 네, 이시죠.
1: 네.
0: 지금 자기소개 하나만 들어도 제가 궁금증

0: 질문이 막 쏟아져서 지금 이거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자, 우선 지난해 가을에 KBS 인간극장에 출연하셨죠?
1: 네, 맞습니다.
0: 방송 이후에 알아보는 분들이 좀 있던가요?
1: 네. 생각보다 많이들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0: 네.
1: 늘 다니던 동네 마트 사장님께서도 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인지 몰랐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와서 고르라고
0: 네. 네,
1: 알아봐 주시고 택시 기사님도 네, 알아보시더라고요.
0: 혹시 저 택시비는 그건 안 깎아주시든가.
1: 네. 아쉽지만 네, 그렇진 네. 않았고요.
0: 네, 그리고요.
1: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인 줄 모르고 있었던 저희 뭐 자녀들, 친구의 엄마들 그런 학부모님들
0: 맞아요.
1: 께서도 이제야 오해가 풀렸다면서 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미처 그분들도 말은 못하고 있었네요.
1: 맞아요.
0: 저분이 저럴 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나를 봤는데 못 본 척하지?
1: 맞아요.
0: 뭐 이랬다가 이제 그 오해가 풀렸다?
1: 맞습니다.
0: 근데 섭외를 받은 게 아니라 방송국에 직접 사연을 보내셨다고요?
1: 네. 제가 직접 KBS 홈페이지 들어가서
0: 네.
1: 글을 썼어요. 사연을 보냈어요.
0: 오늘 이 방송 듣고 KBS 홈페이지에 많은 분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1: 아, 그 시기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번아웃이 좀 세게 왔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내일 당장도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밀려들었을 때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리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인간극장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뭐 가족들 동의도 없이 글부터 보냈는데
0: 네,
1: 그렇게 갑작스럽게 출연까지 속전속결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0: 근데 번아웃이 왜 그렇게 깊은 생각까지 이어지면서 들었나. 남편이 좀 말을 안 들었습니까?
1: 그랬으면 고쳐서 쓰기라도 할 텐데요.
0: 오늘도 지금 같이 와주셨어요. 저렇게 좋은 남편 계신데 춤을 춰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이들이 셋이라 너무 힘들어서.
1: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아마 청취자분들 많이 공감되실 텐데 일단은 제가 진행성 시각장애다 보니까
0: 네.
1: 사실 내일 미래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장도 휴직 중이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육아휴직 중인데
0: 네.
1: 이 휴직이 끝나고 나는 과연 복직을 할 수 있을까? 복직 전에, 그러니까 휴직 전에는 그래도 내가 뭐 컴퓨터도 어느 정도 좀 불편하더라도 했었는데 지금의 시력 상태는 뭐 아예 컴퓨터로는 접근도 할 수 없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커가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제가 맞춰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엄마 이것 봐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가 도대체 어딘지
0: 네.
1: 뭘 보라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과연 엄마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엄마가 맞나? 뭐 이런 사실 생각까지도 이게 안 좋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또 물더라고요.
0: 내가 엄마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엄마로서 그 역할을 그 자리에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1: 네. 그런 게 많이 힘들게 저한테 다가왔었고 그게 이제 번아웃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0: 시각장애 원인은 병원에서 뭐래요?
1: 저는 이제 유전성 희귀질환인 스타가르트라는 병이에요.
0: 그러면 중심 시력부터
1: 네, 무너지고 이제 주변부도 암점이 생기고 하면서 어릴 땐 이게 진행성이다 보니까 몰랐어요.
0: 네.
1: 그냥 남들보다 조금 눈이 안 좋은 줄만 알고 또 대학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었거든요.
0: 네.
1: 8살, 9살쯤에. 근데 그 당시 정밀 검사가 그 나이에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안과를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0: 암실에 한참 동안 혼자
1: 네.
0: 있어야 되고요. 그냥 아예 빛이 차단된 곳에 그리고 눈에 두꺼운 렌즈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거기다가 그 깜깜한 암전 상태로 막 한 시간 이상 있었는데 거기다가 카메라 후라시 불 터지는 것처럼 촬영을 해요.
1: 맞아요.
0: 그 어린이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1: 네.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19살에서야 다시 안과를 찾게 되었고 그때 저의 정확한 병명과 제 정확한 눈 상태를 알게 되었어요.
0: 그렇군요. 그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그 대학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대학도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 일반 학교를 겨우 다녔기 때문에 대학도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대학교를 갔어요. 4년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 당시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네. 너무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헌정보학을 전공을 하고 시각장애 복지관이랑 점자 도서관에서도 그래서 근무를 했었어요.
0: 시각장애 원인이 스타가르트라면 체크시 안 보여졌을 텐데요. 그 나이 때는.
1: 맞아요.
0: 근데 어떻게.
1: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계속 책을 읽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서 복지관이나 그런 전자도서관 등을 이용해서 듣는 책들 있잖아요. 오디오북. 네, 그런 걸로 읽고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들 막 열심히 읽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19살에 시각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사회에 대한 반항심 같은 게 아직 있었거든요. 책을 못 읽는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에서 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그때는 있었어요.
0: 이런 거죠. 왜 안 돼?
1: 그쵸.
0: 이런 거죠.
1: 네. 내가 보여줄게.
0: 그런 거죠.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실명 원인이 망막색소 변성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망막색소 변성증은 주변부부터 이렇게 시력이 상실돼가는 경우가 있고 중심부부터 시력이 상실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중심부부터 시력이 상실했거든요. 스타가르트와 거의 똑같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가 중증화되는 그 진행 그 시점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는 7평시 당연히 안 보이셨을 텐데.
1: 그렇죠.
0: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옆에 짝이 읽어줬습니까? 칠판 글씨 같은 거?
1: 정말 한 번도 칠판 글씨를 읽어본 적도 없고
0: 네.
1: 친구 공책을 베껴서 써본 적도 없어요.
0: 네. 안 보이니까.
1: 네.
0: 네.
1: 그냥 사실 억지로 버텼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은.
0: 아니, 어떻게 억지로 버텼어요? 저는 짝 읽어주는 거 받아 적었는데.
1: 근데 저는 그런 시도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0: 야, 그냥 집중해서 들었군요.
1: 네. 오로지 선생님 네. 말씀하실 때 듣는 거. 그거 네. 하나에 의존하고. 근데 그때도 오해가 많았어요. 왜냐면 뭐 시력이 그냥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사시처럼 눈동자가
0: 저기 밤 한번 세 봅시다. 아, 저 시험 보다가 뒤통수도 맞았다니까요.
1: 저도 있습니다.
0: 아이고 이런.
1: 책 읽는데 자고 네. 있다고.
0: 아, 그러니까요.
1: 왜? 오해하시고 칠판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딜 보니? 그래서 분필도 한번 맞아보고 피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0: 이건 네. 참.
1: 오해를 많이 받고 억울했는데 그래도 제가 오히려 19살에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나니까
0: 네.
1: 차라리 후련해지더라고요.
0: 와.
1: 왜냐면 내가 억울했던 게 맞구나.
0: 아니요. 어쩜 저랑 똑같아.
1: 아, 정말요?
0: 저는 장애인체전에 나갔다가 거기서 부정선수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1: 와.
0: 네,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이다보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거 하나 달랑 들이다보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거기 뭐 한 번씩 이렇게 선수 뭐 체크한다면서. 그럼 멀리 뛰기 나갔는데 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정선수라서 저는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1: 억울해라.
0: 세상에. 그때 우리 저 약시아급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제가 눈이 많이 나쁜 축에 들었는데.
1: 아, 그런데도요?
0: 네, 이거 잘, 그때만 해도 잘 이렇게 찾아내지 못해요. 그 병의 네, 원인이나 이런
1: 맞아요.
0: 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단을 정확히 받았거든요.
1: 네.
0: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1: 맞아요. 예. 네. 그동안 내가 왜 억울했는지 그게 이게 풀리더라고요.
0: 네. 근데 도서관에 가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보여주자.
1: 네.
0: 어떻게 하셨어요?
1: 근데 말씀 앞에 드렸지만 네. 점자 도서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시중에 출판되는 일반 단행본을 다룰 일은 별로 없었고 이제 녹음 도서라든지 점자 도서 대출, 점자 라벨 도서 이런 쪽으로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일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0: 그런데 지금 일하시는 곳은 재무행정팀이에요?
1: 네. 정확히는 아리랑 국제방송의 재무회계팀입니다.
0: 아리랑 국제방송에? 아니 거기에 저 좋은 직장 그만두고 더 좋은 직장 가셨네요.
1: 네.

0: 어떻게 일하셔요?
1: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력이 있었어요. 잠존 시력이 지금보단 기능이 좋았기 때문에
0: 네.
1: 확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 그리고 사실 재무 일을 보다 보면 막 계약서도 사실 많이 써야 되고 오타를 본의 아니게
0: 맞아요.
1: 많이 냈었어요.
0: 어쩔 수 없습니다. 네,
1: 그런 부분을 저희 사수가 이제 한 번 더 사실은 그분이 하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이제 제가 장애인 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컨펌도 해주시고 네, 많이 이제 같이 수정해 주시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0: 네.
1: 기다려 주시고
0: 그럴 수밖에
1: 정말
0: 없어요.
1: 동료분들 네. 배려 덕분에 네. 일을 할 수 있었고 휴직도 지금 네, 네. 하고 있죠.
0: 아 휴직을 하셨잖아요.
1: 네.
0: 육아 때문입니까?
1: 네. 육아휴직 중입니다.
0: 어떻게 결혼을 하시고 아이 갖고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신 겁니까?
1: 네.
0: 오. 그러면 번아웃을 이겨낼 돌파구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송 출연하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저는 저 직장 일 하랴 육아 하랴 막 이거 너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장은 일단 휴직을 하셨군요.
1: 네.
0: 그럼 번아웃이 온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1: 오히려 직장 다니고 워킹맘이던 시절은 번아웃보다는 그냥 체력이 힘들다.
0: 아.
1: 네. 그냥 그런 정도였어요. 오히려 저는 활동적인 사람이라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그런 바쁜 일상이 어쩌면 더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여기에 플러스로 시력이 급격하게 네. 상실되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좀 몸에 많이 무리가 가는
0: 네. 네.
1: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장애가.
0: 맞습니다. 네. 몸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그렇고
1: 네,
0: 그게 영향이 가요.
1: 네. 그러면서 그냥 시력이 나빠지고 아이들 돌보는 게 뭐 육아가 힘들고 단순하게 이런 일이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이제 비슷하게 내가 지금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어린 아이에게조차도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도 지갑을 못 찾아서 엄마 지갑 어딨지? 엄마 지갑 보이는 사람. 이렇게 어린 아이한테조차도 의지를 해야 되는 제가 너무 하찮게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게 저를 많이 짓누르고 힘들게 했었어요.
0: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엄마로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크지 않았나 싶네요.
1: 네.
0: 그럼 복직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재활 교육은 받으셨습니까?
1: 제가 기초 재활을 중도 이게 제가 선천성이긴 하지만요.
0: 네.
1: 중도 시각 장애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0: 아 중도 시각 장애인인 게 맞아요.
1: 아, 그렇다고 네, 할 수 있겠죠.
0: 네, 예 맞아요.
1: 그렇다 네. 보니까 기초 재활에 대한 생각을 사실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 내가 재활을 받아야겠구나라는 거를 좀 여실히 느끼고
0: 네.
1: 저희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복지관이 마침
0: 아하.
1: 재활 교육 프로그램 모집을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0: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음성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배우는 것부터 점자부터 보행까지 다 배우게 될 텐데
1: 네.
0: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기대되세요?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일까요?
1: 무서워요.
0: 제가 선배인데요.
1: 네. 네.
0: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1: 그런가요?
0: 네.
1: 선배님 말씀을 믿고 네 두려움을 좀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게 중도에 실명하고도 이 재활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근데 이건 무조건 받으십시오.
1: 네.
0: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미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나의 장애가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1: 맞아요. 네.
0: 오늘 남편 같이 오신 거 보니까 충분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해결이 되셨으니까.
1: 네, 감사합니다.
0: 이제 기능적인 거는 배우면 되죠, 뭐. 나이가 셋이잖아요.
1: 네.
0: 아들, 딸, 저 어떻게 돼요?
1: 아, 저희 집은 아들만 셋.
0: 아들만 셋.
1: 네.
0: 이거 저 아무리 얌전하고 다소곳한 분도 아들 셋 키우면 장군님 된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1: 웃음만 나오네요.
0: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1: 힘들다고 말하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서 네 정말 즐겁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네.
0: 육아에 좀 도움 좀 받습니까?
1: 어떤 걸?
0: 남편에게?
1: 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네. 저희 남편이 사실은 다 해요. 정말. 어. 자랑 같지만 자랑입니다.
0: 아니, 저게 무슨 나라를 구하셨나요? 아니, 어떻게. 아. 세상에.
1: 제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0: 잘 고르셨군요. 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1: 네.
0: 근데 7월 마지막 주주, 8월 첫 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학이 있잖아요.
1: 네.
0: 아이들이 방학이면 이거 엄마는 그때부터 전쟁이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남편 도움 계속 받아요? 어떻게 해요?
1: 저희 남편이 네. 소방관이에요.
0: 어휴.
1: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소방관 교대 근무가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이제 쉬는 이런 당비비 근무 방식인데요.
0: 네.
1: 그럼 24시간 근무는 주말, 공휴일 상관이 없어요. 네, 언제든지 주말에도 휴일에도 아이들 방학에도 출근을 합니다.
0: 네.
1: 어쩔 수 없이 제가 네. 아이들 하나를 독점을 하고 네, 그 방학을 이제 이겨내야 돼요. 지금 저희 아들 셋 중에 두 명은 쌍둥이라 좀 쌍둥이고 어려요. 네, 그래서 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동네 어귀에서 해결을 하고요.
0: 지금 첫째가 7살 아들이죠?
1: 네, 지금 첫째는 7살인데 요 친구랑은 이제 다니기 편해요. 예전에는 둘이 다니면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네. 그 압박감이 좀 힘들었거든요.
0: 벌써
1: 아이에게.
0: 이 아이가 의젓하게
1: 네.
0: 의지가 되는군요.
1: 지금은 저의 안내견이자 저의 안내인이자 네. 네, 왜냐면 안내견이라고 한 게 이제 막 찾아주더라고요.
0: 네.
1: 계단도 찾아주고 신호등 초록불도 봐주고 요즘은 한글도 읽어요. 저보다 나아요. 한글도
0: 혹시
1: 읽어요.
0: 동생들 봐주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1: 그건 별개더라고요.
0: 그건 별개고
1: 네.
0: 사랑은 받아야죠.
1: 네.
0: 근데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할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를 돕다니.
1: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저를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좀 더 일찍 배려를 배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0: 큰 힘을 될 겁니다.
1: 네.
0: 근데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 출연을 감행을 하셨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인간극장이란 말이죠. 이거 저 가족 뭐 일상 다 방송에 완전히 노출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때 어떻게 저 귀한 남편님은 저 동의하셨습니까?
1: 반대했습니다.
0: 당연하죠.
1: 네. 네, 반대를 어떻게 출연을 심하게 했어요.
0: 네.
1: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의 사생활을 모두 노출하는 걸 포함해서 심지어 남편의 이제 직장까지도 어쩌면 네, 오픈이 돼야 되는
0: 네.
1: 거라서 그런 부분에 남편이 좀 많이 심란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설득을 했죠. 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 동력이 지금 필요한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고 좀 세상에 알리고 싶다.
0: 네. 네.
1: 그래서 설득을 했고 남편도 사실 크게 오래 반대하지 않고 네. 저를 위해 희생해 줬죠. 받아들여 줬습니다.
0: 저 사인 받아야 될.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1: 아, 저희는 이제 운동을 하다.
0: 오호.
1: 네, 체육관에서 만났어요.
0: 운동을 어떻게?
1: 아직 제가 시력이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기능이 더 좋았을 때
0: 네.
1: 남편도 저도 약간 격투 관련된 운동을 좀
0: 격투?
1: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가라테 도장에서 처음 지인으로 알게 되었어요.
0: 무슨 가라테? 가라테도 여러 종류 있던데.
1: 네. 극진 가라데.
0: 최배달 선생님.
1: 맞습니다. 아시네요.
0: 그 가라데 서로 대련하다가?
1: 그렇죠.
0: 아유.
1: 제가 먼저 반해서 네 제가
0: 네, 사귀는 것과 네 꼬셔서 성공을 하셨는데 결혼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1: 네.
0: 결혼해야겠다 할 때 어려움 없었습니까?
1: 없었겠습니까? 제 마음에서부터 이미 어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시댁에서 이렇게 흔쾌히 저를 받아들여 주실까라는 제 마음의 벽이 이미 있었어요, 사실은.

0: 저에 대한 이제 부끄러움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남편이 먼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아왔어요.
1: 네. 네. 어쩌면 우리 집하고 거의 이렇게 남자 여자만 다를 뿐. 아. 그게 비슷한지 모르겠네요.
0: 와, 신기하네요.
1: 결혼 승낙을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0: 와, 네. 저의 벽을 그러니까 먼저 허물어준 거죠.
1: 그러면서 나보고 왜 청혼을 안 하니?
0: 어?
1: 그래도 내가 엄청 부끄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렇게 오픈을 하고 뭐 그런 결혼 이야기들도 다 방송에서는 하고 그러셨을 텐데
0: 네.
1: 하고 난 다음에 네. 어때요? 일상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0: 우선 제가 많이 저를 받아들이는데 편안함이 찾아왔고
1: 이야.
0: 방송을 보고 정말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먼저 혹시 아. 책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1: 그래서 책을 내게 되셨군요.
0: 네. 일단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도 하기 전에 하겠다고 했고 아이들 육아하는 틈틈이 네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일상의 작은 일도 다르게 보는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1: 아.
0: 그렇게 반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책이 이제 5월 말에
1: 네.
0: 네, 출판이 되었습니다.
1: 그 이름이 뭐였죠?
0: 네, 책 제목은 일단 시작하고 봄입니다.
1: 네, 봄날이 좋죠.
0: 네.
1: 그래요. 진행성 질환을 갖고 있어서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사실 그 유현진 씨가 번아웃을 겪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0: 네.
1: 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그 책에도 좀 쓰신 겁니까?
0: 네. 제가 시각장애 그리고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썼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뭐 각자 삶의 무게와 그리고 뭐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계시잖아요.
1: 네.
0: 네. 그런 분들이 읽으셨을 때 작은 희망이나 용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1: 네.
0: 책을 썼습니다.
1: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0: 그중에 가장 제가 공들였었던 내용은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1: 네.
0: 이제 저도 실제로 겪었고 제가 겪었던 걸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썼는데 우리가 특히 저 같은 진행성은 할 수 없는 게 점점 늘어가거든요.
1: 네. 네.
0: 매일 상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늘어갈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건 과감하게 인정해주고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거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탄력성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1: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져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하죠.
0: 네.
1: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0: 네.
1: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신 거군요.
0: 네.
1: 네, 끝으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0: 네. 일단 시작하고 봤으니까 일단 좋은 끝도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출판한 책이 조금 더 널리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지기를 네, 바라는
1: 네.
0: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가오는 9월 3일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에 있는 작은 책방에서도 가까이 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북토크를 네, 오후 7시에
1: 네.
0: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강연 의뢰나 이런 기회가 닿는다면 네, 사람들을 만나서 청중을 만나서 네, 제 이야기도 나누고 희망도 나누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하고 싶습니다.
1: 네. 저도 가까이서 응원하겠고요. 오늘은 초보 작가시잖아요.
0: 네. 네
1: 다음에. 경력 작가로 네, 또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두 번째 책, 뭐 세 번째 책, 뭐 다 출간되길 기대하고요. 가족들과 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심준구의 새선곡이 오늘은 신간 일단 시작하고 봄의 저자 시각장인 유현진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같이 듣죠.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이 정도의 배려라니 놀랐습니다. 건물 주차장이 지하가 아니라 주상 2층, 3층에 있는 곳이 있죠. 그런 경우 대개 주차장과 사무실들이 있는 구역은 벽으로 막혀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문이 있고요. 활동지원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바로 그런 구조의 건물에 들렀습니다. 제가 방문하려는 사무실은 지상

층에 주차하고 계단을 몇 개 올라 사무실들이 있는 구역으로 통하는 철문을 열고 가야 하는 곳이었는데요. 활동지원사와 함께 이동하면 어려울 것 없는 일인데 그날은 주차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단 근처에 차를 세운 다음 활동지원사가 저를 계단 앞까지 안내해 주고 거기서부터는 저 혼자 이동하기로 했죠. 활동지원사는 제 손을 계단 난간에 대주었는데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시각장애인이셔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몇몇 사람들이 그 계단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아 미안합니다 하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바삐 움직이는 발소리가 나면서 서둘러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쪽이에요 라고 방향을 말해주고요. 또 한 사람은 사무실 구역으로 가는 철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 사람 중 누구도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고요.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란 말을 듣고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신속하게 움직였죠. 정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입니다. 김범용의 노래 듣습니다. 나의 소원.

0: 친숙한 클레의 생명곡과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레의 생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정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한빛 예술단에서 특별한 공연을 하더라고요.
1: 네.
0: 제목이 조금은 특별한 인어공주예요.
1: 네, 그렇죠.
0: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1: 아,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조금은 특별한 피노키오를 먼저 했고요. 조금 특별한 피노키오는 저 시력이에요. 조금 특별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 그런 것들 달았었고,
0: 네.
1: 이번 인어공주는 청각장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 조건에서 이제 육체 삶을 살다가 선택을 하는 기로에서 결국 소리, 말, 목소리를 포기를 하지만 많은 네. 사람들이 조금은 특별한 인어공주를 서로 돕는다. 이런 뭐 따뜻한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음악극이죠.
0: 한빛 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 단원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1: 네.
0: 어떻게 청각장애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1: 아, 뭐 그렇게 장애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인식을 시키는 네.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렇게 음악극을 꾸미게 된 것 같습니다.
0: 벌써부터 내년 공연이 기대가 됩니다. 조금은 특별한 백설공주가 될까요? 오주의 마법사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1: 그렇죠. 네.
0: 자,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베토벤의 곡이에요. 피아노 네.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입니다. 작품 번호 80. 이 곡은 베토벤이 언제 작곡한 거예요?
1: 작곡 연도는 1808년이에요. 초연도 그해 겨울 12월 22일 날 비인의 안데어 비인 극장에서 초연을 했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음악회로 남아 있어요.
0: 네.
1: 단일 음악회에서 정말 그 세계적인 시대를 대표할 만한 명작이 엄청 여러 곡이 동시에 연주가 된 그런 음악회로 기록이 돼 있죠.
0: 그렇군요.
1: 네, 운명교향곡 잘 아시죠?
0: 우와.
1: 그다음에 또 전원교향곡 베토벤의 그리고 피아노협주곡 4번. 피아노협주곡 4번은 보통은 협주곡 앞부분을 오케스트라가 서주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 형식을 깨고 피아노 독주를 시작하는 4번.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 게다가 지금 오늘 들으실 이 코랄 판타지 합창 환상곡은 피아노가 독주로 환상곡 스타일로 연주를 하다가 네. 피아노 협주곡처럼 이루어지면서 교향곡적인 웅장함이 나타나다가 마지막엔 합창으로서 감동적인 그 피날레까지 장식을 하는 그런 어떤 정말 대규모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던 그런 음악회였죠.
0: 그러면 이 훌륭한 곡들이 이날 처음 한꺼번에 어떻게 선을 보이게 된 겁니까?
1: 4시간이 넘었다 그래요.
0: 이야.
1: 이 음악회가. 네.
0: 아니 연주자도 힘들 것 같고요. 아니 청중들 입장에서도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1: 당시에 또 겨울이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사흘 전이었으니까 엄청 추웠는데 극장에 난방을 거의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연주자들과 청중들은 추위에 굉장히 곧 괴로워하면서 4시간짜리 음악회를 들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그 음악회는 좋은 영향

0: 은 정말 너무나 걸작들이고 해서 그런 의미상으로 굉장히 그 손꼽히는 음악회가 됐죠.
1: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죠.

0: 감상평을 하는 것조차 좀 쉽지 않게 느껴져요. 곡 해설을 좀 쉽게 부탁드립니다.
1: 피아노 독주로 시작했죠. 환상곡풍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발전을 해나가요. 그런 이 환상곡 앞부분만 띄워넣고 들어도 참 아름다운 곡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토벤 특유의 긴장감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죠.
0: 와, 근데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1: 네.
0: 이 곡이 그 부르의 명곡들과 함께 하루에 다 편성이 됐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4시간 그렇죠. 이상 공연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곡이 된 건데
1: 마지막 곡이었어요. 그날의 음악의 대미를 장식했던
0: 대미를?
1: 곡인데
0: 와.
1: 그 피아노 환상곡 독주곡과 피아노 협주곡 교향곡 합창곡이 다 모두 포함이 된 그런 작품이죠. 네. 베토벤이 얼마나 그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가 예술가로서의 추구하고자 하는 게 너무 욕심이 많은
0: 네.
1: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합창 환상곡이 어떤 좋은 실험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9번 합창 교향곡이 어떤 토대가 된 거죠.
0: 그런 거군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좀 엉뚱한 질문 같습니다만 베토벤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 예술에 대한 열정 때문에
1: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거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0: 네. 네.
1: 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 보여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연주자들 연습 문제도 그렇고 극장의 난방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음악 외적으로 자기의 창작 활동 외적으로
0: 네.
1: 그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굉장히 괴로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0: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또 분위기를 또 정말 훌륭한데 오늘 연주자는 누굽니까?
1: 다니엘 바렌보임 녹음이에요. 상당히 명반을 꼽히고 있고요.
0: 네.
1: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인은 오토 크램페럼입니다. 이 곡이 상당히 길어요. 앞부분 환상곡만 우리가 들어도 참 아름다운데 뒤에 너무나 웅장하니까 기회 되시면 네.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0: 너무나 놀라운 합창도 나오고요.
1: 그렇죠.
0: 베토벤의 피아노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작품 번호 80입니다. 오늘도 정말 감동적인 선곡이었어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정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훌륭한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싫어한다는 감정은 내가 갖는 것도 싫지만요, 누군가 나를 향해 갖는 것도 참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도 없고 바꿔놓을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관계에 있어 좀 쿨해져야 합니다. 괜히 상처받지 말고, 그렇다고 또 상처 주지도 말고, 좋은 사람들끼리 달콤한 말 나누면서 싫은 감정은 잊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박정현의 달아요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예전에 애청자 양미수님께서도 이 노래 자주 신청하셨었는데 요즘은 좀 바쁘신지 잘 오시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긴 요즘 농사지는 분들 매우 바쁘실 때죠. 별일 없이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농사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참 괴롭지만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알면 참 괴롭죠.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 괴롭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일일 텐데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싫다고도 하니 그게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더 좋아해 주면 됩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달콤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지내보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함께하겠습니다. 현은서님, 작은 구슬 모래알이 물결 속에 부서지고. 아침부터 머릿속에 맴도는 노랫말을 검색해보니 박선희의 하늘이란 노래였네요. 어느 좋은 날 들려주시와요 라고 사연 보내셨죠? 그날이 오늘입니다. 현은서님,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박미님께서는 노디 옛 노래 듣다 보니 생각나 올려봐요. 김신의 터질 거예요. 신청해 놓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곡도 함께 듣죠. 박선희의 하늘 이어서 김신애가 부릅니다. 터질 거예요.

박선희의 하늘 그리고 김신의 터질 거예요 예쁜 노래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박경자님의 사연인데요. 노디 주말 꼭두 새벽부터 단지에서 쇠 가는 소리가 나 깨어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어요. 이웃분들이 소리내는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시니 그저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만 하는데 괘씸하네요. 동네 사람들 잠 다 깨우고 말이에요. 라고 화가 나셔서 사연 보내셨습니다. 좀 너무한데요. 새벽 5시 30분부터 쇠 가는 소리라니. 이건 좀 너무한 거 맞죠? 예,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해도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박경자님 화난 마음 신청곡으로 풀어드려야 되죠. 네, 한로로의 영영 청하셨죠? 이 곡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애님께서는 노디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좋아하거든요. 이대화 평론가의 코너 제목 보면서도 좋은데 했는데 코너 시그널 들으니까 더 좋네요 라고 하면서 사연 보내셨습니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애님. 또 이정구님께서는 근무 중인데 곧 퇴근하려 준비 끝.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키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매주 토요일 이대화 평론가와 함께하는 처음 그 느낌처럼 코드 음악이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코드라 짧게 만들어서 끝까지 못 들으셔서 아쉬웠을 테니 오늘은 예 전곡을 들려드리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엄혜영님께서는 노딩 저는 대딩 막내딸 더운데 밥 해주느라 힘들어요. 노딩 힘내라고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꼬기용 신청곡은 인순이의 친구여예요. 우리 예쁜 콩님들은 다 친구예요. 맞죠? 노딩 더위 조심하세요. 용용용 이응 받침을 잔뜩 넣어서 보내셨습니다. 엄혜영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친구 맞습니다. 엄혜영님도 더위 조심하시고 신청하신 노래 인순이가 피처링한 조PD의 친구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이소영님께서 노디 언제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들려주세요 이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들려드리죠 이소영님. 자 그럼 먼저 한로로의 노래부터 전해드립니다. 영영.

방금 들으신 곡은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였고요. 이전에 들려드린 곡은 한로로의 영영,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그리고 인순이가 피처링한 조피디의 노래 친구여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전해드리죠. 양승무님께서 1968년 고교 시절 그 시대의 낭만을 담은 명곡들이 듣고 싶어집니다. 배호의 누가 울어, 그리고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이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승무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그 시절의 낭만을 노래한 명곡 가운데서 오늘은 배호의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미국에 계신 박지연님께서는 미국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노디, 제작진분들 항상 그 자리에 계셔주심에 위로가 됩니다. 전 세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바람을 담아서 노사연의 바램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박지연님 반갑습니다. 뭐라면 미국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겠죠? 먼 곳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더 찡해집니다. 시차가 꽤 될 텐데 몇 시에 듣고 계시니까 또 궁금해지네요. 여건 되시는 대로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곡 노사연의 바램 잠시 후에 들려드리죠. 또 성함이 비슷한 두 분의 사연입니다. 신정희님께서는 오늘 여고 친구 셋과 점심 먹을 건데 그 시절 수다 엄청나겠죠? 김인순의 여고 졸업반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정희님, 네, 고등학교 친구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으셨을까요? 신정희님께서 친구분들과 함께 하셨을 시간을 떠올려보니 왠지 저도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네요.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또 신창희님께서는 노디 밭에서 깻잎 따며 신나게 듣고 있어. 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죠. 나훈아의 태수영 들려주시면 더욱 행복할 듯하네요 이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신창희님 파주에 계시다고 하셨던가요? 신나게 재밌게 일하시는 신창희님 생각하니까 신청곡을 안 들려드릴 수가 없죠. 나훈아의 태수영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배우의 노래부터 나갑니다.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배호의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노사연의 바램, 그리고 김인순의 여고 졸업반에 이어서 나훈아의 테스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문광철님께서 노디 일요일 애청자 선곡 맛집 재미지게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콩님들 건행하십시오 라고 보내셨습니다.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씀이시겠죠? 우리 문광철님께도 똑같은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건행하십시오, 문광철님. 진현숙님께서 숨어오는 바람소리 저 이 노래가 좋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좋아하신다니 더 듣고 싶어지네요. 진현숙님, 오늘은 김현숙의 목소리로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또 김재성님께서는 운전이 직업인데 차에서 듣다가 오늘은 마산 해양 인공섬 한 바퀴 돌며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신청곡 하나 보냅니다.

한영의 여울목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재성님 운전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오늘 어디에서 듣고 계실까요? 어디에서 함께 하시든 안전하고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리죠. 김현숙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어서 한영애가 부릅니다. 여울목

김현숙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한영의 여울목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많은 분들과 함께 임지영님께서 선정하신 김동률과 이소은의 욕심쟁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어디서나 사진관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지요. 사진관 쇼윈도에는 가족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사진 속에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사실 이쁘고 잘생긴 모델들을 데려다가 오붓한 분위기를 연출해봐도 진짜 가족들이 자아내는 친밀한 느낌은 결코 흉내내지 못한다고 하지요. 피를 나누고 오랜 세월 함께해온 가족들만이 풍겨낼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한솥밥 먹고 지지고 볶고 다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닮아가는 표정들, 그리고 서로 힘이 돼주며 어려움을 이겨낸 기억들. 어쩌면 이 방송을 오랫동안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면은 얼추 비슷한 표정과 기운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가족 모임 하는 기분으로 한 시간 함께해 주시죠. 오늘 첫 곡은 김추자의 노래입니다. 무인도.

0: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네, 이 첫 구절만 들어도 옛날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겠지요? 일요 초대석, 오늘은 통기타 하나로 세상을 위로해 오신 어니언스 임창재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박수 쳐도 되죠?
0: 아, 그럼요. 예.
1: 오래간만입니다.
0: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1: 예, 그렇죠. 나 이 전주 시그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이 어깨를 덜렁덜렁 한다고요.
0: 대지의 항구.
1: 예, 이 노래가 좋은 노래예요.
0: 아, 그럼요. 예. 저 얼마나 좋은 소리가.
1: 지금도 잊지 않고 이거를 타이틀로 써줘서 나중에 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0: 아니, 포크계의 전설께서 예. 또 아주 흘러간 옛 노래도 많이 좋아하셨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도 무대에 오르시죠?
1: 네, 무대에 올랐는데 한국, 우리나라는 뭐 시대가 바뀌니까 네. 그렇게 술자리가 많이 없고 아. 어디든지 모임 행사라든지 그건 이제 자주 나가고 네. 주로 외국 쪽에 많이 나가요.
0: 외국에 네. 교민들 위로하러
1: 그렇죠. 그 1년에 한 대여섯 번 다 나가죠.
0: 여전히 네. 인기시네요.
1: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노래하기 전에 네. 아니, 외국을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노래를 하나씩 배우거든요.
0: 아.
1: 근데 다 가서 노래를 해줬는데 중국은 몰라요.
0: 왜요?
1: 중국 발음이 안 돼.
0: 아 중국 발음이 제일 어렵습니까?
1: 예, 얼마 전에 그저 위해라고 웨이하이.
0: 웨이하이. 예.
1: 백두산 그 거기 공연 예, 예. 갔는데 중국만 하나도 모르니까 노래하기가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0: 아니 다른 외국어도 역시 어서 흉내내는 거잖아요. 외워서.
1: 예, 영어는 이제 간신히 부르는데 예. 중국 노래는 어떻게 발음도 이상하고 그래서 노래를 못하겠어요.
0: 아, 네. 하지만 뭐 중국 교민들도 우리말 다 알아들으시니까.
1: 아, 좋아하세요.
0: 예. 아, 얼마나 좋으십니까. 참. 근데 그 뭐 TV 방송 간혹 이제 가요 무대에 있으시면 이제 네. 나오시고
1: 네. 네.
0: 가끔 또 2년 전인가요? 그 송승환 씨 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 네.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신 모습 쭉 봤는데
1: 네.
0: 아, 거기서 아,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 그게 이제 10부작으로 하니까
0: 예.
1: 할 얘기는 이제 웬만하면 다 하죠.
0: 그러니까 어니언스와 임창재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1: 예, 예, 예. 네,
0: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예. 아유 들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0: 제가 뭐 굳이 남의 유튜브를 뭐 홍보할 건 아니지만 네. 유익해서
1: 예. 네.
0: 그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시지만 선배님도 연세가 이제 근 여든에 가까워지시잖아요.
1: 저는 본 나이가 48년 무자생 쥐띠예요.
0: 아.
1: 그러니까 78세가 되죠.
0: 예, 내후년 여든 되시네요.
1: 네, 호족 정식 호적으로는 저 이제 일제 시대 때 어머니, 할머니, 우리 누나 나 이렇게 네 아버지 이렇게 왔다가 아버지는 그때 왜 갔나 피난을 내렸냐면
0: 예.
1: 한강 다리 끊어진다고 그래가지고
0: 아, 그렇죠.
1: 무서워가지고 황해도 사리원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0: 고향이 황해도 사리원이시군요.
1: 네. 근데 이제 피난을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어디 가시고 없어진 거예요. 그 할머니가 수원에 갔다가 다시 오시면서 찾아봤더니 미아리국에 넘어가다가 따발총으로
0: 예.
1: 다
0: 아.
1: 돌아가셨고
0: 예.
1: 그래가지고 국민학교를 네 군데를 댕겼어요.
0: 아, 아버님께서 참사를 당하신 거군요. 네, 미아리국에서.
1: 얼굴도 아이고. 기억도 안 나고
0: 예, 예, 예.
1: 그 뭐 기록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몸만 왔으니까.
0: 아.
1: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0: 같이 내려온 게 다 가족들 다 같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1: 예.
0: 어머님도 내려오시고.
1: 예.
0: 그 형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
0: 아, 딱 둘만 있었고. 예. 예.

0: 그럼 터를 어디에 잡으신 거예요? 서울에서는?
1: 제일 먼저 지나가는 게 그 이 저 서대문에 소련 대사관이라고 있었어요. 러시아 대사관.
0: 예, 예, 예.
1: 그 밑에다 이제 누구 아는 집에다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죠.
0: 그 한국 전쟁 난 이후에는 그 소련 대사관이 좀 폐쇄된 시간이
1: 그래, 폐쇄됐었죠.
0: 그죠.
1: 예, 예. 그걸 아무도 없,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0: 빈터가 됐으니까 예. 거기에 또 눌러서 지내셨고. 예. 아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겠네요 어린 시절에.
1: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지 그 정도 그때는 어려서 모르잖아요.
0: 하긴 또 다 어려웠죠.
1: 그렇죠.
0: 예, 모두가 어려웠으니까. 예예. 예. 자 어쨌든 잘 성장하시고 좋은 음악인으로 또
1: 아유,
0: 대한민국을
1: 감사합니다.
0: 대표하는 예. 포크 음악의 또 레전드가 예. 되셨는데 어니언스 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뭐 그 당시 짧은 기간이었지만
1: 네.
0: 뭐 모든 방송사의 상을 다 휩쓸고 다니면서
1: 네.
0: 1년 반 정도였나요 활동 기간이?
1: 그렇죠. 거의 2년 막
0: 휩쓸라고
1: 그랬을 거예요.
0: 예. 네, 2년 채 못 되고.
1: 네, 못 돼요.
0: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워낙에 임팩트가 강해가지고요.
1: 네.
0: 지금도 어니언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임창재 또 한 분의 이름은 잘 모르더라고요.
1: 이수영
0: 씨. 이수영. 그죠?
1: 예. 네.
0: 어니언스 하면 임창재는 바로 나오는데
1: 네.
0: 이수영 씨의 이름은 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지.
1: 음악 안 하시고 못하셨으니까.
0: 많이 좀 잊혀진 네. 감이 있습니다. 예. 가끔 연락하세요?
1: 요즘에 연락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일이 있고 나도 내 일이 있으니까.
0: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1: 예, 근데 무슨 사업인지는 몰라요.
0: 근데 2000년대 초반에요. 그 KBS의 콘서트 7080에 두 분이
1: 예,
0: 함께 무대에 오르신
1: 적이 있어요. 예, 처음 나왔다가 있었죠.
0: 아, 그러면 그때가 어니언스 해체 이후에 처음으로.
1: 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0: 아, 예. 그 이후엔 또 없었고.
1: 예.
0: 아, 그렇네요. 두 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제가 어니언스라는 타이틀 이름을 가지고
0: 네.
1: 어니언스 임창재입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게
0: 네.
1: 저희들이 음악을 시작할 때 어니언스로 출발을 했잖아요.
0: 네.
1: 임창재로 출발한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어디 가나 어니언스 임창재라고 제가 먼저 소개를 올립니다.
0: 네. 그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쉽고
1: 그렇죠. 예.
0: 더 빨리 알아보시니까요. 예. 예. 자, 1집 앨범부터 뭐 어마어마한 히트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예. 당연히 제가 이제 서두에 소개했던 한 구절 편지.
1: 네.
0: 예. 오늘 첫 곡으로 편지를 당연히 준비했는데 이 곡이 임창재 선배님이 곡을 쓰셨는데 가사를 얻은 사연이 참 재밌더라고요.
1: 예.
0: 어떤 뭐 음악 클럽 같은 데서 연주하시다가 신청곡 보내는 뭐 시를 쓰는 소녀 이야기가 나오고.
1: 예. 그 명동 앞에 보면 그 라스베가스라는 그 이 클럽 같은 게 있었어요.
0: 예.
1: 거기도 이제 밴드 있고
0: 라이브 음악 하는
1: 라이브 음악도 하는데 거기 이제 이수영 씨랑 저는 이제 하모니카 이렇게 들고 뭐 하르볼드도 부르고 막 부르고 있는데 저 손바닥보다 작은 반 같은 그 공책 있잖아요.
0: 조그만 노트. 예예예. 예, 예.
1: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다 사방에 시를 쓰고 가운데 동그라미를 긋고 신청곡 뭐 이렇게 쓰고 와요. 그래서 글씨를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이 신청곡이라고 노래를 했거든요. 그다 보니까 글씨가 학생 글씨예요.
0: 예, 예, 예.
1: 근데 학생 못 들어오거든요.
0: 아.
1: 그 학생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0: 원래 변장을 하고.
1: 예,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하는 아저씨가
0: 네.
1: 그때 이제 일하는 사람 웨이터 아저씨가
0: 네.
1: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누가 보제. 그래서 내가 누가 그랬더니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저기 보니까 여자가 있어요. 저 여자요. 그랬더니 그래 만나봐.
0: 예.
1: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시를 참 좋아서 시를 쓰는데 혹시 이 시 중에서 가사를 쓸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요.
0: 그 당시에 어니언스가 유명해지기 전이었나요?
1: 훨씬 전이죠.
0: 전이었죠. 네.
1: 그 알았다고 공책으로 농서 수습했는데 그게 편지예요.
0: 그 노트 안에 적혀있는 그 시 중에
1: 새까만
0: 하나가.
1: 새까만 시가. 그게 돌리다가
0: 예.
1: 딱 섰는데 편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가사가 아주 간단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그래서
0: 예, 예, 예.
1: 요거 중간에 뭘 하나 고치라고 그랬더니 그 즉시 고쳐주더라고.
0: 단어를.
1: 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아주 노래를 만들었는데.
0: 예, 예, 예.
1: 멜로디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야단 났어.
0: 바로 튀어나온 뭐 모차르트죠.
1: 네, 내가 감정이 없나 보다.
0: 예.
1: 비 맞는데도 가보고 통행금지 원래 유치장에도 있어보고 또 그때도 술 조금 했으니까

0: 술 먹고
1: 예.
0: 밤에 길도 걸어가 보고
1: 예.
0: 뭐 하늘 쳐다보고 별 벌도 보기도 하고 6개월 됐는데 가사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요.
1: 아.
0: 그때 이제 편곡하는 분이 안건마라는 사람이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송창식 씨 그 음악을 바꿔놓은 게 어니언스거든요.
1: 아.
0: 우리는 이제 악단으로 연, 노래를 연주를 했고
1: 예.
0: 트윈포리오는 기타로만 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예. 그 소리가 달라요.
1: 아, 그러면 어니언스의 태생은 예. 이 포크 듀오가 아니고 밴드였어요?
0: 그렇죠. 포크라고 보는 거죠. 시절이 포크, 음악이 포크 음악이니까.
1: 어, 그 악기는 그러면 더 많았습니까? 기타 말고도?
0: 전부 다 그 저 반주 악기 앞단이 있었죠.
1: 아, 그러면 일렉 기타도 있고 뭐
0: 다 있죠.
1: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0: 어, 뭐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작은 색 이것도 다 그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아, 그럼 어니언스의 그 탄생은 이수영 씨와 딱 둘이 시작한 게 아니라.
0: 네, 여자분 그, 한님 있었죠.
1: 아, 여자 멤버도 하나 있었고 네. 또 밴드 구성도 약간 초창기에 있었던.
0: 아니, 그거는 이종환 선생이
1: 네네.
0: 밴드를 붙여줄게 이 사람한테 아, 편곡을 맡겨라.
1: 아, 그랬군요.
0: 그래서 예, 예. 이게 참 인연이 딱 돼서
1: 아.
0: 그때 당시 보면 제 새마을 노래가 제일 밑에 들어가고
1: 건전가요.
0: 그건 꼭 들어가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11곡이 우리 노래가 돼야 되는데 딴 건 악보를 다 줬는데 편지가 없는 거예요.
1: 아, 악상이 안 떠올라서 문번 만들지 못했으니까. 예.
0: 그 안건마 선생이 야, 너 편지 있는데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 그거 안 가져왔어? 그랬더니 그게 어디서 직접 해?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까만 거.
1: 라디오요?
0: 빨간 거 있고 콕 누르더니 여기다 하루에 녹음을 하려고.
1: 아, 녹음 기능 있는 거. 예.
0: 그래가지고 기타 뚝 잡고 에이, 되거나 말고 마음대로 하자 그러고 부른 게 편지예요.
1: 그 자리에서?
0: 네, 그 자리에서 부른 거예요.
1: 한 6개월 동안 끙끙 앓아도 나오지 않던 악상에. 네,
0: 그 자리에서 모르겠다, 바로 그냥
1: 급하니까 부르는... 나왔군요. 야, 근데 이런 또 시대의 또 명곡이
0: 네.
1: 탄생하게 됐습니다.
0: 그 아주 아유. 지금도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그렇죠. 어니언스 네. 하면 또 편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노래 듣겠습니다. 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에서 오늘 한국 포크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어니언스 임창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니언스의 편지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어니언스 하면 우리 이제 포크 그룹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그 뒤에 그 1집 앨범 그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탄탄 그 밴드 사운드가 그렇죠, 반주로 네. 다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말씀 듣고 들어보니까 아 그렇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예. 우리가 어니언스 임창재 선배님의 어떤 그 라이브 무대라든가 네. 보면은 기타 들고 나와서 이렇게 치시니까 연주하시니까
1: 그렇죠.
0: 다 그랬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저 포크 음악이다 그러는 거 그때 당시 유명했던 음률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게 다 가사가 그런 게 전부 다 포크 음악에 관계되는 노래들.
0: 아.
1: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음악이 트로트 음악이 전체적으로 다 들었잖아요.
0: 예.
1: 트로트 음악 가사하고 우리 그때 당시 가사하고는 가사가 달라요.
0: 가사가 다르다는 게 내용이 다르다는 거니까
1: 내용도 다르고 다 달라요.
0: 아.
1: 예. 예를 들자면 무슨 뭐 눈물 젖은 두만강 우린 눈물 젖은 두만강 그런 멜로디를 노래 안 하잖아요.
0: 예.
1: 가사도 그렇고.
0: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음악의 시대 변환이랄까?
1: 그렇죠. 예.
0: 포크 음악이 이제 서서히 자라나면서 예. 형식도 내용도
1: 싹 바뀌었죠.
0: 바뀌었다는 예. 거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열광하게 된 거죠.
1: 예.
0: 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나왔구나 예. 하면서 말이죠. 그게 또 앞장서신 게 어찌 보면 선두주자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신 게 어니언스였고
1: 네. 네. 원래는 선두주자로 보면 저는 송창식 씨라고 그래요.
0: 트윈폴리오.
1: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기가 하도 많으니까
0: 네.
1: 우리를 이제 선두주자로 이제 보시는 거죠.
0: 네. 이 곡이 나오고 나서 그 시대 어떤 뭐 많은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지만은 또 하나 그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여고생들 사이에서 펜팔이 그렇게 유행했다면서요.
1: 네.
0: 편지 주고받느라고.
1: 아유.
0: 팬레터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겠네요.
1: 그 상자로 하나 까뜨게요.
0: 늘 매일같이. 네. 아.
1: 상자 이면은 상자로 하나 까뜨기면 생각을 해서 요 얇은 종이 하나 까뜨게요. 다 못 읽어요.
0: 야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래도 딱 기억에 남는 편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안 읽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1: 저는 글씨 쓰는 걸 제일 싫어해요.
0: 아, 답장은 거의 안 보내셨군요.
1: 거의 안 보낸 편이에요.
0: 이수영 씨도 그러셨습니까?
1: 이수영 씨는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내가 안 하니까 못 물어보죠.
0: 예, 예. 네. 어니언스의 탄생 이야기를 좀 듣기 전에, 그러면 임창재 씨는 음악을 네. 처음 시작한 건 포크는 아니었고,
1: 네.
0: 뭐 혹시 뭐 미팔군 무대에서 뭐 밴드 활동을 하신
1: 거예요? 팔군에서 먼저 했었죠.
0: 아, 그러셨군요.
1: 네. 잠깐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사이키델릭 음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 번쩍번쩍 끼는 거.
0: 그 신중현 선배님도 시도했잖아요.
1: 네. 예. 신중현 선생 그다음에 에드포나하고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0: 사이키델릭 또 사운드. 예.
1: 예, 그다음에 밴드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8군에서는 아마 거의 선두주자로 있었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그땐 사이키델릭이 들어올 때인데 우린 그걸 뭐 한국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구만 디립다 했더니 일주일 만에 니네 집에 가려서 일주일 만에 그냥 일 못하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0: 아, 트렌드를 잘 타야 되는데.
1: 예, 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사이키를 모르니까.
0: 그게 또 안다고 쉽게 또 이렇게 연주가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 사이키델이 그 번쩍번쩍하는 설렘은 돈 많이 들어요.
0: 그지 그 사이키 조명 말씀하시는 거군요.
1: 그렇죠. 예.
0: 번쩍번쩍하는 거.
1: 번쩍번쩍하는 예. 거예요.
0: 아, 사이키델릭 사운드는 또 다른 그 음악 용어라서
1: 조금 다르죠.
0: 예. 예. 예. 아 그러다가 이제 어니언스를 결성하게 된 것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1: 어니언스 한 거는 이제 그 이수영 씨 친구분이
0: 네.
1: 나를 찾아왔어요.
0: 아.
1: 우리 그 누가 기타 치는 사람이 있는데
0: 네.
1: 기타 치는 사람이 누군데 이래도 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안이 좋다.
0: 오.
1: 이 이봉조 씨의 이씨 가문에
0: 네.
1: 훌륭하신 분의 자손이다.
0: 아, 그러니까 이봉조 씨와 이수영 씨가 인척 관계.
1: 인척 관계예요.
0: 아, 그랬군요.
1: 이충무공 집안이에요.
0: 아, 이순신 장군님.
1: 네, 그렇죠.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검사다 판사다 하는 사람은 전부 그 이수영 씨 뭐 조카 볼대고 이런.
0: 아유, 명문가였군요.
1: 예. 네. 그러니까 한번 만나자 해서 몇 명이 하는데 두 명인데 그래서 야, 이 미친 사람아. 음악을 어떻게 둘이 하냐. 보통 다섯 명은 해야 되잖아.
0: 밴드만 왜? 생각하시고.
1: 드럼 있어야 돼. 기타 있어야지. 건반 있어야지. 드럼 있어야지.
0: 네.
1: 이것만 해도 네 명인데.
0: 네.
1: 가 그랬더니 며칠 또 와서 음악이 된다는 거야.
0: 오.
1: 그때 그런 음악을

0: 한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1: 예, 예.
0: 그때 다음날 3일쯤 또 왔어요. 딴 데는 땅 팔아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이수영 씨 만나면 땅 안 팔아도 된다. 돈 안 드려도 된다.
1: 돈이 많이 있으셨나 보죠. 아니 이봉조 씨 선생 덕분에
0: 그 힘이 좋으니까
1: 후광이 있으니까. 예. 아.
0: 그래 한번 가서 만났는데 그 저 이제 답심리에 그 스타디오가 따끔한데 통기타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기타 얼만큼 쳤어요. 그리고 소름 불어보다가 있는데 그때 당시 Pop the Magic Dragon 노래죠.
1: 피터 폴 앤 메리.
0: 네, 피터 폴. 그거를 딱 틀어줘요. 오. 그러면서 아, 이 노래를 좀 이렇게 복사 따가지고 올 수 없냐. 그래서 이렇게 듣고 내가 내일 오겠다 그랬더니 아니 내일 안 된다 그래서 네. 왜 이거 한참 걸린대.
1: 아.
0: 아니 내일 가져올게요. 내일 가져온다니까 안 가져 알았어요. 그러고 어디서 왔어.
1: 네.
0: 그러고 나서 이승훈이 딘디딘따다 이렇게 알페지에 뜯잖아요. 난 저 뒤에서 띠띠리띠띠띠 이걸 쳤어요.
1: 오.
0: 그때 초반에 딱 쳤더니 이승훈이 저 기타 치던 나를 보더니 그런 음악 없대는 거야.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옛날 스타레에는 레프트는 베이스나고 라이트는 하이음 나오잖아요.
1: 스트레오 사운드 그렇죠.
0: 어, 예. 베이스를 죽여놓고 딱 들으니 다 뒤에서 이 기타 높은 음이 막 치거든. 이거 내가 치고 온 거라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지 그러고 같이 하는 사람을 보내고 나갔을까 없이 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그 임창재 씨의 어떤 그 어찌 보면 순발력 있는 기타 솜씨와. 네,
0: 너의 진실을 알아내고.
1: 아, 너의 진실을 알아내고. 사랑의 진실.
0: 네.
1: 아, 사랑에 빠지셨군요. 이수영 씨가. 아, 그럼 두 분이 시작인데 아까는 또 3인조 여자분도 있었다고 아까 네.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0: 그게 네 음악을 하다 보면
1: 예.
0: 여자 한 분이 끼면 꼭 파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뭐 삼각관계 이런 겁니까?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1: 근데 왜 꼈어요? 왜 끼게 됐어요?
0: 아니, 원래는 기수형이 세 사람이 있어요.
1: 아.
0: 히치하이커라고 그래가지고 어. 세 사람이 트리오를 하다가
1: 예.
0: 남자분이 아. 나가고 내가 들어오고
1: 거기에 들어가신
0: 여자분
1: 거군요.
0: 하나 남자분 하나 이렇게 셋이거든요.
1: 이수영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멤버가 있었고
0: 네.
1: 기타가 빠진 자리에 임창재 씨 들어가시고
0: 네. 그러다 이제 동화방송
1: 예.
0: 동화방송에
1: 네.
0: 저 이봉조 선생하고 노래 경연대에 나가서
1: 네.
0: 음악을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난 이거 이 여자 껴서 음악하는 거 나는 잘 몰라 싫다. 그러니까
1: 아.
0: 나를 택하든가 여자를 보내든 둘 중에 하나를 하죠. 그랬더니
1: 사랑이냐 우정이냐.
0: 네. 예.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여자를 보내고 왔더라고.
1: 아 그러면은 세 분이 잠깐 활동하면서 무슨 그 콘테스트 신인가요제에 나가서 네. 상도 받으셨다고.
0: 그리고 그 여자가 빠지고 나가서 둘이
1: 아, 빠지고 거예요. 나가서 아,
0: 네.
1: 그랬군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혹시 작은 새입니까?
0: 아니 고향이라는데 이봉조
1: 고향.
0: 선생
1: 아.
0: 이봉조 선생 곡인데
1: 예, 예.
0: 이걸 편곡해가지고 올 수 있냐 그래서 네 보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예, 예.
0: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편곡을 지어가지고 노래를 했죠.
1: 아 그러셨군요.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어니언스가 이제 앨범을 내게 되고
0: 네.
1: 1집 앨범에서 아까 들었던 편지라든가 또 그 이외에도 뭐 사랑의 진실, 작은 새, 뭐 저 별과 달이라든가
0: 네.
1: 외길도 있었죠.
0: 외길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작품이고요.
1: 아 처음 발표, 처음 이게 첫 싱글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편지입니까?
0: 아니 같이 나온 거죠.
1: 같이 나온 앨범인데.
0: 네.
1: 그 외길이 타이틀곡이었어요, 그럼요?
0: 아니요.
1: 그건 아니잖아요.
0: 작은 새가 타이틀곡이었어요.
1: 아, 그랬군요. 하지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건 편지였던
0: 네.
1: 것이고 물론 다른 노래도 많이 사랑받았죠.
0: 그렇죠. 예. 편지 노래가 아마 다섯 번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1: 아, 트랙상.
0: 곡 배우를 보면.
1: 급하게 급조해서 만드신 거니까.
0: 아니, 그게 아니고
1: 예, 예.
0: 이종환 선생이 디스크에서 제일 히트가 많이 되는 곡 순서가 다섯 번째 들어가 있는 곡이 히트가 많이 된다.
1: 어, 이종환 선생님 네. 그런 말씀을
0: 하셨어요? 거기다 넣으라 아마 그래서 편지가 다섯 번째 들어가 있거나 그럴 거예요.
1: 아니 상식적으로 그 A면 첫 곡, B면 첫 곡이 그 미는 그게, 곡이잖아요.
0: 근데 그 이종환 선생님 그게 아니래요.
1: 아.
0: 계속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1: 그러셨구나. 혜안이 있으셨네요. 진짜.
0: 네.
1: 자 이번에 그러면은 어니언스 시절에 또 두 곡의 히트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곡은 모두 김정호 씨가 만든 곡이었어요.
0: 예, 예.
1: 사랑의 진실 그리고 작은 새 들어보시죠.

0: 네, 어니언스의 임창재 씨와 함께하고 있는 일요 초대석입니다. 네, 1집에서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진실 그리고 작은 새의 두 곡 들어봤는데요. 김정호 작사 작곡, 네. 김정호 씨와의 인연 또 얘기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너무 일찍 가셨잖아요.
1: 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0: 그렇죠. 천재였는데. 네. 김정호 씨의 곡들이 어니언스의 음반에도 꽤 많이 수록돼 있었어요.
1: 예, 그러니까 그 김정호 씨가 그 작곡가로서 데뷔를 처음 한 게 편지고 편판이고 네. 작은 새. 원래 그 판에 전부 내 작사 작곡으로 돼 있어요.
0: 아, 원래 이름으로는 임창재 작사 작곡으로 올라갔었군요.
1: 네,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내가 히트가 돼야 김정호를 잡아다니잖아요.
0: 아.
1: 그래서 이걸 내가 임창재로 한다. 이 곡이 히트되면 내가 방송국에서 공표를 범아. 아. 내 곡이 아니고 이 사람 거다. 그게 TBC에서 예. 이걸 공표를 한 거예요.
0: 그러면 다 이제 방송 기자들이 다 김정호가 누구냐 또 찾아다녔겠네요.
1: 그렇죠.
0: 예. 근데 김정호 씨와의 인연 어디서 보니까 우이동파 얘기가 나오던데 예. 뭐 우이동에 같이 사셨습니까?
1: 아니요. 서울? 제가 이제 이사 가서 네.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 보컬 그룹을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연습을 시킨 거예요.
0: 아, 네 명
1: 연습을 예. 하고 있는데 김정호 씨가 집 앞에서 있는데 우이동을 쭉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
0: 예, 예.
1: 걸어와서 너 일로 와봐 너 뭔데요 기타 들고 댕기냐 그랬더니 오. 누가 저기서 보재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0: 아.
1: 소개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서 같이 연습을 하고
0: 예.
1: 그런데 이 친구 김정호 이 친구가 얼마 있다가 형 나 이거 하나 한번 좀 해볼래 그래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사랑의 진실
0: 아.
1: 그걸 가져왔어요. 빠빠빠빠 하는데 빠빠빠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허미 이래는 거야. 빠빠빠가 아니라 파파파로 해야 돼 나보러
0: 아,
1: 그래.
0: 그랬네요. 파파파파 네. 예예.
1: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어서 많이 듣던 음의 순서가 그게 하우스 오브 더 라이싱 선이에요.
0: 아.
1: 코드가 똑같아.
0: 아 물론 이제 완전히 곡은 다르죠. 곡은 다른데 코드 진행이.
1: 코드 진행이 또 거의 똑같아.
0: 그렇군요.
1: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놓고 죽었는데 작은 새라는 노래를 또 가져왔어요.
0: 예예예. 예, 예.
1: 거기는 빠빠빠 들어갔는데 여기는 왜 없냐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또 왔어. 그랬더니 뚜뚜루뚜뚜 가서 작은 새도.
0: 네. 아 그런 걸 참 마치 시그니처처럼 집어넣으셨구나.
1: 아주 머리가 뛰어나요.
0: 예.
1: 네. 아. 작은 새도 거의 하우스 오브 더 라이싱 선하고 코드가 똑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그걸 받아놓고 바꿔서 자기만의 음률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0: 거기다가 또 이제 재미있는 독특한 그 시그니처 같은 허밍부를
1: 그렇죠.
0: 집어넣어서 그게 더 각인이 된 것 같아요.
1: 네.
0: 가사보다 그 부분이 더.
1: 그렇죠. 옛날에는 네. 뚜뚜뚜 파파파라는 게 없었잖아요.
0: 예예. 예.
1: 그게 얼마나 신기해.
0: 아, 그렇게 인연이 돼서 같이 한 팀으로 그러면 활동을 하신 겁니까?
1: 한 팀으로 활동 안 했어요.
0: 아하, 네. 그랬군요. 임창대 씨와 이제 이수영 씨의 어떤 어니언스 활동이 1년 반밖에 이제 되지 않았는데 네. 뭐 정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해체하게 됐다.
1: 그렇죠. 이제 뭐 군대를 가게 돼서 군대를 간 거고.
0: 예.
1: 편안하게 그냥
0: 특별히 불

0: 불화가 있던 것도 아니고.
1: 없어요.
0: 예.
1: 우리는 불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0: 싸운 적도 없어.
1: 말다툼도 없고.
0: 아, 혼자 되시고 나서 솔로로도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하셨지만은 한동안 그 성대 결절로
1: 예.
0: 떠나 계신 적도 있었고
1: 예.
0: 복귀하신 다음에 또 방송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네, 많이 했어요.
0: 뽀뽀뽀.
1: 네, 뽀뽀뽀.
0: MBC 뽀뽀뽀
1: 예.
0: 출연 그것도 기억에 남고
1: 예.
0: 또 KBS와의 인연도 깊으셨는데 희망가요 진행을 오래 예. 하셨잖아요.
1: 예. 오래 했어요.
0: 그때 어떤 분하고 하셨죠?
1: 홍영숙이라는.
0: 아, 홍영숙 아나운서.
1: 네, 그분이 지금 미국 LA에서 가셨거든요.
0: 예, 일찍 퇴사하시고 예. 네,
1: 결혼하고 끝나고 나서 임수빈.
0: 임수민. 아, 임수민 아나운서가
1: 예, 아나운서
0: 희망가요 하면 임수민 아나운서니까
1: 예.
0: 아, 두 분이 같이 하셨군요.
1: 예.
0: 자, 어니언스 시절의 노래 두 곡 더 준비했습니다. 역시 1집 앨범 수록곡이었던 저 별과 달을 그리고 초저녁 별 두 곡입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석 어니언스의 임창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어니언스 시절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저 별과 달을 그리고 초저녁 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녁에 활동 많이 하시고 음악 만드시니까 별, 달 이런 소재가 많이 등장하네요.
1: 예, 그렇죠. 예.
0: 그리고 또 임창재 씨 같은 경우는 입담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네. 방송에 한번 캐스팅 되시면은 고정 출연이 많이 되셨잖아요. 옛날에
1: 뭐 네, 맞죠.
0: 그 예능 프로에도 참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가족 오락관이라든가.
1: 네.
0: 그 당시에 뭐 허참 씨랑 친구 관계였다면서요. 그렇죠, 예. 아, 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신 건데?
1: 쉘브르에 가니까는 있더라고요.
0: 아, 쉘브르 때.
1: 경상도 네. 사투리가 섞여서
0: 네.
1: 발음 교정하도록 고생을 많이 했어요.
0: 아, 허참 씨가.
1: 네.
0: 아, 따님도 음악. 가지 않으셨어요? 뮤지컬
1: 네.
0: 임나경 씨.
1: 네. 나경이는 뮤지컬을 했는데 갑자기 또 바꿨어요.
0: 오.
1: 연극 배우로.
0: 연극으로?
1: 네.
0: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1: 네. 그 네. 연극에도 이제 노래가 나오니까.
0: 아. 네. 아, 연극에서도 노래를 하십니까?
1: 네.
0: 그럼 뮤지컬 아니에요?
1: 아, 뮤지컬인데 뮤지컬 전통 뮤지컬은 안
0: 정통은
1: 하고.
0: 아니고. 네. 다양하게 또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송도 가끔.
1: 네. 저하고도 뭐 같이 하고. 요즘 또 지 엄마가 국악예술학교를 다녔어요.
0: 아~
1: 어느 날 영국을 보러 갔더니 장구를 치고 있더라고. 어서 배웠냐 했더니 혼자 배웠대요.
0: 아~
1: 아주 장구를 아주 맛있게 쳐요.
0: 따님이 장구 치는 모습을 어느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게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럼 전수를 받은 건가요?
1: 아니, 어머니 생각을 받은 거죠.
0: 아~
1: 이 능력을.
0: 그 DNA가.
1: 예. 네. 한번 공연 가서 그 친구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영원하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다양한 끼와 DNA를 받아가지고
1: 네.
0: 정말 그 재능을 주체를 하기 네. 힘들겠네요.
1: 끼도 아주 이상한 끼를 받아가지고.
0: 이게 한 음을 파면 더 성공했을 텐데. 다양하게 네. 끼가 발효되다 보니까. 네. 예.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0: 어년스 시절에 역시 노래인데 임창재 선배님께서 만드신 곡 같아요.
1: 네.
0: 그리움 찾아.
1: 네. 예. 아유 참 재밌는 노래네.
0: 네. 일단 듣고 나서 네.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0: 그리움 찾아 어니언스의 노래였습니다. 자, 임창재 씨와 함께하고 있는 1호 초대석 시간인데 아까 이 노래에 뭐 재밌는 뭐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1: 네. 우리하고 아는 사람이 이 캐나다 걸로 이민을 간대요.
0: 예, 예.
1: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누구하고 다 모여있다가 아 그럼 내 노래 하나 만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0: 아,
1: 가는 사람을
0: 아는 분이 캐나다 이민 가신다고 즉흥적으로 만드신
1: 그렇죠,
0: 겁니다.
1: 그렇죠. 즉흥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 좋다고 그래요.
0: 예.
1: 근데 나는 싫어.
0: 왜요?
1: 너무 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0: 이 즉흥적인 영감으로 만들어진 곡들이 명곡들이 많잖아요.
1: 네, 그런데 저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목경이라고 있죠? 기타 치시는
0: 블루스 기타리스트. 예, 예.
1: 본인 내가 이 노래 기타를 듣고 내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고맙다.
0: 정말요?
1: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타를 올리는 걸 밴딩이라고 그래요.
0: 밴딩. 예, 예.
1: 두두두두두두 하는 거 통기타로 그렇게 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0: 아, 어쩐지 들어보니까 기타 주법이 독특하게.
1: 네.
0: 아, 이게 밴딩 주법.

0: 허락하는 한 네. 음악은 항상 임창정의 곁에 있겠군요.
1: 아, 고맙습니다. 예.
0: 항상 그 좋은 노래 꾸준히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시간 되시면 다음에 한번 모셔서 네. 또 못나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네 어니언스의 임창재 씨였습니다. 어니언스 시절에 또 좋은 노래죠. 외길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우리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스포츠와 음악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스포츠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은 음악 덕분입니다. 야구장에서 안타와 홈런이 터져나올 때 응원가는 그 순간에 감동을 더 크게 만듭니다. 올림픽,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음악이 함께하면서 거대한 공연장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스포츠에 등장한 음악들, 스포츠의 명장면과 함께한 음악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을 출간한 KBS 스포츠 전문 기자 한성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승리의 환호도, 패배의 아쉬움도 음악과 함께 기억되는 스포츠 현장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책을 또 쓰셨군요.
1: 아,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명사들의 책 읽기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 3년 전에 한번 출연했던 적이 있었고요.
0: 맞아요.
1: 당시에 가슴에 새긴 태극마크 등에 짊어진 일장기란 책을 감사하게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다시 야구장의 피아노맨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0: 네.
1: 오늘 뭐 그동안 이 책에 얽힌 내용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다양한 스포츠와 음악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한성윤 기자 소개부터 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스포츠 중계방송에 열광한 스포츠 마니아로 1997년 KBS 스포츠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30년간 스포츠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문체부 장관상과 소강체육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서로는 청춘 여름, 꿈의 무대 고시엔, 가슴에 새긴 태극마크, 등에 짊어진 일장기, 인생은 오타니처럼 등이 있고요. 또 각종 스포츠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음악 이야기를 엮어서 이번에 야구장의 피아노맨에 담았습니다. 정말 음악은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스포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근히 높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야구장에서 응원가 없으면 볼맛이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또 야구장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응원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떠올리면 당시에는 관중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도쿄올림픽 때에도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는데
0: 네.
1: 경기 내용이 아무리 박진감 넘치더라도 재미가 많이 없었습니다.
0: 맞아요.
1: 그 이유는 이 스포츠를 완성하는 것은 선수뿐만이 아니라 관중이라는 요소가 너무도 중요하고 관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응원이고 음악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요즘에 프로야구가 표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0: 그렇죠.
1: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구가 연간 1200만 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할 수 있었던 비결은 20, 30대 젊은 여성이 전체 60% 가까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이분들이 전부 야구 매니아는 아닙니다.
0: 네.
1: 야구를 꼭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3시간 동안 오롯이 나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야구장을 찾는 것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응원이라고 하는 요소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고요. 한국 KBO 리그의 흥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응원이었다면 그 응원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음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야구장 응원 문화는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참 유명했었는데 어때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이런 응원을 하고 응원가가 있고 그런가요?
1: 일단은 우리나라 팬들이 정말로 열정적이죠. 사진 야구장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0: 네.
1: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선수들마다 등장음악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개인의 응원가를 모두가 따라하는 문화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번 책에서도 나오지만 7회 말이 되면 30개 구장이 모두 같은 응원가를 부릅니다. 뭐 Take Me Out to the Ball Game이라고 하는 굉장히 미국인들에게 유명한 응원가를 부르는데요.
0: 네.
1: 선수 개인이 등장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응원가를 부르는 문화는 대한민국만 유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0: 네.
1: 야구장에서 선수 개인의 응원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일본에서 응원가를 부르는 분들은
0: 네.
1: 외야석에 있는 몇백 명의 서포터스로 한정이 됩니다. 서포터스들만 열정적으로 응원가를 부르고요. 대다수 내야에 위치한 관중들은 조용히 그냥 박수만 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치어리더가 있다라는 점이 일단 미국, 일본과 구별이 되고요. 네. 치어리더에 맞춰서 모두가 다 응원가를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엄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허구현 총재께서 이 책의 추천사에 썼던 내용이기도 한데 선수의 응원가를 충분히 팬이라면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뭐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두산 베어스 팬의 응원가를 다 압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에서 네. 뭐 야구 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구의 실력은 미국, 일본에 비해 뒤질지 몰라도 이런 팬 문화는 미국, 일본보다 오히려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야구장에 가면 가장 즐거운 건 어쩌면 대한민국 야구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맞아요. 요즘에는 또 워낙에 야구장이 더 많은 이벤트들을 하고 있어서 뭐 뷔페가 있는 곳도 있고 바베큐 테이블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역시 좀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동구장이 많기 때문에 야구장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는다라는 거를 아예 상상조차 하지를 못하는 편이고요.
0: 네.
1: 미국은 대부분 물론 몇몇 구장에 좀 맛있는 음식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핫도그를 그냥 먹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
0: 네.
1: 미국과 일본은 야구장 물가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많게는 서너 배 이상 비싼 가격을 줘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밖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게 한 10% 정도. 그러니까 야구를 보면서 충분히 뭐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인데
0: 네.
1: 최근에는 먹거리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구장마다 그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수원 야구장을 가면 수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통닭을 팔고요. 야구장에서.
0: 네.
1: 그리고 최근에 생겼다고 저도 들었는데 대구 야구장에 가면 막창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구장별로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존재하기 때문에 야구팬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0: 뭐
1: 음식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야구를 본다기보다는 정말로 3시간 동안 작은 축제를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야구장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렇게 야구가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안 갈 이유가 없겠네요. 자, 30년 베테랑 스포츠 전문 기자로 이번에 음악 이야기까지 엮어서 야구장의 피아노맨을 출간했는데 피아노맨은 빌리 조엘의 노래잖아요. 이 노래가 야구와 연관이 있나요?
1: 네. 일단 제가 말한 야구장의 피아노맨은 사실은 이 전체 그 책의 한 단락이기도 하고요. 야구장은 스포츠 경기장 전체를 통틀어서 했던 표현이고 피아노맨은 음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제목으로 써본 내용인데요.
0: 네.
1: 실제로 빌리 조엘이 뉴욕 매츠의 정말로 열성적인 팬입니다. 그래서 뉴욕 매츠가 월드시리즈나 포스트시즌에 오를 때마다 경기장을 찾는 그런 열혈 팬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뉴욕 매츠는 8회가 되면 경기장에서 피아노맨을 트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회가 되면 네. 피아노맨을 틀거든요. 마치
0: 네.
1: 부산에 가면 부산 갈매기가 울려 퍼지고
0: 네.
1: 대전구장에 가면 나는 행복합니다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뉴욕 매츠 홈구장에 가면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을 들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2015년도에 월드시리즈에 뉴욕 매츠가 진출을 했거든요. 캔자스시티와 경기를 하는데 마침 시구자가 누구였냐? 빌리 조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구를 하고 빌리 조엘 본인도 워낙 야구 광팬이다 보니까 떠난 것이 아니라 계속 야구장에서 야구 응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8회가 되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피아노맨이 흘러나왔어요. 관중들은 피아노맨을 따라 부르는데 경기장 전광판에 빌리 조엘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0: 네.
1: 빌리 조엘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이 피아노맨을 직접 부르는 거죠. 관중들과 함께.
0: 와.
1: 그 모습은 지금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피아노맨이나 빌리 조엘을 아는 분이라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야구장의 피아노맨을 선택을 했습니다.
0: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사실 노래가 발표됐을 때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스포츠 응원가로 인기를 얻으면서 역주행한 노래들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0: 질풍가도라는 음악이 있죠.
1: 네.
0: 저는 질풍가도라는 음악을 사실은 농구장에서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원래는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로
1: 그렇죠.
0: 발매가 된 내용인데 당시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은 알았을지 몰라도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노래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농구장에 처음 쓰이기 시작하면서 농구장에서 치어리더들이 4쿼터 막판에 딱 춤을 추는데 뭐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에게 뭐 질풍 같은 용기를.
1: 네.
0: 너무나 인기를 얻었고 재밌는 건 이 농구장의 치어리더 분들이 여름이 되면 야구장 치어리더를 대부분 합니다.
1: 아.
0: 농구에서 시작이 된 게 야구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1: 네.
0: 야구장에서 워낙 인기가 좋고 특히 그 멜로디가 너무나 강렬하죠. 시작 부분도 그렇지만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이라고 하는 이것만 나오면
1: 그쵸.
0: 그냥 끝납니다.
1: 모두의 스포츠에 다 적용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역주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 실제로 싱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1: 나왔었죠,
0: 이 노래를 무슨 가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당시에도 응원가는 유명하지만 이 사람의 얼굴을 심사위원들이 아무도 몰랐고요.
1: 네.
0: 그런데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일부 심사위원들이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1: 모두가 떼창하더라고요.
0: 네, 떼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1: 네.
0: 지금은 뭐 스포츠를 상징하는 음악 반열에 올라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맞아요.
0: 뭐 스포츠와 함께 온 국민의 인기를 얻게 된 음악이 바로 질풍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오늘 음악 이야기인 만큼 이야기 들으면서 음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보내드릴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KBS 한성윤 기자의 야구장의 피아노맨입니다. 첫 곡은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인데요. 2003년에 발표된 곡이고 20년이나 지났는데 응원가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거든요. 스포츠 현장에서 아주 자주 불린다고 하는데 어느 팀 누구 응원가로 불리고 있나요?
2: 네,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는 뭐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그랬죠. 누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 축제에도 정말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1: 네.
2: 지금 대학생들은 사실은 이 노래가 나왔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 네.
2: 많은 분들이 이른바 떼창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노래이기도 하고 노래 가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굳이 선수 응원가로 따지면 LG 트윈스의 문선재 선수, 문성주 선수 이 두 명의 응원가로 쓰이기도 하는데
1: 네.
2: 이 노래 가사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최고 선수와는 보다는 최고를 향해 가는 선수에게 더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봐야겠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 문선재, 문성주 선수 응원가로 유명하고 이대호 선수가 또 한때 이 오리날다를 응원가로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1: 네.
2: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우상혁 선수입니다. 이 우상혁
1: 높이뛰기.
2: 선수는 이제 네. 높이뛰기 선수잖아요.
1: 네.
2: 오리날다. 높이뛰기 위해서는 날아오르는 것.
1: 그렇죠.
2: 이것과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높이뛰기란 종목이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약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동양인이 세계적인 수준과 경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표적인 스포츠거든요.
1: 네.
2: 그런데 우상혁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묵묵하게 이렇게 땀을

0: 흘려왔잖아요.
1: 맞아요.
0: 여기에 코치가 있는데 이 김도균 코치라는 분이 사실은 높이뛰기 선수 출신이 아니고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 출신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높이뛰기와 장대 높이뛰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1: 아.
0: 그러다 보니 이 높이뛰기 일부 코치들은 굉장히 좀 불만을 많이 터뜨렸어요.
1: 아.
0: 왜 장대 높이뛰기 출신이 우상혁을 가르치느냐.
1: 네.
0: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우상혁 선수도 오른쪽 발이 왼쪽 발보다 좀 더 깁니다. 그래서 높이뛰기 선수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1: 네.
0: 정말로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 반열에 올라섰고 높이뛰기 안 될 거야 이런 비웃음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이 선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 웃었고요. 특히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 도쿄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항상 환하게 웃는 모습.
1: 네.
0: 4위를 차지해서 그 어떤 메달리스트들보다 더 큰 각광을 받았는데요. 우상혁 선수가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고 본인도 간절하게 정말로 올림픽에 임했습니다만 도쿄 때보다 더 나쁜 성적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우상혁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바로 지난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 선수가 따낸 두 개째 은메달인데 그 은메달을 모두 우상혁 선수가 따낸 셈이 됐고요. 이제 LA올림픽이 또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 네.
0: 우상혁의 도전이 도쿄에서 파리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우상혁 선수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우상혁 선수가 정말로 뭐 백조가 된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우상혁 선수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이번 오리날다에 소개를 했습니다.
1: 네. 다음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인데 히어로는 마이클 조던을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할 정도로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닮아있나요?
0: 일단 뭐 제목부터가 마이클 조던과 너무나 잘 어울리죠.
1: 네,
0: 마치 맞아요. 마이클 조던 헌정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하고요. 히어로가 처음 탄생한 1990년대 초 마이클 조던이 농구에서 일시 은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1: 네.
0: 농구 선수 은퇴를 하고 야구 선수로 전향을 해서
1: 그랬었죠.
0: 마이너리그에서 뛴 적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해서 또다시 시카고 불스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나서 워싱턴 위저즈에서 또 활약을 했는데 마이클 조던의 마지막 올스타전 때 머라이어 캐리가 라이브로 히어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마이클 조던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살짝 고이기도 했었거든요. 머라이어 캐리가 워싱턴의 유니폼을 형상화한 옷을 입고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1: 네.
0: 역경의 순간 히어로가 찾아온다라는 이런 가사는 이 마이클 조던의 이런 생애와도 굉장히 큰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노래가 뭐 머라이어 캐리의 지금 대표곡이 될 만큼 세계적인 히트를 하기도 했었고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뛰어넘어서 지금 월드컵을 통해서 메시가 뭐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데 역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메시보다 위에 위치하는 유일한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이다. 라는 점에서 마이클 조던은 히어로 중에 히어로.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너무나 가장 잘 어울리는 스포츠 영웅이기 때문에 이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와 잘 어울리고요. 마이클 조던의 그 영상들이 아직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히어로를 배경음악으로 마이클 조던의 활약상을 편집해 놓은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 어떤 음악보다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1: 그렇군요. 또 10년 후인 2013년 우리나라에서도 히어로 음악과 어우러지는 명장면이 탄생했다고요?
0: 바로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패럴림픽은 아닙니다만 패럴림픽 비슷한 그러니까 스페셜 올림픽이란 대회가 열렸거든요.
1: 네.
0: 우리나라에서 동계 대회가 열렸는데 김연아 선수가 등장을 했고 김연아 선수의 우상이었던 미셸 콴이 함께 와서 두 선수가 같이 히어로 음악에 맞춰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어로가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주로 발달장애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패럴림픽을 다룬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지만 패럴림픽에서는 영웅들이 출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 네.
0: 이 스페셜 올림픽, 패럴림픽과는 또 다른 이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미셸 콴, 김연아와 함께 히어로 음악에 맞춰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라는 곡은 2024년 파리올림픽 비치발리볼 여자 결승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엔 또 어떤 사연이 있나요?
0: 네. 이메이진, 존 레논의 이메이진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1: 네.
0: 너무나 유명한 노래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쓰고 있는 이메일 아이디가 드리머인데 그 드리머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존 레논의 이메진에 나오는 You May Say I'm a Dreamer에서 따온 그런
1: 그렇군요.
0: 이메일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음악이 비치발리볼 결승전 때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게 뭐냐면 캐나다와 브라질의 여자 비치발리볼 결승전이 펼쳐졌거든요.
1: 네.
0: 그런데 1대1로 맞서던 3세트 도중에 뭐 심판 판정 또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두 팀 선수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 비치발리볼은 각 팀당 두 명의 선수들이 코트를 마주보고 경기를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득점을 하고 세리머니를 한다거나 했을 때 상대방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선수들이 상당히 거칠게 싸움을 해서 심판이 말렸지만 싸움이 계속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센스 있는 경기장 음악 담당자가 존 레논의 이메진을 틀었습니다.
1: 아, 평화를 상징하는 노래니까.
0: 평화를 상징하는 이메진을
1: 네.
0: 듣고
1: 네.
0: 놀랍게도 10초가 지나고 이 선수들은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음악이 좀 더 진행될 쯤 자연스럽게 악수를 했고요. 악수가 끝나고 이 음악 관계자가 정말 센스가 있는 것이 음악을 더 크게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관중들이 모두 이 노래를 따라하고
1: 네.
0: 그리고 나서 모두가 화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3세트 경기가 펼쳐졌거든요.
1: 그렇군요.
0: 사실은 제가 야구장의 피아노맨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가.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리올림픽 비치발리볼 결승전 이전에는 음악하면 단순히 응원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꼭 응원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스포츠와 음악은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렇다면 스포츠와 음악이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1: 네, 정말 듣고 보니까 올림픽 정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감동의 장면 상상하시면서 존 레논의 이메이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곡이 선수들의 은퇴 경기에 사용되면서 세계적인 명곡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안드레아 보첼리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성장하게 됐다고요?
1: 일단 그 Time to Say Goodbye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음악이죠.
0: 네.
1: 그런데 이 노래가 탄생한 배경은 격투기에서 비롯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권투 경기.
0: 네.
1: 동독 출신의 독일의 전설적인 복서의 은퇴 경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선수가 사라 브레이트먼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내 은퇴 시합에 노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예전에 있었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들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네.
1: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 브레이트먼은 우연히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다가 이 음악의 원곡이 된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을 듣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영어로 바꿔서 Time to Say Goodbye를 부르게 됐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무명이었습니다.
0: 네.
1: 뭐 시각장애인이기도 했고 무명의 그냥 음악인이었는데 이 사라 브라이트먼의 Time to Say Goodbye로 인해서 너무나 유명해졌고요. 실제 안드레 보첼리는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
0: 네.
1: 이번 월드컵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국내 프로야구단 LG와 키움이 공통적으로 8회에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같은 노래거든요.
0: 네.
1: 바로 안드레 보첼리의 노래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것이 그 키움에서는 승리를 위한 함성, LG에서는 외쳐라 무적 LG라는 음악으로 네. 같은 음악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두 팀이 만약에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사만 다른 똑같은 음악, 안드레 보첼리의 음악을
0: 네.
1: 부르는 정말로 특이한 장면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또 안드레 보첼리는 사실은 그 트란도트에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네센도르마라는
0: 네.
1: 굉장히 유명한 그 파트를 축구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렀고요. 이번 올림픽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부르기도 했고 정말 세계적인 가수가 됐는데 그 시작은 바로 Time to Say Goodbye였다 보면 되고 제가 앞서서 이 부드러운 발라드 음악이 격투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음악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추성훈 선수가
0: 네.
1: 격투기에 출전을 할 때 등장 음악이 바로 Time to Say Goodbye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투기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악인데 복싱으로부터 탄생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노래를 듣고 추성훈 선수를 떠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격투기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진 음악인데 동계올림픽에서도 사카모토 가오리라고 하는 일본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의 프로그램이 바로 Time to Say Goodbye였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여러 스포츠와 인연을 갖고 있고 이 음악이 이제는 은퇴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We Are The Champions가 우승을 하는 선수나 팀에게 울려 퍼진다면 Time to Say Goodbye는 은퇴를 앞둔 선수에게 헌정하는 음악으로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또 승자의 노래하면 퀸의 We Are The Champions를 떠올릴 텐데요. 이와 관련된 본문 내용을 한성현 기자께 청해 듣겠습니다.
1: We Are The Champions는 퀸의 1977년 앨범 News of the World에 수록돼 있다. 이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은 We Will Rock You이며 두 번째 트랙이 바로 We Are The Champions다. We Are The Champions는 전 세계 음악 차트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차지한 적이 없지만 1위 기록이 없는 노래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노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We Are The Champions가 공식 주제가로 쓰이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사실 We Are The Champions는 승자를 위한 노래가 아니다. 필 서트클리프는 퀸의 전기를 다룬 책 퀸에서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다 라는 해석을 달아놓았다. 2020년 꿈에 그리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는 은퇴 발표 이후에 2020년 우승 이후 몇 주 동안이나 퀸의 We Are the Champion만을 들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이 노래는 세계 스포츠에서 우승을 상징하는 음악이 되었다.
0: 네, 퀸의 We Are the Champions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KBS 한성윤 기자의 야구장의 피아노맨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음악이 중요한 스포츠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선곡이 중요한 게 바로 피겨스케이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음악 많은 사랑받았었죠?
1: 아, 피겨스케이팅은 정말로 음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피겨스케이팅이 예전에는 가사가 없는 음악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평창올림픽 때부터는 지금 가사가 있는 음악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
0: 네.
1: 제가 또 개인적으로 피겨스케이팅을 오랫동안 취재한 경험이 있고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피겨스케이팅에 얽힌 음악들을 여러 음악을 소개를 했는데요.
0: 네.
1: 일단 피겨스케이팅에서 어떤 곡을 선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관중의 반응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관중 입장에서는 익숙한 곡이라든지 아니면 경쾌한 곡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수와 관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관중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곡이면 굉장히 좋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렇게 선곡을 해도 결국은 선수가 제대로 관중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소화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선곡도 중요하지만 선수의 이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연아 선수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완벽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태극기 휘날리며의 OST를 선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극기 휘날리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흥행한 영화이긴 합니다만 외국에는 거의 알려진 노래가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굳이 이 음악을 뽑은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인 평창에서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차준환 선수가 지난 밀라노 올림픽 때 레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라는 음악을 선택했는데 이 음악은 이탈리아 작곡가가 만든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올림픽 같은 큰 경기를 앞두면 음악 선곡도 반응까지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데 김연아 선수는 프리에서 왜 곡과 쇼트에서의 곡을 서로 정반대로 가져갔어요.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007 메들리였습니다.
0: 그랬죠.
1: 이 007 메들리는 굉장히 밝은 음악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악인데 특히 굉장히 중간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빠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김연아 선수가 스텝을 밟으면서 마지막 동작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권총을 쏘는 듯한 그런 자세로 끝나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모두에게 친숙한 음악을 통해서 또 빠른 음악을 통해서 박수를 유도하는 그런 음악이었고 김연아 선수가 정말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고요. 공교롭게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라이벌인 아사다마오 선수가 김연아 선수 바로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다마오 선수는 올림픽 여자 싱글 사상 최초로 쇼트 프로그램에서 트리플 악셀이라는 고난도 점프를 성공시켰거든요.
0: 그랬죠.
1: 그리고 나서 당시 러시아 출신 타라소바 코치가 의도적으로 김연아 선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게 환호를 했는데 우리 연아 선수는 픽 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0: 네.
1: 그 이후에 007 메들리를 더욱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트리플 악셀은 없었습니다만 아사다 마오를 앞서는 쇼트 프로그램을 1위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0: 네.
1: 이제 더 중요한 프리스케이팅에서는 거시인의 피아노 협주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시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음악인이거든요.
0: 네.
1: 특히 그중에서도 피아노 협주곡은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에는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선곡을 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쇼트 프로그램과 아주 대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팬들에게 익숙하면서 007 메들리는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과

0: 즐기는 음악이었다라고 한다면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은 마지막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보는 사람들에게 눈물까지 날 수 있을 정도의 감동적인 음악이었거든요.
1: 네.
0: 이 투 트랙으로 갔던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요. 반면에 아사다 마오 선수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를 했죠. 김연아 선수는 아사다 마오 다음에 쇼트 프로그램을 했을 때도 자기가 가진 실력을 다 발휘한 반면에 아사다 마오는 김연아 선수 다음으로 출전한 프리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1: 네. 또 시크릿 가든의 You Raise Me Up 역시 감동적인 스포츠 명장면과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곡 중에 하나인데 그런 명장면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0: 일단은 이 음악은 뭐 너무나 멜로디가 좋고요. 시크릿 가든의 음악인데 가사도 상당히 희망을 주는 가사잖아요.
1: 그렇죠.
0: You Raise Me Up이라고 해서 올림픽 특히 이 패럴림픽에서 배경음악으로 너무나 많이 쓰이는 음악이고요. 피겨스케이팅에서도 갈라 음악에서 예전에는 많이 사용이 되다가 평창올림픽 이후로 가사를 가진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가진 음악이 허용이 되면서 지금은 쇼트 프로그램이나 프리스케이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음악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 노래와 얽힌 굉장히 유명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면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육상 400m에서 금메달 후보로 주목받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레이몬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중간에 넘어졌어요.
1: 네.
0: 갑자기 부상이 온 거죠. 400m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경기가 끝나잖아요.
1: 그렇죠.
0: 도저히 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심판이 그러니까 부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부했습니다. 부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메달은 딸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완주를 하고 싶었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이 선수의 몸은 걸어서라도 완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1: 네.
0: 경기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나타나서 레이몬드 선수를 부축을 하면서 천천히 400m를 완주를 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외국에서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상징하는 명장면으로까지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음악, 이 사례가 You Raise Me Up과 함께 역주행을 또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활성화될 때 누군가가 You Raise Me Up에 맞춰서 이 장면을 올린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결국은 레이몬드 부자는 자서전을 썼는데요. 이 자서전이 유럽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을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보다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감동적인 레이스를 연출한 이 레이몬드 부자가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더 큰 일을 얻게 된 그런 사례가 네, 존재합니다.
1: 금보다 더 위인 다이아몬드였나 보네요.
0: 맞습니다.
1: 네, 시크릿 가든의 You Raise Me Up 듣고 갈게요.

0: 우리나라 대표 응원곡 하면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KBS 스포츠에서도 신해철이 만든 곡을 중계방송 메인 테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와 관련된 본문 내용 한성윤 기자께 낭독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1: 그대에게는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발표됐지만 2026년에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다. 그대에게 가사의 핵심은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대상,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바로 스포츠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KBS 스포츠에서는 여전히 신해철이 만든 곡을 중계방송 메인 테마로 사용한다. 그 음악을 들으면 언제나 심박수가 빨라진다. 신해철은 그대에게를 비롯해서 그가 남긴 많은 명곡과 함께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신해철을 만나고 싶으면 스포츠 현장을 찾아보자. 그곳에선 그의 음악에 열광했던 과거의 나, 여전히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현재의 나, 다음 세대와 함께할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다.
0: 신해철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0: 자, 이렇게 해서 야구장의 피아노맨 읽어봤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음악과 스포츠와 얽힌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들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님 또 책 곧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음 책 계획도 있으신가요?
1: 일단 내년 8월까지 제가 책을 한 권 발간하기로 했고요. 네. 그 책은 가제에는 스포츠 사피엔스, 스포츠로 보는 세계 문화사라고 해서 각국의 문화와 스포츠에 얽힌 사연들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음 책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는 신해철의 그대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일이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때론 그냥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 이 말을 떠올리면서 고삐를 다시 고쳐지게 되죠.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놔도 마지막 1도를 채우지 못하면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게 하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1도를 올려야 한다. 성공과 실패가 딱 1도 차이라면 지금껏 쌓아온 것들을 놓치는 건 좀 아깝습니다. 오늘은 딱 1도만큼만 참아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삐딱했던 마음의 안녕을 고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신해철의 안녕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고 원하는 만큼 이루기 위해서는 평균보다 조금 더 해야 되더라고요. 아마 포기하고 싶을 때는 물이 95도 정도 끓어올랐을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짜증 때문에, 순간 힘들어서 그 5도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뭐 95도도 괜찮고 90도만 해도 만족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좀 더 나가고 싶다면 하루에 1도씩만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100도씨의 물을 보는 날이 있겠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추억의 LP카페 준비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하겠습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그리고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넌 언제나.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이었습니다. 박경자님, 주말 충전을 잘했는지 일찍 기상을 노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박경자님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좋은 시간으로 채우셨으면 좋겠네요. 최미수님께서는 오늘 휴무인데 일찍 일어났네요. 더 자도 되는데 라고 적어주셨어요. 참 이상하죠. 일이 많을 때는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한가하고 쉴 수 있는 날은 왜 꼭 또 새벽부터 눈이 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담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무튼 초미수님 휴무일 알차게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김미정님께서는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항상 이 시간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씀 보내셨습니다. 김미정님 말씀에 괜히 목을 다듬게 되네요. 김미정님 고맙습니다. 항상 기다려지는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추억의 LP 카페 문을 열겠습니다. 트윈폴리오의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뚜람입니다. 그대와의 노래.

지난 시절 아련한 추억의 나래를 펼쳐보는 LP카페. 오늘은 애청자 윤종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꾸며드리려 합니다. 윤종윤님께서는 LP카페를 여름날의 추억이 가득한 곡으로 채워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곡을 적어 보내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사연 보내시기에는 몸이 좀 불편하셨을 텐데요. 또박또박 정성스레 적으신 글을 보니까 이 시간에 꼭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내주신 노래들 가운데 두 곡을 선곡했습니다. 먼저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입니다. 여름의 추억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죠. 그 유명한 작곡가 김희갑이 쓴 노래인데요. 키보이스는 락밴드이긴 하지만 포크와 발라드 스타일의 노래로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 역시 거기에 속하는 노래고요. 키보이스는 지금까지도 김홍탁을 중심으로 차도균, 차중락, 옥성빈, 윤한기가 활동한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 함께 하실 바닷가의 추억은 그 멤버들이 모두 떠난 뒤 새 멤버들로 채워졌을 때 발표됐고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초기 멤버들이 다시 모였을 때는 해변으로 가요와 함께 빼놓지 않고 선곡되는 키보이스의 대표곡이 되었죠. 이 곡 준비하겠고요. 윤종윤님께서 선곡해 주신 노래 중 다른 곡은 대한민국 인기가요의 초대 진행자이기도 한 이정석의 노래 여름날의 추억입니다. 이정석의 3집 앨범 타이틀곡이죠. 이 곡이 발표됐을 때 1집, 2집과는 많이 달라서 어쩌면 모험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모험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1989년 여름부터 히트를 했고요. 그의 가을까지 가요톱10에서 통산 4주 1위를 차지했죠. 그 인기 덕분에 연말 KBS 올해의 가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부활의 키보드 주자였던 서영진이 작곡했고요. 지혜가 노랫말을 썼습니다. 그럼 윤종윤님께서 보내주신 두 곡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그리고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카페. 이번에도 지난 여름날의 추억을 노래한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얼굴이란 곡으로 유명한 가수 유년선의 바닷가 모래위라는 곡입니다. 1974년에 나왔고요. 얼굴과 같은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K-POP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수만이 만든 곡이죠. 노래 들어보시면 그의 스타일이 살짝 묻어납니다. 이 곡은 그로부터 5년 뒤 중앙대 캠퍼스 밴드 큰별이 제목만 바닷가에서라고 바꿔서 제2회 젊은이의 가요제에 출전했는데요. 본선에 진출만 했고 수상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노래는 바닷가 모래 위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유년선의 바닷가 모래 위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권진원이 직접 만들고 부른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입니다. 권진원은 이 노래로 1985년 제6회 강변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이후에 솔로로 나와서 살다 보면 해피 버스데이 투유 같은 히트곡들을 내놨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죠. 오늘 들으실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는 꿈결처럼 사라져버린 지난 여름밤의 추억을 노래한 곡입니다. 그럼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유년선의 바닷가 모래위 그리고 권진원이 부릅니다.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

노래 들으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었던가 하며 추억여행을 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린 추억의 LP카페에서는요. 애청자 윤중윤님께서 정하신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이정숙의 여름날의 추억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윤현선의 바닷가 보레위, 권진원의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까지 이어드렸습니다. 김병국님이 그 세대는 아니지만 낭만적 노래들로 구성된 LP카페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신정희님은 노원님 선곡에 빠져 월요일이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았지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김병국님, 신정희님 좋으셨다니 저도 참 좋습니다. 확실히 LP카페는 낭만과 추억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듣고 계십니다. 박효신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가죠. 해줄 수 없는 일.

0: 음악 차트 순위보다 감동의 깊이를 올려주는 시간이죠. 신세미의 언타이틀. 이번 한 주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좋은 음악은요, 딱 도입부.
1: 네.
0: 한 마디도 아니에요. 그냥 한 음만 들어도 좋을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 신세미 평론가도 소름 돋을 만큼 딱 듣자마자 좋았던 그런 음악 기억나는 거 있어요?
1: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음악들로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 도입부가 좋은 음악들로 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저는 피아노 반주가 좋으면은 다 그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놨더라고요. 팝송이긴 한데 예. 그 마크 콘의 워킹 인 멤피스라는 곡이 있어요.
0: 워킹 인 멤피스요?
1: 네. 근데 그 피아노 도입부 3초가 진짜 약간 그 미국의 멤피스 도시를 같이 걷는 것 같은 느낌을 확 줘서 이 곡을 거의 진짜 몇 번씩은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지금 피아노 전주가 뭐 있을까 했더니 성시경 거리에서.
1: 아, 좋죠.
0: 어, 예.
1: 성시경의 네. 노래들이 좀 도입부에서 결정되는 노래들이 많죠.
0: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 어떤 곡입니까?
1: 네, 오늘은 윤수일 밴드의 3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아름다워라는 곡 진짜 좋아하는데요.
0: 아름다워가 윤수일 밴드 3집이었어요.
1: 네, 이 아름다워를 들으면 진짜 해변가에 가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해변가 특유의 좀 느긋하고 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이 음악에 살아서 숨쉬는데요.
0: 또 윤수일 씨가 그런 옷차림이 또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맞아요. 바닷가에서 약간 연주하면 맞아요. 너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이 윤수일 밴드 3집 앨범이 발매됐던 1984년에 미국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요트록이라는 장르가 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0: 요트록이요?
1: 네. 이 장르 이름이 말 그대로 배 이름, 요트에서 이름을 따온 장르인데요.
0: 오, 예.
1: 이 해변에서 듣기 좋은 좀 느슨한 그런 리듬감을 가진
0: 예.
1: 그럼 좀 부드러운 록 음악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0: 약간 뭐 휴가

0: 기분.
1: 네네. 휴가 기간을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딱 좋을 음악들인데 이 록 음악에 약간 재즈를 가미한 게 요트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 음악이 시티팝의 탄생에도 또 영향을 줬던 장르인데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아름다워에서는 이제 당시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 요트록의 영향이 굉장히 짙게 느껴지고요. 근데 앨범 수록곡들마다 사용한 장르가 다 달라요.
0: 예.
1: 그래서 이 앨범을 듣는 재미가 또 있는데 이 타이틀곡이 또 첫 곡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수록곡으로 이어지는 이 장르의 다양성들이 윤수일 밴드가 가진 그런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진짜 넓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타이틀곡인 아름다워 곡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인 사랑의 빛이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사랑의 빛이요.
1: 네. 이 곡은 또 서정적인 피아노 연주가 바탕이 되고 여기에 현악기 연주가 좀 부드럽게 깔리면서 좀 낭만적인 분위기로 곡이 시작을 하는데요. 반주만 들었을 때는 발라드 곡처럼 느껴지지만 또 윤수일이 이 곡에서 좀 로커 같은 그런 보컬을 이제 연출하면서 약간 멋진 록 발라드 곡 듣는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아파트 같은 곡을 부르던 이제 윤수일 밴드가 정말 다채로운 음악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앨범이고 또 좋은 수록곡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윤수일 밴드, 윤수일이야말로 음악적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한 가수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1: 네.
0: 윤수일 밴드의 사랑의 빛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윤슬 밴드의 사랑의 빛,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사랑만 않겠어요. 아파트, 아름다워, 그리고 사랑의 빛까지. 윤슬의 음악 스펙트럼.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넓네요. 이 곡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남기셔도 됩니다. 레드벨벳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러시안 룰렛.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화면 대부분을 채운 건장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 바위산에 걸터 앉아 있고, 두 손은 뒤로 묶인 채 발목에는 쇠고리가 채워져 있다.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넨 죄로 벌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다. 독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파먹지만 밤이면 다시 재생되어서 그의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모로의 프로메테우스에게서는 이상하게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신체는 강인하고 여벌굴에서는 비장함이 얽힌다. 정면을 노려보는 눈매가 매섭다. 그림의 전면을 채우는 바위산의 짙은 흑색과 멀리 연한 파란색과 흰색의 하늘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근경에는 검은 바위 동굴이 있고 원경에는 환한 하늘을 그린 구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483년에서 1486년의 암굴의 성모를 연상시킨다. 다만 다빈치처럼 대기의 변화를 세밀하고 부드럽게 묘사하지는 않는다. 모로는 붓질 자국이 보일 정도로 넓은 붓을 거칠게 쓰면서 바위는 수직으로, 먼 하늘은 수평으로 대립되게 그림으로써 공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했다. 이 작품의 제작 연도는 1868년이다. 이미 1850년대에 귀스타브 크루베가 사실주의 미학을 주장했고, 1860년대에 들면서 마네가 1863년에 올랭피아 같은 작품으로 실제 생활을 노골적으로 화면에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중산층이 누리는 현대사회가 그림의 주제가 된 지 오래였고, 초상화가 한창 유행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모로는 자칫 구태로 여겨질 수 있는 고대 신화를 주제로 선택했다. 그런데 그의 화면은 아카데미의 원칙과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게 내 첫 번째 궁금증이었다. 로슈푸코가로 접어들면 조용한 언덕길을 걷게 된다. 얼마 걷지 않아 오른쪽에 4층짜리 건물이 나타난다. 눈에 띄는 간판이나 안내물이 없어서 자칫 지나칠 수도 있다. 앞에 서서도 여기가 맞나? 하고 다시 확인하게 된다. 굳게 닫힌 아치형 검은 철문이 방문자를 반기는 것 같지는 않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등 뒤로 철커덩 문 닫히는 소리가 제법 커서 살짝 놀랐다. 몇 개의 계단을 올라 작은 매표소에 이르는 짧은

0: 좁은 동선이지만 그 사이에 이미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구나 라는 예감이 스쳐간다. 은둔하는 화가 집을 미술관으로 만들다. 귀스타브 모로는 1826년 건축가 아버지와 음악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누나를 어린 나이에 병으로 잃은 뒤 부모의 관심은 몸이 약했던 아들에게 집중되었다. 아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족은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모로는 이 여행에서 드로잉으로 가득 채운 스케치북을 안고 돌아온다. 18세가 되던 1844년에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했으나 당시 화가 지망생들에게 최고의 명예이자 성공의 왕도인 로마상에 두 번 낙선한 후로 학교를 자진 퇴학한다. 1852년에 부모는 아들이 집에서 편히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미술관이 된 이 집을 구입한다. 당시에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건축가인 아버지가 직접 설계를 해서 꼭대기에 한 층을 중축해 화실을 만들고 아래층에는 가족이 거주했다. 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외부에서 화실로 직접 통하는 계단도 만들었다. 당시 이웃에는 모로가 존경하는 거장 외젠 들라크루아가 살고 있었고 모로와 가까운 선배이자 친구인 테오도르 샤세리오도 옆 동네에 작업실을 두고 있었다. 1840년대의 프랑스 미술계는 정확한 소묘를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와 색채의 표현력을 강조하는 낭만주의가 새로이 등장하여 대립하던 시기였다. 예술원과 살롱전의 주류를 이루는 신고전주의의 앵그르와 낭만주의의 기수 들라크루아의 대립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샤세리오는 앵그르의 제자였으나 들라크루아의 미술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신고전주의적인 예민하고 섬세한 아름다움과 낭만주의의 감성이 풍부한 표현을 융합한 화풍을 발전시켰다. 모로는 신화와 성경을 이국적인 여인의 신비한 모습과 오묘한 색채를 통해 몽환적으로 그려낸 샤세리오의 작품 세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1846년에 미술대학을 그만두고 고민하던 어린 모로가 샤세리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856년 겨우 37세밖에 안 된 샤세리오가 요절하자 모로는 깊은 슬픔에 빠져 붓을 놓고 절망의 시기를 보낸다. 다음에 부모의 권유로 다시 이탈리아로 떠난 그는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을 연구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 시기 이탈리아에 체류하고 있던 젊은 에드가 드가를 만나 친교를 맺는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드가를 그린 모로의 스케치와 이즈음에 드가가 그린 모로의 초상화가 모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 두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상상해보게 해준다. 1859년 9월 2년 만에 수백 점의 수채화와 드로잉을 갖고 파리로 돌아온 모로는 1864년 살롱전에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를 발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메테우스 등을 몇 차례 살롱전에 출품하지만 그의 대외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비평을 극도로 꺼렸고 미술은 느끼고 좋아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라고 일침을 날렸다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1: 자,

0: TBS 오디오북
1: 1층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 귀스타브 모로와 이 미술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표소 뒤 좁은 복도를 지나 1층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얕은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벽면을 빈틈없이 채운 액자들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선을 두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결국 눈길이 닿는 대로 천천히 전체를 보고 다시 하나씩 더듬어가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1층은 1903년 개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2015년에 공개되었다.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 현관, 복도, 식당 등의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6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다. 이 작은 공간에만 400점에 가까운 작품이 빽빽하게 걸려 있다. 하얀 벽에 작품 한 점만 걸어두는 현대 전시 방식에 익숙하다면 당황스러울 법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로가 의도한 방식이다. 개관 공사를 하던 당시의 영수증까지 보존되어 있어 그 명세서를 참조하면서 원래 사용한 페인트와 벽지의 종류를 확인하며 최대한 동일하게 복원했다고 한다. 액체 디자인, 작품 배치의 위치와 방법 모두 모로가 생전에 직접 구상한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전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연대순도, 주제별 구분도 찾을 수 없다. 이탈리아 여행 중 미켈란젤로를 모사한 시스티나 경당 수채화가 있는가 하면 말년에 그린 추상에 가까운 유화도 있다. 유화, 수채화, 대생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섞어서 전시하였고 심지어 C실과 F실에는 벽 뒤에 숨겨진 벽장을 만들어 수백 점의 그림을 걸어두었다. 1층은 아마도 모로가 예술가로서 연마해 가던 흔적들을 모두 모아놓은 일종의 수장고로 구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6개의 방을 돌아 마지막 F실에 이르러 중앙벽에 걸린 헤시오도스와 뮤즈들 스케치 앞에서 멈춰섰다. 1층을 구상하던 모로가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헤시오도스는 기원전 7, 8세기경에 살았던 그리스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산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 어느 날 천상에서 들려오는 예술의 여신들, 뮤즈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진리를 노래하는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 모로의 그림은 헤시오도스가 뮤즈들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목동으로 대표되는 보통의 인간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리를 통찰해야 한다는 사명과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순간인 것이다. 모로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 주제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뮤즈들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시인이 곧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다. 1층에 이 그림의 스케치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도 헤시오도스 같은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2층 센티멘탈 미술관. 이제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간다. 모로는 이 공간을 부모와 자신의 기억을 담은 센티멘탈 미술관으로 꾸미고자 했다. 1895년 공사 때 증축한 응접실에는 아버지가 수집한 희귀 서적과 고대 유물들을 모아놓았고 벽면은 그가 어린 시절 루브르와 이탈리아에서 보티첼리, 라파엘로, 베첼리오, 벨라스케스 등 옛 거장들의 명작을 모사한 그림들로 채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호와 영향을 받으며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대로 배어난다. 3층 상징주의자가 탄생하기 이전의 상징주의자. 3층과 4층은 모로의 작업실을 개조하여 새로 만든 전시실이다. 3층에 오르는 순간 눈앞에 천장이 높고 탁 트인 전시실이 펼쳐지면서 조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만난다. 휘둥그레진 마음으로 몸을 한 바퀴 돌려 전체를 둘러보다가 4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의 아름다운 곡선에 시선을 사로잡히고 그러고 나서야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3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로 임대를 주었다가 1895년 미술관으로 개조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천장을 높이고 북쪽 벽은 통창으로 만들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아까 내 시선을 사로잡은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 역시 1895년 미술관 조성공사 때 새로 만든 것이다. 휘돌아가는 우아한 곡선을 따라 발걸음의 감각이 달라진다. 걷는다기보다 빙그르르 회전하는 동작으로 몸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듯하다. 3층 전시실의 첫인상이 감탄의 환호였다면 4층 계단 끝에서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들이쉬며 멈추게 된다. 보물이 가득한 비밀 공간에 들어섰을 때처럼.
0: すいません。あ、あの、 KBS
2: オーディオブックはどこですか?あ、あの、あ、 최고의 클립.
0: 소소소소소.
1: 4층. 깊고 내밀한 목소리와의 대면. 3층처럼 높은 천장과 북쪽 통창 덕분에 자연광이 전시실을 환하게 비춘다. 길쭉한 공간의 중앙에 가림벽을 세워 두 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놓았고 천장까지 작품이 가득 걸려 있다. 어느 한 작품 앞에 멈추기 전에 우선 전체를 훑어보려고 안쪽 방까지 들어가 본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문학과 미술사를 수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와 명지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초대관장으로 개관을 총괄했습니다. 오랜 시간 파리에서 생활하며 연구자이자 기획자로서 전시와 제도를 설계해왔고, 그것은 저자가 예술을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파리의 크고 유명한 미술관이 아닌 한 인물의 삶과 작업이 응축된 작은 미술관들을 따라 걸으며 작품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

이에 축적된 시간과 이야기를 함께 풀어냅니다. 작가의 작업실이었던 집,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원, 기억이 켜켜이 쌓인 전시 공간을 통해 미술관을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읽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라디오 극장 좌석은 같은 극 길이는 격렬하게 밀어내면서 다른 극은 강력하게 끌어당긴다. 하나로 붙은 막대 좌석을 자르면 각각 새로운 N극과 S극이 생긴다. 반대인 성격이 끌리고 이성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것도 이런 것일까? N극과 S극, 서로 다른 성질이 끌어당기는 이 강력한 힘의 비밀은 무엇일까? 1994년 어느 늦은 밤

0: 808 세계문화 217 희곡 아서밀러 분명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딱 그 책만 없네. 저기 이 책만 없는데요, 찾아주실 수 있어요?
1: 제가 먼저 왔는데요.
0: 아, 먼저 하세요.
1: 다섯 권이요.
0: 혹시 그 책 반납이에요, 대출이에요?
1: 어떤?
0: 세일즈맨의 죽음이요.
1: 대출인데요. 왜요?
0: 저 그 책 꼭 보셔야 돼요?
1: 네, 꼭 봐야 하는데.
0: 제가 금방 보고 드릴게요.
1: 저도 급한데요.
0: 그 책으로 발표해야 하는데.
1: 제가 반납하면 그때 보세요.
0: 언제요? 언제 반납하실 건데요?
1: 연락처 주면 알려줄게요.
0: 그건 좀.
1: 그럼 뭐.
0: 아씨, 어떡하지?

0: 이거 교정 보면 돼요?
1: 아, 교정.
0: 어, 이거 무슨 책이에요? 어린이 공상소설? 뭐 이런 책도 돼요?
1: 아, 어린이 책이 꾸준히 수요가 있거든. 누구나 공상소설은. 아니, 은수 너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야.
0: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거요? 좋아하죠.
1: 그렇지. 줄 베른의 소설도 그렇고.
0: 아, 우리나라 작가들도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지 몰랐어요.
1: 어, 그때 그 상철 작가, 걔가 그쪽 전문이야. 아니, 뭐 그래 뭐 어린이 대상은 아니지만.
0: 아,
1: 아이, 은수 너도 뭐든 써서 가져와봐. 책 내줄게.
0: 전 아직 멀었어요. 아, 편집장님 사무실에 세일즈맨의 죽음 책 있어요?
1: 뭐 글쎄, 없을걸? 한번 찾아봐.
0: 일 좀 해놓고요.
1: 그래, 오타빔은 샅샅이 찾아내. 잡초 뽑아낸다 생각하고.
0: 네. 잡초, 잡초 어딨냐?
2: 상처. 은수, 너 여기 있었구나.
0: 아, 오셨어요.
1: 되게 반가워하네.
2: 너 일 끝났어?
0: 아니, 아직이요.
2: 아, 그럼 이건 나중에 하고. 아우, 이거 뭐야?
0: 안 되는데?
2: 아, 나 대신 연극 좀 보러 가라. 너 연극 좋아하지?
0: 야, 무슨 연극이요?
2: 대학로에서 하는 건데 후배가 꼭 보러 오라고 해서 원고 마감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 오늘이 마지막 날.
0: 아니, 그런 거라면 더 본인이 가야죠.
2: 후가 아깝잖아. 내가 이쁜 동생 보낸다고 했으니까.
0: 이쁜 동생?
2: 그냥 날리긴 아까우니까.
0: 제목이 뭔데요?
2: 고도를 기다리며?
0: 혹시 산울림 소극장 아니에요?
2: 그런가?
3: 산울림.
2: 아, 그렇네. 대학로 아니고 산울림 홍대 쪽. 지금 그쪽으로는 길 막힐 시간이야. 빨리 가.
0: 네?
1: 아니, 야, 박 작가, 내 알바생 왜 빼돌려?
2: 잠시만요.
0: 편집장님, 저 가도 돼요?
2: 얼른 가. 즐거운 시간 보내.
0: 저 진짜 가도 돼요?
2: 아, 잠깐만요. 야,
0: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4: 저기, 정지수?
5: 네.
4: 이거 누가 또 전해주라고 해서.
5: 뭔데? 잠깐만. 누가 전해주랬어? 어디 있어?
4: 저쪽 안 보이네.
5: 우리 학원 다니는 애야?
4: 글쎄.
5: 너도 처음 보는 애야?
4: 우리 반은 아니야. 되게 재밌게 흘러가네. 또 편지야.
5: 오늘은 좀 쓸쓸해 보이네요. 날씨 탓인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온갖 상상을 하다 돌아가요. 초콜릿 먹고 기분 풀어요. 뭐야? 어디서 널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불쾌하게까지 하네.
6: 지수야!
5: 은비야, 많이 기다렸지?
6: 이제 끝났어?
5: 나와줘서 고마워.
6: 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5: 가면서 얘기하자.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전화할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이런 얘기 가족한테 하기도 그렇고.
6: 그냥 짝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
5: 어디선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 불쾌해. 무섭기도 하고.
6: 아, 널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가 무서워?
5: 좋아하면 앞에 두고 말해야지. 앞에 나서지도 못할 거 왜 좋아하는 거야?
6: 거절 당할까 봐.
5: 거절?
6: 지수, 너 짝사랑 안 해봤구나. 연예인을 좋아한다든지 선생님을 좋아한다든지.
5: 있지. 좋아하는 배우도 있고 좋아하는 가수도 있지.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하긴.
6: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아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야.
5: 그건 상대의 마음은 상관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마음에 취해 있는 거 아니야?
6: 어? 아, 다 왔다.
5: 어?
6: 들어가서 쉬어.
5: 넌 어떻게 가? 혼자 가기 무섭지.
6: 안 무서워. 버스 타면 금방이야. 들어가.
5: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
6: 알았어. 얼른 들어가.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
5: 고마워, 은비야.

0: 얼마나 아는데도 명작이 명작이야.
1: 얘는 지루하다는데.
2: 어, 저기요. 도서관 연락처 주면 알려줄게요.
1: 아, 아.
2: 여기 웬일이에요? 이 공연 보셨어요?
1: 네.
2: 저 이 공연 조연출이에요. 미리 알았으면 제가 초대드리는 건데.
1: 아.
2: 공연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1: 네, 재미있었어요.
2: 오늘 막공이라 선생님들 쫑파티 자리까지 챙겨드려야 해서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릴 수 있죠?
1: 아, 네. 산울림에서 하는 고도를 기다리면 돼. 재미없을 리가 없지. 얼마나 유명한 공연인데. 연극 보고 다들 한 잔씩 하러 가나 보네.
2: 이거 어? 책 받아요. 세일즈맨의 죽음.
1: 어? 벌써 다 읽었어요?
2: 아니요, 그쪽이 더 급한 것 같아서. 다 읽으면 연락 줘요. 책 안에 제 연락처 적어놨거든요. 연락 줘요.
1: 네. 남성욱?

0: 아, 이렇게 네 식구 나란히 누워본 게 언제야? 같이 누워있는 게 꿈만 같다.
1: 고생했어. 아휴, 애들 병치레 한번 하고 나니 부모가 늙는구나 늙어.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 우리 야식 좀 먹을까?
0: 안 돼. 겨우 재웠는데 달그락거리면 바로 깬단 말이야. 저녁 안 먹었어?
1: 아니, 먹었지. 근데 애들하고 같이 먹으니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0: 그러니 애 둘 씻기고 재우는 난 얼마나 힘들겠어.
1: 알어. 당신이 더 힘든 거.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은 집에 있잖아.
0: 어떤 아내가 될지 어떤 엄마가 될지 난 아무 준비 없이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1: 우리 둘 다 마찬가지지. 그냥 되어가는 건가? 준비해서 맞이한 게 아니라 눈앞에 닥친 거 해내다 보니.
0: 근데 얘네 다 크면 우린 몇 살이야?
1: 애들 대학 보내면 마흔 되겠지?
0: 마흔? 아, 그 나이가 상상이 안 되네. 지금도 몸이 팍팍 늙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뭘 할 수 있을까?
1: 왜? 당신 뭐 하고 싶어? 아니, 하고 싶은데 못 해본 거 있어?
0: 많지. 난 대학도 못 갔는데 공부도 더 하고 싶고 회사도 다니다 말았는데 자격증 따서 일도 더 하고 싶고. 당신은? 당신은 꿈이 뭐였어? 기자 되는 거였던가?
1: 꿈? 어렸을 때야 뭐 대통령 될 줄 알았지. 그 시골에서 나름 똑똑하다고 지켜 세워주니까. 변호사도 되고 싶었고 경찰도 되고 싶었고 그러다 기자가 멋있어 보일 때도 있었고. 지금은 별거 아닌 회사에 다니지만.
0: 대통령, 변호사, 경찰, 기자, 또 뭐?
1: 또? 글쎄.

0: 당신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 공무원 시험 칠까 언론사 시험 칠까 고민 그만하고 내가 딱 3년 줄게.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평생 할 건데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1: 아, 어떻게 나 좋은 일만 하니? 이렇게 옆에서 자는 자식들이 있는데.
0: 자식들한테 나중에 뭐라고 할 건데? 니들 키우느라 아빠는 꿈도 다 포기했다 뭐 그럴 거야? 그럼 좀 비겁해 보이잖아.
1: 아유 모르겠다.
0: 기회 줄 때 하라고. 나도 이제 육아가 힘들지만은 않아. 요령도 생겼고.
1: 우리 맥주 한잔 할까?
0: 안 된다니까. 딱 한 잔?
1: 한 잔?
0: 한 잔.
1: 한 잔만? 응?
2: 음성사서함에 세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3: 은수야, 연락 좀 줘. 나 유럽 가는데 가기 전에 얼굴 좀 보자. 바쁘냐? 나 공항인데. 잘 갔다 올게. 잘 지내라.
4: 유럽? 갑자기? 학교 중인데.
5: 여행 간 건가? 혜수나 만나보지. 혜수랑은 연락하고 사나 몰라.
2: 삭제하시겠습니까?

0: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1: 어대고 파리?
0: 네 파리요.
1: 미국으로 가라 카이까네. 기어 유럽을 갔노?
0: 여행하기엔 유럽이 더 편해요. 볼 것도 많고요.
1: 아이고 혼자서 무슨 재미로. 여행 같이 갈 친구도 없는 놈이.
0: 친구야 여기서 사귀면 되죠. 저 영어 좀 하잖아요.
1: 얼마나 있다 오냐?
0: 두 달이요?
1: 매일 전화해라잉. 시차는 상관하지 말고.
0: 아유 어떻게 매일 해요. 저 할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은 할게요. 무소식이 희소식 아시죠?
1: 몸 조심해라. 정신 똑띠 챙기고 댕기고.
0: 네. 미국은 아니지. 가면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을 거고 보면 또 불편하고. 자 어디로 갈까? 아 개선문을 가려면 자 마트가 어딨나? 이쪽인가?
2: 셀레미야!

0: 가방 가서 볼까면서. 어?
1: 정혜수.
0: 어?
1: 혜수야.
0: 오빠. 준 오빠.
2: 이야. 이야 많이 컸네. 우와. 엄청 이뻐졌네.
0: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오빠 여기 웬일이야?
2: 너 보러 왔지.
0: 진짜?
2: 그럼.
0: 아니지. 그건 아니지. 답장 한번 안 했잖아.
2: 아니 내가 무슨 편지 같은 거 써본 사람이어야지.
0: 무슨 일이야? 뭐 파리까지 나 보러 왔을 리는 없고. 뭐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안 믿긴다. 오빠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나 눈물날 줄 알았는데 눈물은 안 나고.
2: 여전히 말이 많구나.
0: 아니, 내가 진짜 한국말 못해갖고 입이 썩었다니까.
2: 진짜. 야야 나 배고파. 밥 좀 사줘.
0: 파리까지 날아와서 밥 사달라고? 뭐야? 무슨 일 있어? 오빠네 망했어?
2: 저기 혜수야 저기 햄버거라도 하나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니? 야
0: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천천히 좀 먹어.
2: 빨리 도착하자마자 소민치기한테 당했어.
0: 너무 관광객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러지. 뭐 잃어버렸는데?
2: 아니 손에 들고 있던 가방. 야 그 안에 여권이랑 돈이랑 다 들었는데.
0: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돈 좀 보내달라고.
2: 아이, 첫날부터 그러긴 싫어서.
0: 그럼 뭐 와인농장 가서 일이라도 할 거야?
2: 뭐 여권 재발급 받고 알려드려야지.
0: 갈 때는 있어?
2: 응? 뭐 예약은 했는데 내 돈이 없어서. 아 참 부모님은 잘 지내시니?
0: 어머! 어머 나 어떡해!
2: 왜?
0: 프레디!
2: 어?
0: 오늘 프레디랑 모페라우스 가기로 했어!
2: 뭐래?

0: 이번 반란과 관련된 주동자의 구족을 찾아 멸해라.
1: 30여 명의 고위 귀족들이 한꺼번에 참명을 당하는 유례없는 변고가
2: 알천의 이름만 걸어놓고 실무는 제가
3: 깨진 접시를 붙여서 쓸 수는 있지만은 금을 지울 수는
4: 우리의 캡틴 의식을 불러
5: 일만의 군사로 겨우 수천의 군사를 감당하지 못하다니!

와이파 한국인 228번째 풍월주 김유신 64번째

0: 비령자를 불러라.
1: 형님, 밤이 깊었으니 내일 날이 밝는데.
0: 비령자를 부르라고 하였다. 당장!
2: 예, 장군.
3: 잠시 후.
4: 여보세요.
5: 나 김웅순 장군이다. 도독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1: 예, 알겠습니다.
3: 자다가 김유신의 호출을 받고 달려온 젊은 장수 비령자.
1: 저 대장께서 저 장군께 저 도독께서 찾으신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6: 정신 차려. 예, 뒤뜰로 가보게.
1: 예, 알겠습니다.

0: 그러셨습니까?
1: 밤이 깊었는데 이 밤에 내가 널 찾았구나.
0: 장군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는 언제나.
1: 언제부터 나를 따랐느냐?
0: 629년 장군께서 폐색이 짙은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홀로 백제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적장의 목을 뱉던 바로 그 낭비성 전투입니다.
2: 울 떨어지는 눈빛으로 김유신을 우러러보는 비령자.
1: 너도 알겠지만 오늘 우리 군의 전황이 바로 그 낭비성과 다르지 않다.
0: 알고 있습니다.
1: 잠을 이룰 수 없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너의 얼굴이 떠올라 너를 불렀다.
0: 믿고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 중에 저를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0: 어찌 여한이 남겠습니까?
1: 이복의 비례혼자.
0: 예, 장군.
1: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0: 장군, 무슨 말씀이시든.
1: 그만 돌아가. 자, 가라.

0: 장관! 늦은 밤에 어딜 나가시나 걱정했습니다.
1: 내가 나가는 걸 알았느냐?
0: 당연하죠.
2: 대대로 비령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집사 합절되시겠다.
1: 밤도 깊었는데 들어가자지 않고.
0: 주인이 귀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종놈이 허리를 눕히겠습니까?
1: 그래, 들어가자.
0: 예.
1: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구나.
0: 예,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1: 혹시라도 말이다, 만에 하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넌 그 즉시 거진을 데리고 서라벌로 가야 한다.
2: 거진은 누구인가? 비령자의 아들로 비령자의 부하장수로 활동 중이었다.
0: 장군께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
1: 나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야.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는 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0: 장군!
1: 내가 어미를 잘 부탁하더라고. 나에게 하지 못한 효까지 어미에게 다 하라고 거진에게 일러라.
0: 이런 새벽에 어떻게 그런 가슴 찢어지는 말씀을 하십니까?
1: 반드시 거진을 데리고 집으로 가야 한다. 알겠느냐?
2: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비령자.

0: 우리 군의 전황이 바로 그 남비성과 다르지 않다. 문득 너의 얼굴이.
1: 대장이 내게 바라시는 건, 그래, 곤두박질친 군의 사기를 올리는 일이야. 그렇다면,
2: 자, 다 같이!
3: 멀리 멀리 멀리 하! 멀리 멀리 멀리 하! 멀리 멀리 멀리 하!
1: 하루가 멀다 하고, 잠깐만. 아니야. 설마 나에게 이런 가오리 춤을 추라고 하신 건 아닐 테고.
0: 우리 군의 전황이 바로 그 낭비성과 다르지 않다. 문득 너의 얼굴이.
1: 그렇다면 17년 전 낭비성.
4: 나는 이번 전투에서 죽기를 각오했다. 테리아!
5: 629년 30대 김유신은 낭비성 전투에서 신라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단독으로 적의 진영으로 뛰어들었다.
4: 헤아! 헤아! 헤아! 헤아! 결정적 한방!
5: 적장을 죽이고 군의 사기를 올려. 낭비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유신.

0: 무산성이라고 하였느냐?
1: 예, 장군. 백제군이 무산성을 공격 중입니다.
2: 신라의 서쪽 변경 지역으로 백제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요충지다. 현재 무주군 근처에 있었던 무산성.
0: 이런 것이 무엇이냐?
2: 군사들 앞으로 말을 타고 나서는 비령.
0: 내 손으로 적장을 죽이면 앞으로 나아가겠느냐? 그렇다면 찌려!
3: 아버지! 아버지!
2: 비령자의 부탁대로 비령자의 아들 거진을 잡고 막아서는 집사 합절.
4: 여기서 조심해. 안 됩니다, 도련님.
5: 아버지께서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고 계신다.
4: 장군께서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도련님 모시고 바로 서라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3: 뭐? 아버지께서 이 일을 미리 계획하셨단 말이냐?
4: 장군께 하지 못한 효를 더해 마님께 효도하면서다.
3: 죽음의 문턱에선 아비를 외면하고 내가 어찌 남은 인생을 살겠느냐?
4: 도련님, 이런 젠장, 이 모셔야 하는 주인들은 다 죽으러 나갔으니 에라 모르겠다.

비룡자와 함께 그의 아들 거짓 비룡대 집사 합절 세 사람이 과감하게 적진으로 돌진하자 땅을 뒤흔들며 백제군에게 돌격하는 분노한 신라의 군사들. 그러나 일본 타자로 적진으로 향했던 비룡자는 싸우는 군사와 군마들의 발에 짓밟히고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는 김유신.

0: 그렇게 비룡자와 거진 합절의 희생으로 백제군에게 역전승을 거두는 신라.
1: 찾았느냐?
2: 예.
1: 세 사람 모두?
2: 예, 형님.
0: 잠시 후 비룡자 거진 합절의 시신 앞으로 나간 김유신은 입고 있던 자신의 옷을 벗어 그들의 시신을 덮어준 뒤

0: 대장. 대장 내시경 검사는 정기적.
1: 죄송합니다. 비경자 박경재.
2: 여러분, 우리 와이파이 한국인 음악 참 좋죠? 이명호.
0: 이득찬이었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귀해고택을 찾아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명품고택으로 인증을 받은 귀해고택은 영천에서 만나는 뜻밖의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 많이 알려진 명소가 아닌데도 다른 지역의 고택 못지않은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귀해고택은 지난 1988년에 전기누전으로 큰 불이 났는데요. 이 화재로 사랑채와 아래채 등을 비롯해서 모두 15간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귀해고택은 1991년에 잘 복원되었고요. 지금은 전통 한옥체험명소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귀해고택의 귀해는 예전에 마을 입구에 돌거북 형태의 바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아쉽게도 그 돌거북은 도난을 당해서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 고택의 이름인 귀해는 조선시대 후기에 공조 참의를 지낸 조국승의 호이기도 합니다. 조국승은 열복과 청복을 모두 누린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열복은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복을 가리키고요. 청복은 초야에 묻혀 사는 즐거운 복을 가리킵니다. 귀해고택은 조선 영조 때 조명직이라는 사람이 3대에 걸쳐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집터가 좋아서인지 조명직의 증손자인 조국승이 높은 관직에 올랐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삼천석집이라는 칭송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삼천석은 학문이 천석, 재물이 천석, 적선이 천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 이후에 여러 지주들의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귀해고택은 본래의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진심을 담아 이웃에게 적선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귀해고택 곳곳에서는 공공미술품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저하늘 별을 찾아, 고추 잠자리의 여정,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등이 있는데요. 이 공공미술품들은 지난 2011년에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귀해고택 주차장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공공미술품은 저하늘 별을 찾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철제 사다리 위에서 별을 따는 소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다리 아래에는 소년을 바라보는 강아지 조형물이 있어서 동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귀해고택 주차장에서 소술대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귀해고택 최고의 명소인 귀해정은 조국승의 후손들이 1916년 무렵에 지은 정자인데요. 귀해정 앞 인공연못 안에는 작은 섬이 있고요. 그 섬에는 육각형의 작은 정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연못은 귀해정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삼면이 트여 있어서 시야가 아주 좋고요. 7월 말부터 8월 초순 사이에는 이 연못에서 예쁜 연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귀해정 앞 연못가에는 귀해를 상징하는 돌거북 조형물도 있으니까요.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해고택을 찾아가는 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익산포항고속도로 북영천 나들목에서 빠져나온 후에 국도 35호선을 따라 영천시 화남면사무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화남면사무소에서 10km만 더 가면 마침내 귀해고택 주차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귀해고택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만성질환이고요. 치료를 통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오래수록 합병증의 위험도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당뇨발의 위험도 흔한 합병증의 하나입니다. 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예방이나 초기에 다스릴 순 없는 걸까요? 당뇨발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당뇨병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합병증의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것도 아는데 당뇨병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걸까요? 그만큼 예방이 어렵다는 의미일까요? 오늘은 당뇨병이 오를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합병증, 당뇨발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김형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형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은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흔하고요. 심지어 점점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한 9% 정도가 당뇨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유병률이 그 정도 되고요. 근데 65세 이상에서는 25에서 30%를 가지고 있는 이게 성인병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당뇨병 인구도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면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에 대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당뇨병이 10년, 20년 뭐 오래될수록 합병증의 위험은 높아진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자신이 당뇨병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한 66% 그렇게 되고요. 또 실제로 혈당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한 네 분 중에 3분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혈당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 고혈당이 이제 노출이 좀 누적되는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조직이 좀 손상이 되고 혈관이 좀 손상이 되면서 이런 합병증이 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이제 노화가 되고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뇨가 있으면은 그런 혈관의 노화나 이런 게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당뇨로 인한 그런 합병증, 특히 이제 혈관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 환자분들 중에도 나는 혈당 관리를 그렇게 잘 해왔는데 이제 왜 이렇게 당뇨발이나 이런 합병증이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당뇨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 당뇨병은 전신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할 정도로 합병증도 다양하잖아요. 특히 당뇨발의 위험도 높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이제 이런 못에 가는 혈관들이 이제 손상되면서 오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가는 혈관이 있는 눈, 망막, 망막변증이 있고요. 또 가는 모세혈관들로 이제 우리 여과 기능하는 콩팥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혈관이 작은 발끝 부분 네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게 당뇨발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으로 당뇨발도 상당한 그 합병증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당뇨병성 족부 변성이 당뇨발인 거죠? 당뇨병성 족부 변성이 무슨 뜻인가요?
1: 네, 이 당뇨발이라는 건 당뇨병성 족부 변성은 이게 단순한 상처만 있는 거를 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초 동맥 또 말초 신경병증하고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발의 전체적인 감염이나 또는 신부 조직의 파괴 궤양을 포함하는 그런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어떤 감염 또 연부 조직의 감염, 그래서 더 깊숙이 이런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요. 더 진행이 되면은 뼈까지도 안 좋아지는 골수염까지 같이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그러면은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조직이 이제 괴사가 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농이 나오면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당뇨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당뇨병인 분들에게는 당뇨발의 위험을 한 번쯤 이제 겪는다고 하던데요. 정도의 차이가 클 수 있나 보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의 한 3% 정도에서 당뇨발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당뇨병 환자는 평생 일생에서 한 20에서 30%가 한 번쯤은 이 당뇨발을 이렇게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관리가 잘 되면 괜찮지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이런 당뇨발 환자분들이 한 15에서 25% 정도는 또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아이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합병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당뇨발이 심각해지면 절단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게 참 당뇨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데요. 그래도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모든 당뇨발 있는 환자분들이 다 당뇨발로 인한 절단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한 15에서 25% 정도가 당뇨발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절단으로 가는데 그래서 빨리 치료를 잘 받으시고 예방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당뇨발의 증상은 어떨까요?
1: 근데 당뇨발은 이제 혈관하고 신경이 안 좋아지는데 신경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내가 좀 딛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아프니까 그런 거를 이제 회피하고 좀 안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당뇨발이 있으면은 그런 걸 못 느낍니다.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좀 걸었는데 물집이 나고 막 고름이 나도 전혀 안 아파서 사실은 그게 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더 악화되고 또 농이 다 생기는데도 나는 잘 모르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당뇨발이 더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이렇게 감각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뭔가요?
1: 신경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0: 네.
1: 물론 이제 혈관도 안 좋아지고 신경이 안 좋아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초 동맥에 이제 병변이 오고 또 말초 신경에 병변이 오는데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신경은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 스스로 혈관이 수축을 하고 또 이완을 하고 또 이런 거를 도와주고요. 또 혈관은 신경에 영양 공급을 해줘서 신경이 잘 작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 두 개가 같이 서로서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악화돼서 그래서 신경이 점점점 악화되면서 감각을 못 느끼고 통증도 못 느끼고 이러면서 당뇨발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0: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혈당도 높고 당 수치가 높을수록 신경세포를 죽인다는 건데요. 상처가 나도 회복이 더딘가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 상처를 우리 몸 스스로 회복을 하고 재생이 돼서 살이 차고 이렇게 되는데 당뇨가 있으면은 혈관이 안 좋아서 그 상처 부위로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운반이 되고 또 혈액 공급이 돼서 영양 공급이 되고 산소 공급이 돼서 상처가 재생이 돼서 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또 혈관도 악화되니까 피가 더 점점 안 가고 그렇게 되면서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0: 뭐 혈관이나 당 수치도 살펴야 하니까 검사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어요.
1: 맞습니다. 특히 당뇨발은 발 자체만이 아니라 혈당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분비 내과의 협진이 중요하겠고요. 또 이런 세균이 그 침입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 내과에서 항생제를 또 잘 써야 되고요. 또 이런 항생제나 이런 약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콩팥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도 되게 중요합니다. 신장 내과에서도 봐야 되고 또 혈관에 안 좋은 부분들은 사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들이 혈관으로 연결돼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눈도 안 좋아지고 콩팥도 안 좋아지고 또 이런 혈관들이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좋아지니까 심장도 안 좋고 또 소화도 안 좋고 여러 분야에 많은 파트에서 이게 협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뭐 혈당 관리, 감염도 관리해야 되고 콩팥, 심장 여러 분야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참 다른 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거네요.
1: 물론입니다.
0: 당뇨발이 확인되면 시술적 치료도 가능한가요?
1: 네, 물론 맞습니다. 이 당뇨발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면서 궤양이 생겨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이게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치료를 안 아프기 때문에 아예 괜찮겠거니 하고 미루다가는 점점 곪고 농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민감하게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0: 시술을 비롯해서 이렇게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면 치료 과정이 오래 걸리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당뇨발은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을 꼭 말씀드리는 게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이 당뇨발로 인해서 내 배우자분하고 또는 내 자녀분들하고 병원에 계속 오셔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를 나를 여기 저 병원에 소독을 받게끔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또 쉽지 않고 또 어르신들은 그게 또 자녀들한테 또 되게 미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 흡연을 하고 계시면 흡연을 금연을 하셔야 되고 또 당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으시거든요.
0: 네. 참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클까요?
1: 이게 바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당뇨가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독하고 하면은 금방금방 잘 낫습니다. 근데 당뇨발이 한번 시작이 되면 굉장히 오래 가고 잘 낫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나 긴장을 끈을 놓지 않으시고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0: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 발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처난 곳이 없는지를 보는 건가요?
1: 당뇨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 망막도 좀 눈도 좀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감각도 좀 둔해지기 때문에 상처가 나거나 뭔가 물집이 생겨도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큰 돋보기 같은 걸 가지시고 항상 보시고 뭔가 변화가 생겼는지 또 상처만이 아니라 굳은 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굳은 살로 인해서 또 그걸 걷다 보면은 물집이 생기고 또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만져보시고 또 큰 돋보기로 이렇게 확인하셔서 그런 변화들을 좀 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0: 당뇨병 치료를 오래 하신 분들은 감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인데요. 감각이 없어지기 전에 초기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1: 이제 진행이 돼 신경이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게 진행이 되면 아예 이제 감각이 없을 수도 있고 통증을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좀 더 저릿저릿한다거나 발바닥 아래 뭐 이렇게 모래를 밟는 듯한 느낌이나 이런 이상 감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평소하고 좀 다르게 좀 감각이 이상한 것 같다 하면은 내 신경이 조금씩 안 좋아질 수도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당뇨발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절단이 고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우리가 이제 정말 필요할 때는 빠른 절단이 더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또 못 막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농이 나오고 그 안에서 괴사가 좀 심해서 뼈 안까지 이렇게 균이 들어갔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절단을 좀 빨리 서두르는 게 사실은 우리 절단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0: 그렇죠.
1: 네, 저라도 절단하다 그러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큰일일 것 같지만 사실 손하고 다르게 발가락 우리가 뭘 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가락을 몇 개를 절단한다더라도 보행하고 걷는 데는 큰 이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진행이 돼서 나중에 더 크게 안 좋아지는 것보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빠른 치료가 더 필요할 수가 있어서 의사의 판단 하에 이거는 지금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면 사실은 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빨리 하는 그 절단 수술을 하는 게

0: 어떻게 보면은 빨리 재활하고 또 그래서 빨리 걷는 게 본인의 어떤 몸의 컨디션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럼 한쪽 발을 절단한 분들은 다른 한쪽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불안감도 있을 텐데요. 그럴 수 있는 위험도 있을까요?
0: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발은 당뇨발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사실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의 상태를 계속 보시고 굳은 살이 생기거나 아니면 굳은 살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잘라내고 굳은 살을 좀 없애주고 하는 게 예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당뇨가 있으시면은 지금은 사실은 내 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약 먹고 잘 지내면 되지 하면서 흡연을 못 끊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요. 또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런 큰 이런 합병증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발가락이 아니라 발이나 종아리까지 절단한 경우에는 성형외과와의 협진도 필요한 걸까요?
0: 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절단이라는 게 사실 너무 무섭지만 우리가 이제 보조기를 하고 의족을 차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정형외과 의사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절단이 더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통해서 발가락이나 이런 부분이 절단이 필요하면은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미루다 보면은 이게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당뇨발의 위험 잘 들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김형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변진섭의 희망사항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60대 남성의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관절염에 대한 고민입니다.
2: 다리가 무릎이 한번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삐껏했는데 그 다음부터 불편해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장시간 이렇게 계속 천장에 등 같은 거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뚝 약간 살짝 뚝 그러는데 그냥 무심코 내려왔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무릎이 부면서 걸어다닐 때 약간 시끈할 때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무릎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등산한다거나 뭐 할 때 좀 겁이 나서 좀 꺼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한 1년 전쯤에 병원도 가봤어요. 무릎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연골이 약간 닫았다. 연골 간격은 넓은데 약간 뼈 조각이 조그만 게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앉아서도 이렇게 운동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옛날만큼 돌아가진 않죠. 무릎이 약할 때 뭐 수술하거나 이런 거 말고 무릎을 강화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가 보조 음식이라든가 약이라든가 가르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0: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하세요.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삐끗했다는데 이런 일들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할까요?
1: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관절이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약해지는 질환인데요.
0: 네. 그러니까
1: 평소에는 이제 큰 증상이 없다가도 사연처럼 무릎을 삐끗하거나 갑자기 좀 뒤틀리는 동작이 생기게 되면은 네. 통증이 확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자세는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이럴 때 무릎이 비틀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기존에 약해져 있던 연골이라든지 인대 주변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삐끗해서 관절염이 생겼다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있던 무릎에 외상이 더해지면서 이 통증하고 부종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1: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사용해서 생긴다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점차 닳고 주변 뼈하고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사용한 영향이 있긴 있지만 이 사용량만으로도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이라든지 나이, 그다음에 근육량, 뭐 과거에 다쳤던 그런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나이여도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좀 덜할 수도 있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과거에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빨리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네. 일단은 노화가 원인 경우가 좀 가장 많다고 봐야겠죠?
1: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연골의 탄력도 줄어들게 되고 근육도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60세 이후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또 노화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분은 70대여도 뭐 무릎이 비교적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40대인데도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에다가 체중하고 평소의 근력,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과거 손상 여부가 더해져서 관절 상태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과거 손상 여부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로 인한 위험도 있는 건가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기도 하잖아요.
1: 그러니까 젊을 때 무릎 인대를 손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연골을 다쳤거나 이제 반복적으로 무릎을 삐끗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퇴행성 변화가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골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안에서 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관절에 가는 부담도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관절염이 조금 더 빨리 진행하거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이 점차 약해지고 다르면서 관절 전체의 변화가 생기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 안에는 그 뼈하고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얇아지고 거칠어지게 되면은 움직일 때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단순히 연골만 닳는 병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게 연골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뼈라 폐라든지 관절을 둘러싼 근육이라든지 인대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붓고 뻣뻣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진단을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변화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진료실에서 엑스레이 결과를 보면서 설명해 주기도 하잖아요.
1: 그러니까 보통 무릎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관절 간격이 얼마나 유지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뼈의 모양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골격이라고 하는 작은 뼈 돌기가 생겼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 간격은 연골이 차지하는 공간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좁을수록 연골이 좀 많이 닳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관절 주변에 그 뼈 돌기라고 하는 이제 골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관절에 좀 무리가 가고 관절염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0: 기본적인 증상은 통증일까요? 사연 주신 분은 부종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나요?
1: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묵직하게 아프고 오래 걷거나 이제 계단을 오르내린 뒤에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무리한 날만 아프다가 진행이 되면 이제 평소에도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안에 물이 찬다든지 붓는 느낌이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무릎이 좀 빵빵한데 아니 열감이 있는데 아니면 접근하기가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0: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보행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분은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1: 이 무릎이라는 거는 걷고 서고 앉았다 일어날 때 계속 쓰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걷는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계단이라든지 경사길을 내려오실 때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이 겁나고 꺼려지는 것도 흔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계단 내려가는 걸 무서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통증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를 줄이시게 되면은 근육이 더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한 등산이나 급한 내리막은 조심을 하시는 건 맞는데 평지를 걸으시거나 실내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운동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움직이는 걸 좀 꺼리게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해야 되는 걸까요?
1: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아프시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활동량을 줄이시게 되는데 이 활동량을 줄이시면은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그만큼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릎에 가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릎에 무리가 안 되는 운동을 피하시는 거고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평지 걷기라든지 물속에서 걷기라든지 허벅지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나 봅니다. 수술 외에 비수술적인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술은 어느 정도 상태일 때 고려가 되나요?
1: 일단 대부분은 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충분히 먼저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큰 제한이 있으면서 엑스레이상에서 뭐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변형이 뚜렷한 경우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해도 효과가 부족하고 짧은 거리도 걷기가 어려우시고 밤에 통증 때문에 깬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염이 있고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여러 가지 그런 비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면서 생활하시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목표는 연골을 완전히 새 것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고요. 통증을 줄이고 걷는 기능을 유지하고 진행을 좀 늦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체중 조절하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금 줄이시게 되면은 무릎도 그만큼

0: 만큼 안 아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근육 등을 강화시켜 놓으면은 무릎이 안정이 되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1: 체중 조절과 운동 강조를 하셨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무릎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랄까요? 동작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0: 예,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드리는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셔서 무릎을 펴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펴서 다리를 들어 올리시고 한 5초 정도 버티신 다음에 천천히 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쪽을 번갈아서 한 10번 정도 하시고요.
1: 네.
0: 이 통증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그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누워서 다리 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1: 네.
0: 그 외에도 이제 평지 걷기라든지 뭐 실내 자전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오래 하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으시고 10분 정도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릎 통증이 있어가지고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누워서 하시는 운동으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1년 정도 됐고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지 이제 1년쯤 됐습니다. 비교적 초기라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수치도 좋아지고 약 타러 갈 때마다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식욕입니다. 일부러 식단을 하면서 노력 중이긴 한데 계속 배가 고파요. 뭘 먹어도 약간의 포만감조차 없고 계속 허기진 상태입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는 것 알고 약도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기가 느껴질까요? 저혈당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당화혈색소나 공복혈당도 잘 확인하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무슨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님 당뇨약을 바꿔야 할지 수치상으로는 위험 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데 허기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50대 여성이고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바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약으로 잘 조절이 되고 있고 별다른 문제 없는데 허기가 문제라고 합니다. 뭘 먹어도 배고픈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럴 수 있을까요?
0: 사실 이 당뇨 있는 분들이 뭐 허기가 진다라고 하면은 항상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당화혈색소라든지 공복혈당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혈당 조절은 비교적 잘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아.
0: 근데 그럼에도 허기가 계속된다는 거는 식사하시는 거 좀 살펴보셔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식단 조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적게 드시거나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셨거나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식이섬유를 좀 부족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이 식사하고 나서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잘 조절되는데 왜 배고프지? 이럴 때는 혈당 변화보다는 그 식사 구성이라든지 드시는 걸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1: 식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외에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기능의 문제도 있을까요?
0: 뭐 사연 주신 분처럼 뭐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공복혈당하고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당이 잘 조절되는지를 우선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되면은 뭐 계속 식사를 하셔도 계속 허기가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배고프고 음식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혈당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갑상선 기능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췌장도 살펴봐야 할까요?
0: 뭐 췌장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슐린이 나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당뇨병과 이제 관련이 많아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갑자기 혈당이 나빠지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체중이 많이 줄거나 뭐 복통이나 황달 같은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췌장 쪽 평가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 사연처럼 약으로 수치가 잘 조절이 되고 특별한 증상이 없고라고 하는 경우에는 허기 하나만으로는 췌장 질환을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1: 그런데요. 당뇨병인 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당뇨를 의심해야 할 때 이럴 때도 허기짐도 증상이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당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서 포도당을 제대로 에너지로 쓰지 못하거든요.

0: 그러면 먹어도 배가 고픈 느낌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본인은 계속 밥을 잘 드시는데도 계속 허기가지고 살이 빠진다. 그 다음에 자꾸 갈증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1: 많이 먹어도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잘 쓰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흔한가요?
0: 네, 이런 경우는 당뇨병이 있을 때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은 이제 온몸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인슐린이 있어도 이 인슐린이 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서 충분히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지 못하고 에너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몸은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배고픔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금방 허기 가지고 계속 뭔가 먹고 싶은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허기도 흔한가요?
0: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도 강한 허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주 심한 저혈당까지 가지 않더라도 식사하신 다음에 혈당이 좀 많이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면은 몸이 또 불안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식사를 너무 적게 하셨거나 탄수화물만 빠르게 드셨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이 좀 늦어졌거나 아니면 운동을 평소보다 많이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이럴 땐 우선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0: 일단 당뇨 있는 분들이 이제 평소와 다른 허기라든지 두근거림, 뭐 기운 빠짐을 느꼈다면은 우선적으로 혈당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저혈당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더라도 당뇨인 분들은 실제 혈당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봐가지고 혈당이 낮다라고 하면은 저혈당에 맞게 빠르게 당분을 좀 보충을 하시면 되고요. 혈당이 정상 범위인데 허기만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식사를 내가 조금 부족하게 했구나 아니면 식사 구성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혈당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0: 사실 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이제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최근 2개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혈당이 조절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공복혈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밤새 금식한 뒤 아침 혈당이 어느 정도 보는 검사기 때문에 중간에 좀 식사를 좀 늦게 하셨거나 아니면 금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게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복혈당보다는 당화혈색소를 더 신경을 쓰시고요. 이게 잘 조절이 되게 되면은 공복혈당은 조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저혈당의 위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저혈당이 오게 되면은 갑자기 허기 가지고 손이 떨리면서 뭐 식은땀이 나면서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쓰러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식사를 좀 걸렀다든지 아니면은 평소보다 적게 먹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이 많아지는 경우에 좀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 식은땀 흘리면서 깨시거나 아침에 유난히 기운이 없다. 이런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혈당 증상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시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1: 복용 중인 약을 상담할 필요는 없을까요? 인슐린이라든지 저혈당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약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상담해보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당뇨약은 종류도 워낙에 많고, 작용 방식도 다르고, 약마다 그 저혈당의 위험이 큰 약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치는 조절이 잘 되는데, 허기가 계속 느껴지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약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하고 약 복용 시간이 맞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는, 계속 배가 고파요라고 말하시는 것보다는 언제 배가 고픈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사하기 전이신지 밥 먹고 나서 한 2시간 뒤인지 이게 밤이나 새벽인지 그다음에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식은땀 같은 게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게 되면은 약 조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1: 당뇨병인 분들에게는 특히 식단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계속 허기지니까 자꾸 음식 생각만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이게 당뇨 식단이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네. 적게 먹는 식단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네. 호만감이 오래가도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밥의 양을 확 줄이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밥의 양은 조금만 줄이시고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생선, 고기, 계란, 두부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소화가 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이 허기가 빨리 오는 걸 좀 줄여주고 포만감을 길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섭취를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가실 텐데요. 확인한 부분들이랄까요? 주치의에게 어떻게 뭘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언해 주신다면은요?
0: 그러니까 저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수치는 괜찮은데 계속 허기가 심하다 이런 것들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허기가 느껴지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언제 허기가 느껴지는지 어떨 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0: 그런 증상이 있으셨을 때 뭐 혈당을 같이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배고프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허기가 생기는지 패턴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먹는 약이 너무 세진 않은지 약의 복용 시간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 네.
0: 환자분들은 불편한 증상은 참지 마시고요. 주치의하고 함께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말씀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증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혈당 수치 기록하실 수 있으면 같이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박동진의 내게 다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제어와 뜻풀이가 일부 수정됐습니다. 오늘은 7월 중순에 발표된 2026년 2분기의 수정사항 가운데 뜻풀이가 수정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뜻풀이가 수정된 항목으로 고아, 농인, 왕자, 중년 등이 있는데요. 먼저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양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로 수정됐습니다. 또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며 농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수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문화는 농인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따위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문화로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임금왕자의 농자자를 쓰는 왕자의 뜻풀이 가운데 하나로 기존의 사람에 대해서만 쓰던 것을 각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의 왕자, 포획의 왕자 표범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중년은 기존의 40살 안팎이라든지 때로 50대까지 포함한다는 숫자의 내용을 없애고 청년과 노년의 중간 시기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간단한 표현으로 수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앞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